0: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가 결정된 데에는 사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녹화 끝나고 스튜디오 밖에서 저희가 배웅을 하던 참에 저희가 신진서 구단을 마주쳤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렇게 사진도 같이 찍고.
1: 아, 정말 너무 놀랬습니다.
0: 아, 교수님이 너무, 저도 너무 좋아하지만 교수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아마 가장 흥분되는.
0: 정말. 네, 정말.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면서.
1: 그래서 이렇게 가문의 영광이고 제가 CBS 잡지사에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 그걸 좀 느꼈습니다. 예.
0: 알고 보니까 저랑 교수님이 이렇게 바둑을 좋아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강의하실 때도 바둑의 역사를 주제로 강의를 하시기도 한다고요?
1: 예, 뭐 제가 평소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 중에 동아시아 문화와 바둑이라는 주제로 이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 뭐 바둑을 좀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혹시 뭐 바둑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좋지 않을까.
0: 자, 교수님과 저희 사심을 담아 고른 주제. 오늘은 현대판 바둑 삼국지. 한중일 세 나라가 세계 바둑 패권을 놓고 벌여온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바둑의 기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뭐 바둑이 이제 고대 중국에서 발생했다라는 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고, 이제 중국의 세본이나 박물지 같은 문헌에 보면은 뭐 약 4천년 전에 중국의 하왕조의 시조인 뭐 우임금이 뭐 요임금이 바둑을 뭐 만들어서 뭐 순임금에게 계승했다 뭐 이런 기록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요임금 순임금 이런 이야기는 전설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뭐 증명된 것은 아니에요.
0: 네.
1: 근데 그러나 적어도 약 2500여 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 때 문헌들에 보면 고급 사대부들이, 사인들이 뭐 박을 두었다 혹은 혁이나 기를 두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보드게임인 육박 경기라든가 또 바둑의 경기라고 학자들은 충분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더군다나 또 현존하는 실제 바둑판으로 우리가 발견된 것은 저도 기원전 2세기 중엽 한나라 황제인 경제시대 때 바둑판이 이 도자기로 만든 바둑판이 발견된 게 또 있어요.
0: 기원전 2세기 중엽 바둑판이 나온 정도입니다. 그럼 고대 바둑과 지금의 바둑은 아무래도 많이 달랐을까요?
1: 이제 기본적인 룰과 원리는 같았던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바둑판은 가로, 세로 19줄 이걸 선을 그어서 그 19줄이 만나는 교차점에다가 이제 총 361개의 착점을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은 돌과 흔 돌이 반복하면서 바둑을 두면서 결국 집싸움을 경기하는 경기 룰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360의 경우의 수 곱하기 360, 359 이렇게 하면은
0: 무한한
1: 뭐 하늘의 우주의 별자리만큼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를 두는 심오한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죠.
0: 역사상 같은 기본은 없다 그러죠.
1: 그렇다 그러죠.
0: 예, 예.
1: 한편으로는 또 동아시아 문화의 핵심인 음양의 세계의 충돌이자 음양의 조화를 꿈꾸는 것이 바둑이라는 경기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예.
1: 그 룰은 기본적인 건데 근데 기원전 2세기 중엽에 발견된 그 바둑판이 흥미롭게도 가로 세로 17개 줄로 되어 있던 바둑판이었어요.
0: 19가 아니라 17.
1: 예.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초기 바둑은 뭐 11줄 11줄 혹은 13줄 15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오늘날의 19줄의 형식의 바둑은 약 송대 이후에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초기 바둑은 그런 점에서 조금 경우의 수를 많이 줄이고 조금 더 심플한 그런 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네, 점점 좀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바둑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일본이 압도적인 최강국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바둑이 어떻게 발전한 겁니까?
1: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대 사회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우리가 보면 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0: 네.
1: 우리가 전근대 시대에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는

0: 모든 최고의 가치가 육아의 성현들이 말씀하신 육아 경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자맹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모든 지식인들은 육아 경전을 익혀야 되고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해도 육아 경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육아 경전의 모든 가치를 최고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1: 네.
0: 그 예를 들면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도 육아 시험 경전을 공부하는데 과거에 급제하게 되면 심지어 신분이 낮은 사람도 농민도 육아경전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거예요.
1: 네.
0: 이거를 흔히 사회학에서 말하는 소셜 모빌리티가 상당히 유연하다. 그런 점에서 전근대 시대의 중국이나 한국은 고려나 조선은 이 육아경전이란 걸 매개로 해서 소셜 모빌리티가 상당히 유동적이었다. 좀 개방적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1: 예.
0: 다만 그런 면도 있지만
1: 네.
0: 그 사회가 모든 가치가 육아경전에 집중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또 획일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1: 그러게요. 예.
0: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농업이나
1: 네.
0: 상행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예술 같은 거는 중인이나 천민들이라 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를 평가절하하고 가치를 낮게 봤던 것. 이게 중국이나 한국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예. 그럼 바둑도 약간 그런 차원에서 딱히 뭐 생산적이지도 않고 육아 사상에 미루어 볼 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활동으로 봤을
0: 그렇죠.
1: 라는 거죠.
0: 바둑이라는 예. 거는 사대부들의 어떤 유희나 게임이나 문화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저작거리에서 혹은 틈이 날 때 하는 게임에 불과했던 거죠.
1: 뭐 사회적 구조와 어떤 가치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일본은 이렇게 중국이나 한국과 달랐다는 건가요?
0: 그렇죠.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중국이나 한국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1: 네.
0: 상당히 다른 역사 과정을 겪었어요. 특히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약 중세에서 근대까지의 700년의 일본의 역사는 우리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로 이어지는 바로 무사가 집권하고 무사가 지배계층이었던 바로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1: 예, 예.
0: 그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강력하고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사무라이 무사가 최고의 가치인 무사도의 문화를 지향했던 사회예요.
1: 예.
0: 과거 시험도 없었고
1: 예.
0: 그게 바로 일본과 조선이나 중국과 다른 역사였던 거죠. 거기다가
1: 네.
0: 일본의 역사의 경우에는 소셜 모빌리티를 즉 사회적 유동성을 아예 조기에 차단하는
1: 네.
0: 폐쇄적인 신분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사농공상의 신분과 직능을 고정하고 넘나들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1: 예.
0: 사무라이는 사무라이로 농민은 죽을 때까지 농민이고 상인은 상인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이게 바로 일본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본은 신분 제도는 좀 경직하고 폐쇄적인 것 예. 같지만 문제는 어차피 신분을 넘나들 수 없다면
1: 네.
0: 자신의 신분과 직분에서
1: 네.
0: 최고의 성과와 목표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는
1: 거예요. 그렇게 발전하는군요.
0: 예, 예.
1: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면 막 몇 대를 걸쳐서 수백 년째 막 이어져 오는 가게들도 있고
0: 그렇죠,
1: 각 그렇죠. 분야마다 엄청난 장인들이 있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0: 그렇죠. 뭐 우동의 장인, 최고의 소바의 장인, 최고의 상인을 지향하는 그게 바로 일본 사회예요.
1: 네.
0: 이를테면 일본 사회 각 분야에서 이제 최고의 장인들이 막 출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문에서 최고의 능력자와 책임자를 가독 혹은 가원이라 그래서 일본말로는 이에모토라고 그래요. 이에모토.
1: 이에모토.
0: 그래서 각 직능의 이에모토는 최고의 기술을 계승하고 그 다음 제네레이션, 다음 세대에게 이에모토를 계승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1: 아, 예.
0: 대신 예를 들어 제가
1: 네.
0: 최고의 도공의 이에모토라면 뭐 제 아들이 그걸 계승하면 물론 좋겠죠.
1: 예.
0: 근데 아들이 능력이 부족해요.
1: 아, 실력이 그 정도가 아니야.
0: 네. 예. 그러면 심지어 혈연이 아니더라도
1: 네.
0: 제 제자 중에서
1: 예.
0: 굉장히 능력 있는 도공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 집안으로 입양을 시켜요.
1: 양자로 삼아서라도 이에모토를 계승하니까.
0: 그리고 너를 우리 집안의 이에모토가 되면 이 사람은 그 순간 이 가문의 이에모토의 계승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일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분적으로는 폐쇄적일지 모르지만 각 사회의 다양성, 직능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적어도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각 수준에서 최고 수준의 직능들이 발전하는 사회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예.
0: 더군다나
1: 네.
0: 두 번째 막부였던 이제 무로마치 시대가 성숙하게 되면은 즉 단순히 기회 정도가 아니라 아, 일본 사회는 그거를 도예의 정도로까지 이거를 추구하고 보다 세련되고 인위적인 형식을 가미하는 거죠.
1: 네.
0: 검법도 그냥 검법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검도.
1: 아, 그러네요.
0: 육박전의 경우도 유도.
1: 유도.
0: 차를 뭐 그냥 편하게 마실 수도 있지만
1: 다도.
0: 최고의 형식을 갖춰서 마시는 다도,
1: 그러네.
0: 꽃꽂이의 화도 등등등등 각 영역에서의 최고의 경지를 지향하는 도예의 수준으로까지 이야. 추구했던 거예요.
1: 어떤 도예의 경지라고 하면 좀 바둑도 꽤나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 바둑이란 분야에 있어서도 최고의 바둑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겠네요.
0: 네, 바로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바둑이라는 거는 중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이제 한국에서는 사대부들의 문화에서는 그저 한량들이 하는 게임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사무라이와 무사들의 그들에게는 이 전투가 일상이고 항상 전쟁을 벌이는 사무라이잖아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쇼부를 겨루는 이 승부를 겨루는 바둑은 일종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굉장히 존중받고 인기를 얻었어요.
1: 예.
0: 그래서 사실은 막부의 상당한 지원을 받으면서 바둑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 가문들이 후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성장했던 거죠.
1: 네.
0: 특히 에도 막부 시기에 이르게 되면은
1: 네.
0: 4대 바둑 명문가가 정립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혼인보, 야스이, 이노우에 그리고 하야시라고 하는 네 개의 가문이
1: 예.
0: 아주 명문가로 성장하게 되면서
1: 네.
0: 천황이나 쇼군 앞에서 매년 가문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기사가 나와서 승부를 겨루는 거예요.
1: 가문전.
0: 예, 이런 예. 걸 어성기의 바둑이라고 그러는데
1: 예.
0: 거기서 승리하면 그 가문이 올해의 최고의 명인으로 인정받는 일본 사람들은 최고의 바둑 기사를 명인이라고 명인. 보통 표현했는데
1: 예. 예.
0: 그러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그 바둑의 내용은 모두 기보로 남아서
1: 예.
0: 그 기보를 연구하고 다시 치열하게 새로운 방법을 보완하면서 성장했던 거죠. 이렇게 가문들이 뭐 300년, 400년 동안 서로 공식대국을 하면서 이 단순한 게임이었던 바둑은 일본 에도 시대에 이제 기도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오른 거죠.
1: 예.
0: 그중에서도 역시 흔히 에도 막부 직전에 이제 센고쿠 시대,
1: 네.
0: 전국 시대에서 에도 시대로 넘어가는 센고쿠 시대의 3대 영웅이라고 하는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바둑을 교유했던 바로 혼인보 가문의 일대 당주, 일대 이에모토인
1: 예.
0: 혼인보 산사의 경우는
1: 네.
0: 그말로 이 혼인보 가문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면서
1: 네.
0: 나중에 일본 바둑사의 최고의 기사라고 평가받는 혼인보 가문의 혼인보 도사쿠,
1: 예.
0: 혼인보 슈사쿠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혼인보 가문이 독보적인 그런 가문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1: 4대 명가 중에서 혼인보 가문이
0: 그렇죠.
1: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현대 바둑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까요?
0: 네, 그것도 역시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서 선진적이었던 일본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에도 시대까지 바둑의 가문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했지만 문제는 이제 일본이 1868년에 이제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본격적인 서구 근대화를 맞게 된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일본은 드디어 신분의 차별이 없고 산업공상의 직업의 자유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근대 국민국가로 나가게 된 거예요.
1: 네.
0: 뭐 도공을 만들 사람은 여전히 도자기 구워서 팔면 되고 농민도 여전히 농업을 하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문제는 바둑처럼 바둑은 전혀 경제활동과 무관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바둑 같은 특별한 직능을 갖고 있는 가문들은
1: 네.
0: 이제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할 막부가 없어진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멸문의 위기를 맞게 된 거죠.
1: 예.
0: 그런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맞게 됐어요.
1: 예.
0: 과연 이 바둑의 문화는 일본에서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일본 사회는 이 중국에서 발원했던 이 바둑의 문화 그리고 일본 근대에 꽃피웠던 이 바둑의 문화를 바로 굉장히 중요한 동아시아 문화로 수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1: 아하.
0: 좀 점진적인 과정이었지만
1: 네.
0: 1924년
1: 네.
0: 일본에는 일본 기원이 설립이 돼요.
1: 아, 일본 기원. 중국에도 한국에도 없던 기원이란
0: 그렇죠.
1: 게.
0: 일본 기원이 설립이 되면서 이 일본 기원이
1: 네.
0: 사무라이나 특수한 가문들이 명맥을 주셨던 독점했던 이 바둑이란 문화를 일반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예. 저변을 넓히고 전문화된 기사들을 양성하고 승단제를 관리하고 그리고 기전을 양산화시키면서 일본 기원이 이 바둑의 문화를 바로 시민들의 문화이자
1: 야.
0: 프로 바둑화 문화로 이거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게 된 거예요.
1: 예.
0: 바로 이 일본 기원의 설립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1: 네.
0: 당시 1920년대 최고의 기사이면서
1: 네.
0: 결국 바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후원자가 필요하니까
1: 네.
0: 일본 기원과 기업, 일본 기원과 언론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1: 네.
0: 일본 기업의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 일본의 바둑계의 큰 거인이었던 세고의 겐사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세고의 겐사쿠 선생을
1: 예.
0: 흔히 일본 기원의 아버지라고 그런 높은 평가를 받는 분이죠.
1: 네. 세고의 겐사쿠 선생 주도로 그럼 일본 기원이 설립됐고 그때부터 일본의 현대 바둑이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성장을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그것도 쉽지가 않은 이유가
1: 네.
0: 결국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돈이, 있어야
0: 돈이 있고 네. 후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사건을 맞게 되는데
1: 네.
0: 바로 에도 시대의 최고의 바둑의 가문이었던 혼인보. 혼인보 가문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20세기 전반부에 혼인보 가문의 마지막 당주는 제21대 혼인보 이에모토인 혼인보 슈샤이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1: 네.
0: 그러나 이미 본격적인 기전도 없고 후원자도 없다 보니까
1: 네.
0: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지만 좀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1: 어떤 선택이죠?
0: 21대 당주 혼인보 슈샤이는 이 혼인보라는 이 명예를 일본 기원에 양도하고 고스란히 반납하게 된 거예요.
1: 혼인보라는 명예를.
0: 그렇죠. 이제 혼인보 가문은 멸문이다.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이어갈 수 없으니
1: 네.
0: 공식적 기구인 일본 기원에 이거를 양도하게 된 거예요.
1: 우리의 명예라도 좀 전승될 수 있게.
0: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기원은 이 유서 깊은 혼인보 가문의 명예를 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싶기도 하고
1: 예.
0: 그래서 일본 기원은 일본의 유수의 신문사인 마이니치 신문사와 협약을 맺고
1: 예.
0: 마이니치는 여기에 이 혼인보 가문의 이에모토를 현대 프로바둑으로 발전적으로 이어가게 돼요.
1: 아,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예. 일본의 프로바둑 기사들이 1년 동안 내내
1: 네.
0: 토너먼트로 승부를 겨룬 다음에
1: 예.
0: 그의 최고의 우승자에게 바로 혼인보 이에모토를 주는 거죠.
1: 아, 우승자를 혼인보 이에모토라고.
0: 혼인보 우승자로 인정해주고
1: 예, 예.
0: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상금을 내걸고
1: 네.
0: 본인방전, 우리말로는 본인방, 일본 발음으로는 혼인보라는 프로기전이 출범하게 된 거예요.
1: 프로기전이네요. 예.
0: 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일본에서 프로 본격적 프로기전이
1: 네.
0: 이제 그 바둑만 두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거금의 우승 상금을 향한 기전이 양상화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시간의 차이를 두면서
1: 네.
0: 각 언론사마다 그래? 그럼 우리도 후원하지.
1: 아, 예.
0: 그러면서 서로 나서게 되면서
1: 네.
0: 예를 들면 우리가 요미우리 신문사가 주관하는 기성전 그리고 아사히 신문사가 주관하는 명인전 뭐 마이니치 신문사의 혼인보전 이거를 보통 일본의 3대 기전이라 그러고
1: 네.
0: 그 외에도 뭐 왕자전, 천원전, 작은 기성전 십단전 등등 이것을 모두 일본의 메이저 7개 기전이라고 그래요.
1: 예.
0: 바로 일본의 프로기전이 본격적으로 결정적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예.
1: 지금은 뭐 물론 더 스케일 큰 세계 기전들이 있습니다만 이 프로기전의 시대를 일본이 열었다는 게 몰랐던 사실이고 참 놀라운데요.
0: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더 더하면요.
1: 네.
0: 예, 호닝보 슈샤이가 이 호닝보를 마이니치 신문에 반납하게 된, 반납이라 보다 양도하게 되면서,
1: 네.
0: 이 요미리, 저 마이니치 신문은 이 호닝보 슈샤에 대한 일종의 예우의 차원으로,
1: 네.
0: 1938년에 은퇴 기념대국을 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호닝보, 마지막 호닝보의 상대 선수는,
1: 네.
0: 당시 1930년대 일본 최고의 기사였던, 네. 기타니 미노루라는 기사하고 두 사람이 은퇴 대국을 이제 벌이게 된 거죠.
1: 예. 멋있다. 예.
0: 그리고 이 기념 대국을 밀착해서 일종의 취재이자 바로 대국의 기사를 작성해서 마이니치 신문에 연재하기로 하면서
1: 네.
0: 당시 일본에 설국이라는 소설을 막 발표하면서 일본 문단의 기린화로 떠오른 가와바다 야스나리 선생한테
1: 예, 예, 예.
0: 이 관전 기사를 부탁한 거예요.
1: 아, 설국 저자가 그 연재
0: 그렇죠.
1: 관전 기사를 쓴 거예요?
0: 네.
1: 와.
0: 그때 이제 호닝보 슈샤는 이미 좀 연로하기 때문에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 기념대국이 무려 6개월 동안 버려져요.
1: 아.
0: 두다가 힘들면 봉수, 즉 덮어두고 다음날 다시 둔다든가. 근데 무려 6개월 동안.
1: 예.
0: 그리고 가와바다 야스나리는 이것을 마이니치 신문에 기사를 꼼꼼하게 올렸던 거죠.
1: 야.
0: 이렇게 6개월 동안 승부를 겨룬 이 기념 대국이 끝나고
1: 네.
0: 승패는 결국 기타니 미노로 젊은 기사가 승리하고
1: 네.
0: 호닝보 슈사에는 패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1: 예.
0: 이 마지막 호닝보 슈사에는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호닝보 슈사이가 숨을 거두고 약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가오바다 야스나리 선생은 자신이 밀착해서 취재했던 이 바둑 기전의 기사를 다시 그대로 재구성해서
1: 예.
0: 실명의 이름만 바꾼 다음에
1: 네.
0: 바로 명인이라는 소설을 발표하게 돼요. 여기서
1: 네.
0: 바로 근대에서 현대 바둑으로 전환되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호닝보 슈사에는 전통 시대를 대표하는 노 기사고 그의 앞에는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기타니 미노루. 마침 1930년대 새로운 포석을 막 개발하고 연구했던 이 기사와 새로운 세대와 구세대의
1: 예.
0: 바둑을 두게 된 거죠. 이 노 호닝보는 그야말로 피를 토하듯 한 수 한 수를 두고 그리고 처연하게 패배하는 이것을 되게 서늘하게 이 소설에서는 묘사하고 있어요. 뭐 알다시피 훗날
1: 네.
0: 가와다 야스나리 선생은 네.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는 거죠.
1: 야, 저 상상만 해도 멋있는 장면이네요. 근데 바둑 가문의 유산과 현대 프로기전의 활성화, 정말 일본이 바둑의 문화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걸 교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한국 바둑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 한국 바둑은 뭐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가끔 여가 시간에 두는 바둑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중인들이나 혹은 뭐 도박이나 내기 바둑 같은 거나 두는 굉장히 평가절하했던 것이 바둑의 현실이었어요.
1: 네.
0: 또 우리나라 바둑의 조선 후기의 바둑의 특징이라면 아홉 개의 화점을 비롯해서
1: 네.
0: 초기에 16수에서 17수는 미리 세팅이 돼 있어요.
1: 아, 포석 부분을
0: 그냥 거의
1: 그냥 공식처럼
0: 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런 거를 이제 순장 바둑이라고 하는데
1: 예.
0: 그 이후부터 뭐 좀 기재가 있거나 묘수를 잘 두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경기로 승패 중심으로 겨루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포석이 개발될 그 여지가 별로 없고
1: 그러네요.
0: 주로 공격적이고 그게 실리적인 바둑이
1: 네.
0: 좀 우리나라의 전근대 시대의 바둑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바둑하고는 뭐 현격한 차이가 있고
1: 포석이라는 게 이제 초반에 이제 착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진지를 좀 구축해 나가는.
0: 그렇죠.
1: 기본 판을 짜는 과정입니다.
0: 그렇죠. 네. 공격과 수비의 네. 균형을 맞추면서 아주 중요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포석의 섬세한 개발이 될 여지가 없는
1: 네.
0: 순장바둑인 실전 싸움 중심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단계였던 우리나라 바둑 수준에서 그러나 특히 나라마저 상실한 이 일제강점기에서
1: 네.
0: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바둑의 씨앗이 싹 트는 그 맹아가 싹 트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아, 반전.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바둑 부흥의 싹은 어떻게 트였을지 내일 이 시간에 동아시아 바둑 삼국지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추석 때 가족 친지가 모이면 집안에서 어른들이 바둑 두는 풍경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풍경이 점점 추억으로만 머물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그리고 이제 토요일 주말 에디션 시간까지 최근 잡지사 유튜브에서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온 바둑의 역사를 쭉 보내드리니까요. 이성원 교수와 함께 재미있는 바둑의 역사 이야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강이 되시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맨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대형 로펌 변호사 팀.
1: 1858-911.
2: 누가 뭐 이 회사에 취직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취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자유가 아니죠? 이게 왜 안 돼요? 안 달아면서 반복하는 거는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곳이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40%와 기쁨이 결합이 되면 하루가 70%가 기쁜 거예요. 자유예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나요?
3: 일단은 저는 생각해보면 회사.
2: 제가 이번에 낸 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조금 더 들여다보자고요. 아니 누가 뭐 이 회사에 PD님을 취직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취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자유가 아니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적어도 95%는 다 느끼는 모순된 감각이에요. 그러면 설명변수는 이거 하나 있죠. 그 선택은 뭐 예를 들어서 내 아이 대학 성적, 뭐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우연히 현재의 나를 만든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연장선상에서 나는 이런 취직을 했고 그 취직은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다니다 보니까 짜증나. 뭐 이 상태인 거잖아요. 일단 1단계. 요걸 제가 자유신호등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기록학자니까 지금 같은 문제의식이 들면 기록의 서식을 쭉쭉쭉쭉 만드는데 너무너무 심플해요. 자기가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한 일을 쭉쭉쭉쭉 써보세요.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붙여보는 거예요. 아, 내가 완전히 나의 주체적인 욕구 판단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한 거. 당연히 초록불이죠. 나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거. 당연히 빨간불이죠. 나도 그다지 싫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나의 주체적 선택은 아니고 뭐 약간 강요받은 측면도 있어. 이런 거는 노란불. 요거를 표시해보지 않습니까? 하루에 내가 예를 들어서 5개를 썼는데 초록불이 2개 이상 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네, 부자유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요. 예를 여러분들이 한 달은 기니까 일주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네, 나의 부자유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을 토대로 해서 내가 부자유롭게 행위하고 있는 것의 원인 분석하고 그 안에서의 자유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요컨대 사람이 생각을 깊게 하면 이런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나 아렌트의 정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일을 하는 게 노동인가? 영어로 레이버예요. 그냥 뭐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내가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 이거 워크라 그래요. 아,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행위인가. 한나한테 이걸 액트라고 했는데 이러면 잘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약간 변형해서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안젤라 도커스 그리스에도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안젤라 도커스가 벽돌을 쌓고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벽돌을 쌓고 있어요. 레이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한테 뭐 하니? 그랬더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한테 뭐하니? 그랬더니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네, practice.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노동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현재의 노동은 자유다 아니다. 자유예요. 기본은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 부여를 하는 행위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하여튼 어쩌다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 일의 종류도 마음에 안 들고 특히 내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은 짜증 제곱 제곱 제곱이야. 정말 미치겠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을. 그러니까 병행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그만둘 꿈을 나이가 61가 됐을 때 아 이제 내가 대학을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퇴임을 4년 남긴 시점이죠.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U자도 모르던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 내지 2년 정도는 병행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예를 때려쳐도 현재 새롭게 하는 내 일을 통해서 현재 받는 월급만큼은 내가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면 자기 프랙티스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매 순간의 자유감이 나에게 올 것이냐. 이제 이것이 좀 궁금하시고 답답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 좀 참으세요. 제가 한 가지 권하는 거는요.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꼭 회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로 회고하시면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꼼하게 써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한 일, 느꼈던 감정 등을 쭉 시간순으로 나열해서 써보는 거 많이 걸리면 5분이에요. 근데 요 하나가 큰 변화를 여러분들께 줄 겁니다. 응, 내가 그 순간은 사실은 인내하는 느낌이었어. 밤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었네. 이 긍정의 생각이 하루 전체를 회고하시면 무럭무럭 자라나요. 교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수님은 지금 편한 상태라서 그렇죠. 저는 하루가 지옥이에요. 인간관계, 일, 뭐 심지어는 점심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그놈의 부장 눈치 보느라고 맛도 없는 그 음식을 먹는 내가 한심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다 써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정말 나쁜 일이 많이 발생했을 때 30%. 나머지 40% 정도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들. 나머지 30%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40%와 기쁨이 결합이 되면 하루가 70%가 기쁜 거예요. 자유예요. 그런데 나쁜 거 30%가 심리적으로 더 뇌리에 박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체계적으로 하루를 정리해보지 않는 사람은 나는 오늘은 개판이야, 꽝이야, 씨, 짜증나 죽겠어. 그럼 나머지 40%까지 짜증난 하루가 되니까 자신의 하루는 짜증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생망이야 이렇게까지 가시는 거예요.
3: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은 엄두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죠?
2: 물론이죠. 그런데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시간이 없고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무지하게 추상적인 표현인 거 혹시 느낌이 오세요? 제일 대표적으로 내가 무기력감이 오거나 기타 등등해서 그냥 버리는 시간. 예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계산해보면 엄청날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이 시간 문제 때문에 제가 그때가 이제 제일 교수되고 제일 바쁠 때였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건 좀 아니다 하고 시간 가늠을 하려고 일주일 정도 저의 시간을 적어봤거든요. 버리는 시간이 몇 프로일까요? 네, 50%였어요. 잠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시간에 효율적인 사용을 잘 설계를 하면 아무리 현실이 고달퍼도 저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무엇에 자유를 속박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고요. 그 다음이 어려워요. 내가 뭘 정말 하고 싶은지를 사실 이 사회는 잊고 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교육 체계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서열 사회를 강요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잘 아시죠? 시험 보시면 등수가 있고요. 대학 입시는 완전히 서열의 표상이죠. 어떤 분들은 대학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서열에 항상 묶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집에서도 공부 잘하는 딸, 공부 잘하는 아들을 원하니까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끊임없이 잘 보이려고 하는 이게 이제 서열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예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죠. 방법은? 네, 반복해서 쓰시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제가 이룸 다이어리라는 월간 다이어리를 보급을 한 지 벌써 2년 반, 3년쯤 됐습니다. 이 월간 다이어리 제일 첫 장에 인생 지도 그리기라는 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써요. 내가 일의 차원에서는 뭘 제일 하고 싶지? 가족 관계에서는 뭘 하고 싶지? 인간관계는 어떻지?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 관련해서 뭘 하고 싶지? 그 다음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향유. 노는 거, 향유와 관련해서 내가 뭘 하고 싶지? 얘를 매월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아까 얘기했던 서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이걸 욕동이라고 그래요. 내 내면의 욕구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릴 적을 자꾸 기억해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메시아적 시간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메시아는 이제 영겁의 시간을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긴 시간이 메시아의 눈으로 보면 엄청 짧은 시간으로 응축돼서 느껴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릴 적의 원망들, 바람들, 얘가 지금에 가까이 있는 상태가 되면 내가 뭘 하고 싶군, 내가 뭘 잘하는군, 내가 뭘 하면 행복감을 느끼는군, 이런 것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게 돼요. 이게 돼야 내가 현재 다니는 직장이 맞구나, 맞지 않구나,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는 이 아직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의 현재 젊은 분들의 노동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아니라 확신해요. 그리고 월급 격차가 너무 분야별로 크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뭐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뀌어가야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상한 속담이 있다고 생각해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 계단으로 바위를 쳐야 바위가 깨집니다. 근데 이 페르낭 브로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표층에 있는 거 이게 일종의 사건 같은 거야. 중간층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구조 같은 거야. 구조가 작동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로델은 그 밑에 심층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속 바램, 습속, 그러니까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달나라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전 세계 인류가 다 하고 있어요. 걔는 언젠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심층의 세계가 구조를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는 결정을 하고요. 구조에 의해서 표층에 있는 사건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조 때문에 내가 월급을 조금 받으니까 내가 경제적 삶이 부자유로운데 구조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조를 바꾸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면서 현재 상태를 수용하면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개선을 위한 자신의 노력 그리고 당장 바꿀 수 없는 구조의 산물에 대해서는 자기 수용.
3: 더 잘하고 싶은데 욕심을 네. 키우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돼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2: 그게 이제 내부의 감시자 또는 규율자라고 칭하고 욕헌데 자신이 바라는 자신이 현재 자신을 부자유롭게 만드는 선생님이 이 일을 잘하고 싶다는 그걸 제가 역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는 현재 선생님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 점이 선명하면 역동과 현실의 갭은 어떻게 하면 된다? 아, 메워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심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도둑놈 심보인데 빨리 나에게 오는 것이어야만 해 라는 잘못된 습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하는 거의 모든 것은 반복에 의해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질둘레스의 핵심적인 철학이죠. 차이와 반복이라는 것은 그 반복 속에 작은 차이들이 있어요. 걔들이 쭉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인계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쌓인 것이 인계점을 넘으면 툭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 질문의 조회수. 난 지금 여기까지 적어도 300만 조회까지는 가고 싶은데 이게 왜 내가 지금 3개월이나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관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의 반복에 의해서 인계점을 넘어서 이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팍 하고 튀는 거예요. 반복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 인계점에서 오는 그 차이의 존재. 그것을 성실하게 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는 아씨 이게 왜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안달하면서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전자가 자유의 행위예요. 후자는 자신의 급한 성취욕에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꼴이죠. 급한 성취욕. 그것이 자유를 속박한다는 거. 이 부분만 요거는 로직이에요. 논리적으로 깨달으시면 훨씬 더 현재의 어려움을 반감시켜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덕분에 내가 성장하고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2: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죠. 일종의 성취욕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오,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고 걔가 쌓이다 보니까 승진을 했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요게요 시간이 얼마 안 갑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많을까요? 제가 유학 가서 박사를 엄청 따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는 배수진 치고 유학을 했기 때문에 박사길 따면 저는 세상이 다 내 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딱 두 달 가요. 두 달이 지나가니까 아, 누가 나한테 강의 좀 안 주나? 나 어떻게 대학에 취직해야지? 박사는 간 데가 없어요. 그 박사의 기쁨이. 승진은 제 경험으로는 딱 일주일 가요. 부교수, 정교수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정교수 승진한 날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성취라는 것은 보통 이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서열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성취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취 다음에 또 성취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성취는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오래 가요.
3: 돈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순간이 올 수 있을까요?
2: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이걸 엄청 권유하는 건 아닌데 나도 주식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하나의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이 주식을 준비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는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하더라고요. 이건 놀랄 일이에요. 지금은 다 이 금리 기타 등등의 이 사이클, 주식이 이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이 사이클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이 메인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경기순환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식투자의 메인이 아닙니다. 주식투자라는 거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내가 그 회사의 일정 지분을 갖는 사람으로 참여를 해서 그 회사가 성장하면 나는 돈을 버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얘를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경기순환주에로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직장에서도 주식 앱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런 용어 써도 될까 모르겠지만 너무 쪽팔리지 않아요. 세상에 쪽팔리고 자기 자신에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안 하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공부를 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준비가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시드머니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를 들어서 PD님 같으면 아침에 오늘은 내가 구 대표님한테 가서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라는 나의 주장을 반드시 한 번이야 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쓰고 아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아침에 썼는데 그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려고 실제로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용기가 안 나서 못하실 수도 있고 얘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여러분들의 실행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유를 종류 가리지 말고 아침에 떠오르는 자유 실천과제를 하나씩만 써보는 요 행위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 영역을 확장시켜 갈 수 있다. 요거 확신 갖고 제 얘기 듣고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교수님께서는 혹시 오늘 딱 실천해야겠다고 하신 거 있으세요?
2: 오늘 아침에 제가 하고 성공을 했는데 좀 너무 부끄럽긴 하네요.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진홍에 가서 오늘은 꼭 멤버샤하고 가지 짜장면을 먹어야겠다. 아침에 그래서 제가 가지 짜장면이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마침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대표님 오늘 같이 식사하시죠? 하고 왔어요. 얼마나 좋아. 나는 진홍에 가서 가지 짜장면을 먹을 텐데 괜찮은 사람은 같이 가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오늘 가서 가지짜장과 멘보샤를 먹었어요. 4명이 갔는데 멘보샤가 6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먹고 제가 정교하게 반으로 잘라서 멘보샤를 한 개 반을 먹었는 그 기쁨이 제가 그걸 먹고 걸어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체적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추상가치가 우리랑 자꾸 멀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자꾸 실제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습관부터 우리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짜장면 하나 먹은 것으로 주체적 삶을 사는 김익한 이 느낌을 받아요.
3: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자유로우신 상태이신가요?
2: 네, 엄청.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 계시죠. 저도 여성 한 분이 계신데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요. 이게 이제 자유의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가족으로부터 자유, 이게 자유의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2박 3일 혼자 여행을 다녀오세요. 이걸 못해요. 그래서 아니 2박 3일 여행을 왜 못 갔다 와?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이 굶어요. 이런 얘기예요. 좋은 의미로선 사랑이죠. 그 사랑의 행위를 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인생을 쭉쭉 펼쳐갈 수 있는 힘이 반감돼버리는 그런 문제에 당연히 봉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꼭 권합니다. 2박 3일 가족을 완전히 버리고 혼자서 여행을 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사실은 나의 인생을 더 멋들어지게 살고 싶은데 가족에게 희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누적됐을 때 우리의 병폐, 구조가 우리를 속박하고 서열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왜곡된 그런 감시자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속박한다니까요. 이런 감각으로서의 자유를 반복 경험하고 누적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실천의 방향, 실천의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 얘기를 엄청 많이 해서요. 조금 엉뚱한 얘기를 인생 질문으로 꼭 남기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지금 다시 찾아서 만날 용기를 갖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비주체적인 만남 중에서 우연히 내가 되게 아, 저 친구가 너무 좋은데 하는데 내가 너무 샤이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또는 앞에 전 직장에서 다가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가 뭐라고? 인간관계 핵입니다. 자유로운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와 마음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꼭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에서의 자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복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남기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으신지요? 지금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실 수 있겠는지요? 라는 질문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4: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5: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아는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해피 추석 인사, 여러 사진, 그림들이 시간을 느끼게 하는데 정말 이상하다. UN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또 소셜미디어가 쓰고 있습니다.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간 이란의 리더 중에 하나, 제거해야 할 타겟 중에 하나였던 이란의 대통령 마수드 페지시키아니 하니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사일이 쏟아지는 가운데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 지하 벙커를 전전하며 이란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인물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제 이란의 대통령으로서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뉴욕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쟁 중인 미국의 적국의 대통령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비겁한 공격을 했다고 비난하는 연설을 유엔이긴 하지만 미국 땅 뉴욕에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 이란과 딜을 할지 아니면 초토화할지에 대해 같은 자리에서 연설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엔도 바뀌고 있나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미국의 지금 동부의 해안 쪽에 폭풍이 형성돼서 북상 중이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번 주 초 한 사흘 정도 선데이 이어서 비가 이어지고 주말에는 개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폭풍은 지금 현재 어저께 시각으로 해서 남쪽 이 캐롤라이나주 그쪽 해안에서 North and South 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 폭풍이 강해지면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미국의 북동부 역시 뉴잉글랜드 해안에서 강력한 스톰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도 내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보를 다시 확인을 하니까 내일 금요일은 비 표시가 사라진 것 같네요. 하지만 토요일부터 비가 오는 가능성은 80%가 넘습니다. 비를 피할 수 없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 이 폭풍의 영향으로 그리고 바람도 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뉴저지 한인회가 뉴욕과 함께 준비해서 올해 추석 대잔치 케이프 페스티벌을 원래는 내일 추석인 9월 25일 금요일과 다음날 토요일 이틀 예정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그 일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금요일 하루로 모든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묶어서 하기로 그렇게 이건 주최 측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일기 예보 그러니까 기상 예보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던 버겐 카운티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송미숙 미셸 송 뉴저지 한인 회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추석 대잔치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송미숙 회장님 전화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K-Festival에 대해 변화가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회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하고 나니까 갑자기 안녕 못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기상예보 때문에 일정에 변화가 있다면서요?
1: 아, 네. 어저께 그 공항국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네. 금요일은 그런대로 자기네들이 괜찮다고 하지만 네. 토요일은 모든 걸 다 캔슬해야 된다.
0: 네.
1: 파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0: 네.
1: 원하면 정말 정말 그냥 간절히 원하면 파킹 라스를 써도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0: 아,
1: 야심차게
0: 네.
1: 몇 달 동안 열심히 저희 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0: 네.
1: 그러나 25일 금요일
0: 네.
1: 바로 내일이죠.
0: 네.
1: 내일은 정상 운행합니다. 운영합니다.
0: 네. 네. 뭐 운행이 됐다가 운영이 됐다가

0: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을까 주최해 온
1: 중에서는 정신이 없었죠. 네. 그래서 꽤 많은 뭐 5분마다 전화 받고 네. 미팅도 하고 또 많은 다른 그룹들하고도 또 대화를 하고
0: 네.
1: 왜냐면 이제 참가하기로 하셨던 네. 분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토요일. 그래서 또 그분들하고 다 소통을 하고 방법도 모색을 하고
0: 네.
1: 과연 여기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0: 네.
1: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0: 네.
1: 그래서 뭐 본인들 또 다른 이런 플랜을 또 만드시기로 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너무 죄송하니까 그것도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서로 이렇게 좀 도와가는
0: 네.
1: 이해하고 양해하고 저는 뭐 물론 뭐 이거는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0: 네.
1: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0: 네.
1: 저희만 준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참가하려고
0: 그렇죠.
1: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일단 들으시면서 이게 전체가 다 취소됐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추석 대잔치 K-Festival 뉴저지 한인회가 뉴욕과 함께 준비해온 이 잔치는 이틀이 아니라 내일 하루로 프로그램을
1: 네.
0: 몰아서 하게 됩니다.
1: 예.
0: 네.
1: 그 플랜하셨던 분은
0: 네.
1: 내일 좀 늦게 해도 저희가 원래 동포 노래자랑이 토요일에 있었지
0: 네.
1: 당겨서
0: 네.
1: 하기로 했고요.
0: 내일 저녁에 그러면
1: 네.
0: 박혀놓고 멋지게
1: 네.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뉴 오버팩 공원입니다. 여기 다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요. 내일 하루로 이 엑기스를 몰아서 추석 대잔치 K 페스티벌을 이틀 예정이었던 것을 내일 하루에 하게 됩니다. 내일은 오늘 아침에 체크해보니까 그래도 이 비 표시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정말 천만 다행이고
0: 네.
1: 뭐 공화국에서 정확히 다 포캐스트해서
0: 네.
1: 그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바람이 또 많이 불어서
0: 바람 때문에도
1: 네, 네. 텐트 치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그 부담을 느끼시는 게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바람 때문에
0: 네.
1: 그래서 뭐 비는 저희가 조금 맞겠다 해도 그 안전 문제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제 캔슬을 공원에서 하셨고 저희가
0: 네.
1: 다른 날짜로도 노력을 했지만
0: 네.
1: 그 날짜가 지금 현재 없어요.
0: 그리고 너무 임박해서 또 이걸 바꾸면 오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출연하실 분들이 이 스케줄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하루에 내일 하루에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을 몰아서 우리는 진짜 보는 사람들은 좋은데 그래서 동포 노래자랑은 내일 밤에 토요일 행사를 내일로
1: 네.
0: 옮겨놓고 그렇다면 동포 노래자랑 그리고 토요일에 원래 K-POP 댄스가 있었는데
1: 네, 뭐
0: 내일
1: 그 사이에 못 할 것 같고
0: 네.
1: 또 한복 모델 입기
0: 네.
1: 콘테스트 시니어 부분 60대 70대 80대 부분도
0: 네.
1: 토요일에 예정됐지만 내일
0: 하시는 거예요? 네, 내일 5시에?
1: 그러니까 굉장히 그 토요일에 많은 부분들이 오기도 했지만 못 오는
0: 네.
1: 또 팀들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안타깝고
0: 네.
1: 뭐 그러나 또 비즈니스 하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네. 있고 해서 저희가
0: 네.
1: 하루라도 하는 게 예의라고 또 생각을 하고
0: 네.
1: 이번에 못하면 기약이 없습니다.
0: 기약이 없다. 우리가 네.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무렵에 추석 무렵에 비가 이렇게 특히 주말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죠.
1: 종종 있었죠.
0: 네. 그래서 뭐 이해는 하는데 이게 비와 추석 노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노래 비와 당신이.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재미난 프로그램 뭐 한복 입고 나오시는 거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세요.
1: 한복 입고 나오시면 많은
0: 네.
1: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0: 네.
1: 또한 그 무료 검진은
0: 네.
1: 예정대로 하게 됩니다.
0: 네.
1: 특히 한국에서 한국 고급 방문할 때
0: 네.
1: 정기 그 건강 검진한 예약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0: 네.
1: 아주 예약을 해주는 그 팀들이 한국에서 사실 오셨어요.
0: 아.
1: 그분들이 오셔서
0: 건강에 관한 것도
1: 네, 그 건강 검진 예약 팀들이 오셔서 그
0: 네.
1: 병원에서 그걸 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 분들이 KMI 연구소라는 데서
0: 네.
1: 의학 연구소라는 데서 오셔서 또 여러분의 편의를 받을 것이고요.
0: 네.
1: 그 500명이 한복 입기 BTS 아리랑
0: 네.
1: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오셔야지 오는 게 되는 거지.
0: 맞아요. 하실 수 없죠.
1: 하시는 건 아니고
0: 네.
1: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도 강강수월래도 하고
0: 네.
1: 또 네. 그리고 이제 제 고국적인 또 오프닝,
0: 네.
1: 저 세리머니도 많은 정치인들이 또 오시기로 했고, 아무튼 내일 행사는 정상적으로
0: 네.
1: 저희 추진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저녁에 좀 늦더라도
0: 네.
1: 한두 프로그램 더 한번 그 모델 컨테스트 하고
0: 네. 홍포 노래자랑
1: 홍포 노래자랑은
0: 맞아요.
1: 내일 저녁에 좀 늦더라도 네. 그냥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모두 됐습니다.
0: 네. 또 밤하늘 아래서 조명의 환이 밝혀지는데 무대 위에서 동포 노래 자랑하고 하는 그 모습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은 드셨겠지만 이렇게 하루로 완전히 압축된 K-페스티벌 뉴저지 한인회 주최 그리고 이번엔 또 미동부 추석대잔치도 함께 오셨는데
1: 이틀이라서
0: 네.
1: 나쁠 상품을 준비했어요. 항공 티켓도 지금
0: 그래요?
1: 그러면 네. 인치냉장고
0: 그걸 하루에 다 나눠
1: 네 이제 하루에 다 나눠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0: 네.
1: 오셔서 그냥 나풀만 상품을 저기 나풀 티켓만 사셔도
0: 네.
1: 정말 확률이 이번에는 굉장히 높아요.
0: 네.
1: 많은 상품들을 하루에 여러분들과 다 나눌 겁니다.
0: 네.
1: 그리고 뭐 야외에서도 화장품 많은 좋은
0: 네.
1: 상품들도 후원해 주셨고 또 동네 잔치집 만나방과
0: 네.
1: 그 저기 코리안 보철이라고 브로드
0: 네.
1: 에버니 계신
0: 네.
1: 그리고 또 포츠리의 네. 포츠리의 그 버레스쿱이라는
0: 네.
1: 또 커피숍 그 샌드위치 굉장히 맛있거든요.
0: 네.
1: 거기서도 예 거기서도 상품권 도네이션했고 또
0: 포르투와
1: 네. 동부관광에서도
0: 네.
1: 상품권을 1박 2일 뭐 이런
0: 여행도 갈 수 있어요.
1: 네.
0: 저 우리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네요. 이틀로 예정됐던 것이 토요일 비와 바람 때문에 내일 금요일 하루 추석 대잔치를 이렇게 K-페스티벌 뉴저지 네. 한인회 하시는데
1: 그
0: 대신 선물을 받네요.
1: 좋아하는
0: 네.
1: 클리어 레이저
0: 네.
1: 클리어 레이저 그 저기 병원에서
0: 네.
1: 레이저 상품 보톡스 상품 권유를
0: 우리 이거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상품 많고 라펠을 오셔서 참여하시고 또 특히 장학금 수여식도 있죠.
1: 장학금.
0: 네.
1: 진짜 봉사를 저는 이제 강조하고
0: 네.
1: 많은 커뮤니티 차세대들이
0: 네.
1: 저희가 뭘 하는지 그리고
0: 네.
1: 차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를 저희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0: 네.
1: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0: 잠시만요. 우리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우리 광고 듣고 계속해서 뉴저지 한인회 주최 뉴욕과 함께하는 추석 대잔치 소식 듣겠습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5: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6: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5: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7: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NY 또는 문자 호프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비와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뉴저지 한인의 주최 추석 대잔치 올해는 뉴욕 쪽에 또 초대하셔서 함께하는 K-페스티벌이 됐는데 하루로 줄여서 압축해서 내일 하루 추석 대잔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북상 중인 이 스톰도 있고요. 주로 해안을 칠 거라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그 토요일에는 둘째 날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바람이 또 심해서 볼겐 카운티 공원국에서 할 수 없다라고 토요일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내일 하루로 이 집약된 이 행사 추석 대잔치에 너무나 상품이 많아서 라프 가서 사시면 좋고 또 장학금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화장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2: 아, 네. 저는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차세대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작은
1: 네.
2: 장학금이라고 하기 너무 미안한 돈입니다.
1: 그래도
2: 그걸
1: 여러 명씩
2: 돈이
1: 들었습니다.
2: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나 학교 다닐 때 쓸 수 있는 작은 돈들을 저희가 모아서 꼭 차세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고
1: 네.
2: 이번에는 또 장애 학생들 중에 열심히 또 봉사하고 본인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학생들도 같이 선발이 되어서
1: 네.
2: 내일 내 장학금 그리고 또 외국 학생들 중에서도
1: 네.
2: 학생 추천 받아가지고 저희가 상금 금을
1: 네.
2: 드립니다.
1: 네.
2: 그리고 또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도 계속하고 있어서 내일
1: 네.
2: 다져야 하는데
1: 네.
2: 좋은 뉴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1: 네.
2: 여러분들 오셔서 액세서리도 어저께 많은 액세서리도 어느 분이 도네이션 했고 뭐 의류는 너무 많고 꽃이고요.
1: 네.
2: 집에 있는 거 몇 번 있고
1: 네,
2: 그런
1: 네.
2: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고 또 먹거리도 많아요.
1: 네.
2: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1: 네.
2: 저기 바베큐도 있고요.
1: 네.
2: 뭐 만두, 김밥, 뭐 또 부침개 그래서
1: 네.
2: 한국도 작은 반찬들도 많이 파니까
1: 네.
2: 오셔서 아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뉴저지 한인회가 올해 추석 대잔치 네, 또 뉴욕 쪽에서 추석 대잔치 해오시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초대해서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 원래 예정은 내일과 모레 이틀 예정이었는데 네, 폭풍으로 토요일을 이제 금요일로 다 합해서 내일 하루 있게 됩니다. 송미숙 미셸 송 회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데 준비한 것이 많다 보니 말씀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내일 가서 함께 즐기고
2: 오실 거죠?
1: 네,
2: 김경주.
1: 네, 감사합니다. 네,
2: 꼭 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진짜 비 때문에 또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내일 하루 뉴저지 뉴 오버백 공원에서 있겠습니다. 한복 입고 나오시면 더 선물도 좋습니다. 유엔이 유엔 총회가 어제는 전쟁 중인 나라들, 그러니까 서로 전쟁하는 나라들이 아니라 지금 전쟁에 들어가 있는 나라의 그 대통령들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아주 또 특이한 날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에 이게 뭐 정말 우습다, 그리고 끝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말을 포함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 모인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뭐 미국과 이제 중심이 되는 힘이 있는 나라들이겠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는 또 그런 연설 내용이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전쟁에 이란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 회의장에 앉아있던 유일한 미국의 외교관이 자리를 이제 벌떡 일어나서 떠났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유엔의 역사상 81년 만에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뉴욕에 온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전쟁 초기 이란의 이 페르시켄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또 타겟이던 인물 중에 하나 뭐 얼마나 공습이 많았을까. 그래서 지하 벙커에서 국정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 대통령이 전쟁 시작 지금 7개월? 이 정도인데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차를 SUV로 타고 뉴욕 시내를 자유롭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 자체가 충격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페르시켄 이란 대통령은 연설에서 어제 미국이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민간인들의 직접 관계된 군사시설이 아닌 것을 공격을 하는 일까지 있었다. 국제법의 위반이다 라고 비난을 했고 이란은 절대로 민간 핵 프로그램,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아니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걸 또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란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회담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그런 어제 페르시켄 이란 대통령의 스피치였습니다. 유엔에 연설할 때 지금 그 타임 리밋 시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15분. 그래서 15분을 거의 지켰다. 이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유엔 총회에서 지금까지 연설한 것 중에 가장 긴 연설의 기록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상 떠나고 없지만 1960년에 4시간 30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보면 이렇게 유엔 총회장에 자리가 많이 비어있죠. 그런데 자국의 대통령이 뭐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았다, 모두 기립박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칸네 영화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회 연설은 사실 자국에 있는 청중,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총회장이 실제 텅 빈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한 사람만 해도 그거 받았다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국에서 이렇게 볼 때 야, 우리 대통령이 가서 저런 연설을 하는구나 이런 그 뿌듯한 마음. 그렇지만 결국은 이 비어있는 공간에 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정상들이 연설 시간을 초과를 해서 말을 하는데 총회 첫날 올해도 대다수, 다수라고까지 뭐 대다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리더들이 원래 시간 15분을 초과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30분 이상 말을 했습니다. 이란을 딜을 할지 아니면 완전히 초토화시킬지 고민 중이다라는 말도 여기 포함이 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는 거죠. 국가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정상들의 ego trip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 물론 이렇게 다 준비된 연설이긴 하지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또 쓰지 않고 또 누군가가 써줬을 테니까 우리 대통령, 우리 저 정상 리더가 이렇게 잘한다는 걸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길어진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유엔 총회에서는 그렇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1957년에 인도의 당시 국방장관이 크리슈나 메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 카슈미르 영토 분쟁이 있어서 이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거의 8시간 동안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 멤버들이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I doubt it. 아마 다 자리를 비웠을 것 같습니다. 혼자 이제 허공을 대고 때리는 연설. 그런데 또 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 이 퍼포먼스를 많이 시도한 그런 세계의 정상들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또 있네요. 이번에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퍼포먼스라기보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두 번째 이대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에 빠진 나라들을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구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인용한 것이 좀 기억에 남고요. 예를 들어서 1960년에 그 퍼포먼스입니다. 당시에 니키타 후르쇼프, 후르쇼프 당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 구두를 벗어서 책상에 막 두드려고 구두를 흔들면서 신발을 흔들면서 했던 그 퍼포먼스가 또 기억에 남아있고 1974년에는 그때 아라파트가 와서 이 건 호스터 총 이렇게 총이 들어있는 총집만 찬 건가요? 아니면 총이 들어있나요? 그걸 차고 연설을 했던 거. 그런 다음에 2006년에 우고 샤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연설을 비난하면서 이 유황 냄새가 난다. 이게 뭐 무력 전쟁 이런 것을 빗대서 한 말이었겠죠? 그리고 무아마르 카다피가 2009년에 한 연설은 100분 연설로 유엔 헌장 페이지를 막 찢으면서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에 남는 연설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사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 오히려 와 유엔 총회 장소가 진짜 올해 유엔이 그렇듯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이한 캐릭터에 또 전쟁 중인 나라들의 대통령이 오고 미국과 전쟁인 나라 이란의 대통령이 미국 땅을 밟는다는 이거 그리고 6, 7개월 전만 해도 벙커에서 숨어있던 이 사람이 지금 뉴욕 거리에 오늘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 어제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이야기를 거의 할 시간이 없네요. 어제 마중을 갔습니다. 교황 말고는 외국의 정상이 내린다고 해서 앤드루 조인트 베이스로 마중 간 그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수만 하고 그다음에 두 달 이 미국의 재무장관이 관세 유예 두 달 연장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0: 항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0: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물가에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것을 직접 비행기 내리면서 마주하려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이거 자체가 대단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지금 현재 문제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다. 처음 이렇게 외국의 정상이 미국을 방문할 때 마중을 나간 거죠. 그렇다면 기대할 만한 어떤 회담이 될 것인가? 정말 이 두 나라의 격동의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 이번 국가정상회담은 지난 5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My friend라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지만 크게 성과가 없었던 그런 회담을 생각할 때 이번에 뭔가 좀 야무지게 잘 받아내야 할 텐데 시진핑 주석은 시간을 좀 끄는 것이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런 전략을 갖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중국 역시 지금 몇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멋진 모습 이런 거 보여주는 거 큰 또 그런 목적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중간선거 지금 얼마 안 남았고 이란과 전쟁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 가격, 주유소 기름값, 미국인들의 불만이 지금 대단합니다. 미국 국민들의 지지율도 낮고 이러다가 이 중간선거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중국이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비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회담 후에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고 여기에는 최근에 지금 사안이 너무나 중요한 만큼 오픈 AI,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의 주요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기업의 고위 간부들이 참석할 거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CNN, 또 MS Now, Politico 이렇게 백악관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게 오늘 새벽 4시에 이 법원에 소송 제기한 것이 어쨌든 2주 동안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또 배경이 있고 아무튼 인공지능에 대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 위협 중국에서 이 해킹이 떠오르고 미국에서는 또 인공지능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 이거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나 군사 암호 해독 능력에 대한 그런 또 발전을 시켜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이때에 미중 회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어제 호주 총리가 앤서니 알바네스 총리가 참석해서 9월 초에서야 알게 됐다. 오픈 AI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건강에 관한 보건 정책에 관한 공공의료 보험 시스템 이걸 뒤지다가 정말 말 그대로 찾다가 이게 잘 안 찾아지니까 우연히 들어가서 엄청난 그 데이터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호주 정보 시스템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그게 본의 아니게 해킹을 하게 된 거죠.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렇게 알려졌다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는 인공지능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잘 쓰면 좋겠다 편리하다 우리는 그런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원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 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 킴스 보석 한글 간판 찾으십시오. 이번 주에는 특히 오랜만에 천연 내추럴 다이아몬드 반지 넉 점이 세일로 나와 있는데 확인해보세요.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K라디오 점 찍고 US, K라디오 점 찍고 US 그리고 라디오 없이도 방송을 여기서 들으실 수 있죠. 오른쪽 상단 맨 꼭대기에 on air 두 단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뭘 해먹나 또 걱정이시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의 한 남친 안에 위치한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희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우리 밥상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의 한 남친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헬플라인 상담 전화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더하 재단 헬플라인은 800-713-9336 드디어 오픈됐습니다. 플러싱 154가 위치한 그러니까 노던 블라바드와 함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 GDR Max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요즘 당구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위치 다시 한번요.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잘 아시는 쿠쿠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 특별한 혜택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 동안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 201-320-3330 두란노 아버지 학교로 문의해 주세요.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4명의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현금 $5,000 우승 상금과 준우승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18홀 중에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개의 홀을 빼고 베스트 15, 15개 홀만 점수 합산해서 실수를 또 만회할 수 있는 경기 방식.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한 사람이 100불 참가비가 있는데 첫 게임비와 선물, 간식, 음료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선착순 마감. 5,000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929-766-0088, 929-766-0088. 어제 직접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정말 레전드를 레거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양복으로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입니다.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을 한번 체험해 보시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꼭 몸에 맞는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로 한 벌을 맞추시면 그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이 옵니다. 어제 직접 우리가 들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그동안 뉴욕에서만 25년 모모 양복점으로 여러분을 만나 오셨는데 그동안 여기 모모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추신 분들 중에 전화를 하시는 분 두 분께 수제 고급 와이셔츠 200불 상당의 와이셔츠를 맞춰드린다고 합니다. 모모 양복점으로 그동안 양복 맞추신 분들 전화 얼른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세계대회에 다녀오신 지난 3월에 만난 이 태권도 가족 US 팀 태권도 코치를 겸하고 계시는 권기덕 감독님을 초대해놓고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선생님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춘천에서 펼쳐졌던 세계 태권도 품세선 군수권 대회 그거 마치고 돌아오신 거죠?
1: 네, 어저께 막 도착했습니다.
0: 네.
1: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좀.
0: 그러네요. 네. 네. 한국에서 태권도로 미국 이민을 오셔서 많은 분들이 도장을 차리시고 세계 태권도를 또 보급하셨지만, 엘리트 태권도 선수들을 기르시는데 주력하셔서 미국의 대표 선수들만 지금 다섯 명을 또 그, 도장에서 키우고 계시는데 아드님 두 분이 선수로 뛰고 계십니다. 이번 세계 최고 권위 품세 태권도 대회 말씀해 주시죠.
1: 네, 이번 대회는 네.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주관하는 네. 랭킹 포인트가 가장 높은 최고 권위의 메이저 대회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80여 국에서 2천여 명의 최정상급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급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0: 네. 그래서 권기덕 미국 팀 코치님과 또 대표 선수로 뛰고 있는 품세의 특별한 미국 대회에서 8연패를 한 큰아드님 에릭 권이 함께 참가하신 거죠?
1: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지도한 선수 5명을 이제 출전시켰고
0: 네.
1: 그리고 최대 격전지인 30세 이하의 부에서
0: 네.
1: 첫째 아들 성현 에릭권 선수가
0: 네.
1: 개인전 동메달을 따고 그리고 15세 17세 이하부에서 동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평가를 걷고 돌아왔습니다.
0: 네. 단체 종합에서는 미국팀이 은메달 그리고 큰아드님이 동메달 하나 또 그보다 네. 어린 나이에 동메달 품세 둘째 아드님은 겨루기에 또 미국팀 국가대표로 이번 대회 아닌 이제 다음 대회 세계대회에 출전 예정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품세와 네. 겨루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1: 품세는 겨루기와 달리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하체가 받쳐주는 서기 자세와 그리고 네. 이동선을 손 기술과 막기와 지르기 기술을 겸비해서
0: 네.
1: 힘과 속도를 조절해서 그 표현을 해내는
0: 네.
1: 그런 종목이고 겨루기는 상대 선수와 공격과 방어를 대련을 통해서
0: 네.
1: 누가 저 점수를 많이 땄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다른 이제 태권도 종목입니다.
0: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태권도는 겨루기라고 보면 되겠고 품세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규정된 동작들이 있겠죠.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강약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제가 이제 대충 생각하면 그 힘을 전달하고 밸런스도 있고 사진 속에 큰아드님 에릭 권 선수 엄청나게 멋진 자세를 보여주는데 금메달감인데 은메달 애석하게 받았어요?
1: 지금 2회 연속
0: 네.
1: 세계대회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연패를 목표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었는데
0: 네.
1: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큰 대회가 치러지다 보니
0: 네.
1: 좀 본의 아니게 그 한국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가산점이나
0: 네.
1: 조금 소문 어드밴티지가 좀 많이 부여돼서
0: 네.
1: 준결승전에서 한국 선수와 이제 겨루게 되었는데
0: 네.
1: 정말 막상 막하의 경기였고
0: 네.
1: 누가 봐도 미국 선수 에릭 선수가 이겨도 무관한
0: 네.
1: 경기 내용을 펼쳤는데도 조금 억울한 상황이 조금 있어서 좀 아쉬움에 눈물을 삼키고 왔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준결승에서 지난 대회 그전 대회 2연패한 에릭권 선수가 부모님의 이 모국에 가서는
1: 네.
0: 동메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네. 태권도 종주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네. 이런 세계 대회가 있을 때 심판들 한국인 심판들이 약간의 부담도 느끼실 것 같은데
1: 이번 대회는 조금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그 저번 대회는 이제 홍콩 대회였고
0: 네.
1: 이번에는 이제 춘천에서 열렸는데
0: 네.
1: 전혀 이제 그 성현 에릭권이 전혀 네. 뒤지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동안
0: 네.
1: 성적 올린 것도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0: 네.
1: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아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었던.
0: 네. 네. 그러니까 심판들 자신들도 한국의 종주국, 우리가 종주국인데 내가 이렇게 심판으로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좀 자유롭지 못한 약간의 부담감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태권도 하셨을 때는 그런 거는 못 느끼셨죠? 밖에 나와서 이제 외국 선수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아, 선수들 데리고 가서 하다 보니 종주국으로서의 이 체면도 있고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네.
1: 그 예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 없이 훈련에 네. 매진하는 이제 그런 정신이었다면 네. 지금 이제 코치로서 이제 타지에 나와 해서 선수들을 네. 지도하는 거에 있어서
0: 네.
1: 조금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0: 어쩔 수 없는 경쟁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네. 태권도 종주국 이건 우리도 이 진짜 프라이드를 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태권도가 좀 더 많이 보급되고 세계인의 이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말씀 들으면서.
1: 네.
0: 네. 다음 대회가 이제는 겨루기 세계 선수권 대회 태권도. 그럼 둘째 아드님이 준비하고 계시나요?
1: 네. 지금 둘째 아들은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미국 올림픽 퍼포먼스 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은 브라질에서 론드리나에서 시합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시합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세계 대회를 위해서
0: 네.
1: 지금 한 300여 일 정도 남았는데 그 네. 시합을 위해서 지금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0: 네, 어제 도착하셔서 춘천에서의 세계 태권도 품새 국제 대회. 춘천이 그렇게 또 태권도의 중심지가 된 것이 정말 재밌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나요?
1: 지금 춘천이라는 곳이
0: 네.
1: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0: 네.
1: 춘천에 자리를 잡고 지금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매년 춘천 오픈 대회를 열고 있고
0: 네.
1: 이곳에 매년 2,000명, 3,000명씩 모이는 큰 네. 오픈 시합을 주최하고 있는 곳이고
0: 네.
1: 그리고 태권도 감독과 모든 선수들이 알고 있는 춘천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네, 그래서 춘천이 태권도 도시로 또 여름에 그리고 초가을까지 이어지는 세계 대회도 많이 개최하는 그런 것이 됐다. 참 생각하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그래도 모국을 다녀오셨는데 춘천에서 느끼는 또 사람들이 추석 준비하는 모습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네.
0: 네. 권기덕 감독님, 팀 USA 태권도 코치로서 선수들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대회 다녀오셨는데 LA 올림픽에 몇 개 지금 메달이 걸려있죠? 금메달만 한번 볼까요? 태권도.
1: 태권도는 남녀
0: 네
1: 개, 네 개 총 8개의 금메달이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0: 네. 오늘 지금 한국에서 계시던 그 스케줄로 하면 상당히 어제부터 못 주무셔서 너무 힘드실 텐데 권기덕 감독님 태권도 대한민국의 춘천에서 있었던 세계대회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소식 기다립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오늘 9월 24일 목요일 함께 했습니다. 오늘처럼만 날씨가 맑았으면 내일 추석 K-Festival 뉴저지에 있는 뉴 오버팩 공원으로 오십시오. 함께 만나서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준비된 많은 순서와 함께 또 푸짐한 상품 라플 노래하고 춤추는 우리들의 명절 추석 내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해외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우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레오나르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 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DJ 우진숙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가구처럼 가끔 자리를 옮겨줘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없어도 괜찮아지고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중요했던 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마음도 가끔은 조금 다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겠죠. 오늘은 문득 내 삶에서 자리를 옮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한 자리에 꽉 붙잡고 있어서 힘든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내 삶에 맞는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은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4인이 한 팀이 되어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상까지 18홀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IC 케어를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 기기와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IC 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비전 NL.

0: 코스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죠.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드원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프로모션 있습니다. 929-766-0088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 진행합니다. 유저지는 9월 25일까지 포트리 구 갓도 베이커리에서, 뉴욕은 9월 30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세일합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뉴욕과 유저지에서 만나보세요. 646-765-5117, 646-765-5117.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입니다.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프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죠.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유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유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201-320-3330.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1: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3: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 투어와 함께하세요.
3: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3: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3: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5: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6: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5: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6: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5: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6: 866-566-9191, 866-566-9191.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1불 99, 해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10: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9: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10: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9: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10: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 희망을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9: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10: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9: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0: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 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 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9: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 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9: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 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10: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9: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종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김 합동법률사무소.
10: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9: 에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페리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0: 투데이 스토리. 가을이 되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단풍을 보러 산을 오르고 누군가는 그 산 속에서 몇 달씩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만나기 어려운 귀한 산삼을 찾아냅니다. 특히 지금은 1년을 기다려온 생산삼이 나오는 계절이죠. 오늘은 수십 년 동안 산을 누비며 살아온 산사나이이시죠. 신만희 장석군 대표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네. 와,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오랜만에 뵙네요. 아, 대표님은 자주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뵐 때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1: 네, 뭐 1년에 한두 번.
0: 그러니까요.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0: 와, 산 속에서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좀 궁금해요.
1: 뭐 생활이 단조롭습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매년 뭐.
0: 그래요?
1: 5월 달에는 콜로라도 산,
0: 그렇죠.
1: 라키산맥 쪽으로 올라가서 뭐 고사리,
0: 고사리
1: 이런 것들, 네. 하고요.
0: 네.
1: 6월 15일 되면 또 알래스카 가가지고,
0: 맞아요.
1: 블로초하고 차가워서 상한 버섯 이런 것들 하고요.
0: 네.
1: 이제 그다음에 또 8월 달에
0: 네.
1: 송이버섯 조금 이제 콜로라도 다시 가서 하고,
0: 네.
1: 이제 9월 1일부터는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로 다시 올라와서 이제 산삼 채취해가지고,
0: 네.
1: 이번에 이제 산삼 채취한 거 막 올라와서 지금
0: 그렇죠.
1: 준비가 돼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삼 드실 기회가 지금 네. 막 온 것 같습니다.
0: 아, 이제 네. 딱 그 시간이 왔는데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표님의 삶을 보니까 진짜 그냥 산이네요. 산에 거의
1: 한 6개월은 산에 계속 이렇게 있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0: 네, 1년의 반을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이제 이 올해는 어떠셨어요? 산에서 좀 좋은 것들 많이 발견하셨어요?
1: 아, 올해 사실은 산삼 9월 초부터
0: 네.
1: 이제 이렇게 가격을 좀 네. 저렴하게 이렇게 많이 드렸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올해는 산삼을 제가 채취를 많이 못 했어요.
0: 올해는 네.
1: 네, 산에 올라서 그러니까 9월 한 10일부터 이렇게 빈대들 뭐 이런 것들한테
0: 그렇죠.
1: 물려 가지고 온몸이 지금 네, 네.
0: 처음이시라면서요? 이렇게 벌레 물리신 게.
1: 예, 처음은 아닌데
0: 네.
1: 그래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물려가지고
0: 아, 세상에.
1: 산삼을 채취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물려가지고 뭐 산에 네. 들어가면 막 가려가지고 대갈대갈 굴릴 정도로 막 너무 가렵고 그래가지고
0: 네.
1: 뭐 병원까지 갔다 올 정도로
0: 그러셨군요.
1: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땀이 이렇게 젖거나 이러면
0: 네.
1: 너무 가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라서
0: 네.
1: 산삼을 채취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0: 네.
1: 뭐 여기도 그렇고 한의원이나 뭐 LA도 마찬가지지만
0: 네.
1: 한의원들에도 뭐 산삼을 팔고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 그냥 농장에서 받아서 파는 사람들은
0: 그렇죠.
1: 그런 걱정 없이 하는데
0: 맞아요.
1: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0: 네.
1: 산삼을 직접 채취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올 때 아주 참 괴롭습니다.
0: 아유,
1: 사실은.
0: 그러니까요, 진짜.
1: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면 이제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보긴 할 건데,
0: 네.
1: 과연 얼마나 어떻게 채취할지를 몰라서
0: 네.
1: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죄송하고 죄송합니다만 세일을 많이 못 해드렸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는 못 해드리고
0: 네.
1: 내일이 또 추석이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0: 추석입니다. 네. 드디어
1: 네,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거. 간이 안 하고 잘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하고 뭐 친척들하고 오셔가지고 뭐 송편도 좀 나눠 드시고 음식도 좀 해서 드시고 이래야 되는데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비스를 하나 무조건 해드리려고 해요.
0: 아, 정말요?
1: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채취한 고사리. 고사리가 네, 이게 보면은
0: 네.
1: 시에럴 고사리가 맛있다고 소문들이 나 있지만
0: 네.
1: 실질적으로 콜로라도는 콜로라도 자체 내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콜로라도 내에서만 소비가 다 돼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정도로 유명해서 콜로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들 뭐 여기저기 좀 보내주고 한국도 보내주고 막 이래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끄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잘 없어서 그런데 저 같은
0: 그렇죠.
1: 경우는 일부러 콜로라도에서 안 팔고
0: 아.
1: 가게 매장에서만 네. 여러분들 조금 좋은 그런 고사리 좀 드셔보시라고
0: 네네.
1: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고사리가
0: 네.
1: 시에럴 고사리 같은 경우는 보통 닭고기 맛이다.
0: 닭고기 맛이다.
1: 네,
0: 쫄깃쫄깃한 거예요?
1: 네. 닭고기는 좀 푸석푸석하죠.
0: 아, 푸석푸석.
1: 콜로라도는 소고기 맛이다. 쫄깃쫄깃하다.
0: 아, 그게 달라요?
1: 그 정도로 고사리가 아주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없고요.
0: 맛있겠네요.
1: 제가 직접 채취를 했기 때문에
0: 네.
1: 아주 부드럽고 아주 쫄깃쫄깃하고
0: 네네.
1: 그런 고사리를 오늘 선물로 하나씩 드릴 거고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니면
0: 네.
1: 그 제가 그 서귀버섯을 또 여기 뉴욕에도 서귀버섯이 있습니다. 서귀버섯 혹시 아시나요? 서귀버섯이 돌에 돌멩이에서 이렇게 달리는데 손바닥만하게 자라는데 한 50년 걸린답니다.
0: 손바닥만하게 자라는데요?
1: 네네. 그 정도로 자라기가 어렵고 이런데 네. 한국에서는 이 서귀버섯이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미국은 여기 뭐 뉴욕도 나고 뭐 나겠지만 저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이제 이 서귀버섯 채취해 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서귀버섯이나 고사리 둘 중에 한 가지로 네. 이렇게 가져가서 한번 오늘 이렇게 음식을 잘 하셔가지고
0: 네.
1: 또 친척들 오거나 친구들 오면 네. 한번 대접을 하면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0: 아유, 네.
1: 오늘은 200불짜리를 보통 20%만 네. 지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300불짜리는 그러니까 200불짜리는 160불, 300불짜리는 240불,
0: 그렇죠.
1: 500불짜리는 400불,
0: 네.
1: 1000불짜리는 800불 이렇게까지 지금 해드릴 거고요.
0: 네.
1: 요거 생산삼을 사시는 분들은 고사리나 아니면 네. 서귀버섯 한 봉지로 오늘 선물로 드릴 거니까
0: 네.
1: 한번 오셔가지고 생산삼 구경도 좀 하시고
0: 아유.
1: 또 오늘 날씨가 좀 더 쌀쌀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가게에 산삼 티를 잘 우려놓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티도 한번 맛을 보시고
0: 네.
1: 이렇게 좀 뭐 200불짜리를 사시든 300불짜리를 사시든 어떤 걸 사시든 간에 오늘은 고사리 한 봉지씩 선물로 다 이렇게 드릴 거니까
0: 네.
1: 지금 예약하고 오시고요.
0: 네.
1: 한 선착순 한 20분까지만 해드릴 거니까
0: 네.
1: 고사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제가 가져온 게 25봉지인가
0: 아,
1: 밖에
0: 그렇군요.
1: 없으니까
0: 네, 빨리 가야 되겠네요. 네.
1: 서귀버섯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선착순 한 20분만 지금 해드릴 거니까요.
0: 네.
1: 지금 예약하고 오시면 되고요.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전화 예약을 하고 오시고요.
0: 네.
1: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브로바다인데요.
0: 네.
1: 160건 노던 브로바다 그 코너에 보면
0: 그렇죠.
1: 10마리 장소권에 천정산삼 있고요. 혹시 오늘 못 오시거나 내일 네. 오시거나 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1: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전화 주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저는 대표님 사실 개인적으로 나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특히 고사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먹을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1: 네네네.
0: 이럴 때 추석을 앞둔 오늘 만약에 이런 선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이 명절 추석이 바로 내일인데 고마운 분들께 보통 추석 때 맛있는 음식도 나누지만 선물도 이렇게 나누고 하잖아요.
1: 그렇죠. 네네.
0: 그럴 때 사실 가장 좋아하시는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홍삼 같은 것들도 보면
0: 네.
1: 사실은 뭐 정간장 그러면 워낙 이제 그 이름 브랜드 네. 네임 때문에 좀 비싸기는 해요.
0: 네.
1: 근데 다른 것들은 조금 저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게 제가 옛날에 그 홍삼하고 이런 것들을 취업을 같이 해볼까 하고
0: 네.
1: 한국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0: 네.
1: 그 공장 쪽 그 관계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0: 네.
1: 몇 프로짜리 얼마로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0: 그렇게 물어봐요.
1: 예, 그러니까
0: 네.
1: 뭐 여기 지금 시중에 다니는 거 보면 아주 심한 거는 음료수 수준 0.02% 들어간 것도 있어요.
0: 조금 들어간 것도.
1: 예.
0: 아.
1: 그다음에 홍삼 거의 향료를
0: 네.
1: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생산삼 뿌리를 자체로 그냥 팔기 때문에
0: 네.
1: 여러분들이 사셔 드셔도 믿을 수가 있고요.
0: 그렇죠.
1: 산삼은 아시다시피 뭐 옛날부터 약효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0: 네.
1: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뭐 옛날부터 천세의 고향이나 나오는 죽었던 사람도 살린다는 그런
0: 그렇죠.
1: 명약.
0: 명약.
1: 그러니까 이 재미난 거는 그 미국에서도요.
0: 네.
1: 이 파낙스라고 해가지고 산삼을 파낙스라고 설명을 하는데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0: 네.
1: 그래서 미국에서도 산삼을 파낙스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0: 네.
1: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이제 희귀한 그런 뿌리가로
0: 그렇죠.
1: 식물과 뿌리가로 해서 100년 이상 사는 거는 산삼밖에 없다.
0: 그렇군요.
1: 그래가지고 아주 명약으로 치고 있고
0: 네.
1: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셔보시면 뭐 감기 같은 건 아예 안 온다고 보시고 지금 한절기가 이제 다가왔잖아요.
0: 그렇죠. 지금.
1: 지금 좀 빨리 좀 드셔두시면 정말 감기 같은 거 아예 안 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다음에 면역 관계된 것들.
0: 네.
1: 그러니까 면역이 조금 떨어져서 오는 병들. 뭐 사실은 암까지도 면역이 떨어져서 오는 병들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자기는 모르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식사 같은 걸 이렇게 하셨을 때
0: 네.
1: 그러니까 흡수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자꾸 이제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고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산삼이 그 진세노사이드 그 사포닌이 여러분들 그 노화를 막아주고 또 면역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0: 네.
1: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게 산삼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실은 뭐 200불, 300불 요 정도 투자해가지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1년에 뭐 한 두세 번만 드셔도
0: 네.
1: 여러분들이 면역을 완전히 올려줄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은 분들은
0: 네.
1: 오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오시고 산삼을 드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산삼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정말 명약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그 효능 하면은 보통 우리 사포닌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일반 그 버섯,
0: 네.
1: 아니면 뭐 이런 일반 그 음식 같은데 팽이버섯에도 예를 들면 사포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0: 네.
1: 팽이버섯 같은 경우도 베타글루칸이라는 사포닌이 있는데 베타글루칸이라는 사포닌은 팽이버섯에 있는데 아주 소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점을
0: 네.
1: 많이 못 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차가버섯이나 상황버섯이나 이런 데는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0: 네.
1: 산삼에는 그런 저 사포닌 종류
0: 네.
1: 예를 들면 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이라든가 눈에 좋은 안토시안이라든가
0: 네.
1: 또 위장에 좋은 그런 쉽게 얘기하면 면역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물질
0: 네.
1: 사포닌 종류가 미국에 있는 산삼이 무려 56가지가 들어있어요.
0: 굉장히 많네요.
1: 네, 56가지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병통치약. 그러니까 웬만하면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오는 병들은 산삼을 드시면 다 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혹시 지금 암에 걸려서 혹시라도 뭐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으신 분들도
0: 그렇죠.
1: 산삼을 드시면서 키모테라피를 받으면
0: 네.
1: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추라해 보시고요.
0: 네.
1: 내가 좀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많죠.
1: 지금 여기 뉴욕도 와서 보니까
0: 네.
1: 어르신들이 뭐 대역회 같은 데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0: 그렇죠.
1: 실질적으로 호스피로 그런 네. 병원에 계신 분들도
0: 괜찮죠.
1: 너무 많고 안타까운 분들 되게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고 나면 정말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0: 네.
1: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0: 네.
1: 본인 건강을 이렇게 잘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최고죠, 그게.
1: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면 자녀들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뭐 병원비
0: 그렇죠.
1: 이거 정말 감당 못하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0: 맞아요.
1: 사실은.
0: 힘들죠.
1: 네,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결국은 자기가 버는 거 병원비로 다 날리고 결국은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은 건강할 때 꼭 지키시면 좋은
0: 네.
1: 기회가 될 것 같고요.
0: 맞아요.
1: 이런 산삼, 만병통치약으로 일컫는 이런 산삼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산삼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저도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분 계세요.
1: 네네. 산삼도, 그러니까 산삼과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인삼이 있고요.
0: 그렇죠.
1: 또 장례삼이 있는데
0: 장례삼.
1: 장례삼도 인삼씨를 갖다 뿌렸느냐
0: 네.
1: 또 개량된 인삼을 갖다 뿌렸느냐
0: 네.
1: 또 장례삼 중에서도 또 밭에다가 인삼씨를 심어가지고 모종을 해서 또 심었느냐
0: 다양하네요.
1: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약효 차이가 사포닌 함량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0: 그래요.
1: 해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또 그늘진 데서 자랐느냐
0: 네.
1: 1년에 예를 들어서 3mm가 자라냐 5mm가 자라느냐에 따라서 약효 차이가 많이 있고요.
0: 세상에 그렇게요?
1: 네. 그래서 산삼을 보면
0: 네.
1: 약효가 확실하게 이게 딱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산삼을 25년을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산삼을 보면 아 이게 약효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0: 보면 아시는군요.
1: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 산삼을 드시기 전에
0: 네.
1: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드시면 좋은 산삼,
0: 맞아요.
1: 약효 있는 산삼을 드실 수 있고요.
0: 네.
1: 또 뭐 마켓에서 파는 이런 산삼을 드셔보면
0: 네.
1: 그냥 감기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그런 그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0: 네.
1: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사실 전문가와 꼭 상담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0: 네, 맞습니다.
1: 한번 상담하실 분들은
0: 네.
1: 꼭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전화번호 남겨놓으시면 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꼭 전화 주시고 네, 예약을 하고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0: 네,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조금 염려되시거나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꼭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718-879-2340번이고요. 저희는 잠깐 전화는 말씀 듣고 올게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4: 정준호 변호사
5: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6: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7: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8: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7: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8: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7: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8: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7: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9: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10: 뉴 택시?

0: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네, 오늘 신만희 장석훈의 우리 장석훈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산삼 종류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 천종산삼, 이 사포닌 56까지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즘 이 생산삼의 계절이잖아요. 생산삼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건 조금 뭔가 다른 건가요?
1: 생산삼은 네. 보통 이제 한국 그러니까 옛날부터 산삼 한 뿌리가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0: 네.
1: 이제 다려서 이렇게 드시기가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물 조종하기도 좀 어렵고
0: 네.
1: 그러니까 그냥 한 3일은 굶고
0: 네.
1: 죽만 드시다가 한 뿌리를 정말 오래오래
0: 네.
1: 씹어서 드시고
0: 네.
1: 그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고
0: 네.
1: 잠만 주무시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부부관계도 못하게 할 정도로
0: 그 정도로
1: 영양을 뺏어갈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0: 네.
1: 근데 요새 현대인들이 그렇게 산삼을 드시라 그러면 뭐 드실 수도
0: 그렇죠.
1: 없고
0: 힘들죠.
1: 네, 요새 미국은 더군다나 산삼이 워낙 많이 나니까
0: 네.
1: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생산삼 씹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0: 네.
1: 웬만하면 말려가지고 티로 우려서 드십시오.
0: 아.
1: 이렇게 하면 흡수도 더 잘 되고
0: 네.
1: 약효가 훨씬 더 강합니다.
0: 그렇군요.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네.
1: 생산삼은 뭐 이렇게 추석이다 그러는데 뭐 어디 예를 들자면 선물
0: 그렇죠.
1: 갈 때
0: 네.
1: 한국 갈 때 귀국 선물.
0: 아, 너무 좋겠네요.
1: 뭐 한국 갈 때 산삼 한국은 귀하니까
0: 네.
1: 미국 산삼 가져가고 네, 대게들 좋아하세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생산삼은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삼은 이제 꿀삼 같은 거 담글 때.
0: 아, 꿀삼 좋죠.
1: 네, 꿀삼은 드시면 혹시 위궤양이 있거나
0: 네.
1: 뭐 위쪽에 관련된 거, 장 쪽에
0: 네.
1: 염증이 있거나 또 장에 어떤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꿀삼을 드시면 완전히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역류성 그 식도염이 있거나
0: 네.
1: 이러신 분들도 꿀삼을 드시면 바로
0: 네.
1: 괜찮아져요.
0: 아, 좋네요.
1: 2, 3일만 드셔도 바로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꿀삼을 만들어 드실 분들은 또
0: 네.
1: 생삼을 필요로 하고
0: 그렇죠.
1: 그런데 필요로 합니다.
0: 네.
1: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꼭 건장은
0: 네.
1: 말린 다음에 이렇게 직접 본인들이 말려서 이렇게 말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0: 그렇죠.
1: 잘 못 믿는 분들이 계시기
0: 내가
1: 때문에.
0: 내가 직접 하겠다.
1: 그런 네. 분들 계실 때 사실은 뭐 생산삼보다는 건삼으로 이렇게 우려 드시는 방법이 좋으니까
0: 네.
1: 꼭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와서 보시고요.
0: 네.
1: 저희 200불짜리 산삼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5년 된 산삼이 15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여기 또 30년, 35년 된 산삼들이 10뿌리가 300불을 받고 있고
0: 네.
1: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스페셜로 2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요.
0: 그렇죠.
1: 200불짜리는 160불, 300불짜리는 240불, 또 500불짜리는 400불, 1000불짜리는 800불이고요.
0: 네.
1: 오늘은 또 고사리나
0: 그렇죠.
1: 아니면 석이버섯 중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물로 이렇게 드릴 거니까
0: 네.
1: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산삼도 구경해 보시고
0: 네.
1: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산삼 티도 이렇게 꺼내놓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따뜻하게 차도 한 잔 드셔보시고
0: 네네.
1: 맛이 어떤가도 좀 이렇게 해보시고
0: 맞습니다.
1: 뭐 꼭 안 사시더라도 오셔가지고 지나가시는 길에
0: 네.
1: 오셔서 티 한 잔 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드시고 가시면 사랑방처럼 이렇게
0: 아유, 좋습니다.
1: 그냥 왔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유, 좋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그 티를 한 잔 드시면은 아주 몸이 더워질 겁니다.
1: 네. 그 재미난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냥
0: 네.
1: 어머니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잖아요.
0: 네.
1: 어머니가 산산사로 간다 그러면 이제 같이
0: 그렇죠.
1: 와서 가만히 뒤에 서 계세요. 그래서
0: 네.
1: 앉으시라 그래가지고 티를 한 잔 드려요.
0: 네.
1: 그러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0: 네.
1: 착해서 살짝 벗으세요.
0: 그게 살짝 이제 열이.
1: 네. 어떤 건가 하면
0: 네.
1: 몸이 금방 따뜻해지고요.
0: 신기해요.
1: 예, 손발 차고 이런 분들도 꾸준하게 드시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0: 네.
1: 냉증, 냉대와 그다음에 뭐 수족냉증.
0: 많죠.
1: 예,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
0: 네.
1: 또 산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은데
0: 네.
1: 어떤 분들은 생삼을 못 모르고 막 1000불짜리 하나 사가지고 하루 한 불씩 씹어 드셨대요.
0: 네. 무리하신 거예요.
1: 일주일 드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0: 네.
1: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0: 네.
1: 산삼을 먹었는데 입안이 다 헐 수가 있냐고 그러고
0: 이상해.
1: 네, 열 꽃이 피어가지고 난리 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0: 네.
1: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명예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0: 네.
1: 그렇게 강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0: 그렇죠.
1: 산삼은 적당량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게 산삼 뿌리가 제 얼마 그냥 뿌리가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뭐 막 드셨다가 아주 혼쭐 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산삼을 드실 때는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0: 그렇죠.
1: 꼭 너무 과다하게 드시는 것도 그렇게 권장을 안 합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삼을 드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고요.
0: 네.
1: 오늘 같이 이렇게 세일을 좀 해드리고
0: 그렇죠.
1: 고사리 신선초도 고산이나
0: 서기버섯,
1: 서기버섯 네. 이렇게 선물 오늘 드릴 거니까
0: 네.
1: 한번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일단은 산삼을 드시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0: 네.
1: 산삼은 어떤 사람이 먹어야 돼요.
0: 네.
1: 또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의원에 그렇죠. 갔더니 뭐 인삼과 이런 거 먹으면 절대로 안 네. 돼요. 이러신
0: 머리
1: 분들.
0: 머리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1: 그러신 분들 계신데 산삼은 관계가 없어요.
0: 아,
1: 네. 인삼은 여섯 가지 사포닌 종류가 있는데
0: 네.
1: 그거는 기를 올려주는 거. 그래서 네. 삼계탕에 넣어서 끓여서 이렇게
0: 그렇죠.
1: 이렇게 먹으면. 조금 기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해서 삼계탕에 끓여 먹고 이러는데
0: 네.
1: 산삼은 혈액 조절을 해줍니다.
0: 네.
1: 사포닌 종류가 그러니까 기를 올려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고
0: 네.
1: 높은 사람은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춰주고요,
0: 네.
1: 낮은 사람은 올려주고 하는 그런 혈액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0: 네.
1: 산삼은 누구나 다 드실 수가 있고요.
0: 그렇죠.
1: 단 못 드시는 분들 계세요. 임산부들 안 돼요.
0: 그거 안 되죠.
1: 네, 아이들 임산부들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개복 수술하신 분들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0: 네.
1: 그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도 산삼을 드시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1: 아이를 낳았는데도 모유를 수유하거나 이러면 아기한테 가기 때문에
0: 네, 그렇죠.
1: 아기한테 과다 영양이 가기 때문에
0: 네.
1: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외에는 웬만한 분들은 산삼을 다 드셔도 되고
0: 네.
1: 약간 산삼을 먹었는데 막 그 열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0: 네네.
1: 하시는 분들은 명이한 현상.
0: 그렇죠.
1: 고전 반응에 의해서 잠깐 올라갈 뿐이지
0: 맞아요.
1: 2, 3일 지나면 다 괜찮아집니다. 그때는 양을 조금만 줄여서 드셨다가
0: 네.
1: 다시 정상적인 양을 드시면
0: 네.
1: 괜찮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런
0: 그렇습니다.
1: 것들도 상의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예외 빼고는 전부 다 가능하시니까요. 상담 꼭 먼저 받아보십시오. 이제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대한 좋은 말씀 또 산삼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천종산삼을 찾아가기 원하신 분들 알려드릴게요. 159-25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플러싱이 있죠. 160가와 그 노던블러바드 코너에 있습니다. 1층에 있어요. 예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718-879-2340번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생산삼 이제 9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그 기간 동안 드실 수 있는 이 생산삼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오늘 특별히 20%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200불짜리 160불, 300불은 240불, 500불은 400불로, 그리고 1000불은 800불로 여러분들 좋은 가격으로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 제가 탐을 냈던 고사리와 서기버섯 중에 하나, 이것도 선물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선착순 한 20분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빨리 좀 전화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우리 대표님 또 언제 뵐지 모르겠으나.
1: 네.
0: 네.
1: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0: 네.
1: 올해 선사를 많이 못 채취해서.
0: 네.
1: 지금부터 내려가서 또 열심히 채취를 해서.
0: 네.
1: 한 번 더 오게 되면, 기회가 되면 올 거고요.
0: 아, 그러니까요.
1: 아니면 또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산에서 참 쉽지 않죠. 아까 그 벌레 물리신 얘기도 했는데.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산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있고 참 혼자 그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좋은 산삼 캐내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대신 좀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요.
1: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사실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산삼을 좀 드시고 면역도 많이 올려놓으시고
0: 네.
1: 감기 안 들리도록 주의하시면 참
0: 네.
1: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0: 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전화번호 718-879-2340, 718-879-2340 천종산삼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어울리는 노래죠. 이문세가 부른 가을이 오면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막 보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제 제가 오늘 영화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빨리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영화 산책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73세의 노인이 여행을 하는데요. 자동차도 버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여행을 하거든요. 무엇을 타고 갔을까요? 바로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네, 여러분 잔디 깎는 기계 아시죠? 그 기계를 타고 무려 약 390km를 6주 동안 여행한 이야기예요. 혹시 영화 아 그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은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은 바로 스트레이트 스토리, 스트레이트 스토리입니다. 1994년 미국 아이오와주에 살던 73세의 은퇴한 참전 용사 엘빈 스트레이트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위스콘신에 사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을 한 거죠. 아, 형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런데 엘빈은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력도 일단 좋지가 않았고 운전 면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차를 태워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잔디 깎는 기계였는데요. 사실 이 처음에 그 아리언스사의 잔디 깎는 기계를 타고 출발했는데 이거 쉽지가 않죠. 한 30마일 정도 가니까 벌써 엔진이 막 두두두두 하면서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른 기계를 구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속도가 한 시속 5마일 정도로 달리는 거예요. 뭐 자동차로 간다면 몇 시간이면 갈 길인데 이 할아버지는 몇 주에 걸쳐서 가게 됩니다. 비가 오면 멈추고 기계가 고장나면 또 고치고 돈 떨어지면 뭐 버티고 길에서 잠자고 이러면서 가게 되는데 한 390마일 이상을 이동해서 마침내 형이 있는 위스콘신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딱 들으면 아 우애가 너무너무 깊었구나. 저렇게까지 하면서 가는 거 보니까 형제가 정말 우애가 깊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 형제는 그렇진 않았어요. 당시 그 취재 기사를 보면 엘빈과 형 행크는 특별히 가까운 형제는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 이 형은 먼저 집을 떠났고요. 두 사람은 그냥 각자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엘빈은 일자리를 찾아서 뭐 일하고 서로 연락도 별로 주고받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거의 한 10년에 한 번꼴로 만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형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동생은 이 잔디 깎는 기계를 타고 수백 마일을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화가 사실 실화를 그대로 복사한 것은 아니고요. 영화적인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 형을 만나러 73세의 이 동생이 이 잔디 깎는 기계를 타고 갔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취재 기자가 그 엘빈에게 물었어요. 왜 형을 만나러 그렇게 먼 길을 고생고생하면서 갔습니까? 그랬더니 동생이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그냥요. 그냥 나는 내 형을 만나야 했어요. 라고 했어요. 이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1999년에 데이빗 린치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 주인공 엘빈을 연기한 배우가 리처드 팔스워스예요.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 그 연기를 할 때 그 배우의 나이도 79세였습니다. 진짜 나이가 좀 있었죠. 젊은 시절에 이 배우는 헐리우드에서 스턴트맨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실제로 그 엘빈처럼 잔디 깎는 기계를 타고 긴 여행을 하죠.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2000년에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고요. 이 데이비드 린치 감독에게도 상당히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좀 이 감독은 조금 약간 기묘하고 살짝 어두운 그런 작품을 만들었던 감독으로 좀 유명했었는데 예를 들면 뭐 블루벨벳이라든가 트윈픽스 이런 거요. 근데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영화를 잘 만들어낸 거죠. 이 영화에서 참 마음에 남는 것은 바로 이거 같아요. 엘빈과 형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으나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형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포인트죠.
정말 살면서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들한테는 이 형제처럼 평소에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래도 이 사랑이 형제애가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형에게 도착하겠다는 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형제가 딱 만날 때요. 굉장히 좀 뭉클했어요, 저는. 6주 동안 여행을 하고 형을 만났는데 형이 그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기계를 타고 온 걸 보면 나를 만나려고 저 기계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 합니다. 눈시울이 이렇게 촉촉해지면서 형제는 오랫동안 이 먹먹한 가슴을 서로 느끼게 되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감동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언제 한번 봐야지 하는 분들 있다면 계속 미뤄두셨다면 오늘 시속 한 5마일로 출발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것이 후회하지 않는 작은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스트레이트 스토리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데이도 아쉽습니다. 헤어져야 되네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0: K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수.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떠오르는 이름. 샌더셋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이크를 안 켰지롱입니다.
1: 아, 그래요? 다시 인사할까요?
0: 네, 안녕하세요.
1: 굿모닝.
0: 요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방송 사고일 수 있잖아요. 마이크를 안 킨다.
1: 아이, 우리 그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가족 같은 분들은 다 이해하세요. 괜찮아요.
0: 아, 야, 너무 좋네요. 자, 요런 소소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예상치 못하고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사고 같은 일들 많습니다. 뭐 교통사고부터 길을 가다가 넘어질 그렇죠. 수도 있고 네. 길을 가다가 뭐가 이렇게 툭 떨어져서 머리에 맞을 수도
1: 맞아요.
0: 있고 야, 네. 이거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 불안해서 밖에 나가겠습니까? 어떠세요? 뭐 별일 없으셨죠?
1: 네, 저는 네. 뭐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0: 네, 뭐 좋은 소식은 없어요?
1: 좋은 소식이요?
0: 네.
1: 뭐 가을이 왔잖아요.
0: 오.
1: 그만큼 아, 좋은 소식 어딨어요?
0: 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0: 왜 가을을 제일 좋아하세요?
1: 몰라요. 그냥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네. 시원하면서 그냥 가을의 남자인 것 같아요.
0: 네, 추남이 돼가지고 그냥 얼굴이랑 못생겨지는 거 아니죠?
1: 못생겨졌다고요?
0: 추남이 이 두 가지.
1: 아, 그래요?
0: 가을 남자도 있는데 못생긴 남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1: 저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0: 농담이 있고요. 가을을 막 타서 마음이 좀 이렇게 싱숭생 이런

0: 사람을 찔리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에 쓰이는 칼이
1: 네.
0: 본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칼이 그 더블 에지 솔드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칼날이 양면으로 있잖아요.
1: 네.
0: 상대방한테 뭐 싸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나한테 피해 줄 수 있잖아요.
1: 그쵸.
0: 똑같아요. 앰뷸런스가 어쩔 때는 더블 에지 솔 같이
1: 네.
0: 이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아파서 봐라 내가 얼마나 아팠으면 내가 그 사고 나자마자 앰뷸런스 타고 이모진스님 갔겠니?
1: 네.
0: 이모진스님 갔더니 거기서 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다. 봐, 니들 잘못해서 내가 다쳤지?
1: 음흠.
0: 입증이 됐어요.
1: 네.
0: 그렇죠?
1: 그렇죠.
0: 심각한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1: 네.
0: 반면으로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1: 그냥 뭐 타박상입니다.
0: 네. 네. 아무렇지도 않고 약간 이거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앰뷸런스 타고 이모지스 갔는데 병원에서 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태어나세요. 그러면은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나온다. 너 그날 다쳤다고 그러는데 앰뷸런스 타고 곧바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갑자기 다쳤어?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1: 그러네요. 네. 칼날의 양면처럼.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얼핏 네. 듣기로는 교통사고 나면 앰뷸런스 무조건 타고 경찰 불러서 리포트 쓰고 이런 얘기들 막 듣는단 말이죠. 네.
0: 그러니까 네. 안 다쳤으면 안 타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그러니까 조금 다쳤으면 약간 피가 나.
0: 피가 나면은 이게 조금 거예요. 다쳤는지 많이 다쳤는지 모를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머리에서 피가 조금씩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뭐 그냥 피해서 끝나는 건지 뇌에서 피가 나오는 건지
1: 네. 다 조사해봐야죠.
0: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 네. 건 꼭 가셔야죠.
1: 네. 근데 뭐 적절히 뭐 아 약간 결린 듯한데 괜찮아 네. 이러면은 네. 타지 마라.
0: 타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1: 네. 네.
0: 안 다쳤, 괜찮을 것 같다면 안 타셔도 된다는 거예요.
1: 이게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억지로 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난 무조건 차 사고 났으니까 무조건 앰뷸런스 타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가면 한 서너, 너다섯 시간 고생하고 나오세요.
1: 예.
0: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꼭 가셔야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걱정이 되잖아요. 저 같으면은.
1: 네.
0: 인문제스를만 가고 제 병원을 먼저 갈 것 같아요. 통증병원이나 아, 뭐 이런 데 가서.
1: 네.
0: 그 검진받는 의사한테 그 페인 매니지먼트 닥터를 만나서 나 증세 좀 봐주세요. 나 지금 어지럽습니다.
1: 네.
0: 그러면 거기서 의사 선생님 보고 아, 이거는 조금 심각하니까는 병원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인문제스만 가시면 돼요.
1: 아, 네.
0: 예. 네. 아니면 아 이거는 그냥 그 차사고 후유증 흔한 거니까 오늘은 진통제 드시고
1: 네.
0: 내일 다시 검진 받고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은 좀 마음 놓고 좀 있으실 그쵸.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다섯 시간 낭비 안 했잖아요.
1: 아 시간 낭비도 안 하고 뭐 또 결국은 진단 받았는데 괜찮으시네요 이런 결과도 안 나오고.
0: 예.
1: 네.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타는 건 아니고 진짜 상황이 심각할 때는 앰뷸런스를 네. 타고.
0: 뭐 어지럽고 네. 그러면은 타는 게 좋아요.
1: 네.
0: 그러니까 뇌에 관련된 거는 타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1: 아,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0: 네.
1: 좀, 뭐 머리 그렇죠. 쪽이 피가
0: 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인문신금 그 병원에서 꼭 CT 찍거든요.
1: 네.
0: 왜냐면은 뇌에서 뇌진탕이 있었는지, 뇌가 흔들렸는지, 아니면 심하게 애니어리즘이라고 안에서 뇌에 피가 고였다든지.
1: 네.
0: 그러면은 진짜 더 큰, 진짜 대형 사고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런 네. 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모지스톤 가는 게 나아요.
1: 네. 네.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아드레날린 때문에 아픈 줄도 모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럼 그 다음날 가도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병원. 네. 네네. 자, 무조건 뭐, 꼭 앰뷸런스를 타는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 상황들이. 자, 오늘도 잠시 후에는 본격적으로 또 다른 얘기들을 펼쳐보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필요한 정보 이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배우세요.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디 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디 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뭐 드실 건데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

0: 아직도 없어요?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따끈한 국수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명이 한팀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3홀 빼고 최고의 베스트 15홀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합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 는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온 추석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3: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5: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6: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5: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7: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백성.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 나누고 있습니다. 뉴욕은요. 플러싱 163-07 디팔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습니다. 460 버겐 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는 866-994-4949. 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정말 한밤중에 응급상황, 교통사고 발생해서 너무 당혹스러울 때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입니다. 646-808-7375번입니다. 646-808-7375. 외웠어요.
1: 잘하셨어요.
0: 요건 외워야죠.
1: 네. 맞습니다. 네.
0: 못 외우시겠다 그러시면은 저장하시고요. 자, 일단은 뉴욕 뉴저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당황스럽잖아요. 우리가 네.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늘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냐? 저한테 전화하시는 게 제일 먼저예요.
0: 1번. 네. 네. 교통사고 변호사.
1: 그거 잊어버렸다.
0: 네.
1: 그러면 이제 하셔야 될 게 본인 권한을 챙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뉴욕에는 이제 경찰 리포트 안 해주잖아요. 뉴욕 5버로에는.
0: 네. 네.
1: 그렇지만 이제 네서나 서퍽이나 뉴저지나 이런 데는 해주거든요.
0: 네.
1: 그럼 빨리 경찰 불러서 경찰한테 인포메이션을 잘 피딩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네. 본인 것도 줘야지. 운전면허증, 레지스트레이션, 보험증 챙기시고.
0: 네.
1: 사고 이렇게 났습니다. 설명하기 제일 쉬운 건 사진이에요.
0: 아, 사고 현장에. 네.
1: 네. 아, 이거 봐라. 여기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사고 나지 않았냐? 경찰한테 보여주고 본인도 가질 수 있게.
0: 네.
1: 사진 잘 찍되.
0: 네.
1: 어디서 어떻게 해서 사고 난지 볼 수 있게 찍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사고 나면 범퍼 여기 찢어졌네. 그러면 이제 범퍼만 찍어요.
0: 네.
1: 그러면 이 범퍼의 플레이트 넘버도 안 나오면 이게 누구 범퍼인지 모르거든요.
0: 네. 네.
1: 상대방 차도 똑같고요. 이 사람이 어디서 오고 있었고 어떻게 부딪혔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양하게 찍어야 돼요. 브레이크 스킨 마크가 있는지.
0: 네.
1: 브레이크 밟으면 바닥에 스킨 마크 끼익 하면서 마크 나오잖아요.
0: 네네.
1: 그런 게 있는지.
0: 네.
1: 부딪힌 다음에 파편이 튀었는지 이런 거 보고 그것도 찍으시고요.
0: 예.
1: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상대방 차가 타주차인지 아닌지 중요해요.
0: 오, 타주차면 문제가 커집니까?
1: 타주, 이거 뉴욕 차들은 그 인슈런스 코드가 있어요. 보험회사마다 코드가 있어가지고 보험, 인슈런스 카드에 코드가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근데 타주차는 그 코드가 없어요.
0: 그럼 어떻게? 예.
1: 그러면 어느 보험회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험회사가 한 3,000개 넘어요, 미국에.
0: 예. 네,
1: 근데 그거를 다 설치하는 못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 리포트에 아 이거는 어느 보험회사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0: 네.
1: 경찰들도 타주차들은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안 적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0: 예.
1: 그럼 소송해서 판결받고 막 이래 오래 걸려요.
0: 네.
1: 엄청 오래 걸려요. 이렇게 상대방 찾기.
0: 네.
1: 제일 간단한 거는. 상대방한테 politely 우리 인포메이션 교환하자.
0: 네.
1: 보험증 좀 줄 수 있니? 사진 찍는 게 제일 좋고요.
0: 예.
1: 아, 뭔 소리냐? 난 경찰한테 줄래? 너 누군지 알고 안 줘.
0: 그럴 수도
1: 있잖아요. 네네. 그럼 싸우지 마세요.
0: 네,
1: 김 변호사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데 이러지 말고요.
0: 네, 그렇게
1: 맥살 짓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경찰이 왔잖아요. 경찰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때는 내 변호사가 그러는데
0: 네.
1: 타주차들은 인슈런스 코드가 없어서 못 찾을 때가 있다든다. 어느 보험회사인지 나한테 얘기해달라.
0: 네.
1: 경찰 리포트 들어가는 것도 다 좋은데 너가 늦거든 다 믿는데 내가 불안하니까 어느 보험회사인지 이름만 달라고 하셔야 돼요.
0: 보험회사 이름만?
1: 네. 그러니까 팔리시 넘버 다 주면 좋은데 그걸 경찰이 귀찮아 하신 분들이 있어요.
0: 네.
1: 그래 그럼 너 사진 찍어가지고 주면 사진 찍고요.
0: 왜?
1: 아 이거 내가 리포트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어딘데?
0: 아 네.
1: 네 그래 보험회사라도 받아내야 돼. 그러면 좀 찾기가 쉬워요.
0: 예 만약에 뭐 내가 리포트 해줄게 그거 기다리고 있어 이러 그냥 기다렸다가 정보를 모르면
1: 정보를 안 나 있으면은 어떡할 거예요?
0: 예. 네.
1: 경찰한테 어쨌든 경찰서에 그 리포트한 경찰하고 통화를 해요.
0: 네.
1: 통화하기 되게 힘들어 그 친구들하고.
0: 아.
1: 예 네. 왜냐면 계속 외근 나가 있고.
0: 네.
1: 프리싱 들어왔을 때 통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들어왔을 때 잠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니까 타이밍 맞춰가지고 통화하기 힘들어요.
0: 개인 연락처를 받기 어렵군요.
1: 개인 연락처는 안 주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통화가 되잖아요.
0: 네.
1: 그럼 자기들도 기억 못해요.
0: 한두 건이어야지.
1: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경찰부터 들어가는 게.
0: 네. 네.
1: 그거 챙기시고.
0: 예.
1: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경찰이 왔을 때 아니면 본인이 리포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입증한다든지 그럴 때 누가 타고 있나? 그거 실수 많이 하세요.
0: 누가 타고 있나?
1: 네, 네. 내가 지금 사고 났을 때 나하고 친구하고 뭐 친구 와이프가 뒤에 있고 셋이 타고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경찰 리포트는 나만 딱 들어가 있어요.
0: 오, 그러면은 큰일이네.
1: 다른 사람들도 같이 타고 다쳤는데.
0: 네.
1: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0: 블랙박스.
1: 없으면요.
0: 못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못하면 이제 누구 말이 맞냐, 이유하고 일이 많아져요. 가능은 해요.
0: 네. 네,
1: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세 명 다 청문회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다고요, 보면서.
0: 네.
1: 김동석 변호사, 너 이날 뭐했어? 어디 가는 길이었어? 근데 옆에 동승자 김동석 친구, 너 이날 뭐했어? 어디 가는 길이었어? 뒤에 똑같이 물어봐요.
0: 네.
1: 세 명이 다 똑같이 대답을 하면은 이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있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난 설렁탕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 난 햄버거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 같이 타고 있었는데.
0: 네.
1: 그러면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0: 햄버거 집에 내려주고 설렁탕 집에 내려줄 거.
1: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가는데.
0: 네.
1: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0: 실제로요?
1: 네.
0: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1: 그러니까 저한테 오기 전에 그렇게 일이 터지고 온 거예요.
0: 네.
1: 해결을 달라고.
0: 네.
1: 그래서 트랜스크립을 봤더니 세 명의 말이 다 달라요.
0: 아, 예.
1: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게 사기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0: 아, 예.
1: 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험 사기 같이 취급이 될 수 있어서.
0: 네.
1: 그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처음서부터 경찰한테 예를 들어 경찰이 왔어요.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0: 네.
1: 운전면허증, 레지스트레이션, 보험증만이 아니고 운전면허증, 레지스트레이션, 보험증.
0: 네.
1: 옆에 있는 사람 운전면허증, 뒤에 있는 사람 운전면허증.
0: 예.
1: 해가지고 경찰 줄 때 아, 이 운전면허증, 레지스트레이션, 보험증은 내 거고.
0: 네.
1: 이거는 앞에 탄 사람이고 이건 뒤에 탄 사람이야.
0: 예.
1: 그래서 줬잖아요.
0: 네.
1: 그럼 경찰이 실수 안 해요.
0: 아, 그럼 다 적어줘요.
1: 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실수할 거예요?
0: 예.
1: 그렇잖아요.
0: 네네. 네,
1: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자.
0: 진짜 놓치기 쉽겠어요.
1: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뉴욕시에요. 아, 경찰 안 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 김 변호사, 이건 어떻게 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사진이라도 찍으면 돼요.
0: 현장에 같이 있는 네. 사진.
1: 예. 네. 차에 앉아있는 거 얼굴만 찍게 하시면 돼요.
0: 예. 네. 네,
1: 저 의뢰인 한 분은 그렇게 똑같이 내가 말한 대로 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받쳤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갔거든요. 권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0: 네.
1: 권사님 있는 거 입증해달라니까는 예쁘게 사진 찍어 오셨어요. 차에 앉아있고, 차에 앉아있고, 문 열어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0: 네.
1: 잘 하셨어요.
0: 예.
1: 없는 것보다 낫죠?
0: 네.
1: 그렇지만 저 같으면 앉아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이란 게 입증이 돼야 돼요.
0: 아.
1: 이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내 차만 보이면 안 돼. 내 차 뭐, 아무데나 차에서 놓고 사진 찍으면 여기 있었다고 되는 거잖아요.
0: 네.
1: 내 차랑 상대방 차랑 동승자가 보일 수 있게 사진을 찍어야 돼요.
0: 그럼 동승자가 내려야 되나요?
1: 내려도 되고 네. 앉아서도 멀리서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0: 예. 네. 와.
1: 네. 그렇게 해야 돼요.
0: 야, 오늘 들은 이상 여러분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만약에 이게, 사고 발생하면.
1: 네.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 동승자들을 잘 보호하려면
0: 네.
1: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좀 말씀드린 거예요.
0: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뭐 내 정보만 주면 되지. 상대방 정보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같이 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정보도 경찰 네. 리포트에 올리고
1: 네.
0: 혹은 사진을 찍을 거면 그 사고 현장이 다 보일 수 있게 동승자도 보이게 사진을 네. 찍어라.
1: 비디오 그러니까 네.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비디오를 틀고 한 바퀴 도세요.
0: 아, 그러네요. 네, 네,
1: 다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누가 타고 상대방 차 운전자는 누구며 다 나오잖아요, 비디오로.
0: 네.
1: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0: 만약에 그런 사고 현장에서 이제 비디오 찍는다고 막 이렇게 찍고 있으면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 뭘 찍냐고 막 이렇게 싸우진 않나요? 무섭다.
1: 아니, 본인이 본인 거 찍는 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0: 그 상대방 차도 찍을 건긴
1: 네.
0: 한데.
1: 본인이 본인 권한으로 찍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0: 아, 상관없어요.
1: 네. 그 거기다 더 똑똑한 분들은 과실 입증하라고 그래요. 아, 너 I'm sorry, I didn't see you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자, 다시 말해.
0: 예.
1: 네, 그 받아놓는다고요.
0: 네. 네. 와, 거기까지 딱 해놓으면은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축축축축 진행이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러면은 네. 중요한 건 제 일이 변해져요.
0: 아, 그렇죠.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증명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되네요.
1: 그렇죠.
0: 예. 요런 부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타주 차량일 경우에 보험사 이름이라도 꼭 알아놓는다는 그렇죠. 거 요거 중요합니다.
1: 예. 네. 동승자들 있는 거 꼭 보호하셔야 되니까.
0: 네.
1: 거기 있었다는 게 입증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놓으시고요.
0: 네. 아, 저도 진짜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경찰 리포트 쓰면 거기에 다 적혀 있을 텐데 뭐 물어보면 되지 이 생각했는데 전화 연결도 어렵고.
1: 경찰도 사람이에요.
0: 예.
1: 예, 실수해요.
0: 네, 예. 빨먹기도 하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질문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들 그중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까지 추가로 해서 또 말씀을 나눠봤고요. 뉴욕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노폴트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1: 네.
0: 예. 이거 관련해서 또 뉴욕 뉴저지 차이도 살짝 있고요.
1: 네.
0: 네.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볼까요?
1: 아주
0: 네.
1: 제너럴한 질문을 하시는 자, 뉴욕은 뉴저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컨셉은 노폴트 컨셉은 똑같아요. 뉴욕이나 뉴저지나.
0: 네.
1: 그리고 그 우리는 뉴욕에서 노폴트를 부르는데 그게 퍼스널 인주리 프로텍션이라는 컨셉 바탕으로 나오는 게 노폴트 보험이거든요.
0: 네.
1: 뉴저지는 그래서 PIP이라고 부르고 뉴욕에는 노폴트라고 부르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몇 가지 여러 가지인데 제일 큰 차이점에는 통보지. 그러니까
0: 네.
1: 노폴트 치료를 받으려면 내가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그게 이제 기간이 있어요. 뉴욕은 30일이고 뉴저지는 45일. 그게 하나 다르고요.
0: 조금 더 기네요. 뉴저지가 45일.
1: 네, 네, 네. 그게 좀 다르고 두 번째는 한도액.
0: 한도액.
1: 네. 네. 노폴트는 뉴욕에는 무조건 최저를 줄 수 있는 게 5만 불이에요.
0: 네.
1: 네. 뉴저지는 뭐 자기 개인 보험도 쓸 수 있고 다양한데 통상적으로 최저를 줄 수 있는 게 15,000 불이고요.
0: 네.
1: 최고를 줄 수 있는 게 25만 불이에요.
0: 요거 25만 불로 들어놓는 게 좋은 거죠?
1: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15,000 불은 안 돼요. 네. 앰뷸런스 타고 이머전시룸 한번 가면 반은 다 썼어요, 벌써.
0: 네. 치료는 어떻게 받을까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꼭 보시고 그걸 올려놓으세요.
0: 금액을?
1: 네, 네. 올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은 동승자들. 뉴욕에는 동승자들이 그 차 보험을 통해서 가게 돼 있는데,
0: 네.
1: 그러니까는 내가 내 옆에 친구하고 와이프를 태우고 갔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은 누구 가실 떠나서 치료를 받아야 되면 내 보험을 통해서
0: 네.
1: 내 차
0: 운전자의
1: 운전자 차 보험을 통해서 네. 운전자하고 차 주인 보험을 통해서
0: 네.
1: 차 보험을 통해서 운전자가 차 주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예.
1: 차 보험을 통해서 운전자도 되고 동승자도 되는 거예요. 뉴욕은 네. 뉴저지는 본인 차 내 차에 친구가 타고 있었다. 나는 내 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거고요.
0: 네.
1: 친구는 친구 차가 있으면 친구 차 보험으로 받는 거예요.
0: 네. 여기서 한 가지. 친구는 그냥 동승자일 뿐인데 자기 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혹시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1: 안 올라요. 그 이유로는.
0: 아,
1: 네. 네. 그거는 그냥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뭐 이거 썼으니까 돈, 내가 내 돈, 우리 보험회사 돈 썼으니까 너 보험 올려. 이건 아니에요.
0: 아,
1: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서 무조건 해주게 돼 있어요.
0: 네.
1: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0: 항상 들어도 그 노폴트 뭐 이때, 뉴저지에도 비슷한 거 이때 이 정도만 기억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선명하게 다시 한번 네. 네, 설명을 네. 드렸습니다.
1: 더 구체적인 건 있는데 그건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0: 하나만 네.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1: 네. 뉴욕하고 뉴저지 다른 점.
0: 네.
1: 갑자기 있는 많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네. 딱 물어보니까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많아요.
0: 예. 네. 네.
1: 조금 서로 체인지 조금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
0: 네.
1: 그런 건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0: 네. 아까 그 금액을 최대한 올려 놓으라 그러셨잖아요.
1: 네.
0: 그게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막 확 올라가네요.
1: 많이 안 올라요, 그거는.
0: 네. 네.
1: 그냥 한 달에 점심 한번 싸가서 드시고 그 정도?
0: 네.
1: 외식 안 하시고 그러면은 다 커버 될 거예요.
0: 야.
1: 뉴욕도 그렇게 들으신 게 나아요. 5만 불로 치료 다 안 될 때가 많아요.
0: 최대 얼마까지 되나요, 뉴욕은?
1: 뉴욕도 똑같이 한 10만 불, 15만 불, 20만 불까지 돼요.
0: 네. 네.
1: 서플멘터도.
0: 예.
1: 뉴저지는 25만 불까지.
0: 예. 네. 요거 꼭 잘 챙겨 들어두십시오. 보험료가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몇백 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1: 네.
0: 점심 한 끼 그냥 오늘은 도시락 먹고 말지 하면 되는 정도라고
1: 그렇죠.
0: 하셨거든요.
1: 네.
0: 요걸로 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불안을 뭐 확 줄일 수 있다면
1: 그렇죠.
0: 하셔야죠. 챙기셔야죠.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블랙박스인데
1: 네. 네.
0: 없으시다면 꼭 하시라. 요즘은 너무 설치도 편하다 그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네.
1: 네. 저 오늘도 제 아들 차를 빌려 타고 왔는데 네. 걔네 블랙박스 고장이 났어요. 일회용 그 여행 갈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거 달고 왔어요.
0: 오, 예.
1: 잠깐 쓰는 것도 달고 다녀요.
0: 잠깐 쓰는 것도.
1: 네. 네. 사고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0: 맞아. 네. 네. 이런 부분 꼭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클님이 지금 질문 올라왔거든요.
1: 네.
0: 수고하십니다. 김동석 변호사님. 사고가 모든 게 마무리되고 보상금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상대방 보험에서 병원 치료에 린을 건다고 하네요.
1: 상대방이 본인한테 병원 치료비를 린을 건다고요?
0: 상대방 보험에서 네. 병원 치료에 대한 부분을 린을 건다고 하네요.
1: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면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노폴트 뉴욕이나 뉴저지는
0: 네. 치료받을
1: 치료비는 본인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거든요.
0: 예. 네.
1: 그러니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낸 것도 아닌데 린을 건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0: 오, 네. 혹시 보상금 안에 치료비가 포함이 되나요?
1: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피규어를 하자면
0: 네.
1: 그 서브로게이션이라고 그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노폴트를 치료받잖아요. 예외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월커스 컴으로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차가 트럭이라든지
0: 네.
1: 큰 트럭이라든지 그러면은 서브로게이션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치료는 우리 보험에서 냈지만 보상금 받을 때 치료비까지 같이 받아야 돼요.
0: 네.
1: 그런 건 있어요. 그거하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이 조금 좀 더 클래리파이 했으면 좋겠어요.
0: 네. 조금 더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또 마이클님이 열심히 쓰고 계시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샌더스 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상여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K-Radio US 친구 추가하기

0: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0: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들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1

0: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카톡으로 질문 올려주신 분의 얘기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다 마무리가 돼서 보상금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상대방 보험에서 병원 치료에 린을 건다고 하네요. 네네. 좀 헷갈리는데. 물론 변호사님께서 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상금 받기 전에 이런 거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는 거 아닌가요? 전 보상금 다 받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뉴욕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사고 당시에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받은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게 좀 사이즈가 작아서
2: 적어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네. 메디케어 이렇게 써있는 걸 잠깐 봤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상대방 보험회사가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에서 돈을 내라고 편지를 받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1: 네.
2: 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자, 누가 잘못하고 이런 거는 다 떠나서요.
1: 예.
2: 보상금을 받을 때, 이제 사고 나서 보상금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받는 사람이 무슨 보험이냐 따라서 통보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니까 메디케어가 있으시고, 메디케어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디케어가 있으세요.
1: 네.
2: 그러면 메디케어 디파이면에 사고 나서 이제 치료받을 때 우리가 먼저 통보를 해요.
1: 네.
2: 왜냐면은 메디케어가 프라이머리 보험이잖아요. 예. 메인 보험이잖아요. 사고가 딱 나잖아요.
1: 예.
2: 그럼 그 메인 보험이 세컨더리 보험으로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 사고 나서 치료받는 건 차보험으로 이제 치료받으니까는
1: 예.
2: 노폴트가 메인이 되는 거고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
1: 네.
2: 차 사고 관련된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 메디케어는 두 번째로 내려가는 거예요.
1: 네.
2: 예,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보험이 메디케어가 아니고 노폴트가 됐잖아요. 보상금 받았잖아요. 그럼 노폴트가 끝났잖아요.
1: 네.
2: 그러면 똑같 보상금 받을 때 또 다시 메디케어 디파이먼트에 통보를 해요. 우리가 세컨더리였던 메디케어를 다시 프라이머리로 올려주세요. 왜냐? 노포트가 끝났습니다. 케이스가 다 끝났습니다.
1: 네.
2: 그럼 걔네들이 그냥 올려만 주는 게 아니고 그래? 응, 알았어. 그럼 내가 조사를 해볼게. 뭘 조사를 하냐면은
1: 네.
2: 차 사고 관련된 거로 메디케어를 썼나 안 썼나 보는 거예요.
1: 예.
2: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나는 세컨더리인데 프라이머리를 써야 되는데 우리 세컨더리 메디케어를 썼니?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1: 네.
2: 있으면 이제 얼마를 내려가는지 청구가 오겠죠.
1: 예.
2: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변호사님이 해서 보상금 받기 전에 다 해결하고
1: 네.
2: 그다음에 갚을 거 갚고 그다음에 이제 의뢰인한테 주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1: 네.
2: 아니면 메디케어에서 지금 문제 없으니까 노폴트 끊긴 거 끝난 거 인정하고
1: 네.
2: 메디케어 다시 올려줄게요. 편하게 쓰세요. 편지를 받는 거예요.
1: 네.
2: 그걸 해놓고 보상금을 받아가셨을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1: 네. 지금 막 한 줄도 올려주셨는데, 메디케어 번호 같은 건 제가 안 줬거든요. 이러세요.
2: 메디케어 번호 안 줘도 통보할 수 있어요.
1: 아하.
2: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1: 아, 네. 네.
2: 옛날에는 메디케어 번호가 필요했는데,
1: 네.
2: 요새는 메디케어 번호 필요 없이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1: 네.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는 직접 찾아와서 네. 편지도 보고
2: 그러면 이제 메디케어에서 갚으라고 이제 편지를 받았으면
1: 네.
2: 그게 차 사고 때문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돼요. 레저를 봐야 돼요.
1: 네. 네.
2: 통증병원에서 빌링을 한 건지 아버님이 뭐 어머님이든지 그 메디케어 써서 목 어깨 허리 무릎을 다쳤는데 그런 부분을 치료를 메디케어 써서 받았는지 그런 걸 다 따져야 된다고요.
1: 네.
2: 그게 아니면 이제 싸워야죠.
1: 아, 아닌데 이게 잘못 나왔어요.
2: 네, 야, 네. 이거 지금 차 사고 관련 아닌 거로 썼는데 혈압 체크업한 건데 왜 돈 달라고 그러냐.
1: 네.
2: 이거 아니니까 무효시켜 주세요. 이제 싸워야 돼. 그것도 본인 변호사님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한번 다시 해 보시라는 네. 말씀 드리고요. 이도 저도 안 되고 답답하다 그럴 때는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하고
2: 네. 근데 제가 특별히 이거는 못 도와드려요.
1: 일단 네. 케이스가 진행 중이어서
2: 네. 진행 중인 변호사님이 있으셔서
1: 네.
2: 거기 제가 통보도 못해요. 자문은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문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가 의뢰를 받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1: 네.
2: 지금 뭐 너무 깊이 갔으니까 지금 담당하는 변호사님한테
1: 네.
2: 내가 지금 라디오 상담을 들었는데 이런 거는 뭐 레저를 봐서
1: 네.
2: 차 사고 관련된 거 치료받았는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아니면은 빼줄 수 있다는데 그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1: 네. 답변이 됐길 바라면서 네.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참 사고 나서 속상한데 다 해결됐다고 생각이 뒤늦게 이런 편지 오고 이러면 진짜 속상한
2: 네.
1: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그 통보하고 그래서 가끔씩 의뢰인들 짜증내세요. 아니 지금 사인한 지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왜 내 돈 안 줍니까? 이렇게 짜증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1: 네네.
2: 근데 그렇게 못 드리는 게 나라에서 요구하는 거 다 지켜고 제대로 해놔야지 훗날의 문제가 없어요.
1: 네. 이거 안 하고 그냥 빨리 주워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2: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예. 저희 의뢰인들은 그래도 짜증 많이 안 내세요. 다시 기다려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그거는.
1: 네. 철저하고 꼼꼼하게 일처리합니다.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상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고상해인지 참 집 안에서 일어난 것도 사고상해인가요?
2: 그러니까 네. 이 사고상해 변호사한테 의뢰할 케이스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네네. 그게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케이스가 되냐 네. 상대방 가해자한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안건이에요.
1: 네.
2: 그러면은 그러려면은 가해자가 있어야겠죠?
1: 가해자.
2: 뭐가 네. 누가 있어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네.
2: 내가 내 자신한테 받는 건 아니잖아요.
1: 집에 있는 계단에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2: 그것도 이제 따져야죠. 왜 넘어졌고 아. 거기에 가해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 계단 공사한 사람이 계단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어요. 아. 내 집이지만.
1: 예.
2: 그러면은 공사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2: 그걸 파악을 해야 돼. 가해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가해자의 예? 책임이 있는지. 무슨 책임이 있는지 그걸 따져야 돼요.
1: 네. 네.
2: 그래서 좀 말이 좀 헷갈리죠?
1: 조금,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1: 네.
2: 그러면 이 의자 만든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그럼 이 의자에 만든 회사의 책임은 내가 이 몸무게에 이 의자가 날 지탱해서
1: 네.
2: 안전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준 책임이 있어요.
1: 그렇죠.
2: 그 책임을 어겼나 안 어겼나 따져야 되는 거예요.
1: 허술하게 만들었으면 책임져야 되네요.
2: 그렇죠.
1: 네. 네.
2: 근데 내가 아니 그냥 뭐 의자를 그 내 다리를 다 제대로 써야 되는데 장난을 치다가 뭐 다리 하나를 내가 부러뜨리고 쓰고 뭐 이래가지고 넘어져서 다쳤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얘가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1: 네. 이해되는데
2: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요.
1: 예.
2: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1: 예.
2: 그 책임을 어겼다는 걸 입증이 돼야 돼요.
1: 야.
2: 그 다음에 이제 다친 거 바탕으로 보상금 얼마 받을 수 있냐 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쳤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1: 네. 내가 다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가해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해자가 책임을 다 했는지 요거를 다 따져봐야.
2: 자, 예를 들어서 책임도 있고요. 어긴 것도 있고요.
1: 네.
2: 다친 것도 있어요.
1: 예.
2: 근데 하나 모자라죠. 뭐가 모자라요, 여기서? 가해자를 못 찾잖아요?
1: 아, 예.
2: 가해자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1: 네.
2: 그 빠졌잖아요. 예. 그건 못 받아요. 자, 가해자가 있어요.
1: 예.
2: 과실도 있어요.
1: 네.
2: 다친 것도 있어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책임이 빠졌잖아요.
1: 네.
2: 책임이 없는 상황이면은 보상금 못 받아요.
1: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들으면서 얼핏 생각해봐도 모든 상황에 책임이 있지 않나요?
2: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파악해내고 책임이 있다는 걸 만들고 책임을 어겼다는 걸 만드는 게 이제 변호사 일이에요.
1: 네.
2: 그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쳤다, 피해를 봤다.
1: 그러면 일단 다쳤다. 그럼 그 상황 설명하면서 이제 변호사님하고 한번 상담을
2: 그렇죠.
1: 해야겠네요.
2: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변호사 파악을 해야 된다고.
1: 네.
2: 예를 들어서 가해자도 있고 책임도 있고 책임을 어긴 것도 있어요.
1: 네.
2: 근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1: 가해자가.
2: 다친 거.
1: 아, 다친 거. 내가 왜 헷갈려?
2: 네. 다친 네. 게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1: 네. 와. 실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뭐 하나 있을까요? 사고상해 관련해서? 이렇게 다치신 분이 뭐 이렇게 케이스 진행이 됐다.
2: 잘 던지세요. 내가 그 생각을 좀 할 시간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네. 케이스가 있었다.
1: 네.
2: 그러니까 뭐 낙상 사고 뭐 이런 거 보니까
1: 네, 네.
2: 사고 상해 말씀하시는
1: 네.
2: 거잖아요.
1: 네, 실제로 처리하신 케이스 중에서
2: 최근에 처리된 것 중에 그런 게 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게 있냐고요?
1: 네.
2: 다 해당되니까는 케이스를 맞는 거죠.
1: 네, 네.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케이스가 돼서 실제로
2: 뭐 요새는 제일 많은 게 낙상 사고예요. 거기 걸어가다가.
1: 길거리에서.
2: 네, 길거리 예. 우퉁불퉁한 거. 저 어제, 그저께구나. 점심을 너무 많이 먹고.
1: 네.
2: 이래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30분 걸었어요. 나와가지고.
1: 예.
2: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걸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유심히 봤어요.
1: 네.
2: 우리 그 164가도 디폴로드 근처에.
1: 네.
2: 집 상태가 어떤지.
1: 네.
2: 길 상태가 어떤지 봤더니 우퉁불퉁한 데 엄청 많아요.
1: 하, 맞춰. 제가 네. 봐도 너무 많아요.
2: 어떤 데는 울퉁불퉁한데 콘크리트로 커버해놨는데 오래돼가지고 콘크리트가 깨진 데도 있고요.
1: 네.
2: 그런 거 다 넘어지면은 케이스 되거든요. 왜냐면 콘크리트 깔았다는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 그게 헐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1: 예.
2: 안 했잖아요. 예. 거기 넘어지면 돼요.
1: 아, 거기 넘어지면, 네네.
2: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이제, 이건 가해자가 있었던 거, 그걸 관리 안 한 가해자가, 누가 네. 집주인이라든지 나라가 있었던 거고요.
1: 네.
2: 책임이 있잖아요. 관리 잘,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1: 네.
2: 그리고 책임을 어겼다는 게, 옛날에도 그거를 고쳐가지고 안 넘어지게 했는데, 그게 막 오래돼가지고 깨지고 이랬는데 안 고쳤잖아요.
1: 네.
2: 책임 어긴 거잖아요.
1: 네.
2: 알고 있는데 안 고쳤으니까.
1: 네.
2: 그렇죠? 거기서 네.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다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런 케이스는 많아요.
1: 오. 예. 네. 어떤 때 보면은 이게 지진이 일어났나? 이렇게 보도 모르게 약간 네. 올라오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2: 나무 때문에 그래.
1: 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그것도
2: 고쳐야 돼요. 그것도 고쳐야 돼요.
1: 네. 네.
2: 사이버 바이올레이션도 먹고요. 집주인이 고쳐야 돼요. 그렇지만 책임은 뉴욕시로 갈 수 있어요. 알고 있었으면.
1: 예.
2: 집주인도 되고.
1: 네.
2: 예.
1: 야,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 집을 뺑 돌아서 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 그러니까 집 앞에는, 집에, 내 집 앞에, 네. 옆에, 그 해당되는 길은 다 책임지셔야 돼요.
1: 야.
2: 코너집은 뭐, 볼 데가 많겠죠? 할 데가 네. 많겠죠?
1: 네. 아유, 코너집은 그러면은, 다 지금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책임 많이 줘야 돼서. 네,
2: 책임이 많아요. 그래서.
1: 예.
2: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물건 떨어져가지고 네, 머리 부딪혀 다치신 분들도 있고 그것도 똑같아요. 누구면은 가해자가 누구냐? 물건 떨어뜨리게 한 사람이 가해자 거 아니에요. 회사 빌딩 주인이라든지,
1: 내리면. 네,
2: 공사하는 사람이라든지,
1: 네.
2: 그 관리하는 회사라든지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럼 책임이 뭐냐? 그런 거 안 떨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치.
2: 책임 네. 어겼잖아요. 떨어졌으니까.
1: 네.
2: 잘 스퀘어 해놓고 바람이 불 수도 있으니까 묶어놓고 이랬는데 안 그런 거잖아요.
1: 네.
2: 그 다음에 머리를 맞은 사람은 피해를 봤잖아요.
1: 그치.
2: 그러면 이게 네 가지가 다 되는 거잖아요.
1: 예. 이렇게 다 케이스가 되는 거
2: 되게 쉬워요. 이렇게 사고상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내가 지금 범위를 크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니까 네 가지.
1: 네.
2: 가해자 있고 책임 어긴 거, 다친 거. 그것만 네. 입증하면 돼요.
1: 만약에 음식을 먹다가 그 안에 딱딱한 게 있어서 이가 부러졌다 이러면 케이스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음식에 그 딱딱한 걸 누가 넣은지 어떻게 알죠? 원 재료에 있었는지
2: 그렇죠. 그런 거는 네. 누구 책임인지 이제 파악하기 힘들고
1: 네.
2: 이 치아가 원래 약한 건지
1: 아, 네.
2: 그런 것도 따져야 돼. 그래서 그런 건 좀 쉽지는 않아요.
1: 케이스 자체가 네. 네. 와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네요. 최근에 뉴저지 한 식당에서 주차하던 차량이 야외 식사 공간으로 돌진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2: 네?
1: 야외 식사하고 있는데, 네.
2: 아, 아이고.
1: 네. 이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에 경찰이 운전자한테 부주의 운전 소환장을 발부했고, 형사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네. 기사가 있었거든요.
2: 네.
1: 이런 케이스에 만약에 야외에서 내가 밥을 먹고 있었다.
2: 네.
1: 이러면 그 차량 차주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2: 그렇죠.
1: 네.
2: 그 보행자 사고예요. 쉽게 말해서. 페데스트리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1: 보행자 사고예요? 네. 앉아서 식사하고 있어요.
2: 앉아서 식사해도 사람을 쳤으니까
1: 네.
2: 차가 사람을 쳤으니까 보행자 같이 취급이 될 수 있고
1: 네.
2: 저는 거기서 안 끝나요. 더 파악을 해야 돼요. 가게 식당 주인도 책임이 있나 없나 봐야 된다고요.
1: 어떤 책임 이렇게
2: 그러니까 바깥에서 먹을 수 있으면 바깥에서 먹을 수 있는 퍼밋이 있었는지
1: 아하, 예.
2: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그거를 안전을 추구하는 바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1: 야,
2: 차들이 볼 수 있게 예. 리플렉터로 해놨는지
1: 네
2: 그런 게 좀 어긴 책임이 있으면은 책임을 어긴 게 있으면은 보상금 받을 수 있다고
1: 그럼 양쪽으로 다
2: 그렇죠.
1: 할 수도 있네요
2: 차주인 차가 온 사람은 당연히 잘못한 거잖아요
1: 네.
2: 자기가 운전 안전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운전 미숙 뭐 whatever reason is 그 사람 쳤으니까
1: 네
2: 그렇죠
1: 네.
2: 근데 그거를 그런 것까지 예방할 수 있게 조치를 해놨는지 볼더라든지 그 보통 패러렐 파킹 그 쇼핑몰의 파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1: 네.
2: 벽돌 같은 거 이게 큰 벽돌 같은 거 놓잖아요.
1: 아,
2: 넘어가지 말라고.
1: 못 넘어가게. 예. 네,
2: 그런 게 있었는지.
1: 예.
2: 그러면 좀 그 뭐라야 이제 뭘 상대로 그런 거 조치를 해놨는지 다 따져야 된다고.
1: 네.
2: 케이스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그러네. 그냥 차주하고만 이렇게 협의 보고 치료받고 뭐 무슨 이게 아니네요. 네. 식당에도 또.
2: 예.
1: 네.
2: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먼저 던진다고요. 소송을 한다고요.
1: 네.
2: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내 책임이란 게 있는데 너가 책임 안 어겼다는 거 입증을 해. 그래서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이 되면 또 거기서도 받아내고 여기서도 받아내고 그래가지고 의뢰인한테 최고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변호사의 일이에요.
1: 네. 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뭐 그야말로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자잔 나타나는 변호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고상해라든지 교통사고 소송 이런 거를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요. 쉽게 네. 잘 안 하려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소송 안 하고 네. 그냥 합의할 수 있으면 좋죠. 저도 편하고요. 예, 법원 가보세요. 도깨비 시장이에요. 아. 예, 소송 많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의 권한을 못 찾았을 때 도와주세요 하는 게 소송이에요.
1: 아, 예.
2: 내 권한, 내 의뢰인 권한을 찾을 수 있게 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를 권한을 찾을 수 있게 법의 시스템을 도와주세요 하는 게 소송이에요.
1: 네.
2: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소하게 그냥 소송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본인 권한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소송이라서 그렇게 막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 네. 네. 내 권리를 찾기, 내 권한을 네. 찾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하는 게 소송이다.
2: 원상복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1: 그렇죠.
2: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원상복귀하면 제일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2: 한번 깨졌잖아요. 뭐가 됐건 네. 몸이 다쳤건 네. 그걸 원상복귀시키는 게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원 시스템이에요.
1: 네. 자, 언제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김동석 변호사님에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차 도난 사고 발생하면 네. 이런 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것도 사고.
2: 형사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9.11 전화했을 때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사고상해니까 도난된 차랑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되냐가 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1: 네.
2: 차 사고가 났어요? 네. 근데 가해자 차가 도난된 차예요.
1: 예.
2: 자, 그럼 아까 말했잖아요. 책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고, 책임 어긴 게 있어야 되고, 다친 게 있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네. 자, 가해자, 도난된, 훔친 사람 차 있어요?
1: 네.
2: 그 사람 운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도망갔으니까, 범죄자니까 못 잤잖아요.
1: 네.
2: 그럼 차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어겼네,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렇잖아요.
1: 그쵸.
2: 예. 네. 그러면 차 주인은, 차가 도난이 된 상태면은 책임이 없어요.
1: 아, 예, 다행이네요. 네,
2: 그럼
1: 아.
2: 사고, 본인 차를 통해서 사고가 나서 피해를 봤지만, 그 피해된 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요.
1: 내가 한 게 아니니까.
2: 네, 본인이 네. 한 게 아니니까. 본인이 네. 허락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고.
1: 네.
2: 내가 차를 빌려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 났으면, 내가 책임을, 내 차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운전해 그거잖아요.
1: 네.
2: 근데 내가 허락 없이 훔쳐서 탄 차가 사고가 나면은, 허락 없이 한 거니까는 그 차주인한테서 책임이 없어요.
1: 네. 다행입니다. 저는 앞서 얘기 살짝 들으면서 도난다는 게 차주가 책임져야 이런 줄 알고 막 긴장했었는데.
2: 네, 그건
1: 아니에요. 아니네. 네. 내 책임은 아니니까. 네,
2: 그러니까 아까 그 컨셉 똑같아요.
1: 네.
2: 네. 네. 그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1: 네. 오늘 뭐 그냥 궁금한 교통사고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드렸는데 제일 오늘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은 그거네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타주 차량일 경우에 그 차주의 보험 네. 보험사 정도라도 꼭 네. 알아둬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장에 동승자가 있었을 때는 동승자랑 현장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은데 기왕이면 비디오를 한 바퀴 쭉 그리고 그쪽에 상대가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까지 녹취를 하면 좋고
2: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 변호사님이 얼마나 편할까 싶은데 마음처럼 예, 뭐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진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똑똑하게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새 한 시간이 다.
2: 예, 이제 추석이래요. 예, 한국 추석이니까.
1: 그러네요. 예. 해피 추석입니다.
2: 예, 해피 추석이고 1년 동안 진짜 감사한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넉넉한 가을 보내시고요. 가을 너무 타지 마시고요.
2: 노력하겠습니다.
1: 자,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상담 전화입니다. 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입니다. 646-808-7375번입니다. 646-808-7375. 김동석 변호사님은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2: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호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레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네오날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아, 9월 24일 추석 연휴 첫날이죠. 아직도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또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판 승부에서는 오늘 뇌졸중, 치매 등 뇌건강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서우근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를 만나고요. 2부에서는 또 치매와 관련해서 서울대의대 무기니 교수를 만나겠습니다. 아, 지난주까지 저도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뇌경색 치료와 재활에 집중했기 때문에 또 오늘 시간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대한민국 저녁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예, 박종현 판승부 추석 연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첫날인데 고향 가시는 길 한 판승부 듣고 계신 분들, 아, 오늘은 정치 얘기는 빼고 정치는 1로 얘기 안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제가 한 판승부를 진행한 지 5년이 됐는데 일주일 넘게 자리에 비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기사로도 많이 났습니다만 약 한 달 정도 자리에 비웠습니다. 그 사연인 즉슨 제가 이제 뇌경색에 걸려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다가 한 달 만에 재활 잘 마치고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뇌 건강 이야기 특집으로 준비했고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서훈 교수님, 삼성서울병원 신과 교수신데 제가 특별히 모신 이유는 저를 약 3주, 한 달 동안 치료해 주실 분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저를 이제 지난 한 달간 거의 매일 보다시피 관리해 주신 분이신데, 제가 이제 밤 10시쯤에 쓰러져서 삼성의료원에 24일부터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운동 중에 뇌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3: 네, 운동 중에 뇌경색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예,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동맥경화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고혈압 같은 그런 것에 의한 미세혈관의 어떤 병변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일반적이지만, 예. 간혹 가다가 조금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혈관 방

0: 교수님이 설명을 드리니까, 아, 제 원인으로 말씀해 주셨던 단어가 생각나네. 박리. 저는 그러니까 이제 뇌출혈은 아니었고, 다행히. 이제 약간의 찢어진 박리 현상이 조금 발견됐었던 거죠, 그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되게 뇌경색하면 굉장히 또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박재웅 저 사람 괜찮은 거야? 이렇게 불안하게들 보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교수님, 그분들이 신경 안정제를 좀 넣어주세요. 괜찮다.
1: 네, 실제로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0: 예,
1: 예. 예전에는 그 심각한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0: 후유증.
1: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점차 좋아져서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환자의 한 70% 정도가
0: 예.
1: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거의 본인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 호전이 되고요.
0: 예.
1: 나머지 분들도 상당 부분 시간이 가면 더 좋아지는 것을 저희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초기 저희 그 이런 뇌졸중 뇌경색을 특히 보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적었는데
0: 예.
1: 최근에는 이제 혈관 증제 시술이라든가
0: 아하.
1: 혈전 용해술이라든가
0: 아하.
1: 다양한 이제 무기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0: 무기.
1: 그래서 급성기 치료를
0: 치료 네,
1: 할 수 있는
0: 예.
1: 다양한 무기를 이제 저희 갖게 되면서
0: 예.
1: 초기 치료 성공률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환자들이 이제 그래도 오랜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0: 예.
1: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0: 예.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보면 이제 그 주일 전날 토요일 저녁부터 약간 두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두통약을 두 알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도 안 나요. 그래서 또 하나 먹고 또 안 나요. 그래서 저녁에 다른 종류를 먹었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괜찮네? 뛰어봐야지 하고 제가 이제 런닝을 갔던 거였거든요. 그럼 이게 돌아보면 제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약간 이제 두통약을 안 먹다가 두통약을 좀 먹기 시작했거든요.
1: 네.
0: 그럼 이 두통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1: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0: 네.
1: 사실 이제 뇌혈관 질환을 특히 이제 막히는 뇌경색의 경우는
0: 네.
1: 혈관이 막히는 대부분의 상황이 두통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제 찢어지는 이제 우리.
0: 박리.
1: 예, 박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혈관 박리에 의한 통증으로 생각이 되고.
0: 예.
1: 그 외에 대부분의 뇌경색은 통증이 유발되기보다는
0: 아~
1: 증상, 그러니까 마비가 온다든가 아니 이제 말이 안 나온다든가
0: 아~
1: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예, 예.
1: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픈 것, 특히나 띵하거나 뭐 네. 쿡 찌르는 것 같다든가
0: 뭐
1: 어지러운 엄지럼증은 당연히 또 그럴 수 있지만
0: 예, 예.
1: 이제 두통 같은 것이 증상이 생겼을 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0: 예.
1: 대부분 한 90% 이상의 두통은 원인이 없는, 내지는 아.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아. 1차성 두통으로 분류가 되고요.
0: 두통 얘기는 무조건 MRI 가면 안 되겠네요.
1: 네,
0: 그렇죠?
1: 그렇지
0: 예.
1: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 가시면 심한, 본인은 이제 두통이 자주 생기고 불편하기 때문에 위험한 병일 수도 있어서 이제 MRI 같은 찍어보기 위해서 가시는 경우에
0: 예.
1: 병원에 가면 병원의 선생님들이 아 이거 의료 보험이 안 됩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두통의
0: 그렇죠.
1: 대부분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국가에서도 이제 전체 모든 두통 환자를 의료 보험 커버를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0: 그럴 수 있죠.
1: 예, 그래서 네, 이제 네. 정확한 그 어떤 신경학적인 증상이나 아니면 환자의 병력이 어떤 다른 2차적인 원인을 이제 유발 있을 가능성 동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0: 예.
1: 한해서 이제 보통 이제 보험이 될 수 있고
0: 예, 예.
1: 어떤 전문의와 상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0: 예.
1: 실제로 저희 전체 뇌경색 환자에서 두통은 아주 흔한 증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0: 아, 서훈 교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이게 뭔가 지금 제가 막 위급하다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만큼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서 약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에게 항상 안심을 주셨는데 두통 같은 건 없이 이제 뇌경색이 올 수 있다. 이를테면 뭐 어지러움증 이런 전조 증상이 또 혹시 또 다른 경우 뭐가 있을까요?
1: 보통 이제 우리가 뇌경색이나 뇌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0: 예.
1: 그 합해서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0: 예.
1: 근데 이런 뇌졸중이 생겼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들은 일측성 마비, 팔, 다리, 얼굴과 동반된
0: 아,
1: 일측성 마비가
0: 마비.
1: 제일 흔한 이제 증상이고요.
0: 예.
1: 그다음에 언어장애, 발음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시각장애, 이제 눈이 두 개로 보이거나 시야 일부가 보이지 않게 되는 증상이라든가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정환님께서도 겪었던 어지럼증과
0: 맞아요,
1: 이제
0: 맞아요.
1: 밸런스의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심한 두통이 있긴 있습니다.
0: 예.
1: 혈관이 찢어지거나 터지는 경우는 극심한 두통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뇌졸중의 어떤 증상들로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큰 개념이고 그 하위로 뇌경색, 뇌출혈 두 개가 있는 거죠, 교수님?
1: 엄밀하게 말해서

0: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은 약간 네. 그 병리학적인 개념이거든요. 혈관이 찢어지거나 막혀서 터져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일어나는 그런 병리학적인 개념이고
1: 예.
0: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어떤 임상적인 증후군 자체를 뇌졸중이라고 보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우리나라에서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1: 예.
0: 약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구권에서는 뇌졸중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1: 예.
0: 그것들을 대부분 약간 뇌경색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얘기 배우신 분들에게 들으니까 자, 한판 승부에 이렇게 검증된 최고의 학자들과 교수님들 오시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고 정보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무 신호 없이 또 이렇게 전조 증상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더 큰 또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데 저거 이제 딱 뛰다가 픽 쓰러진 다음에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하니까 또 쓰러지고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좀 안 좋, 뭔가 좀 이상이 있구나라고 좀 제 안 좋은 느낌에서 아, 나는 곧 119를 부르게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가족이 119를 불러줘서 이제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이제 10시부터 해서 첫 번째 그 MRI 찍을 때까지 약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병원은 한 2시간 안에 갔던 것 같고 그러면 골든 타임 할까요? 그럼 몇 시간 정도로 보면 될까요?
0: 보통 이제 저희가 치료 방법에 따라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릅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이제 혈관 내 중재 시술을 통한 거는 이제 길게는 24시간, 더 길게도 하기도 하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혈전 용해제라고 하는
1: 예.
0: TPA라는 약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이제 테넥트플레이즈라는 약도 들어오고요.
1: 예.
0: 이런 약들을 쓰는 거는 통상적으로 3시간 혹은 네. 4시간 반 이내에 쓰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중요한 점은
1: 네.
0: 중요한 점 정말 중요한 점은 우리 그 아까 골든 타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1: 네.
0: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질환이 뭐니 뭐니 해도 뇌졸중이거든요. 저희 분야에 유명한 아주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타임 이즈 브레인입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뇌가 손상을 당하거든요.
1: 그러니까
0: 가능한 한 빨리 혈관을 개통시켜서 피를 보내줘야
1: 네.
0: 뇌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아 내가 지금 증상이 생겼는데 아직 2시간 20분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1: 네.
0: 이런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1: 네.
0: 그 즉각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1: 아.
0: 그것이 이제 본인의 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MRI 찍은 거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하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의 선생님이 아, 이 부분은 피가 안 가서 죽은 세포입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한번 피가 안 통해서 죽은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럼 제 MRI 하얀색 그 친구들은 계속 영원히 하얀색이네요.
0: 아니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1: 아, 그렇구나. 야, 오늘 또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저는
0: 아니,
1: 그래서
0: 아니, 근데 그게...
1: 야, 반이 하얀색이 돼가지고
0: 아니,
1: 저는...
0: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게
1: 네.
0: 살아나서 변하는 건 아, 아니고
1: 살아나는 건 아니고?
0: 네, 네, 그게 이제 죽은 뇌가 네. 되면 나중에는 이제 약간 액화가 되면서
1: 액화.
0: 네, 없어지고 공간으로 바뀌거든요.
1: 공간으로 바뀐다.
0: 흉이 져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아.
0: 지금은 하얗지만
1: 네.
0: 시간이 나중에 가면
1: 네.
0: 그 찍는 뭐 시퀀스 MRI 영상에 따라 좀 다르지만
1: 네.
0: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이제 플레어란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검게 변할 거예요 나중에.
1: 아 그래요.
0: 네, 이제 그 부분 뇌가 없어지고 쪼그라들고
1: 아.
0: 흉이 져 있는 거죠.
1: 네. 아유 그렇군요. 뭐 교수님 설명드리니까.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이제 걱정하고 있어요. 박앵커의 뇌 능력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걸까요?
0: 아, 다행히, 네, 천만다행으로 우리 박앵커님은
1: 네.
0: 그 지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1: 아, 예, 그렇죠. 지적인 분을 만납니다. 저는 지적이지 않은데 우리
0: 네.
1: 교수님 같은 지적인 분을 자주 만나는 네, 역할을 해서.
0: 이번에 네. 생긴 병변 부위가
1: 네.
0: 손해 쪽이었기 때문에
1: 네.
0: 다행히 이제 이런 지적인 영향이 상당히 별로 없을, 물론 영은 아니지만
1: 네.
0: 하지만 거의 없는 상태로 회복이 되신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평상시에
1: 네.
0: 얼마나
1: 네.
0: 그 잘 사셨는지 드러내는
1: 아.
0: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이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건강검진을 직장생활 하니까 매년 하거든요.
0: 네.
1: 거기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고지혈증 수치가 높습니다. 뭐 증상이 크게 발현될 경우에 가까운 내과에 가서 뭐 좀 전문의를 만나고 이 정도 글이 매년 적혀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정도 얘기는 착하게 사세요. 뭐 이렇게 술, 담배 하지 마. 요 정도 수준의 느낌으로 좀 다가와서 저는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하는 생각 못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동생이 저보다 두 살 어리거든요. 그 친구도 막 아픈데 없는데 이미 약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럼 건강검진 했을 때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관리하세요 이렇게 한 문장 있으면 이걸 그냥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뇌경색, 뇌출혈 뭐 이런 그런 위험한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환자들이나 이제 이런 아니면 이제 환자가 되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는 성인들이 이제 걱정하거나 하는 방법은. 네. 검사를 해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아.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면 맞아요,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MRI를 찍었다고 해서 물론 네. 거기에 심한 병이 이미 와 있었다면 아니면 혈관이 이미 많이 좁아져 있었다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자체가 어떤 치료의 어떤 기준이 되지는 대부분 않거든요. 이미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반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위험 인자들은 네. 이것이 이제 지표로 그 증상이 어떤 발현되기 전부터 내가 체크를 하고 매니지를 할 수 있거든요.
1: 스물스물 몸에 다가오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박앵커 본인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약간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셨고
1: 조사해 보니까 제 피를 다 보셨어요.
0: 네, 네. 실제로 약간 동맥경화기가 살짝은 있으셨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이전에 2년 네. 전에 이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아마 이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라고 권했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이제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같은 혈관 위험 인자들을 적극적으로 그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MRI나 이런 것들을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아, 중요한 말씀이네. MRI 한번 찍기보다 그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관리가 100배 더 중요하다.
0: 네. 네.
1: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되게 4년 전에 뇌경색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약간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고혈압 증세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약간 가족력적인 부분도 좀 미리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할 요인이 될까요?
0: 네, 보통 이제 그 뇌경색이나 이제 심장질환 같은 혈관 질환인 경우에 네. 단일 유전자에 의한 유전성 질환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 아.
0: 다양한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흔히 말해서 이제 집안의 내력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1: 예.
0: 이런 집안에 우리 뭐 어른들이 다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1: 예.
0: 그런 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1: 예.
0: 거기에는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적인 것들도 포함해서 입안에 집안에 이런 내력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이제 관리를 할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어떤 특정한 경우는
1: 예.
0: 아주 강력한 유전적인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집안인 경우는 관련해서 미리 이제 체크를 하고
1: 대비하시고
0: 네,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가족력이 딱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 항상 교수님 말씀드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언어나 평행중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회복이 됐고 재활의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손해가 맡았던 기능이 있는데 그게 손해 소실로 인해서 좀 기능이 사라져도 다른 기관으로 좀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0: 그렇습니다. 뇌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우리 영어로는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1: 예.
0: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예. 다른 부분이 대체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박님께서는 약간 손해 쪽에
1: 예,
0: 이상이 좀 생겼는데 아마 예. 그 손해의 기능이 주로 이제 어떤 중심을 잡는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표적인 운동을 찾아갈 때 어떤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주로 문제가 생길 텐데
1: 예.
0: 그런 것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어느 정도 일을 대체하거나
1: 예.
0: 그게 이제 뇌뿐만 아니라 아니면 예. 말초신경이나 근육에서도
1: 예.
0: 한쪽에서 이제 이런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손해 운동이 떨어지면 힘을 강화한다든가 중추적인 혹은 말초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해서
1: 아하.
0: 상당 부분 예, 회사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 예, 예.
0: 실제로 사실은 저는 사실 조금 더 걱정을 했었는데.
1: 아, 저에 대해서?
0: 네. 사실, 처음엔 좀 더 걱정을 했었는데.
1: 예.
0: 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을 하셔서.
1: 아, 개인적으로 상당히. 여러분, 저 빨리 왔다 너무 계획하지 마세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운이 좋았고 교수님이 치료 잘 해주신 겁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네,
0: 그래서.
1: 예상보다 빨랐다.
0: 네,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좋아지셔서.
1: 아.
0: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하고. 이 뇌경색이 손해가 아니라 대뇌 쪽으로 왔으면 조금 더 상황을 심각했을 뻔했군요.
0: 그 정도,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반이 났는데 예. 상당히 큰 뇌경색이 있는데 저는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뇌내라고
1: 아,
0: 하더라도.
1: 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오.
0: 그렇지만 만약에 이 정도 크기가 네. 아, 뇌 중간 정도에 생겼으면 네. 상당한 정도의 마비라든가 아. 언어장애 같은 게 왔을 확률이 네. 상당히 있으시죠.
1: 우리 서훈 교수님 말을 굉장히 좀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걸 지금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걸 되뇌려왔으면 네. 우리 박앵커 혈장 크기를 봤을 때 굉장히 언어 능력 상실도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추측인 거죠, 교수님.
0: 네, 사실은 네. 초반 이건 뭐 조금 더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1: 아, 그럼요, 네, 괜찮아요.
0: 네. 앵커께서 처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네. 사실은 이제 복시가 있으셨잖아요.
1: 아, 그렇죠. 이게 했을 때 네. 눈이 동시에 안 가고
0: 네, 예. 복시가 있었고 사실. 그 연수 일부 손상이 좀 동반되는 것으로 보여서
1: 예.
0: 사실은 이제 복시가 있으면서 눈이 예. 방송하셔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사팔처럼 보일까봐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1: 그때는, 애청자십니다. 네, 그때는, 그래서 걱정하셨어요.
0: 네,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예, 실제로 예, 예. 진찰상에서도
1: 예, 예.
0: 다음 날부터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저런 생각을 또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연수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부위에 동반한 병변이 있어도 증상이 예. 생기는데
1: 예.
0: 근데 이게 머리 안으로 가서 그 특히나 이제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이제 손상을 주게 되면
1: 예.
0: 매우 작은 병변으로도 상당히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1: 예.
0: 실제로 이제 그런 부위가 뇌졸중이 호발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병변이 크지 않은데도
1: 예.
0: 마비나 이런 후유증을 상당히 심하게 겪는 경우가 있으세요.
1: 예.
0: 그래서 뭐 운이 뭐 좋으시고 참 그러신 것 같습니다.
1: 네. 예. 그리고 우리 교수님과 한 팀인 우리 또 그 간호사분 유능한 분이 계셨는데 저보고 마지막 날에 그 하늘이 그 박 앵커의 환자분의 달란트를 지켜주셨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0: 네. 네. 네. 저 동감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저도 사실은 진짜 애청자였는데
1: 네.
0: 자주 보고 저도 이제 뭐 저는
1: 그쵸.
0: 정치 관여인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그 방송 자체를 대엽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기 위해서 가끔 이제 청취를 하는데요.
1: 예.
0: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1: 예.
0: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전과 거의 난 못 느끼실 만큼 회복이 되셔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유,
0: 애청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1: 저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께서 애청자분께서 아, 이 사람 정말 심각했구나. 그러나 정말 우리 서훈 교수님 만나서 잘 살아났구나. 아 이렇게 아 참. 귀한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그러면 병원에 제가 딱 누워있는 걸 보고 어? 박재홍? 그 박재홍 좀 놀라셨겠어요.
0: 예. 그랬습니다. 사실. 아니 저는 이제
1: 박재홍 이 사람 맞아? 그래서 제가 유명인은 아니지만 알칭하신다니까.
0: 아, 예, 그럼요.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뵀을 때
1: 예.
0: 사실은 이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왔던 게
1: 예.
0: 외부의 얼굴이 알려진 분이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도 아직은
1: 그렇죠. 젊은 편이죠.
0: 우리나라 네. 뇌졸중 평균 연령이 68세 정도 되거든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상당히 젊은 나이에 생겼고.
1: 약 20년 빨리 왔습니다, 지금.
0: 예, 네, 그리고
1: 세상에.
0: 이게 뇌졸중의 병 자체가 사실 이제 두려웠고, 이게 외부에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신 분들이 뇌졸중 걸리면 보통 밝히지 않으세요.
1: 아, 그래요?
0: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기 때문에 네. 안 하시는데.
1: 예. 네.
0: 너무 밝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1: 아, 저요?
0: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근데 긍정적인 밝음이
1: 예, 예.
0: 그 회복에 사실 좀 큰 도움을 줬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별로 그런 걸 잘 안 믿는 사람인데.
1: 아, 그래요? 예, 예. 예,
0: 그래서 그냥 좋아질 사람은 좋아지고 아닌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1: 예. 근데
0: 우리 박앵커께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빨리빨리 좋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남들보다 회복이 더 빨랐던 걸로 생각되고
1: 예.
0: 그렇게 보입니다.
1: 교수님께서 매일 회진 오실 때 안심을 시켜주셔서 제가 좀 평안할 수 있었고요. 그 이제 병실 청소해 주시는 분이 한번 오시는데 저희 병실에서 유일하게 웃음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웃음소리 나면 좋죠 하시면서 일해주신 어머니도 그런 말씀이 있던 기억이 나는데 예 박정희 한판성부 추석 특집으로 뇌졸중, 뇌경색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또 예방하고 이 병을 어떻게 다루어가고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의 서우분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2: SBS 라디오 박종현 판성구 2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나갔던 인터뷰 중에 반응이 안 좋았던 인터뷰를 다시 들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뇌 건강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서울대 의대 무기니 교수님과 나눴던 치매의 증상과 그 예방법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 특집으로 건강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주제 치매입니다. 50대 이상 성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가 치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나 해방을 외치시는 분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 의대 무기니 교수님과 함께 이 치매 얘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무기니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또 무기진 교수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신데 단판승부의 찐팬이시고 또 정홍임 의원님의 팬이셔서 정홍임 의원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교수님?
3: 말씀은 천천히 우아하게 하시는데 네. 전곡을 탁탁 짚으셔갖고 너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네. 네, 놀랍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판승부 네. 선택하는 이유가 되셨다.
4: 네. 저도 팬이에요. 예.
1: 그래서 이거 정원님 일주일 두 번 모시고 이제 매일 모셔야 되는데
4: 예. 분발해 주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교수님 그 30년 동안 치매를 연구해 오셨다고요?
3: 네.
1: 어떻게 30년 동안 하게 되셨는지?
3: 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서는 예. 뇌에 대한 연구를 그러니까 공부를 예. 한국에서는 그 당시는 그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이 없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뇌가 어떻게 기능을 할까 궁금해서 그쪽으로 박사를 갔고 예. 박사를 끝나고 포스닥이라고 박사 후 예. 연구원을 하는데 예. 보통 박사 후 연구원을 하는 그 주제가 예. 인생의 주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너무너무 고민을 하면서 네. 아 그러면은 나중까지 제일 이 사회에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내가 뭐를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아, 고령화 사회가 될 테니까 네, 이제 치매를 네.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막 찾기 시작했고 네. 그때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했어요.
1: 그렇죠.
3: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막 찾아서 그 분야에 아주 유명한 그런 연구소를 네.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30년이 지난 지금은 네. 너무나 많은 게 알려지고 네. 예 그러한 기전을 중심으로 해서 완치 치료제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원인 치료제가 나와서
1: 원인 치료제?
3: 예, 그래서 많이 이제 희망을 갖고 그리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일단 우리 교수님께 치매란 무엇이냐 이게 또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3: 네.
1: 그러니까 뭐 단순한 기억력 감퇴 뭐지 뭐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정의를 하면
3: 치매라 하면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그냥 치매는 증상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거를 이제 얘기할 때 기억력도 물론 있을 거고 판단력, 예. 성격 변화, 생활 능력,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것들이 정상과 다르게 됐을 때 이제 예. 치매라고 뭉퉁그려 부르고요.
1: 예.
3: 그다음에 자세히 또 이렇게 나누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한 70% 정도
1: 예.
3: 되고
1: 예.
3: 그다음이 혈관성 치매 한 20%, 그다음에 루이 소체성 치매, 파킨슨성 치매, 아까 장 변호사님 걱정하시던 알코올성 치매도 좀 있고요.
4: 아, 그것도 비중이 큽니까?
3: 네, 네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치매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우리 정 의원님 또 궁금하신 게 많으시기 때문에.
5: 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부모님 계시니까 네. 늘 그게 걱정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아까 원인 치료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사.
3: 네. 항체 치료제입니다.
5: 네네. 네네. 근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가 갑자기 이제 궁금해졌고.
6: K라디오.
7: 제1회 서울 나인틴대 뉴욕유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글로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라구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랄까?
5: 아, 음식. 네. 아유, 세상에. 질문 네. 참 깊음이 있게 하시네.
6: 아, 근데 진짜 전곡을 딱 짚어서 모두들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인데요. 네. 원인 치료제가 이제 를 설명하려면 원인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타우라는 독성 단백질이 막 쌓이는 게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생화학적 원인이 될 거고요.
5: 예.
6: 그런 게 왜 생기냐? 그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4: 어머.
6: 그러는데 뭐 생활 습관도 있을 거고 면역, 대사, 당뇨, 고지혈증 등등이 다 이렇게 합쳐지면서
5: 예.
6: 그런 게 쌓이고 그 쌓인 게 결국은 신경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5: 예.
6: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서 환자한테 처방되는 원인 치료제는 레켐비라고 레카네맙이라는 건데 그게
5: 예.
6: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이제 80%까지 줄여줍니다. 근데 그 정맥 주사로 4주에 한 번씩 맞고요.
5: 예.
6: 그런데 이거의 문제가 일단은 비싸요. 그래서 네. 1년을 맞으면은 한 3천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아직 그 의료보험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데 더 문제는 부작용이 있는 분도 조금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완전히 좋아질 거를 기대하고 보통 그런 주사를 예. 맞는데 예. 완전히 좋아지진 않고요. 나빠지는 속도가 좀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한 30% 정도 지연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5: 예.
6: 이제 아직도 연구해야 될 게 많고 80%의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데
5: 예.
6: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의 인지 기능이 증가하는 그런 정도의 거라면 다른 원인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들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 그렇군요.
6: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4: 네.
6: 물어보셨잖아요.
5: 네.
6: 근데 저는 그 음식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5: 그래요? 음식?
6: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약으로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5: 네,
4: 맞춰드릴까요?
6: 예, 무슨 약을 먹으면 좋다는데 어떠세요?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시는데
5: 먹기는 좀 어려워요.
6: 네, 그런 약보다는 저는 이제 생활 습관으로 음식을 좀 많이 그 노력을 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해외에서는 지중해식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등푸른 생선
5: 등푸른 생선
6: 예, 그다음에 신선한 야채 왜냐하면 섬유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5: 예, 예, 예.
6: 그다음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그리고 견과류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무기질이나
5: 예.
6: 그다음에 지용성 그런 비타민들도 들어있고요
5: 예.
6: 이렇게 그 약보다는
5: 예.
6: 식단을 잘 이렇게 신경 쓰셔서 드셔라 이런 말씀 하고 싶습니다.
5: 예, 세계적인 치매 권위자가 말씀하시는 해법 땡땡을 먹어라.
7: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겠지만 제가 교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잖아요.
5: 예.
7: 너무 동안이셔서 이게 뭔가 너무 약간 늦춰준다는 느낌.
4: 아니 왜냐하면 이 음식 자체 식단이 이 지중해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장수예요.
5: 지중해 사시는 분.
7: 한번 지중해
5: 지중해 가.
7: 하시네요. 지중해서 하시는 분들.
5: 등불 생선. 등불 생선.
4: 고등어 뭐 이런
5: 고등어. 네. 와. 네. 참치 뭐 참치는 아니고.
6: 아 등불은 생선.
5: 등불은 생선.
4: 꽁치.
5: 꽁치. 꽁치. 네. 아. 교수님도 직접 해드세요 그러면?
6: 저희는 제일 편한 게 네. 그 고등어 구이, 꽁치 구이 이런 거래서 집에서 많이 해먹습니다.
5: 그렇구나. 그럼 저도 열심히 그 모아겠습니다.
6: 에어프라이어 맞아. 딱 집어넣으면 네, 10분이면 저 다른 분하고
4: 기름 안 둘러도 돼.
5: 아,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저 어렸을 때 꽁치 같은 거 많이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는 잘 안 먹는 것 같아.
7: 이게 굽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저도 집에서 잘 안 해 먹는데 요즘은 네. 낱개 포장된 것도 많더라고요.
6: 해놔. 해놔서 그냥 굽기 먹는 거.
4: 맞아요.
6: 맞아요.
4: 맞아요. 네, 맞아요.
5: 네. 그렇구나. 아유, 좋네요. 근데 사실 또 치매라고 하면 되게 또 노인의 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65세 이전에 걸리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6: 요새 초록이 치매.
5: 네, 초록이 치매.
6: 예, 그런 환자들이 조금 나타나는데요. 네, 네. 그런 분들은 꼭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아닐 수도 있고요.
5: 아, 그래요?
6: 이제 전두측두엽 치매라고 해서 네. 이제 뇌의 앞부분과 옆부분이 망가지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노이수체 치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숫자가 많진 않지만 이렇게 네.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유는 네. 그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거나 막 이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파급은 훨씬 커서 네. 그래서 진짜 이제 40대 아니면 더 먼저도 막 네.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내가 좀 이상하다. 피곤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번 병원을 꼭 가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가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그 말씀하고 싶었구나. 말씀해보세요. 네. 네.
6: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막 갑자기 짜증이 난다거나
5: 짜증 나는데?
6: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만 네. 주변에서 느끼는
5: 아~
6: 네. 저 사람 왜 맨날 저래? 이제 이렇게
5: 아~
6: 많이
5: 아빠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
6: 네.
5: 아빠 맨날 화낼래?
6: 네. 그런데 평생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다거나 아니면은 잠 패턴이 완전히 망가져갖고 밤에 꼬박 새고 낮에 네. 막 졸고
5: 아~
6: 수면 패턴이 바뀌었다.
5: 수면.
6: 예. 네. 그 그러고 하여튼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생관리라든지
5: 뭐 옷도 잘 안 씻어요?
6: 잘 안 씻고
5: 그러니까 안 씻어도
7: 그것도
5: 안 씻는지 안 씻는지 문제는 안 가죠?
6: 예, 예, 그렇죠.
5: 오,
6: 그러니까
5: 그래요?
6: 주변 분들이 더 빨리 인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적극 권해주시면 네. 병원 가서 네. 한번 검사를 받으시면 아,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은요,
5: 네.
4: 뭐 유전자를 뭐 분석해서 네네. 치매가 걸릴지 안 걸릴지를 알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 혈액이었던 것
6: 네네네.
4: 같은데 그건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6: 그 지금 원인 유전인자라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DNA 검사를 네네. 하면 이제 100% 거기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치매로 가는 원인 유전자는 3개밖에 없고요.
4: 네.
6: 대부분 지금 말씀 들으신 거는 아포지 단백질 E4라는 겁니다.
4: 네.
6: 그래서 아포E4라는 게 있는데
5: 전문적이에요.
6: 네. 네. 근데 그거를 가졌다고 100% 치매로 걸리진 네. 않아서 그건 네. 위험인자라고 하고요.
4: 아, 위험.
6: 근데 하나가 있는 분은 치매로 이렇게 진전할 확률이 다른 분보다 3배에서 5배.
4: 아.
6: 근데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유전인자를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
4: 아.
6: 그래서 이제 E4를 가지고 계시면 다른 사람 안 가지고 계신 분에 비해서 15배. 이게
4: 아.
6: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거기서 어떡하지 그러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른 분들보다 10배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자기 관리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근데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 걸린다는
6: 그렇죠.
4: 개런티도 없습니다.
6: 예. 네. 그래서 일상 생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유전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노력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지 않으시면 걸릴 확률이 더
4: 그렇죠.
6: 높겠죠.
4: 그렇죠.
6: 그러니까 보통 뭐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치매 졌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 졌다 그럼 나도 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게 유전병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전병은 아주 조금 1% 정도고요.
5: 아,
6: 이 아포지 단백질 E4가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유전 인자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거는 원인 인자는 아니고 위험 인자.
5: 아, 어휴, 굉장히 역시 그 과학자랑 대화하는 네.
7: 너무 쏙쏙 들어.
5: 쏙쏙 이해가 되고 한파슨 분도 있으면 이렇게 좋은.
7: 그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6: 예. 네. 아, 그리고 정치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4: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6: 맞아요.
5: 네. 그러네. 네. 그 습관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 치매 예방을 이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뭘까? 아까 식습관도 말씀하셨는데
6: 네. 그리고 생활습관에 수면이 진짜 중요하고요. 아, 왜냐하면 깊은 잠을 드는 시간 동안 네. 뇌의 찌꺼기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뇌 밖으로 이렇게 네. 다 씻어내거든요. 네. 근데 깊은 잠을 이제 4단계로 보통 나눠요. 네. 1, 2, 3, 4. 네. 근데 3, 4 때 이제 뇌청소가 일어나는데 네. 깊은 잠을 안 주무시면 뇌청소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찌꺼기가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막 이러다 보면 네. 이렇게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이 독성 단백질이 많아져서 그렇게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7: 아, 진짜 중요.
6: 예, 그래서 수면을 첫 번째로 꼽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 운동인데 노인분들은 걷기는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걷기도 물론 좋지만 네.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허벅지의 근육 1cm가 더 늘어나면 네. 그거는 노후에 뭐 10억을 저금하는 거다. 네. 막 이렇게 얘기들
5: 맞아요,
6: 많이 하잖아요.
5: 네, 스쿼트 얘기네요. 네, 네.
4: 그 10억을 모아야 돼. 열심히 운동해야 안 되더라고요.
5: 주식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허벅지가 돈 버는 거다.
6: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은 네. 허벅지의 근육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5: 허벅지에서?
6: 네. 네. 그래서 뭐 이리신 뭐 그 같은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서 뇌로 들어가서 네. 그 신경세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염증에 의해서 네.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네. 그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5: 그렇구나.
6: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두 번째 말씀드렸고 예, 이제 세 번째는 사회 활동. 이게 이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네. 즐겁게 활동. 지내시라는 거예요. 예, 예.
5: 뭐 교회를 간다거나.
6: 예, 뭐 아니면은
5: 동호회
6: 네, 동호회도 있고 요새는 복지관이 너무 잘 돼 있어요.
5: 아, 복지관.
6: 그래서 저는 맨날 복세권을 외쳐야 되는데 네, 예. 나이 드시면 복지관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사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왜냐하면 복지관 가면은 뭐 네. 친구들도 자연히 생기겠지만 예. 거기서 다양한 취미 활동도 다 할 수 있게 해주고요.
5: 라인 댄스도 하고.
6: 네, 갔더니 뭐 합창도 하시고 서예도 그리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7: 한반성도 듣고.
6: 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좋은 강연도 막 이렇게 초청해서 하고 그래서 예. 이런 사회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사회 활동이고 예. 네 번째가 저기 그러니까 자기가 질병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이가 들면 고지혈, 고혈압, 네. 뭐 당뇨 이런 거는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 그건 2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하시잖아요. 네.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5: 아, 건강검진.
6: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서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 귀찮더라도 그 약을 매일매일 드시고 하는 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지 강화 훈련.
5: 이거 진짜
4: 예. 제일 중요한
5: 거예요. 인지 강화 훈련.
7: 책을 읽어야 되나?
6: 아, 책을 읽는 거를 거긴 추천을 하는데 책 읽는 습관이 안 됐을 뿐더러 환경이 그렇게 책을 읽는 게 안 돼요.
5: 스마트폰이잖아요.
6: 예, 그러니까 하루 일을 좀 적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일기를 써라.
6: 예, 일기를 쓰시면
5: 땡땡을 써라.
6: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나 아니면 이렇게 한판 승부를 보시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말고
7: 쓰면서
6: 쓰면서
5: 종이 멘트 적으면서
6: 박재홍 앵커님의 멘트 장윤미 변호사님의 멘트 이런 걸 좀 쓰면서 하면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4: 생각 훈련이다.
6: 예, 예. 그래서 좀 모든 게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지하철 노선도를 외워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저기 갈 때 몇 호선에 몇 호선으로 가지? 네. 그리고 네. 어떤 문이 또 빨리 갈아타는 게 있어요. 2-3. 예,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시고.
7: 나 그건 숨어 쉴 때 포기했는데
5: 지금
6: 그래서 끝말이 있기 뭐 등등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시면 너무 좋아서 어려서부터 하시고 싶었는데 못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악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복지관에 가면 다 있거든요.
7: 나는 복지관일까 모르겠는데 지금
4: 미달이야 미달.
7: 미달이 아직은.
6: 예, 그래서 가서 하시고 그 전에 뭐 거기 못 들어가실 상황이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예, 그게 생활 습관으로.
4: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6: 예, 예.
5: 또 취미 연구 업계에 또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가 우리 또 교수님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그 장뇌축 이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여요.
6: 네. 예. 이게 그 예전에 부모님들이 속이 편해야지 환자가 형통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기원전 400년 전에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뇌는 여기 있고 장 밑에 있는데 막 그랬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리고 직접 미주신경이란 걸로 연결이 돼 있어갖고 물질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장내축 하면은 장내 세균을 생각하시는데 네. 장내 세균, 유산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장의 환경을 좋게 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음식. 예, 그리고 그 신선한 야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섬유질이 있잖아요. 유익균들이 그 섬유질을 먹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막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을 하고 또 그것들이 그 미주신경을 타고 또 뇌로도 가고 뭐 그래서 장하고 뇌는 정말 직통으로 연결돼 있다. 그거를 아시고 그 장내 환경은 좋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변비이신 분들이 그리고 장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치매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5: 그래요?
6: 엄청 높아서 이 코릴레이션은 이미 알려져 있고 파킨슨성 치매의 경우는 이미 이제 그런 거는 벌써 바디 퍼스트다 해갖고 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5: 변비.
6: 예, 그래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5: 이야. 예.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네.
7: 너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4: 정말 야채가.
6: 야채가 야채. 근데 야채 먹을 환경이 안 되잖아요.
7: 네. 자주 먹네.
6: 그래서 그 저는 밤에 이렇게 야채를 씻어놓고 아침에 믹서기 돌려갖고 이렇게 막 거기다 우유 넣어서 막 마시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5: 서울대 교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드세요.
7: 저는 꼭 약채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일기 쓰는 앱도 하나도 안 썼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좀 쓰겠습니다.
5: 볼펜 쥐고 쓰는 게 좋은 거죠?
6: 그렇죠.
5: 스마트폰으로 막 인형하는 것보다.
6: 스마트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5: 그러니까.
6: 가려움을 움직이면 뇌자극이 되거든요. 많이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그러네. 교수님께 뭔가 좀 제대로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긴.
7: 저도요.
5: 시사 프로그램 계속 해야 될까 걱정하는 지금 되네, 지금. 약간.
4: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7: 이거 내려놔야 되나? 그럼 다른 생각 빼고 다 그만하세요.
4: 지금 생각 고민 중이에요.
5: 아까 잠 얘기하셨는데 1, 2, 3, 4단계, 3, 4단계 그게 시간이에요? 아니면
6: 아니에요. 뇌파가
5: 뇌파가 있다.
6: 1, 2, 3, 4단계로 뇌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깊은 잠을 잘 때 이렇게 움직이는 뇌파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넌 램이라고 해서 꿈을 막 꿀 때는 램 수면이에요. 램 그래서 그건 깊은 잠을 안 잘 때입니다.
5: 꿈꾸면 깊은 잠 안 잔다.
6: 예, 꿈꾸면서 뭐 잤다 이거는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켜놓고 막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그것도 깊은 잠 들어가는데 많이 애로가 있거든요.
5: 저는 바로 그냥 막 보다가 막 듣고 조회수가 안 나오네 이러면서
7: 올려주세요. 조회수
6: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그래서 깊은 잠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일단 만드셔야 되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2시간 전부터 조도를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라 그렇죠. 막 근데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5: 잠자기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라.
6: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없죠. 약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좀 제 경우는 운동을 하고 나면 잠이 잘 들어요. 그래서 좀 운동을 해서 좀 몸이 피곤하게 하고
5: 스마트폰 들 힘도 없게 운동하는 거지.
7: 떨어지게.
4: 근데 수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 같은 거
6: 많이 들죠. 멜라토닌도 좋은데요. 한 50세 정도까지는 우리 스스로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나이가 네. 들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뇌 구조가 점점 쪼그라들어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멜라토닌을 보충해 주십시오.
4: 먹어야 되네. 먹어야 되네.
6: 아, 근데 그거를 드시면 네. 2시간쯤 후에 졸립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0시에 주무실 거면 8시 정도에 네, 이렇게 주무시면.
4: 그 양은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아요?
6: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 그 그냥 약국에서 안 팔아요. 아~ 네, 그래서 꼭 가서 그 아, 처방
4: 그래요.
6: 아이고요. 아~ 그래서 그게 아니, 조금 그, 힘들고 네, 외국은 네, 그냥
4: 파마시에 가면 그냥 막 예, 하면서 예, 예, 어머 그 많이들 사오라 그래야겠다.
7: 앞에 직구도 하고
6: 뭐 직구도 안 됩니다.
7: 안 되는 거예요.
6: 예, 그래서 멜라토닌은 처방만 네. 돼서 그게 좀 불편한데 예, 예. 하여튼 나이 드신 분이 수면에 문제가 있으시다 그 멜라토닌을 네. 권유 합니다.
5: 아, 예. 네. 아유, 그렇구나. 아유, 교수님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이 네. 강의는 한 100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그 번, 10억을 버는 거예요. 이게 지금
7: 저도.
5: 10억을 버는 클립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라고.
4: 또 모셔야지.
5: 네, 또 모실까요?
7: 네. 아, 기대가 많이
4: 예. 아, 이런 얘기가 훨씬 생산적이에요.
5: 그렇죠. 네.
7: 제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치 얘기보다는.
4: 자지 않고 보지 않아요. 개 없날 뭐 했냐 뭐 이런
5: 거. 이런 거보다.
6: 감기야.
5: 애청자 한 30초 정도 치매를 네.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애청자에게 말씀 좀 네. 마무리할게요.
6: 치매 하면 그냥 너무 두려워하는 질병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네. 1일 해갖고 예방하시고 네. 이제 실생활로 네. 습관을 가지시라 이렇게 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는 아, 혈액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이제 미국에서는 허가가 났고 예, 예.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올 거거든요. 아~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 했을 때는 조기 검진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두려워하는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5: 아멘. 자, 우리 무빙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6: 감사합니다.
5: 네, 박종현 판승부. 오늘 추석 연휴 첫날 그 뇌경색 증상과 예방법에 이어서 치매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아, 내일도 특별한 얘기 준비하겠습니다. 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재활 과정, 아, 재활 트레이너와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죠? 내일도 많은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8: .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이번 주말 뉴욕 일원의 북동부 지역에 태풍 경보가 또 있으면서 제가 몸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켓을 입고 들어왔어요. 드디어 춥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너무 날씨가 확 변해버려가지고요. 네. 네. 이제는 그냥 얇은 긴팔 하나로도 춥더라고요. 네. 네.
0: 성룡아 씨도 지금 손에 거의 절반 정도를 스웨터 옷조각으로 지금 감추고 조금만 나와 있습니다. 손이.
1: 네. 이렇게 춥습니다.
0: 춥습니다.
1: 네. 근데 뭐 오늘은 추운 것도 아니에요. 이번 주 토요일 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
0: 그런 소식을 네. 왜 말하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아니, 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죠.
1: 방금 전하셔놓고 제가 거기에 좀 덧붙였다고. 아이 참.
0: 춥답니다. 주말엔 더 춥대요.
1: 그러니까요,
0: 비도 오고.
1: 비도 오고요. 네.
0: 자, 오늘 9월 24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해사의 날. 바다해.
1: 네.
0: 그 다음에, 뭐랄까요. 시간사? 시간사라고 해야 되나?
1: 네.
0: 해사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지키고 그 거친 파도를 가르며 세계 물류의 80% 이상을 실어나르는 선원들의 헌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마린, 소리 질러! 나는 바다 사람인데, 나 배 사람인데, 소리 질러!
1: 바다, 항해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뭔가 듣기만 해도 네. 가슴 한 구석이 이렇게 웅장해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 들지 않으세요?
0: 네, 제가 네. 젊었을 때 한때 또 마도로스를 꿈꿨었던 그 뽀빠이가 피는 이 파이프 들고
1: 네.
0: 그 마도로스 있잖아, 하얀 옷 입고.
1: 근데 그 회색 해병들은 그 윗도리가 참 예쁘잖아요. 아,
0: 그래서 해골 네. 가요, 많이들.
1: 앞에 때문에. 이렇게 리본 달려 있고 뒤에 이제 이렇게 등에.
0: 에라이얼렬에서도 가끔씩 그 해군 옷을 입고 이제 타면
1: 맞습니다.
0: 아, 미국 여자 젊은 여자분들의 반응을 여러 번 보셨나요? 눈에서 꿀 떨어지는 거?
1: 아니 근데 네. 옷 색깔이 얼마나 하얗게
0: 멋있어요.
1: 눈이 부시게 하얗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주름 쫙 쪄가지고 정말 네. 멋있어요.
0: 육군은 거듭다 보지도 않아요.
1: 근데 또 네. 우리를 생각을 하면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여기를 왔잖아요. 태평양을 건너서
0: 그렇죠.
1: 저희도 나름 이 바다 사람이라고 해도 될까요? 너무 멀리 갔나요?
0: 아니요.
1: 네.
0: 그럴 듯해요.
1: 나름 저희도
0: 바다 건너온
1: 네, 건너온 네. 무대한 아, 팀들입니다.
0: 그러면 오늘 9월 14일은
1: 네.
0: 한인들의 날이네요. 사실 저희는 다 태평양 건너왔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몇몇 방송에서 이 노래를 또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노래가 1958년도에 빌보드 핫100 차트라는 게 생겨서 네. 지금까지도 지금 70년이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차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 차트에 새로운 기록이 생겼죠.
1: 맞습니다.
0: 23주 동안 23주. 네, 1위를 한 노래 네. 지난주에 추진 텍사스라고 노래를 보내드렸는데 엘라 랭그리라는 젊은 네, 미국 여성 가수가 부른 컨트리 음악이고요. 네, 이 노래가 6주 동안 다른 노래하고 1위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왔다 갔다 했긴 했지만 네. 총 23주간을
1: 네,
0: 거의
1: 23주를 이렇게 연속으로 1등을 한 건 아니지만요.
0: 네,
1: 그래도 총 합쳐서 23번에
0: 네, 1등을 한 노래라서 네. 또 컨트리 노래고 해서 추석과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0: 마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금빵처럼 정말 담백하죠. 뭐 막 크림이 잔뜩 발라져 있거나 자극적인 뭔가 소스가 더해지지 않은 것 같은.
1: 맞습니다. 아.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심심하다 이렇게 느껴지긴
0: 맞아요.
1: 하니까요.
0: 네, 그렇게 느껴지는 네. 그런 노래예요. 그야말로 목소리 자체에도 크게 이렇게 기교가 없이 송은이는 노래 자체가 저는 기교거든요. 기교빨로 노래를 하는데 저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네요.
1: 네,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아, 이 노래가 왜?
0: 왜 이렇게
1: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예, 막상 여러 번 듣다 보면은 그 매력이 조금씩 다가오는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마음에 조금 들어왔어요?
1: 네.
0: 잘 됐네요.

0: 엘런 앵그리의 Charging Texas 23주간 동안 현재 빌보드 1위를 차지해서 새로운 기록을 깬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희 또 매일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계시는 우리 단골 손님들입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자더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자더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비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버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전화는 718-500-3350,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디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립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길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게임을 스마트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IC 케어를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필요한 의료기기,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NS케어 가입이나 갱신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번으로 문의하시면 KCS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한 주 한가운데 오늘은 좀 기울었네요. 목요일이니까 주말이 한껏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미 목요일부터 매일 행복해지는 성룡아 씨와 아직 여전히 그렇지 않은 성훈이와 함께 하는 한시의 음악다방. 저희 방송은 하루의 딱 중심이에요.
1: 그렇죠. 대단하죠. 오후 1시에 시작하니까요. 네. 네.
0: 하루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1: 네, 오늘은 특별히 목요 퀴즈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0: 자, 비가 온다고 명절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내일이 추석입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 바로 추석에 얽힌 추억. 여러분의 네. 추억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하는 거였는데요. 여러분은 추석에 어떤 기억들 갖고 계십니까?
0: 뭐 다양한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1: 맞아요. 식구들하고 다 함께 둘러앉아서 송편 빚던 기억들 있으실 거고요. 네. 또 막 기차에 꽉 끼어가지고 입석으로 네. 그 멀리 저기 또 남쪽까지 부모님 댁 찾아갔던 그런 이야기들 있으실 것 같고요.
0: 네. 한국 라디오 들어보니까 벌써 지금 다 대부분들 네. 이제 음식 준비를 하신다라고 전부 치고 있어요. 뭐 삶고 있어요. 그러면서 라디오 들으신다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1: 맞습니다.
0: 뭐 약간 저희는 뭐 추석이 막 큰 행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고향 얘기라 또 남의 얘기 같지는 않고 또 그렇습니다.
1: 그럼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생각이 나잖아요. 가족들하고 함께 있었던 그 추석이요. 그리고 또 그 명절 밥상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나요.
0: 그렇죠. 네. 그 명절 끝에 또 그 이거저거 다 때려놓고 끓이는 그 국이거든요. 찌개. 그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네. 찌개도 또 맛있어요. 전찌개라 하나?
1: 아, 전찌개. 맞죠.
0: 뭐 막 다 때려놓고 남는 거.
1: 전까지 다
0: 되니까요. 네, 네, 넣고 맞습니다. 막 찌개를 끓여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먹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1: 냉장고 싹 정리하는 전찌개. 네.
0: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추석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여러분과 이야기거리들을 준비하다가 발견한 건데
1: 네.
0: 이 2010년도에 랜덜 사일랜드라는 곳에서 청가옆에서 시작된 이 추석 대잔치가 그때 이틀 사이에 20만 명이 모였다는 기사를 저희가 들었는데
1: 아니 같은 분들이 이틀 연속 참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만 명이잖아요.
0: 지금 이렇게 그렇게 교민이 많았나요?
1: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읽고 네. 그 당시에 교민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15만으로 지금 되고 집계가 되고
1: 그런데
0: 있는데
1: 그런데 아마도 그 이곳에 살고 계신 다른 분들도 많이들 참석을 하셨나 봐요.
0: 야, 이게
1: 근데 불과요. 네. 불과 16년 전입니다.
0: 그러니까 이때 그 랜덜 사일랜드의 이 추석 대잔치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 저희가 사연을 좀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궁금하고요.
1: 아니 저는 그때 뉴욕에 있었는데 도대체 그 20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 안 가고
0: 그러니까.
1: 뭘 하고 있었나요?
0: 전혀 몰랐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뭐 씨름하고 그때 뭐 연예인들 놀아줘도 오고 그랬었대요.
1: 그러니까 손담비도 오고
0: 당시에 네. 그 막 의자춤으로 난리를 쳤던 손담비
1: 그러니까요.
0: 씨가 오시고
1: 그러니까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랜덜스 아일랜드를 다녀오셨을 텐데
0: 제발 그 이야기 좀
1: 네, 저희와 함께 좀
0: 알려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랜덜스 아일랜드 얘기
1: 네. 네.
0: 뭐 그런저런 이야기 또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의 추석 이야기 뭐 어떤 이야기든지 좋습니다. 많이 많이 좀 보내주셔서
1: 네. 오늘 내일, 2시까지예요 근데.
0: 네. 오늘 네. 마감이고요. 내일 주간베스트 특집에서 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가장 많이 투표하신 분께는 H마트 상품권 100으로 우송해 드릴게요.
0: 자 오늘은 목요일 퀴즈쇼가 있는 날이죠.
1: 네.
0: 오늘 음악 퀴즈가 준비가 돼 있고요.
1: 돼 있고요.
0: 네. 네. 선물로는 국수집. 국수집 상품권을
1: 네.
0: 오늘
1: 맞습니다.
0: 다양한 많은 분들에게 오늘 마감이 이번 달 말이기 때문에 오늘 좀 넉넉하게 여러분들 추석이니까요.
1: 네. 국수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9월 네.
0: 30일까지니까요. 저희가 넉넉하게 오늘 네. 그냥 아 하면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1: 네. 그러니까 퀴즈 오늘 살짝 좀 어렵지만 도전한다라는 마음으로 네. 좀 많이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틀리면 선물 안 주잖아요. 오늘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일단 한번 참여해 보시기
1: 보시라니까요.
0: 바랍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영아님, 서은님. 아, 저의 중심인 음악다방. 저의 중심의 음악다방 맞고요.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도라미님은 또 저희 방송의 또 중심축이죠.
1: 음악다방의
0: 또 중심이에요.
1: 중심입니다.
0: 네,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음악다방이 잘 영업이 됩니다. 어쨌든 추석은 약간 좀 그래도 평소보다는 약간 좀 레이백 뭔가 좀 이렇게 느긋한 그런 명절이면 좋겠어요. 전을 하나 붙이더라도 입이 대빨 나서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지잖아요. 자, 라이널 리치, 이지.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뉴 택시?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

0: 네, 성현 씨 얘기하면 재밌냐고 그러는데 재밌습니다. 안 해보셨죠? 재밌습니다. 자, 목요일에 여러분의 뇌를 학창시절까지 끌어서 돌려드리는 유쾌한 툴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목욕 퀴즈쇼 시간입니다. 아유, 운동은 싫어. 아유, 운동은 싫어. 아, 뇌운동이니까요.
1: 자, 오늘은 네. 쉬운 퀴즈를 좋아하실지 어려운 퀴즈를 좋아하실지 궁금하네요.
0: 저희는 네. 항상 그 중간
1: 어딘가쯤에
0: 가운데 네. 왜냐면 저희 방송이 하루에 딱 한가운데거든요. 그래서 퀴즈의 난이도도 딱 한가운데예요. 디난이도입니다.
1: 오늘 저희가 오늘 준비한 퀴즈는
0: 네. 음악 연상 퀴즈. 세 곡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요 세 곡에서 제목을 잘 조합하시면 거기서 또 노래가 나와요.
1: 그러니까요. 오. 제가 음악적으로 네. 평균 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0: 무슨 소리예요?
1: 제가 못 맞추고
0: 아니에요. 이상해. 너무 경선도 네. 너무 지나치면 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 아니 제가 이 문제를 저한테는 약간 도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0: 명화 씨가 네. 풀어봤는데 네. 쉽지 않더라.
1: 쉽지 않더라. 네.
0: 이런 말씀을 네. 여러분께 드리면서 방송 초반부터 초를 치네요.
1: 여러분 귀를 정말 쫑긋 세우시고요.
0: 네. 저희가 일단은 제목을 알려드리지 않고
1: 먼저
0: 한번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노래 제목 세 노래 제목을 이렇게 잘 묶으시면 다른 노래 제목이 딱 나옵니다.
1: 네. 네.
0: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1: 각각의 노래들의 제목이나 그 가사에서 그 숨어있는 핵심 단어들을 하나씩 탁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0: 맞습니다.
1: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노래의 제목을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친절한 금자씨가 있다면 뉴욕에는 친절한 영화씨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

0: 자, 이 세 곡의 노래의 제목을 묶으면 또 다른 노래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Suddenly.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어느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2: 제가 지금 15 나가는 거군요. 이성훈 씨한테 아니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면 어떻게 하고 아주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0: 왜냐면 우리 청취자들의 수준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늘 고민이 많지만 요 정도가 어려우면 더 쉽게 내야죠.
2: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맞히실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네. 다음번에 문제를 더 쉽게 가는지 어렵게 가는지 결정을 네. 해야겠어요.
0: 결정을 해야겠어요. 네. 자, 이 앞에 들려드린 세 노래, 이 노래 합치면 네. 또 다른 노래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 노래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노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한 곡 하나 들어볼까요? 전곡을 한번 다 들려드릴게요. 어떤 거?
2: 저는 조덕배 노래 좋아합니다.
0: 조덕배 노래. 네. 오케이. 그러면 조덕배 씨의 노래를 듣고 돌아와서 문제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2: 네.
0: 제목은요?
2: 나의 옛날 이야기.
3: 옛날 이야기예요.

0: 자, 조덕배의
1: 나의 옛날 이야기.
0: 이제 제목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노래는 나의 옛날 이야기라는 이야기였어요. 노래였습니다. 네. 자, 이제 정답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유유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유유.
1: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요. 네. 이 세 곡의 제목들에서 한 단어씩 조합을 하면은 어떤 곡의 제목이 나옵니다.
0: 그렇죠. 네. 그렇죠.
1: 이 조덕배의 노래는 나의 옛날 이야기였어요.
0: 네, 나의 옛날 이야기.
1: 네.
0: 지금 정답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빵 터진 아 옛날이요. 가 올랐는데 아 옛날이요.
1: 네.
0: 뭔가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이제 뭐 비틀즈의 노래도 있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1: 네.
0: 야심차게.
1: 야심차게.
0: 여러분의 뇌를 조금 더 편안하게.
1: 편안하게.
0: 지금 너무 지금 쪼이니까 오히려 뇌가, 오,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이번엔 좀 편안하게.
1: 네.
0: 순서대로 제가 한번 노래를 들어볼게요. 정답이 있는 순서대로, 노래 순서대로 맞춰서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1: 네, 좋아요.
0: 그 단어를 잘 조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이 새 노래의 제목들에 있는 단어들을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저희가 원하는 노래의 제목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0: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1: 네. 네. 먼저 첫 번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0: 자, 너무 어렵게 의역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목을
1: yesterday예요.
0: 그대로
1: 네,
0: 하시면
1: yesterday.
0: 돼요.
1: 네.
0: 자, 두 번째 단어에 힌트가 들어있는 두 번째 곡입니다. 자, 팀 이름은 비지스고요. 그 유명한 존 트라볼타가 나왔던 엄청난 영화였죠. 디스코 영화. 세르데이 나이트 피버에 나왔던 동명 타이틀곡 나이트 피버. 나이트 피버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1: 한국말로 하면 밤의 열기죠.
0: 네, 그래서 극장에서 밤의 열기 속으로
1: 네.
0: 우리 지난주에 추억박물관 갔던 극장도 했지만 그 밖에 극장 간판에 그렸을 때 밤의 열기 속으로
1: 네,
0: 이렇게 돼 있어요.
1: 네. 네.
0: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 이 노래였죠. 이 노래의 제목은
1: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
0: 이야기. 나의 네.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 개를 묶으시면
1: 네.
0: 어떤 노래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1: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들었었던 곡은 Yesterday
0: 네, 비틀즈의 Yesterday.
1: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밤의 열기였고요.
0: 네.
1: 세 번째 들으신 곡은 나의 옛날 이야기
0: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1: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Yesterday는 어제죠. 어제.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0: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 산책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서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꽉꽉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뉴저지는 9월 25일까지, 내일까지죠. 포트리에 있는 구 갓도 베이커리에서, 뉴욕은 9월 30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세일합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뉴욕과 뉴저지에서 만나보세요. 문의는 646-765-5117번입니다.
0: 뉴욕 뉴저지의 골퍼 여러분, 네 분이 한 팀이 돼서 티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상금은 현금으로 캐시 5,000불을 드리고요. 준우승과 홀인원, 기타 풍성한 이벤트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하여 실수를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에는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 5,000불의 주인공의 많은 도전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929-766-0088번입니다.
1: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열리고요.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드립니다. 문의 전화 201-320-3330번.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자, 목요일에 여러분의 뇌활성 프로그램, 정말 강력한 프로젝트죠. 자, 퀴즈가 있는 목요일, 네, 목요 퀴즈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노래 세 곡에 흐르는 그 제목을 묶어서 또 다른 노래를 연상해서 그 제목을 맞춰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오늘 첫 번째 노래는 비틀즈의 Yesterday였고요. 두 번째 노래는 비지스의 Night Fever. 세 번째 노래는 조덕배 씨의 나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광고가 나가는 동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정답 올려주세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쓸 뮤지컬. 문 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3: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4: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4: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종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3: 베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베리카나. 베리카나 치킨이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5: 자, 목욕 퀴즈쇼 정답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노래 세 곡의 연상에서 다른 제목을 맞추는 신박한 퀴즈였는데.
6: 역시 저보다는 수준이 높으신 저희 청취자 여러분.
5: 그럼요. 정답 이렇게 다 맞추시잖아요.
6: 그러니까요. 네.
5: 자, 정답부터 일단 공개해드릴게요. 정답은?
6: 바로 오빠의 아들 셋이서 함께 부른 네.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였습니다.
5: 어찌하여 그런고? 네, 설명을 드려야죠.
6: 네.
5: 어찌하여 그런고? 자, 첫 곡은
6: 비틀즈의 Yesterday.
5: 그 유명한 Yesterday.
6: 네. 어제가 나왔죠.
5: 어제. 네, Yesterday. 어제. 바로 어제 이제 너무 직역을 해서 좀 죄송하게 합니다만 바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 의역이 필요한가요? 예, 어제라는 뜻이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노래가 여기가 약간 제목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한국어로 제목을 설명해 드린 대로 밤의 열기 속으로.
6: 네, 그러면 어제
5: 열기인가? 그리고 혹시 또 yesterday를 의격하셔서 오늘 정답 올려주신 분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돼 있었거든요.
6: 네, 약간 그렇죠.
5: 과거인가? 옛날 얘기인가? 왜 나의 옛날 이야기하고 또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6: 맞습니다.
5: 네, 그렇게 올려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6: 네.
5: 요거에서는 밤.
6: 네, 나이트.
5: 밤. 나이트. 네, 나이트. 어젯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뭐 대놓고 한글이니까요. 제목이?
6: 나의 옛날 이야기. 이야기.
5: 어젯밤 나의 이야기. 그 정도만 연결해도 어젯밤 이야기구나. 네, 바로 소방차의 그 노래가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께는요?
6: 저희가 국수집 상품권 대구로가 아니라 카톡으로 네, 보내드릴게요.
5: 네.
6: 근데 이 상품권은요 다른 분께 양도를 해도 괜찮으니까요.
5: 네, 보내주셔도 네, 돼요.
6: 친구분들께 네. 오늘 받으신 상품 나 예전에도 받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네. 아니면 나 다음 주까지 국수집 못 가는데 하시는 분들은
5: 네.
6: 친구분께
5: 얼른, 네,
6: 양도를
5: 다른 분께
6: 해주셔도
5: 네, 주셔도
6: 괜찮습니다.
5: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서 휴대폰에 그 티켓만 가지고 가시면 20불 네, 가게 안에서 20불만큼은 무료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해드린 대로 국수가 한 17분 정도 하기 때문에 사이드 메뉴로 만두나 미니 돈가스 뭐
6: 그냥 국수만 드시고 나오셔도 괜찮고요.
5: 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6: 네.
5: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추석 당일날이고요. 저희 또 주간베스트 특집 내일 또 추석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또 추석의 추억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이성훈이었습니다.
6: 성령하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호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레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레오나르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예정되었던 뉴저지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이 날씨 관계로 9월 25일 금요일 하루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 음악과 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킨색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굿뉴스 보청기에서는 무료 청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직접 현장을 찾아 한국 방문 시 필요한 건강검진 예약과 관련된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축제의 즐거움도 풍성합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을 비롯해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및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대와 국적을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뉴저지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 한국의 맛과 멋, 흥과 정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에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금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모든 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뉴저지에서 만나는 한국의 가을 K-페스티벌에서 함께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원입니다. 어릴 적 명절이면 이상하게 기다려지던 게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었고요. 친척들이 모이는 것도 반가웠지만 이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거실에 들어앉아서 TV에서 해주는 영화를, 특별 영화였죠. 그 영화를 함께 보던 시간이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장면을 기다리면서도 결국 한자리에서 모여 웃고 떠들던 그 시절. 지금은 보고 싶은 영화는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시대지만 그때는 명절에 TV에서 무슨 영화를 해주나 기다리는 고로한 특별한 재미가 있었어요. 이번 추석에도 한국에서는 영화 특집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문득 그때 그 명절의 풍경이 참 그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오늘도 잠시 추억에 기대어 편안하게 2시 비타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한국은 내일이죠. 음력 8월 15일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예상 소요 시간이요 10시간 30분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극심한 정체, 그렇죠. 운전한 분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멀리서 이런 고국의 또 귀성 차량 기사를 접하니까요, 저는 못 가더라도 이렇게 또 각박하고 바쁘게 지내지만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좀 많아져서 기분은 좀 옹기는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아무튼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가 나흘로 한국도 짧아지다 보니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무려 56년 뒤인 2082년 달력까지 소환돼서 화제입니다. 자, 2082년에는요 추석 연휴의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이 이어지면서 현행 공휴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연차 없이 9일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찾아온다고 해요. 어머나 9일이래요.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겠다, 손주들은 좋겠다는 우픈 반응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의 명절 풍경이 유독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동포 여러분은 이번 추석에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요? 뉴저지 뉴 오버팍에서 있는 K페스티벌이 금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니까요. 추석 한국의 정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먹거리, 볼거리, 다양한 체험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라플 추첨들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풍성한 추석의 기운을 만끽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금요일 단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동포 노랜자랑까지 이어지는 뉴욕 뉴저지 추석 대잔치에서 제대로 된 추석 불금을 부릉부릉 즐겨보실 수 있겠네요. 하룬더 사랑의 트위스트.

0: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더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프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벌 가격에 맞춤 양복 2벌, 52년 장인,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2-3600 718-352-359 718-359-3600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죠.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유조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할세일과 하나 사시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저지는 9월 25일까지 포트리 구갓도 베이커리에서, 뉴욕은 9월 30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세일합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뉴욕과 유저지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번입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4: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3: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4: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3: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4: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3: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5: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0: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2: 정말 반가운 목소리죠? 박상규 친구야 친구.

우리 청취자님께서 추석 잔치 몇 시부터 하나요? 해주셨어요. 뉴욕과 뉴저지가 함께하는 뉴 오버팩 행사 말씀하시는 거겠죠? 금요일이고요. 추석 잔치는 아마 토요일까지 하려고 했던 행사를 날씨 문제로 하루에 모아서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금요일 아마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질 거고요. 다양한 부스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가시면은 뭐 볼거리도 직접 뭐 좋은 정보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먹거리까지 거기다가 또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선물까지 드리는 라풀 추첨까지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하고 있으니까요. 아침부터 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직장인 분들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시간의 제약이 있겠으나 빨리 퇴근하셔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손잡고 저녁에 가시면은 8시까지니까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천만에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뉴저지에서 요즘 한국에서 한창인 2026년 그 아시안게임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었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뉴스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시차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쁘게 살다 보니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쯤 되면은 이제 다 여유롭게 또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나고야에서는 딱 경기들이 휘몰아치는 시간 오전 11시 타임부터 실시간 승부가 쏟아지는 거죠. 12년 만에 일본을 꺾은 남자 농구 금메달 그리고 수영의 짜릿한 0.04초 사이의 승부 이야기 그리고 아침 출근길을 달굴 야구 한일전까지 한일전은 뭐라도 다 재밌는 것 같아요. 묵찌빠라도 재밌어요. 지구 반대편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먼 나라 선수들의 경기만 보면 아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뉴욕 뉴저지에서도요. 지구 반대편 못지않은 뜨거운 한인들의 스포츠 드라마가 매주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당장 다가오는 10월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느냐. 뉴저지 한인 축구의 중심이 스리필드에서 펼쳐지는 그 축구 경기가 있고요. 또 청년부, 장년부, 실버부 그리고 요즘 정말 핫한 여자 축구까지 이게 우리 이웃들이 유니폼을 입고 또 잔디 위를 뛰면서 땀 흘리는 열정 가득한 리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눈앞으로 다가온 2027년에는 또 바로 이곳 뉴저지에서 전미주 한인 체전이 개최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곁에도 함께 땀 흘리고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우리만의 스포츠 무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구 반대편 아시안게임 이야기부터 또 우리 앞마당에서 펼쳐질 뉴저지 한인 스포츠의 생생한 매력까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실 뉴저지 한인 스포츠 관계자 네 분을 모시고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0: 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3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하여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과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해보세요. 929-766-0088, 929-766-008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난.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완전 가을 여자시네요 해주셨어요. 진짜요? 가을 여자 같아요? 완전 예쁘세요 해주셨어요. 땡큐. 회색 재킷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요? 맨날 이것만 입어야겠네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후 2시 여러분의 활력 충전 시간 2시 비타민. 오늘은요 특별한 스포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뉴욕 뉴저지 한인 사회에서 축구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에는요 우리 주변에서 축구 대회가 잇따라서 열리고요. 그리고 내년이죠. 아주 큰 행사가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바로 미주체전이죠. 그리고 10월 17일에는 뉴욕 시티필드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와 NYCFC가 맞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 여러분, 한 분 한 분 직접 청취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유봉입니다.
0: 원유봉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뉴저지 대한체육회 회장 박정렬입니다.
0: 뉴저지 체육회장 박정렬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뉴저지 축구협회장 이운천입니다.
4: 안녕하세요. 뉴저지 여자축구 슈퍼우먼 FC의 스텔라 고입니다.
0: 자, 먼저 가장 큰 이야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이잖아요. 내년이에요. 미주체전이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이거 정말 뉴저지 한인사 입장에서는 큰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 박정렬 회장님 또 LA까지 다녀오셨어요. 어떠신가요?
2: 재미 체육대회죠. 우리 미주 한인들한테는 이제 올림픽처럼 2년마다 열려서 저희들이 이렇게 항상 게임을 해오고 있는데 LA 가서 2027년도 6월 달에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미주체전을 열기로 하고 왔습니다.
0: 네, 정말 돌아오실 때 기분이 엄청 감개무량하셨겠어요. 어떠셨어요?
2: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왔습니다.
0: 그 무서움이란 어떤 부담감 이런 걸까요?
2: 아이, 그렇죠. 부담스럽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하게 대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뉴저지에서 한번 해보면 어떠냐는 결정을 짓고 왔습니다.
0: 아, 잘해주셨어요. 든든합니다. 대회 일정하고 규모, 뭐 주요 종목이라든지 참가 지역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인가요?
2: 6월 마지막 주 금, 토, 일이 항상 2년마다 열리고 있어서
0: 네.
2: 아마 24, 25, 26, 6월 달에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운동장 사정이나 또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이제 학교, 대학교를 빌려서 경기를 하든지 네. 기숙사에서 또 잠도 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교체하고도 또 의논을 해야 되고
0: 네.
2: 또 운동장 사정에 의해서 조금 날짜는 한 주 더 일찍 할 수도 있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렸던 텍사스 달라스 대회 같은 경우들이 한 3천 명 정도 모였었고
0: 네.
2: 모였었기 때문에 뉴저지는 아마 한 5, 6천 명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저희 뉴저지 스튜디오에 지금 네 분이 오셨는데 너무 좋아요. 뭔가 이 뉴저지 그 전미체전을 위한 포럼이 열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각자 맡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궁금하신 걸 서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2: 아, 네네. 예, 축구협회장님 계시고 손흥민 10월 17일 날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원 의원님이 준비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자 축구팀 단장 또 그저께 또 우승까지 하셔가지고 굉장히 기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면은 그 뉴저지 한인들이 선수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시민으로서도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나요?
2: 스포츠는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고요.
0: 네.
2: 그 중에서도 팀들끼리, 예를 들어서 축구, 또 야구, 농구 이렇게들이 있다면은.
0: 네.
2: 그런 부분에서 테스트해서
0: 테스트.
2: 대표팀을 뽑아서
0: 네.
2: 그 대표팀의 선수가 되어야만이 대회에 참석해서 이제 금메달을 따야 되니까
0: 네.
2: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네. 메달에 의해서 이제 우승을 확정짓는 거니까
0: 그렇구나.
2: 잘하시는 분은 항상 뽑힐 수가 있습니다. 구경은 무료로 항상 오셔서 구경하실 수가 있고 우리 뉴저지 팬들은 또 뉴저지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만이 우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개최지가 우승한 확률이 99%입니다.
0: 선수로 참가하지 않아도 응원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봉사도 함께 할 수 있고 네. 즐기시는 것 자체가 참여니까요. 내년 미주체전 지금부터 많은 관심 가지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당장 다음 달에 열리는 축구대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에는 제34회 청룡기배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34회. 오랜 전통을 가진 청룡기배 축구대회. 올해 대회의 특징, 의미, 이런 게 있을까요?
3: 네, 올해가 그 34회 청룡기대회를 열게 됐거든요.
0: 네.
3: 아, 말 그대로 34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뉴저지의 큰 축구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저희 뉴저지 축구협회에서는 네. 봄대회가 한번 있고 가을대회가 한번 있습니다. 이번 이 청룡기가 가을대회인데 사실은 그 한인 추석맞이대회 보통 같이 이제 대회를 할 때 저희 축구도 그때 같이 열리고 했었는데 네. 시간 관계상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0: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달력에 10월 4일 꼭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참가팀하고 경기 장소 시간 꼭 봐야 할 관전 포인트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현재는 그 참가팀이 이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3: 아마 이번 주말까지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접수를 받을 텐데 예년에 봤을 때 참가팀 수는 15개 팀에서 20개 팀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0: 많은 팀이죠.
3: 관전 포인트는 사실 뭐 강팀이 있고 약팀이 있다고 전부 다 저희들이 보통 예상들을 해요.
0: 네.
3: 그런데 해마다 강팀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같은 팀이 우승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와, 항상 보면은
0: 신기하다.
3: 매해 다른 팀이 우승을 하더라고요.
0: 네.
3: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과
0: 그날의
3: 조직력과 그날의 감독 스타일에 따라가지고 네. 그날의 우승팀이 결정되는 그래서 축구의 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청룡기 하루 전날 또 경기가 하나 있잖아요. 10월 3일 K레디오의 여자 축구대회가 또 열려요. 어떠신가요? 오늘 뉴저지 새로 결성된 그 슈퍼우먼? 저 원더우먼인 줄 알았어.
4: 예,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근데 어떤 걸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0: 네?
4: 그 어쨌든 여자가 공을 찬다는 의미로 예, 슛이에요. SHOOT.
0: 그렇죠.
4: 예,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자가 공을 찬다 뭐 이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0: 너무 정말 장명소 내셔도 좋으실 만큼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 참가팀의 그 경기 장소, 시간 이런 것도 좀 알려 주세요.
3: 그 요번에 대회가 K라디오의 4회째거든요.
0: 네.
3: 1, 2, 3회를 K라디오에서
0: 그렇죠.
3: 잘 이렇게 대회를 치러줘서
0: 네.
3: 저 축구인으로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네.
3: 네. 여성 대회가 K라디오에서 1, 2, 3회를 해주셨고 K라디오에서는 어떤 그 홍보력이라든가
0: 네.
3: 소통이라든가 이 한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서 그동안 3회째까지 그 대회를 그 잘 치러주셨는데
0: 네.
3: 이제 이 대회가 한층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나
0: 네.
3: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이번에
0: 네, 이번에
3: 뉴저지 축구협회의 축구 전문성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아마 제4회 K라디오배 대회가 앞으로 전미 여성 축구대회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참가팀.
0: 네, 참가팀.
3: 참가팀이 이제 5개 팀이 그 결정이 되었는데.
0: 네, 어디 어딘가요?
3: 이번에는 캐나다에.
0: 캐나다에서
3: 토론토에서 팀이 하나 옵니다. 여성 팀. 그다음에
0: 열정. 네.
3: 매사추세츠 보스턴 팀이 또 옵니다.
0: 와, 보스턴에서도.
3: 예. 작년에 우승했던 팀.
0: 네.
3: 뉴욕의 다디저스 팀.
0: 다디저스.
3: 예, 이름이 재밌습니다.
0: 네. 네. 다디저스.
3: 예. 네. 그리고 이제 전통의 강호죠.
0: 네. 불살라.
3: 뉴욕의 불살라 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예. 불살라가
3: 그리고
0: 있죠.
3: 그리고 이제 뉴저지에서 네. 슈퍼우먼 팀.
0: 슈퍼우먼.
3: 예. 그렇게 5개 팀에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0: 여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한번 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또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4: 만약에 나도 축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지금 저희가 웹사이트를 하나 개설을 했거든요.
0: 그러세요?
4: 예예. 예. 그래서
0: 슈퍼우먼 웹사이트예요?
4: 네네네. 웹사이트 이름은 sfwfirstpass.org. 예, 이제 막 개설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글로 들어오시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연결하실 수 있고요. 예,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축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거 할 수 있을까? 공을 찰 수 있을까?
0: 네.
4: 가서 또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한번 오셔서
0: 네.
4: 공을 이제 차게 되면
0: 네.
4: 예, 그때는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퍼스트 패스라는 게 축구를 처음 시작할 때 공을 누군가는 한 번을 차야지 그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4: 그렇듯이 이제 그 공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패스한다는 의미로 예, 저희가 퍼스트 패스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저희 팀의 언더돌 프로젝트예요. 예, 요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0: 지금 선수들은 몇 명인가요?
4: 예, 현재 저희 팀원은 40명이에요.
0: 그렇구나. 거기서 이제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4: 항상 대회에 나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엔트리를 정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4: 예, 그거는 본인이 나가고 싶으시면 예, 어느 분이든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도 엔트리 네. 가능합니다. 이게 생활축구이지 꼭 우승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0: 진심이세요?
4: 네네, 그럼요. 그럼요. 진심입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여자 축구가 이렇게 단순히 여성들이 축구를 한다 이런 걸 넘어서가지고 함께 운동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커뮤니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4: 네, 맞습니다.
0: 그럼 상 같은 거, 경기 장소, 시간 그리고 올해 특별히 주목할 점 같은 거 어느 분이 우리 또 축구협회 회장님께서 여자 축구 이번 참가팀 말씀해 주셨고 경기 장소, 시간 또 특별히 우리가 또 관전 포인트 여자 축구도
3: 이번 그 제4회 그 K라디오배 축구대회가 열리는 장소는
0: 네.
3: 그 뉴저지의 엘리자베스에 있습니다. 남자 축구 같은 경우는
0: 네.
3: 굉장히 거칠고 와일드하고 네. 스피드하고
0: 네.
3: 그런데
0: 네.
3: 여성 축구는 아기자기하고 부드럽고
0: 네.
3: 그다음에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인내력
0: 네.
3: 그런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0: 중꺾마의 정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3: 예,
0: 네,
3: 맞습니다.
0: 그렇구나. 네.
3: 네.
0: 지금
3: 네. 시간은
0: 네.
3: 아침 8시부터.
0: 8시부터.
3: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0: 네.
3: 오후 3시까지.
0: 오후 3시까지. 예,
3: 그렇게 됩니다.
0: 예. 와, 다섯 팀이
3: 네.
0: 경기는.
3: 그래서 네. 보통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 뭐 토너먼트라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일 텐데 이번에는 한 번씩 다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0: 네.
3: 다섯 개 팀에서 다 골고루 한 번씩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게임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 그 시간하고 장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3: 뉴저지의 엘리자베스에 있는 토드볼 필드입니다.
4: 네. 저희 유니폼 색깔이 핑크예요.
0: 아, 핑크색이에요?
4: 네네. 그래서 이야. 예 일단은 핑크고요.
0: 네.
4: 저희 색깔이라고 다른 팀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0: 네.
4: 그냥 저희는 항상 즐겁게 한다, 화합한다, 서로 돕는다 뭐 이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0: 네. 네
4: 물론 대회니까 당연히 우승해야죠. 그 우승이라는 거는 원하지 않는 팀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0: 네.
4: 물론 저희도 이번에는 뭐 지난번에 우승했지만 또 우승하고픈 예, 마음으로 이번에도 참가를 하죠. 당연히
0: 우승이 목적이 아니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4: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는 좀 그런 게 있어요.
0: 네.
4: 우승 안 해도 괜찮지만 대회니까 우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이왕 그러니까, 출전했으면
4: 예, 그럼요.
0: 그렇죠?
4: 예. 근데 우승을 못 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0: 네.
4: 또 포기하거나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야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0: 그렇죠.
4: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0: 지금
4: 예.
0: 박 회장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유니폼이 진짜 예쁘네요.
4: 네, 감사합니다.
0: 아,
4: 저희
0: 네.
4: 그 유니폼 처음에 한국에 있는 메가컵에서 협찬받은 거예요.
0: 아, 진짜요?
4: 네네네. 네.
0: 이 뭐라고 그럴까? 약간 베이비 핑크?
4: 네, 맞아요.
0: 예. 너무 예쁘다.
4: 그 네. 인터 마이애미 메시가 입는 유니폼 있죠?
0: 네네.
4: 예, 그 핑크색 같은 거예요.
0: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핑크예요.
4: 네네. 맞습니다. 운동장에서 가장 잘 눈에 띄는 색깔이에요.
0: 야, 여자 축구의 묘미가 또 이런 거죠.
2: 뛰어다니는 거 보면 전부 메시 같아요.
0: 자, 축구를 해보고 싶은 여성들에게 슈퍼우먼이 어떤 나는 축구를 잘 못해도 또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편하게 가시면은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연습도 시켜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죠. 축구팬 여러분 귀를 쫑긋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뉴욕에 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나요 지금?
5: 이 게임이 매년 하는 MLS라는
0: 네.
5: 그런 리그의 하나예요.
0: 네.
5: 그래서 MLS는 메이저 리그 사카.
0: 그래서
5: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함께하는 그런 리그래요. 그 리그 전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NYCFC하고
0: 네.
5: LAFC가 이번 10월 17일 날 시리필드에서 경기를 합니다.
4: 네.
5: 손흥민 선수는 LAFC에 속한 게 아마 지난 그 월드컵 바로 네, 직전이었죠.
4: 작년에.
5: 네. 그렇으니까 아마 이 MLS의 등장은 처음일 거예요. 맞습니까?
3: MLS에서는 작년에 이제 후반기에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경기를 많이 안 했어도 손흥민 선수의 주특기인 네.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4: 그렇죠. 그게 최고 네. 아닙니까?
3: 아,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MLS에 관전하시는 분들 손흥민에 대한 어떤 그런 인기는 또 대단히 컸었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토트넘에서 주장을 하면서도
4: 그렇죠.
3: 거기서 득점왕,
4: 네.
3: 득점상까지 받으셨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LAFC 이제 주장은 아니지만은
4: 네.
3: 거의 리더격으로서 모든 그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주특기 굉장히 빠르고 골을 잘 넣는 거.
4: 그렇죠.
3: 이거는 상대 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상대 팀의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손흥민이 나왔다 그러면은 상대 팀 감독이나 선수들은 일단은 걱정이 세상 같은 거니까요.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
4: 그러게요. 네. 네.
3: 그래서 손흥민이라는
4: 그런 선수인데
3: 네. 이상 하나만 갖고서도
4: 네.
3: LAFC는 아마 큰 아마 물론 뭐 거기에 맞는 성적 실적도 거두고 있지만
4: 네.
3: 그렇습니다.
4: 이번 주 월드컵 너무 아쉬움이 많았잖아요.
5: 그렇죠.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4: 그렇죠. 10월 17일 시리필드에서 열리는 LAFC와 NYCFC 경기를 한인 축구 팬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5: 우선 세계적인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4: 네.
5: 뉴욕에 와서 게임을 한다. 경기를 한다.
4: 네.
5: 그게 뭐 맨날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4: 그렇죠.
5: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4: 그리고 월드컵 때 너무 시간상
5: 그렇죠.
4: 너무 짧게 뛰었잖아요.
5: 그렇죠. 월드컵 경기에 너무 실력을 못 보여줬어요.
3: 그러니까. 아쉬웠죠.
5: 너무 아쉬웠어요. 네. 아마 그 아쉬움을 이번 기회에 채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또 시즌 막바지에 열리는 경기라서 또 경기 자체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 그렇죠.
4: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를 또 그렇게 아쉬움에 보냈지만 다시 또 뉴욕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큰 기쁨일 거고.
5: 그럼요. 손흥민 선수가 뛰면 LAFC는 대한민국 팀입니다.
4: 그 월드컵에서 못다한 응원을 이번에는 뉴욕에서 함께 하자는 의미로 또 한인 팬들이 어떻게 함께 응원하면 좋을까요? 뭐 어떤 뭐 이렇게 붉은 옷을 또 입어야 되는 건가요?
2: 우선은 좀 이제 아쉬움 때문에
4: 네.
2: 전부도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오셔서 응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4: 아, 그래요.
2: 또 네. 최근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성적도 좋고 골도 잘 넣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뉴욕 뉴저지에 살고 있지만 손흥민이 꼭 골을 넣어서 멋진 모습을 또 우리 동포들한테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4: 대한민국 맞아요. 그러면 손흥민 그럼요. 선수가 골 넣으면 대한민국 이거 해야 되는 건가요?
2: 해야죠 당연히.
4: 와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5: 네, LAFC가 네. 응원한다는 건 결국 대한민국 팀인 팀을 응원하는 거나 같은
4: 그렇죠,
5: 거예요.
4: 그렇죠.
5: 손흥민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4: 맞아요. 네. 월드컵에 아쉬움이 좀 달래졌으면 좋겠어요.
2: 네, 아유, 호텔에서 저희들이 2,500명이 네. 모여가지고 응원을 했는데.
4: 그러게요.
2: 아유, 얼마나 아쉬운지 잠을 며칠 못 잤습니다.
4: 그러니까요. 병나신 분들 많으셨어요. 그러면 그 티켓과 단체 관람 정보도 좀 알려주세요.
5: 저희가 이제 티켓을 팔고 있는데요.
4: 네.
5: 팔고 난 이익금은 내년 전미 체전의 이익 후원금으로 들어갑니다.
4: 네.
5: 210불, 190불, 170불로 이렇게 다른 좌석들이 있어요.
4: 네.
5: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 구글 폼이 있는데
4: 네.
5: 이번 추석 맞이할 때 저희가 거기에 부스에서 팔 겁니다.
4: 금요일부터 뵐 수
5: 네,
4: 있겠네요.
5: 네. 그리고 908-461-1178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4: 908-461-1178, 908-461-1178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그래도 추석맞이 대잔치에 있는 우리 뉴 오버팩팩의 부스에서 저희들이 판매하고 광고하고 할 거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은 바로 티켓도
4: 현장에서
2: 리저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4: 네.
5: 25일. 네, 이번 금요일.
4: 그렇습니다.
2: 9월 25일. 네, 12시부터 부스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까 알려드린 전화번호 주시면은 인원이 되면은 셔틀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4: 908-461-1178번으로 전화하시면은
2: 네, 셔틀 문의도 같이 해주시면
4: 어머나
2: 저희들이 인원을 모아서 버스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0: 자,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스포츠 행사가 많습니다. 10월 3일 여자축구대회, 또 10월 4일 청룡기배 축구대회, 또 10월 17일 손흥민 선수의 LAFC와 NYCFC 경기, 그리고 내년에는 뉴저지에서 미주 체전까지.
2: 굉장히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까운 파괴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요. 최근에는 피클볼 같은 운동도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와서 운동하시고 또 저희들 내년에 뉴저지에서 24회 열리는 그러니까 48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뉴저지 미주 체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 봉사, 또 도네이션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뉴저지 대한체육회로 꼭 연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축구의 회장 이은철입니다. 한뜻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스포츠 아닌가. 그중에서도 축구, 이번 청년기 대회, 여성 축구 대회, 손흥민 경기 아내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 10월 17일 LAFC 경기 기억해 주십시오. 꼭 오십시오. 패밀리랑 함께 친구들과 함께 웃게 대한민국을 외칩시다. 그날 뵙겠습니다.
4: 네, 슈퍼우먼 단장 스텔라입니다. 이번 10월에도 대회가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 전미 체전도 있는데 여성팀도 있습니다. 여성팀도 출전을 하니 많이들 나오셔서 공 차시고 대회에 참가하셔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함께해 주신 게스트 네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뉴스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번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
6: 대한민국!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제4회 미 동부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오는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자리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 PGA의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가티 골프 동호회 김인덕 회장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사랑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아직 어둑하지도 않은데 괜히 하늘을 보게 됩니다. 달이 떴나? 달은 얼마나 차올랐나? 이번 추석 보름달은 살짝 덜 찬 달이라고 하죠. 완벽하게 둥근 달은 토요일 저녁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추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 점점 낮이 짧아진다 생각하니까 서운하기도 하지만 대신 그만큼 달은 더 깊게 빛날 테니까 그것도 뭐 나름대로 좋네요.

0: 사람들을 만나고 일터를 오가며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느 순간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지만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듯한 기분. 그럴 땐 고향을 떠올립니다. 높고 단단한 삶의 담벼락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날, 지난 그 시간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고향으로 마음은 벌써 향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고, 좋아질 거라고 너그럽게 우리를 품어주는 곳.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 다시 씩씩하게 살아갈 힘이 채워집니다. 힘이 들고 지칠 때 고향 생각나는 건 어쩌면 본능 같기도 합니다. 시 구절처럼 고향이 꿈엔들 이칠리야. 본인이 잘 되고 잘 나갈 땐 고향 생각 별로 안 하고 잘 살다가 뭐 그러죠. 하지만 삶이 퍽퍽하고 지치고 힘들 때 고향 생각과 함께 부모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다. 참 신기한 게 고갈되어 있던 나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게 또 이 고향이 맞고요. 나를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고향이 맞습니다. 어제 오늘 은행 많이들 다녀오셨나요? 특히 고국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얼마의 돈이라도 붙여주신 분들은 올해 할 일 다 한 것 같지 않으세요? 마치 학생이 숙제를 다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아직도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행 문 닫을 시간 아직 안 됐어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4일 음력 8월 14일 추석 2부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보험과 관련한 정보 알려주는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옴니화재의 강고운 대표 만나보시겠고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립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봉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0: 10만원권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기록적인 수준으로 강해진 슈퍼 엘니뇨가 더하는 열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45만 1,000명이 추가로 숨질 수 있다는 연구진의 추정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영향연구소 연구진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 45만 1,000명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엘니뇨로 기온이 더 오르면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 열 사망자입니다. 실제로는 일터에 나가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뜻한다고도 하는데요. 이 숫자는 기후 위기로 이미 높아진 기온 탓에 발생하는 조기 사망자에 추가되는 규모로 엘니뇨가 불러올 가뭄과 산불, 홍수 등에 따른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인명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피해는 이미 기온이 높은 열대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 수단, 인도, 브라질이 향후 6개월간 추가 열 사망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 국가에 포함됐으며 아프리카 사헬 지역과 동남아시아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도 추가 열 사망자가 많은 국가 20위 안에 들었는데 연구진은 미국에서 약 3,500명, 남수단에서는 약 5,600명이 엘니뇨가 더한 열 때문에 추가로 숨질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번 전망은 현재 엘니뇨의 핵심 해역 수온이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과학자들은 이번 엘니뇨의 강도를 두고 고질라급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자연적인 기후 현상인데 문제는 이번 엘니뇨가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폭염과 가뭄, 산불, 홍수의 충격이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연구진은 이번 엘니뇨가 앞으로 인류가 맞닥뜨릴 기후를 미리 보여주는 미래에서 온 엽서와 같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단기 폭염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기후 적응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별 예상 사망자를 미리 계산해 폭염 대응이 시급한 곳을 가려내고 폭염 예보 강화와 냉방센터 운영, 의료진 증원, 야외 노동자 보호 등의 자원을 집중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는 폭염 사망에 그치지 않고 식량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 8월 이번 엘니뇨의 영향으로 약 5천만 명이 추가로 심각한 식량난에 빠질 수 있고 식품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는 이번 엘니뇨가 인간 활동으로 이미 따뜻해진 기후 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에 겪지 못한 수준의 폭염이 나타나 건강과 식량 안보, 물 부족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지구의 기온이 오를수록 다음 엘니뇨가 닥쳤을 때 지역사회가 피해에 대처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목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점차 걷히고 햇볕이 점차 비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시 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유지하고 있고요. 습도는 66%, 자외선 지수는 5로 보통입니다. 바람은 북풍에서 북동풍이 10에서 15마일 불고 있고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25마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발달 중인 폭풍이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체사픽만과 포토맥강 조수 영향권 일부 지역에서는 해안 침수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 해역에서는 거친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9월에 쌀쌀한 밤이 예상이 되고 벨트웨이 안쪽 지역은 기온이 48도, 섭씨 9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북부와 서부 교외 지역은 더욱 서늘해 최저기온이 39도, 섭씨 4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토요일 밤 보름달을 앞두고 오늘은 맑은 하늘에 달빛이 비치는 밤이 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훨씬 맑고 햇볕이 더 비치는 날씨가 되겠지만 바람은 계속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74도, 섭씨 23도 가까이 오르겠고 바람은 북풍으로 10에서 20마일 불겠지만 때때로 30마일 가까운 강풍도 불겠습니다. 공기는 쾌적하나 건조할 것이고 금요일 밤에는 최저기온이 54도, 섭씨 10도대까지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대체로 건조하고 바람이 불며 약간 따뜻한 날씨로 해와 구름이 적절히 섞이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70도 초반까지 오르겠지만 북서풍이 시속 25에서 30마일까지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발달 중인 북동풍, 폭풍의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예보에서는 워싱턴 DC 지역이 폭풍의 건조한 서쪽 측면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해안에 더 가까이 이동할 경우 I-95 고속도로와 체사핑만 인근에 구름이 많아지고 바람이 강해지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부분 지역 온화하고 산들바람이 부는 날씨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햇볕이 적당히 섞인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은 약 70도까지 오르겠고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잠시 북서풍이 시속 20에서 30마일의 강풍을 동반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시간은 건조하겠지만 북동풍이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소나기가 내릴 찬스도 있고요. 또 북동풍이 서쪽으로 더 이동을 하면 특히 I-95 동쪽 지역에서 구름과 소나기, 강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소제목으로 지혜의 시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세고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이 정원의 작은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의 움직임도 무척 더딘 것이 나무 심는 일이 노인에겐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노인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어르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슨 나무를 그리 심으십니까? 맛있는 열매가 열릴 과실수라오. 나그네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나무에 과일이 열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대로 열리려면 한 20년은 기다려야죠.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연세도 있으신데 20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를 왜 굳이 힘들게 심으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마당에 과일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었다오. 우리 할아버지께서 미리 심어 놓으신 것이지. 나는 그저 나의 할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것을 나도 내 후손에게 해주고 싶은 것 뿐이라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일까요? 나에게도 노인의 집에 있는 과일나무와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한평생 돈을 아끼며 가족과 자신을 위해 모든 즐거움을 뒤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늘 조금만 더 모으면 이라는 말이 나왔고 어느새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거액의 상속금 100억 원이 생겼다는 등기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단숨에 달라졌고 허리는 펴졌으며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돈이 아깝다며 미루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던 음식을 마음껏 먹었고 보고 싶었던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뒤 그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속 안내가 동명이인에게 잘못 전달된 것이니 서류를 돌려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결국 남자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긴 줄 알았던 한 달 동안 자신이 수십 년보다 더 충만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바꾼 것은 실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를 기다리는 습관을 끊고 오늘 누려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한 태도였습니다. 스토어 철학은 미래만 기다리느라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경계합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돈을 더 벌면, 일이 안정되면, 시간이 남으면 그때 제대로 살겠다고. 그러나 삶은 준비가 끝난 뒤에 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100억을 가진 사람처럼 하루를 대해보세요. 잔고가 아니라 선택이 하루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무엇을 허락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Noah Cactus. It's show.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6: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7: You see, paid family leave,
6: that prevents child abuse.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7: prevents child abuse too.
8: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6: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5: we prevent child abuse
7: from ever happening.
8: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9: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을 중화민국으로 잘못 소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 전 한국 하키 대표팀 경기에서 북한 국가가 연주된 데 이어 한국을 둘러싼 호명 오류가 다시 발생한 것인데, 지난 20일 근대 5종 남자 단체전 시상식에서 장례 진행자는 우승팀인 한국을 영어로 Republic of China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중화 민국을 뜻하는 표현으로 진행자는 곧바로 코리아로 정정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받는 공식 행사에서 우승팀의 국적을 잘못 부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남자 하키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경기 전에는 한국 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흘러나와 대한체육회는 항의했고, 대회 조직위원회는 한국 측에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실수라고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에게도 직접 사과했고 조직위원장 명의의 사과문도 보냈다고 하면서 제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5종 시상식의 호명 오류에 대한 별도 사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명백한 100% 아니 100만% 일부러 그런 것이요. 35년을 국권을 피탈하고 수탈하고 민족말살 정책까지 핀 나라가 아이 우치게 코리아를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지 말은 이것들이 어디서 약을 팔아 인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을 목에 건 젊은 선수들 곁에서 백발의 자원봉사자들이 메달을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일본의 고령화 현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 메달 시상식에 흰머리에 자원봉사자들이 메달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들의 모습은 대형 스포츠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대비됐습니다. 다만 조직위원회는 고령자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조직위 자원봉사 부서장은 모든 메달 시상식 진행 요원은 자원봉사자라며 젊은 사람에게 역할을 제안하지 않았고 고령 자원봉사자를 많이 배치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령 자원봉사자들은 시상식뿐 아니라 메인 미디어 센터와 각 경기장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는 18세부터 91세까지 약 4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5%가 아이치현에 거주하고 있으며 55%는 이번이 첫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합니다. 90% 이상은 경기 운영과 선수 수송 등을 맡고 나머지는 주요 철도역과 경기장 주변에서 관람객을 돕고 있습니다. 이 같은 풍경의 배경에는 일본의 고령화가 자리하고 있는데,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3,624만 명으로 인구 10명 중 약 3명이 고령층인 셈입니다. 젊은 층의 경우 직장이나 여러 아르바이트 등으로 장기간 자원봉사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반면, 은퇴 인구가 많은 일본에서는 고령층이 대형 행사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하는데, 택시기사와 경비원, 교통안내원 등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고령층의 활동이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셈이라고 하네요. 18세부터 91세? 말이요, 말방구요. 91세 왜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오신 것 자체가 이거 몽리 아니요? 앞으로는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공항 탑승구까지 들어가 가족이나 친구를 배웅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탑승권이 없는 TSA 프리체크 회원에게 공항 보안 검사 때 통과를 허용하는 이른바 게이트 사이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프리체크 회원은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안 구역에 들어가 환승객을 만나거나 공항 내 식당과 상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LA 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 13개 주요 공항에서 시범 운영되는데 이용을 원하는 프리체크 회원은 방문 하루 전부터 사흘 전에 온라인으로 게이트 사이드 패스를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비용은 없다고 하네요. 아이고 요샌 내지간한 사람들 거의가 TSA 갖고 있더만 참 예전엔 진짜 빨랐쇼. 근데 요새는 그도 아니오. 돈 받아 처먹으려고 부채질하는 거 아는지 모르겠네. TSA 신청하는 것도 처음엔 돈 내고 해야 하니까 그 돈 받아 먹으려고 맹근 거 아니냔 말이 좋지 마든. 너무 색안경 끼고 보나. 포르투갈에서 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얼굴을 가릴 경우 최대 3,000유로, 약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강요하면 최대 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요하면 3분의 1 가중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공장소는 공공도로, 공중에 개방된 장소,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지역 및 기타 시민 대상 서비스 제공 장소를 가리키는데 예외적으로는 항공기, 외교 및 영사관 경내, 예배 장소 등이며 또 건강, 전문 직업, 예술, 광고, 치안 및 기후 관련 사유, 그리고 법적 허가 때도 예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의회 통과 후 안토니오 후세 세구로 대통령이 공포한 이 법은 극우 정당 체제가 여성의 이슬람 복장 부르카를 꼭 집어 타겟으로 해서 성안되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자부터 이슬람 애들은 포르투갈에서 못 살겠네요. 얼굴 안 가리고 나가면 남편이 죽일 것이고 가리고 나가자니 정부에서 개 지랄이고 이래저래 여자들만 피보게 생겼네. 만약 2달러만 내면 낯선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국에서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는 이른바 즉답사 서비스가 등장을 해 확산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즉시 답장하고 24시간 대화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서비스로 시간 단위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즉답사, 경청사, 나무구멍 등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서비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허난성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직장과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털어놓을 상대를 찾다가 소셜미디어에서 이 서비스를 알게 됐다며 진심으로 경청하고 무엇보다 판단하거나 훈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장과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큰데 주변 친구들도 모두 바쁘다며 돈을 내고 상대방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남성은 대단한 효과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주로 이야기를 털어놓을 추물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플랫폼에서 관련 서비스를 검색하면 개인 판매자로부터 여러 판매자를 운영하는 업체까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다만 단순한 대화를 넘어 상담을 원하는 이용자도 있다고 합니다. 2년째 감정 동반 업무를 하는 남성은 두 개의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경청사로 활동을 하며 분당 3.3위안 약 50센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고객은 연애나 감정 문제를 상담받으려는 사람들이며 우울증이나 강박 등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는 이용자도 있는데 문제는 상당수 서비스 제공자가 심리학 등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 사회학부 심리학과 교수는 감정 동반 서비스와 심리 상담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청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감정을 제공한다면 심리 상담은 체계적인 평가와 개입을 통해 변화를 돕는다는 것인데 특히 심리 상담하는 사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료 대화, 동반 서비스를 심리 상담이나 치료와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니 덤 얘기 들어주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이 심리 상담사들 이니들도 열심히 돈 들여 공부하고 학위 받고 여서하는 것인데 아 이것을 예더런 싼 가격에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달라요. 이 달랍니다. 자고로 싸고 좋은 것은 없으니까 정 답답하고 천불남은 바닷가 가서 혼자 소리 지르고 오면 그래도 좀 낫던디. 이 요새 그 채 GPT인가 무식인가 아 요것도 설찬이 도움되더만. 싱가포르 버스에서 좌석에 발을 올리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차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대 500 싱가포르 달러,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버스 터미널 내에서 동료 통근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공공버스 환승시설 또는 터미널의 어느 부분이든 오염시키는 행위와 같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이 조치들은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하고 배려 깊으며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발표된 새 규정은 싱가포르의 철도, 즉 대중교통망에 관한 기존 규칙과 같은 맥락인데 하지만 예를 들어 기차역에서 음식을 먹다 적발된 승객에 대한 처벌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버스의 규칙은 주로 운전자가 시행하는 회사 정책이었고 운전자는 승객에게 하차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불쾌한 행동들이 즉각적인 벌금이 부과되는 공식적인 법적 위반 행위가 된 것으로 티켓 검사원이나 버스 환승 직원과 같은 허가받은 버스 직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승객에게 공식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캡틴이라고 불리는 버스 운전사들은 기존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임무를 우선시하게 되지만 다만 통근자들에게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버스를 내리도록 요구를 받거나 심한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싱가포르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폴란드 크라쿠프시는 통근자들이 휴대전화 및 기타 전화기기로 차량 내 평화와 정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질로티 약 5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유사한 규정을 도입했으며 영국에서는 기존 법률이 기차와 역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경우 허가 없이 소리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소위 헤드폰 피하는 사람들이라 불리는 큰 소리로 음악과 영상을 재생하는 이들을 버스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에서 최대 1,000파운드 약 1,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추진해 왔다고 하네요. 아니 아침 방송 들으니까 아이 미국서도 인자 뭐 소리 지르고 빵빵 하면은 티켓 뛴다고더만 요런 뭐 미국으로 그냥 바로 들이면 우어쩌 인권 우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 난리를 또 죽일라나 이? 아유 사실적으로다가 여기저기서 그놈은 그냥 스피커폰으로 얘기하고 음악 듣고 자동차 터지도록 음악 꽝꽝거리고 다니면은디 당체 시끄러 죽겠더만 소리 줄이라고 하면 더 키워 이 팔아먹을 놈들
미국 미시간주의 한 유품 정리 판매에서 $30에 팔린 그림의 정체가 미국 초현실주의 거장의 실종작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작품은 다음 달 1일 뉴욕 경매에서 최고 25만 달러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구매자가 지난 7월 미시간주에서 열린 한 유품 정리 판매에서 발견했는데 이 구매자는 차고로 이어지는 복도에 걸려있던 이 그림을 지나치려다 왼쪽 하단에 희미하게 적힌 에버크롬비 51이라는 서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서명을 보고 시카고 초현실주의 화가 거트루드 에버크롬비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구매자는 $30의 그림을 사들였고 그는 당시 순회 중이던 에버크롬비 회고전 온 세상은 수수께끼를 방문해 전시 자료 속 과거 사진에서 자신이 산 그림이 원래의 액자 그대로 걸려있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가 구매한 작품의 제목은 에버크롬비가 1951년 그린 유화 머리엄 시의원의 조개 껍데기였다며 추정가는 15만에서 25만 달러로 구매가의 약 5천에서 8천 배에 달합니다. 이후 에버크롬비 영구 권위자가 1951년 해당 작품을 감정해 진품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텍사스주 어스틴에서 태어나 시카고에서 활동한 에버크롬비는 고독한 여인, 고양이, 달, 동화 속 탑, 색색의 문이 늘어선 복도 같은 이미지로 알려진 초현실주의 화가로 하이드파크 자택에서 예술가, 작가, 재즈 음악가들이 모이는 살롱을 열어 시카고의 여왕으로 불렸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시장 가치가 급등한 화가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최근 1년간 평균 낙찰가는 13만 달러를 웃돌았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950년작 메시지 포 머시가 102만 달러에 낙찰이 되며 기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카네기 미술관, 콜비 미술관, 밀워키 미술관, 놀턴 미술관 등을 도는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며 그에 대한 열기를 뒷받침했다고 하네요. 우리 집에도 그 강익중이 술 먹다 그려준 그림이 있는데 그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그니는 설치 미술관디 그림도 무지개 돈이 될라나? 예? 아이 근데 죽어야 그나마 돈이 되겠죠? 아이고 그거 지달리다가 지레 지가 먼저 뒤지겠네.

0: 맥클린의 빈센트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미동부 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머스켓 위치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만달러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인덕 회장 443-851-1180,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 443-878-90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16년 9월 24일 목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로 참여해주신 앤디님, 목요일은 목이 터지게 웃는 날이랍니다. 하시면서 SG 워너비 라라라 신청해주셨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 화재 보험. 잠시 후에 대표님 만나 뵐 거고요.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웃다가 목이 터진 사람이 있을까요? 말만 들으면 좀 끔찍하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활짝 웃어보자고요.

0: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매주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 나오셔서 보험과 관련한 전문 지식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몸에 열이 좀 있으신 편이세요?
1: 원래는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체질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추위를 좀 타고 있네요. 왜 웃으세요?
0: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의외로 참 솔직하시구나.
1: 의외로? 네. 보기에도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0: 보기에 조금 첫인상은 무서워요.
1: 또 그런 카리스마 있어야죠.
0: 네, 맞습니다. 아, 확실히 가을이 도래했는데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왔었잖아요.
1: 네.
0: 이제 오늘 조금 날이 개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팔을 입고 오셔서
1: 주로 밖보다는 네.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렇게 팔 걷어 붙이고 일하는 게 귀찮아서 네. 아예 팔 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하는 게 일하기가 편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요새 우리 한인들 그 경기가 계속 좀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호황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1: 맞아요. 참 힘드신 분들은 네. 계속 힘들 수 있고요. 또 괜찮으신 분들이나 좀 경제력으로 좀 나으신 분들은 또 열심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신 것
0: 글쎄
1: 같습니다.
0: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새 그 이자율 때문에 뭐 집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요럴 때 그래도 뭐 집이나 그다음에 뭐 빌딩을 사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 미리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살 때쯤 돼서 알아보는 것보다 미리미리 여러 가지로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그리고 뭐 프로퍼리를 보시기 전에 네. 또 이것저것의 요구사항이나 어떤 것을 봐야 좋을지를 미리 한번 염두에 두시고 쇼핑하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0: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 쇼핑할 수 있는 최적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1: 네네.
0: 예. 그러면 먼저 그 상업적으로 가서 건물이나 빌딩이 좀 단가가 세니까 아무래도 미리 주의해야 되거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1: 사실 우리 부동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커머셜 프로퍼리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0: 네.
1: 사실 부동산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타이틀 컴퍼니 변호사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마지막 퍼즐은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또 없으면 클로징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가격이 맞고 세금 문제도 잘 고려를 했고 렌트비도 잘 테넌트들이랑 조율을 했다고 해도 보험이 안 되면 클로징이 되기 어렵습니다.
0: 보험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1: 왜냐하면 커머셜 프로퍼리를 살 때 렌더들이 보험 증서를 요구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Certificate of Insurance라고 해서 COI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마지막 퍼즐로 맞춰져야 클로징이 되실 수 있는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0: 보험이 정말 중요하네요.
1: 그럼요. 그래서 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보험료가 아닙니다. 곧 투자를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0: 그럼 보험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 물론 이제 프로퍼리의 주소나 네. 이런 자세한 것들이 나와야 보험을 알 수 있긴 한데요. 보험 회사가 좋아하는 프로퍼리들이 무엇인가?
0: 아, 또 그런 것도
1: 그럼요.
0: 있어요?
1: 보험 회사들이 어떤 걸 선호하느냐 이런 것도 미리 알고 부동산 대표님들과 쇼핑을 하실 때 고려하시면
0: 그럼 보험회사들이 좋아할 만한 빌딩을 고르는 게 오히려 나중에 빌딩 클로징할 때도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좋겠네요.
1: 그럼요. 왜 보험회사가 선호하는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도 로스가 없는 피해가 적은 프로퍼리를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0: 아, 솔직히 빌딩 오너들도 그런 로스가 없는 게 사실은 더 좋죠.
1: 그럼요. 네. 그 뜻은 보험회사가 좋아하는 건물은 사시는 분들한테도 안전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0: 그러게 말해요.
1: 그걸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보험비가 비싸요 라고 하시기보다 보험회사가 왜 이 프로퍼리를 좋아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먼 훗날 아 내가 이 건물 잘 샀구나.
0: 그렇죠.
1: 수리비용 많이 들지 않고.

0: 고 관리 잘할 수 있는 프로퍼리였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1: 아, 그러면 뭐가 있는지 갑자기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0: 당연히 보험회사가 선호하는 건물들은 비교적 새 건물이고 관리 상태가 좋은 건물이겠죠. 네. 뭐 그러려면 뭐를 확인해야 되겠어요?
1: 전혀 뭐 빌딩 살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0: 지붕.
1: 아하, 지붕.
0: 네, 배관.
1: 배관.
0: 냉난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HVAC. 그리고 전기. 이런 설비를 최근 30년 안에 교체하신 건물.
1: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베이직한 건데 그 생각을.
0: 그 프로퍼리를 보실 때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지붕. 배관, 냉난방, 전기 이런 설비를 최근에 좀 교체했거나 리페어를 하셨거나 이런 건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그리고 네. 보험회사에서도 오래된 건물이긴 하나 그런 교체나 리페어를 제대로 하신 경우는 또 고려를 해서 또 좋은 보험료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네네.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알루미늄 배선, 그 와이어링이 알루미늄으로 안 된 건물들이 좋아요.
1: 아, 지금 알루미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한국말로 좀 해드리다 보니까 네네네. 지금 저희 청취자들이 아무래도 연배들이 있으실 것
1: 그렇죠.
0: 같아가지고
1: 예, 예.
0: 영어를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제가
1: 아유 그렇게 또 깊은 배려까지
0: 그래서 그런 건물들인지 아닌지도 한번 컨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스프링클러,
1: 예예예. 예, 예.
0: 화재 경보기,
1: 어 중요하죠.
0: 비상구,
1: 비상구 제일 중요합니다.
0: 네, 이런 안전 설비가 완비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인 것 같아요.
1: 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베이직한 거이기 때문에 감히 그거를 중요하고 먼저 물어볼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건물이 오래되고 하는 그런 나이보다 설비.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 전기, 지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체 시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새 건물일수록 좋겠지만 새 건물이 아니라면은 그러한 것들을 최근에 교체했는지 그 교체 시기를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0: 네네.
1: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그 건물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0: 그럼요.
1: 싶어요.
0: 보험회사가 보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또 다른 하나인데요.
1: 네네.
0: 기본적인 것은 사무실 중심의 건물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냥 오피스에 앉아서 네네. 데스크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네네.
0: 사무실 중심의 건물이면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은 위험도가 낮은 업종의 테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레스토랑인데 바가 있어요. 새벽 2시까지 운영.
1: 아, 그 좀 위험하다.
0: 이런 곳들이 많은 상업용 건물과 네. 혹은 튀김을 많이 하고 캐리아웃 이런 것들이 많은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1: 그것도 좀
0: 위험하다고 판단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테넌트들이 누가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누가 있냐에 따라서 보험회사들도 그 프로퍼리를 좋아하냐 아니냐로 갈려요.
1: 야, 이제는 보험회사에다가 잘 보여야 되네.
0: 이제는 시대가 로스가 너무 많은 시대에 재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들이 결정합니다.
1: 글쎄요.
0: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위험도가 낮은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보험회사들이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다른 한 가지는 네. 그 건물이 테넌트들이 비어 있으시면 안 돼요.
1: 아,
0: 곧 저희가 테넌트 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해서 저희가 내고를 해볼 수는 있지만
1: 네.
0: 입주율이 70% 이상이 되셔야 돼요.
1: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비어 있으면 더 리스크가 적지 않나요?
0: 우리 프로니 집도 마찬가지로 집이 비어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디나이드 시키거든요. 왜냐? 관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면 집도 더 많이 낡아지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커머셜 프로퍼리도 마찬가지예요.
1: 아유.
0: 테넌트들이 없으면 그만큼 그 스토어 자체의 로케이션은 관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그래서 입주율이 낮을수록 보험회사가 디나이드 하거나 보험료를 올릴 확률이 많아요.
1: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70% 이상 그 사무실이 차야 되는군요.
0: 네, 70% 이상 테넌트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구입하셔야 돼요.
1: 오늘 새로운 걸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뭐 제가 당장 빌딩 살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알아요. 또 제가 살지도.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미리미리 이런 정보 알아두시면 좋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새 건물이면 좋지만 최근에 뭐 지붕이랄까 배관공사랄까 이거를 교체한 시기가 언제인지
0: 30년 이내에
1: 30년 이내에 네. 예, 두 번째로는
0: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비상구 등 안전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건물
1: 마지막으로
0: 알루미늄 배선이 없는
1: 건물 여기에 보험회사들이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직종이 들어가 있는 것이 또 좋다고 하고요.
0: 맞아. 위험도가 낮은 업종의 테너트들이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건물이 비어 있으면 안 되고
1: 70% 네,
0: 입주율이 70% 이상 한번 안전하게 네. 다 리뷰하고 네네. 구입하시면 노후가 편안해지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1: 예, 처음에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그럼요. 이런 걸 꼼꼼히 알아보신 다음에 건물을 사시면 노후가 편안하다. 아. 한편으로는 부럽네요. 자,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0: 버지니아 703-642-2225.
1: 메릴랜드는요?
0: 410-465-2700번입니다.
1: 버지니아 703-642-2225. 메릴랜드 410-465-2700번입니다.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오늘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의 도움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참고.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입학,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우리 연미님이 오늘은 좀 바쁜 날이라고 하시면서요 노래만 놓고 가셨어요. 장현별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장한별 씨가 하모니카를 잘 부르네요. 한복 입고 나와서 부르는데 이 노래 정말 잘합니다. 장한별이 부르는 귀거래사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 복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과 또 성경 말씀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은 10편, 19편, 14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깊은 뜻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지나가네요. 이런 것이 어쩌면 사람 사는 것 아닌가 생각도 되고요. 앞일도 생기지도 않을 일도 걱정을 모두 잊고 싶네요. 좋은 하루가 무사히 끝나시길. 맞아요. 예전에는 오늘 무슨 일 없나? 오늘 무슨 건수 없나? 막 이랬는데 요새는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에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저도 아직까지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감사해야겠죠?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네킹콜의 스타다스트 신청해 주셨습니다.

0: steals across the meadows of my heart. High up in the sky.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쉴 수 있는 기적에 감사하며 어제는 행복했던 날로 지나갔고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일은 설렘으로 기다린다. 코를 꼭 잡고 입을 열지 않은 채 얼마쯤 숨을 쉬지 않을 수 있는지 참아보세요. 30초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참아보면 그제야 비로소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숨을 쉬려고 노력하셨나요? 훗날 병원에 입원해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쉴 때야 비로소 숨쉬는 게 참으로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미 행복을 놓친 것입니다. 뛰는 맥박을 손가락 끝으로 느껴보세요. 심장의 박동은 온몸 구석구석, 실핏줄 끝까지 피가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무수히 신비롭게 박동하고 있는 심장을 고마워했나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일구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고 숨이 끊기지 않는 기적을 매일매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지 말고 20초 정도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읊조리듯 말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죽음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너 달만 해보면 자신이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말로만 하면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말한 대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잔병치레도 하지 않게 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읊조리면 쉽게 낫거나 통증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1년 후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1년 후에 우리 모두 살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던 대로 대충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웃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나게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 육신을 학대하지는 않는지, 내 마음을 들쑤시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몸이 원하는 것 이상의 음식을 먹는 것도 학대이며, 몸이 요구하는 편안함을 거부하는 것도 학대이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학대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매 순간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쉽죠?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죠. 자,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퀴즈 5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흐느적거리며 부르는 노래가 상당히 매력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물론이고 또 나이가 또 지긋하신 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장범준이 부르는 노래.

여수가 그렇게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아, 작년에 갔을 때 한번 들려볼걸. 밤바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싶다, 이 바다를. 자, 마지막 곡은 인순이가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가수 전혀 상관없습니다. 노래 제목과 노래를 잘 들으시면은요 금세 맞출 수 있어요. 정답자 발표는 월요일에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또 퀴즈도 내드리고 있고요. 퀴즈를 내주시는 분이나 퀴즈를 맞추신 분이나 두 분 모두에게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0: 벌써 헤어져야 돼요.
1: 와, 두 시간 정말 금세 가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는 정말 안 가는데 일주일은 정말 빨리 간다고. 그거보다 더 빨리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 달 또 1년?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10년 현미님. 네, 이 시간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0: 김시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마음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듯 우리도 다시 만난 이들에게 평강으로 인사하게 하소서. 마음 가득 품었던 그리움을 평강으로, 숨결로, 성령으로 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늘은 추석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서동미, 서정아의 찬양 함께 하고요. 이어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샘의 장막의 찬양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딸로,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김자경 오페라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가정. 이어서 홍순관의 음성으로 예수께로 가면, 또 신용란의 찬양으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합니다.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예수 내 구주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감사하세 찬양하세 클래식 콰이어의 곡으로 함께했고요. 감사하는 성도여 송수영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할게요.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먼저 김이 있어 감사 밴드 NCM의 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귤이 있어 감사 훈제계란 프로젝트와 이마란의 찬양 함께합니다.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시큼한 김치. 요리하기 제일 쉬운 냉동실 떡갈비. 젓가락을 들고 국그릇에 냉수를 한 잔. 일식 삼산? 어? 뭔가 모자랐는데 얼마 전 대형마트에 싸온 원 플러스 원 갓길이 찬장에 떡하니 있네요. 찬장으로 오라시는 주님의 음성 이렇게 내 마음

사람이 놓여뜯어 보면 가격은 같은데 양이 조금 줄 듯해. 하지만 겉봉투를 좀 더 신경 쓸 것 같아서 많이 팔릴 것 같긴 하다. 메뉴까지 정하시는 디테일, 이렇게 내 마음.

역시 명절에는 먹는 게 빠지면 안 되죠. 귤이 있어 감사 훈제계란 프로젝트 이 말하는 찬양, 그 전에 김이 있어 감사 밴드 NCM의 곡 보내드렸습니다. 76장 찬송 창조의 주 아버지께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안의 기쁨인데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추석 명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은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0: 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친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 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0: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에는 뭐 제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못 봤고 지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 붙잡혀 오게 된 이유가 거짓 증인들, 그러니까 그 자유민들이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 의하여서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붙잡혀 와서 이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변명하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문하는 시간이죠. 자, 그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보는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걸쳐서 그 신문 내용이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그 신문에 응답해서 하는 스데반의 말이 이게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한 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설교를 보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보면서 자기 신문 당하는 그 안에 있는 드러난 사실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이제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질문하죠.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앞에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된 내용, 그게 두 가지로 말하면 성전과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거짓 증언으로 고소했는가 하면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고 그 고소를 받았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그럼 이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 즉 너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대제사장이 굉장히 법에 의하여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신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했던 이 질문은 선의로 한 질문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어떤 진짜로 아주 간단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려고 했고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도 이게 다 걸어서 이제 스데반을 그 잘못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해도 너가 신성 모독했다라고 해서 또 잡아 넣을 거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은 위정했다라고 해서 잡아 넣을 거고 그런 사실은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정당하고 선한 의도로 말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어떻게 하든지 스데반을 잡아서 이제 잡아서 넣으려고 했던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의적인 질문이다 할지라도 악한 의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던 이 사실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답변을 하게 되고 그 답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진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는 대제사장이 말했던 악의적인 그 의도는 빼고 이 대제사장이 물었던 이것이 사실이냐고 말을 해서 그 질문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살다 보면, 우리들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말한 것은 악의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통하여서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 이것이 공동체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누구한테 들었던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옮길 때 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이거 내가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겁니다. 누구가 얘기하던데 이거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는 나는 허위사실을 전달한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피신을 갔습니다. 자, 그때 피신을 갔을 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양식을 가지고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므비보셋의 시종입니다. 므비보셋은 누굽니까?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언약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므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므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시바라는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도망갔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잘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겠습니까, 그죠? 이 어려운 때에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굉장히 자기한테 잘 대해주니.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야, 너의 주인 므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왜 므비보셋은 안 나타나고 너만 나타나느냐? 이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송하지만 이 말은 제가 붙인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주인 므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지금 므비보셋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고 이 시바가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막 붕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신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들처럼 취급했던 므비보셋조차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즉시 알았다. 그럼 므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앞으로 시바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신 갔다가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므비보셋이 거기 있단 말이죠. 다윗이 묻습니다. 므비보셋 너 지금까지 여기서 뭘 했느냐라고 말하고 보니까 므비보셋의 행색이 초라해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압살롬 반역 동안에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래 자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와 극심한 슬픔에 빠진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므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왜 예루살렘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사람은 다리 장애인이거든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피신을 못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 남아서 이 반역 기간 동안에 옷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회개와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너는 왜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위를 꾀했느냐라고 말을 할 때 므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피신하려고 내 종 시바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시바가 안장을 얹어주지 않고 팽개치고 나를 이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다윗 왕에게 가서 내가 반역을 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그제서야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자 이게 다윗과 므비보셋과 시바 사이에 일어났는데 다윗이 제일 잘못한 게 뭡니까? 시바가 했던 말을 확인 안 했죠. 확인 안 하고 화가 나가지고 므비보셋의 재산을 다 너가 가져 하고 반역이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내한테 진실이라고 말을 했던 그 사람의 말이 싹 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윗과 므비보셋 시바 사이에만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오늘 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든 것처럼 이것이 사실이냐고 선의에 가지고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우리는 그 악한 마음은 걷어내고 선한 마음으로 가정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당연하고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직장 모든 공동체에서 누가 어떤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일까?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일 때문에 공동체가 부서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 줄 압니까?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요 사실 때문에 교회가 붕괴 직진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한 사람이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몇 사람이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게 그 한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다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그것을 말한 것은 주어 담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도 이런 유사한 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거짓 증인을 막 했는데 일치가 안 됐는데 하나 일치된 거짓 증언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오늘 이 스데반을 신문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막 화가 났습니다. 뭐 성전을 짓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똑같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법정 절차로 막 가서 결국 빌라도에 넘겨주고 빌라도는 제사장에 갔다가 예수님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거짓 증언들이 했던 말을 사실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 결정적인 트리거 발단이 된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실 확인하지 않고 누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듣고 막 옮기는 이런 형태가 2000년 전에 이런 형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발단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예 뭐 이런 뭐 드러내기 하긴 사실 하기 안 되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이거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벼운 일이야.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진실하게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발단이 되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우리가 또 그 말을 한다면은. 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너가 율법,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라는 이 질문은 굉장한 질문이 되었고 이런 일 때문에 사실 확인이 이제 2절부터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이제 스데반의 긴 설교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누구를 언급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자 이제 이 긴 설교에서 큰 주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큰 주제는 뭡니까? 성전과 율법이죠. 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너가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내가 모독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 우리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어디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메소보다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는 자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적이 없는 그 이방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적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이방 땅에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하고 상관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자, 그리고 또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아, 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오늘 본문은 7장 16절까지인데 여기 있는 스데반이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창세기에 누구누구죠? 아브라함과 요셉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과 율법에 관해서 말했는데 성전에 말할 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은 성전이 아예 없는 곳입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요지고 두 번째 요지는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400년 동안 데리고 있었고 가장 강팍한 왕 바로가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일체 언급할 수 없는 우상 성전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방 땅, 그 이방 땅, 성전이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 자,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 되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함께 한다. 왜?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방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왜? 거기는 성전이 없잖아. 성전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서대반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은 성전 밖에 이방 땅에도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 이방 땅에도 이미 아브라함과 요셉 때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과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 하나님의 자유자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과 하나님과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 성전이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다르게 판단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맞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경향과 오늘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공동체의 전통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라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 안에도 계세요. 내 경험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전통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그 밖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전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던 이 생각과 건전한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건전한 생각과 이성이 하나님과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둘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경험과 내 논리와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전통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잘못은 뭔가 하면 이것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가두려 했다가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판단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인도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 지성과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이스라엘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연설과 봉헌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실은 이 말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 진짜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성전에 계시는구나. 그게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이제 생각을 좁게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만 갇혀 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시이기도 한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율법이 경직화되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것이. 자,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이 말을 잘못했냐? 아닙니다. 말을 잘못 안 했는데 나중에 봉헌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열왕기상 8장 2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것은 주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포용하지 못하는데 내가 지었던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뭘 선포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가두, 성전 안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율법이 경직화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좋은 대로만 성전을 해석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만 해석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말했던 것을 스데반이 다 깨부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도 계시는 것이다. 이 성전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논리와 우리들의 경험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서대반의 설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에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한 군데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여기 성전 건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안에만 함께 계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성전 건물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혼자,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는 그 성전 건물은 그냥 빌딩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성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매이는, 하나님께서 매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제한됩니까?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로 무한한 사랑으로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잘 들어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시는 줄 압니까? 교회 건물이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여기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이걸 하나님께 간구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는데 스데반이 이것이 바로 성전에 대해서 사실입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되어버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은혜가 더 좋거든요. 하나님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은 이 고난을 싫어하면서 동시에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동시에 싫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은혜를 또는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율법과 관련돼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렸고 율법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율법처럼 만들어버렸고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삶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할 때 스데반은 율법에 대한 사실이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율법처럼 만들어버렸고 율법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더 하나님에게 더 신실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스데반의 삶이 오늘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과 율법, 지금 우리 안에는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교회고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지키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늘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화하고 율법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율법처럼 만드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겸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선하님 친구교회는 영혼구원, 제자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상원이 이란전 중단을 요구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49대 50, 한 표차로 부결했습니다. 공화당에서 4명이 찬성했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이란전을 둘러싼 의회 내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난 5월 경고 이후 4개월 만에 대만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국빈 만찬에 미국 AI, 반도체, 빅테크 수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AI 경쟁을 두고 미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부각됐습니다. 미국의 경유 수출 제한 가능성에 유럽이 긴급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경유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경유 가격도 다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전쟁 종결 여부는 미국이 선택할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1%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01% 올라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 대출 금리가 7.03%로 8개월 만에 7%를 넘어섰습니다. 금리 상승에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시장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북미에서 실적이 부진한 매장 250곳을 추가 폐점합니다. 지난해 627곳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비용 절감 효과로 미국 매장 매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MNST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ICE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150건 이상의 증언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워싱턴 DC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탑승한 승용차가 백악관 남쪽 현관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시 주석의 백악관 도착과 함께 시작한 공식 환영식에 이어 회담까지 마쳤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미중 정상이 마주 앉은 건 지난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따른 회담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건 2023년 이후 3년 만이며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은 건 2015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날 회담은 두 정상의 모두 발언도 공개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일부 사진 기자만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회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대신 두 정상은 환영식에서 연설을 통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두 나라가 협력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시 주석과의 친분이 2016년 자신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면서 시 주석과 나는 양국이 직면한 문제들에 협력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양국이 동맹이 되기도 했다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광활한 대양과 엄청난 거리, 수많은 차이를 넘어 양국 국민을 연결했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도 연설에서 미중이 진정으로 협력해야 한다. 양국의 이익은 깊게 얽혀있고 협력 공간은 매우 넓다며 미중 협력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국 방문 당시 합의한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미중 관계라는 큰 배를 안정적으로 멀리 인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정상의 AI 관련 메시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발전으로 인한 인류 번영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시 주석은 급속히 발전하는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책임감을 갖고 규제와 통제에 나설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마우스트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24일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는 건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 성향을 지닌 폭스뉴스는 이날 저녁 브렛 바이어와의 스페셜 리포트 프로그램에서 이런 발언을 포함한 페제시키안 대통령 인터뷰를 방영했습니다. 브렛 바이어가 진행한 이 인터뷰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이란 측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며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 적이 없지만 만약 그들이 우리와 계속 싸우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끝내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결코 아니라며 대량 살상 무기 보유는 종교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올해 2월 공습으로 숨진 전 이란 이슬람 공화국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여러 차례 이 점을 지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60% 수준까지 농축한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희석시킬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은 현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건강하며 정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국민들의 삶에 끼치고 있는 영향을 거론했습니다. 페제시키안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상태에 대해 상당히 건강하다며 약 한 달 전에 7시간가량 만났을 때를 설명하면서 그의 건강이나 외모에 별다른 큰 문제가 보이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전쟁 발발 때 공습을 받아 일상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받아왔습니다. 부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비롯해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런 추측은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 테크업계가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부과하는 10만 달러대 수수료 방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테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테크넷은 미국 투안보부에 공개 의견서를 내고 신규 H1B 청원 한 건당 10만 3,265달러를 부과하는 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테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문직 비자 한 건당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각 기업에 청원 수수료로 청구하겠다는 미 정부의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주요 미 테크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테크넷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에 입법 예고한 H1B 비자 수수료 규칙안을 철회해달라는 공개 의견서를 24일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규칙안에 따르면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대해서 기업이 한 명당 10만 3,265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어 온 다른 수수료와는 별도입니다. 테크넷은 이에 대해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한다면서 중국과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 기업들이 세계 혁신을 선도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면서 미 공동체의 번영을 창출하려면 필요한 것이 전 세계 최고의 인재라며 이 안은 미 기업들이 전 세계 최고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는 수수료 부담에 따른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등은 전 세계 AI 연구자들 중에 절반이 중국인이라며 고숙련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미국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도 지적해왔습니다. 황 CEO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테크업계 CEO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H1B 비자 프로그램은 1990년에 의회의 입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주된 경로입니다. 이 비자 소지자들은 일정 조건 하에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제도는 미 테크업계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인력 기반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4일 오전 폴란드의 한 수도원에서 31세 우크라이나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신부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폴란드 남동부 수도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수도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성직자와 신자들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 5명 가운데 3명은 성직자, 2명은 일반 신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신부 한 명이 숨졌고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한 신부가 고해성사를 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이날 독일에서 폴란드로 들어온 뒤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이동하던 중 수도원에 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야로스와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끔찍한 범죄라고 표현하며 범인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용의자가 폴란드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는 전쟁 이후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유입됐습니다. 최근 양국 사이에 사회적 긴장이 나타나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건이 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7년 전 부활절 아침, 교회와 호텔을

동시에 덮쳤던 폭탄 테러. 스리랑카 법원이 이 사건에 연루된 15명에게 무려 200년에서 26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셈입니다.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22일 2019년 부활절 테러를 계획하거나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명 가운데 1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테러는 2019년 4월 21일 부활절에 발생했습니다.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교회와 호텔에서 폭발이 잇따랐고 260명 넘게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영향을 받은 현지 극단주의 세력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테러범들이 범행 직전 무장한 채 IS에 충성을 맹세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무려 2만 3천여 건의 혐의가 다뤄졌고 판결문만 3천 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량도 눈길을 끕니다. 5명은 각각 200년, 5명은 220년, 4명은 240년, 그리고 1명은 260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형을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의 태도도 현지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고 판결문 낭독이 길어지자 기도할 시간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당시 테러를 막지 못한 정부 보안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사와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스타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이번에는 한국 라면이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한국식 라면을 직접 끓여 먹어보는 이른바 한강 라면 체험 행사가 로마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건물 테라스에 서울 한강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즉석 라면 조리기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간이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네컷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말 그대로 로마 한복판에서 잠시 서울 한강으로 순간 이동하는 겁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루 10명씩 받는 체험 예약이 단 5분 만에 모두 마감됐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파스타를 비롯한 자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로 꼽히는데요. 그런 이탈리아에서 한국 라면을 직접 먹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겁니다. 체험장을 찾은 한 현지 셰프는 한국 라면을 처음 먹어봤다며 한국 음식에 호기심이 생겨 앞으로 한식당에도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단순한 음식 체험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역사박물관과 함께 마련한 전시의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폴란드 수도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부터 7년 만에 마무리된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재판, 그리고 파스타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불고 있는 한국 라면 열풍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3: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4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에서 양국의 오랜 뇌관인 대만 문제가 더욱 부각됐습니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2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미국 측을 향해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 관련 공식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에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띄우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이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선언해달라고 비공개로 요구해왔다고 당시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전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 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입장을 유지했었습니다. 2024년 11월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국이 평화를 원한다면 대만 독립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이 선택한 문구를 보면 양국 간 미묘한 관계 변화가 드러난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올해 5월 시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대만 문제에 관해 잘못 처리하게 되면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시 주석의 경고성 메시지 이후 미국 측이 실제로 대만 문제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지난 23일 중국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처리하는데 전반적으로 비교적 신중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패키지에 대한 승인도 미루고 있습니다. 중국이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된 데는 히토르 자원을 무기로 한 지렛대와 강해진 협상력 또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후 4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안방에서 그와 다시 마주앉게 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 정리가 양국 관계 안정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 측이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미중 간 전략적 협력과 양국 관계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중반으로 향해가는 시점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면전에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2012년 집권한 시 주석 또한 내년에 그의 총서기 4연임 여부가 주목되는 중국 공산당 제21차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을 강화해온 가운데 미 정부가 입장 변화를 발표할지 명시적 선언은 없더라도 물밑에서는 변화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대만 담당 국장을 지낸 제니퍼 웰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연구원은 시 주석의 달라진 표현에 관해 의미적인 변화 정도에 불과해 보여도 그 영향은 중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 방식을 바꿔준다면 중국은 이를 이용해 미국의 지원에 대한 대만의 신뢰를 약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건 중국 정부가 대만 독립 지지 세력이라고 간주한 이들을 억제하는 노력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버지니아주의 은퇴 플랜 의무화 대상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한인 사업주들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스 뮤추얼 애틀랜틱이 버지니아 한인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은퇴 플랜 의무화 제도와 등록 절차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2: 메스 뮤추얼 애틀랜틱이 버지니아주의 은퇴 플랜 의무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한인 사업주 대상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9월 23일 비엔나 타워스 크레센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한인 사업주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버지니아주의 은퇴 플랜 의무화 대상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피터 톰슨 리타이어 패스 버지니아 디렉터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등록 마감일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10명에서 24명인 사업체는 9월 30일까지, 직원 5명에서 9명 또는 25명인 사업체는 10월 30일까지 리타이어 패스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트타임 직원을 포함해 직원 1명당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은퇴 플랜과 관련한 세제 혜택과 절세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김운수 공인회계사는 사업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절세 방안을 설명했고, 김경은 매스뮤추얼 애틀란틱 대표는 사업체의 규모와 재정 상황, 직원 구성 등에 맞는 은퇴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한인 사업주는 주정부로부터 은퇴 플랜 등록과 관련한 통지서를 받고 당황했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등록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게 돼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스뮤추얼 애틀랜틱은 10월 8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페어팩스 사무실에서 후속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업체 유형별 은퇴 플랜 비교와 절세 전략을 비롯해 비즈니스 승계와 사업주 자산 보호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이 많겠고 바람이 불면서 실제 기온보다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4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한층 더 흐려지겠습니다.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낮아지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주말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우산과 함께 바람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비교적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햇볕이 더해지면서 활동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다소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 외출하시는 분들은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고 한때 약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체로 햇살이 나타나는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상으로는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 기온 59도, 섭씨 15도로 전망됩니다. 선선해진 날씨 속에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시간대별 기온차에 맞춰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지역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이번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2: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1: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 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고까지 $990 플러스 항공.
2: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1: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프렌투어.
4: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5: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4: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6: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7: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6: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7: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6: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8: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6: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7: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9: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10: 전화하세요. 201-346-3800.
11: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12: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11: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12: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탓 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11: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12: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11: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12: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11: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2: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11: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 로펌.
11: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12: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11: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인 김 합동 법률사무소
12: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이 24일 연방의회 상원에서 간발의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습니다. 상원 100명 중 99명이 투표해 가결 요건은 50표였습니다. 현재 상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 53명 가운데 4명이 찬성적으로 이탈했습니다. AP통신은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랜드폴, 톰 틸리스 의원이 찬성 투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및 무소속 47명 가운데 존 패터먼 의원은 반대 투표했습니다. AP는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이란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한 지 며칠 만에 이뤄진 이 표결은 의원들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에 대한 입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마지막 기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전쟁 권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의사 표현입니다.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5일 별도의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건 세 번째였습니다. 당시 표결에는 이란에 관한 군사작전 제한에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수행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커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10월 2일 열리는 연례 갈라를 앞두고 24일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갈라의 주제는 친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상담소 한 라인에는 4천 건이 넘는 상담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석은 기자가 전합니다.
2: 뉴욕가정상담소 KAFSC가 9월 24일 목요일 오전 플러싱 사무실에서 연례 갈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갈라는 오는 10월 2일 금요일 맨해튼 치프리아니 월스트리트에서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친정입니다. 상담소를 찾은 여성들이 상담소에 오면 마치 친정에 온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주제를 정했다고 이지혜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갈라에서는 배숙희 목사와 한나 양 뉴욕타임즈 부사장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배숙희 목사는 이민 1세대를, 한나 양 부사장은 이민 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됐습니다. 배 목사는 1990년대 뉴욕 가정 상담소 한라인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73년 미국으로 이민 온 뒤 맨해튼 32가의 작은 사무실에서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함께 가정법원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들이 체면과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주변에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라인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배 목사는 이날 지금은 크게 확장된 상담소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3: 아, 사실은 이렇게 크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이 사회가 뭐 폭력, 가정폭력 이슈 말고도 청소년,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이슈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커질 수밖에, 커져야만 되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들어왔습니다.
2: 상담소가 커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가정상담소 한라인에는 4천 건이 넘는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재 소장은 과거에는 남편의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정신적, 경제적 폭력은 물론 이민 신분을 악용한 폭력과 아동폭력, 성폭력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아직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의 인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한국어 상담 창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등이 안내하는 미국 전국 가정폭력 한라인의 경우 한국어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우리가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 피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겠으면.
2: 이번 갈라에서는 앵커 비비안 리가 사회를 맡고 심청전을 뮤지컬 다이브로 재해석한 작곡가 줄리아 류의 공연도 마련됩니다. 또 한식 체험과 캐비어를 곁들인 샴페인 마스터 클래스, 김치 등이 경매에 나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오는 10월 23일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침묵의 행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욕가정상담소의 24시간 한국어 한라인은 718-460-3800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데이터 센터와 관련 인프라 투자가 철도와 고속도로 등 과거 대규모 인프라 건설 붐을 뛰어넘어 미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0: 2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브루킹스 연구소가 공개한 경제학자 스테인판 니우에비르흐의 추정을 인용해 2025년에서 2032년 미국 데이터 센터와 AI 관련 인프라에 총 10조 3천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간 AI 인프라 투자액이 미국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평균 3.6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가 단일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이처럼 크게 의존한 적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막대한 AI 투자는 이미 미국의 산업과 고용, 자산시장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민간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은 37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약 90억 달러 늘었습니다. 링크드인 추산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AI와 관련해 생겨난 신규 일자리는 75만 개 이상입니다. AI 관련 구인 공고의 중간 연봉은 약 18만 달러로 전체 일자리 중간값인 8만 달러의 두 배를 웃돕니다. AI 붐은 주식시장 상승을 통해 가계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의 주식 및 뮤추얼 펀드 보유액은 63조 달러로 2022년 말에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AI 인프라로 전력과 인력, 장비 수요가 몰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AI 투자에 부채가 동원되고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 위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건설에 투입된 부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그 여파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버퍼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특정 언론사 취재진의 출입을 계속해서 막아서며 언론의 자유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원의 즉각적인 출입 복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취재진이 거부당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White House still bars CNN, MS Now, and Politico despite court ruling. 법원 판결에도 백악관, CNN, MS Now, Politico 출입 계속 불허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remier Earth ordered the immediate restoration of their access. 연방법원 판사가 이들의 취재 권한을 즉시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Restoration, 이전 상태로의 복원 또는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동사 restore, 회복시키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기사에서는 취재진의 출입 권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Their access, 그들의 접근 권한. 여기서 access는 상황에 따라 접근 권한, 이용 권한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새벽 1시경 연방법원 판사가 해당 언론사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즉시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뒤 아침 백악관 입구에서 기자들이 다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It was not initially clear if the administration was intentionally defying the judge's order or if the journalists had been blocked because of some logistical confusion. 행정부가 판사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속, 절차상의 혼선으로 인해 취재진이 막힌 것인지는 초기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It was not initially clear.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분명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죠. Initially, 처음에는 이란 의미입니다. Intentionally defying,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Defy는 단순히 무시하다보다 강한 표현인데요. 권위, 법률, 명령 등에 반대하다, 거역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ogistical confusion에서 logistical은 원래 물류나 수송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실무적, 절차적인, 행정 현장에 라는 뜻으로 쓰여 현장 수속상의 혼선을 의미합니다. 백악관의 의도적인 불복인지 보안 당국 간의 실무적 전달 오류인지 해석이 분분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Mr. Trump's ban on the outlets prompted the major networks to suspend the television pool.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지 조치는 주요 방송사들이 공동 취재단 TV 풀 운영을 중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Mr. Trump's ban on the outlets.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언론사들의 출입을 금지한 조치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outlets은 매장이 아니라 언론사, 언론 매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an on, 대상, 어떤 대상에 대한 금지 조치란 의미죠. prompt, 무언가를 유발하다, 촉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suspend, 중단하다 라는 뜻인데요. stop보다 공식적인 느낌이 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풀은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대표 취재를 진행하는 공동 취재단을 뜻합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관의 취재 제한에 반발하여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 영상 공유를 거부하고 공동 취재단 운영을 중단하는 강수로 맞섰습니다. Politico wrote in a note to staff that the outlet will pursue further legal remedies. 폴리티코 측은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추가적인 법적 구제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ursue legal remedies,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다, 법적 절차를 밟다 라는 뜻으로 법률이나 비즈니스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remedy는 약이나 치료법 외에도 법률 용어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백악관의 출입 거부가 계속될 경우 법원에 즉각적인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언론사들의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 자유와 행정부의 권한이 첨예하게 맞서며 법원 판결조차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악관과 해당 언론사들이 어떤 대응을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브넨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예정되었던 뉴저지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이 날씨 관계로 9월 25일 금요일 하루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 음악과 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켄셋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굿뉴스 보청기에서는 무료 청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직접 현장을 찾아 한국 방문 시 필요한 건강검진 예약과 관련된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축제의 즐거움도 풍성합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을 비롯해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및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대와 국적을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뉴저지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 한국의 맛과 멋, 흥과 정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에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금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모든 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뉴저지에서 만나는 한국의 가을 K-페스티벌에서 함께하세요.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국회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상원이 이란 전 중단을 요구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49대 50, 한 표차로 부결했습니다. 공화당에서 4명이 찬성했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이란전을 둘러싼 의회 내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난 5월 경고 이후 4개월 만에 대만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국빈 만찬에 미국 AI, 반도체, 빅테크 수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AI 경쟁을 두고 미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부각됐습니다. 미국의 경유 수출 제한 가능성에 유럽이 긴급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경유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경유 가격도 다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전쟁 종결 여부는 미국이 선택할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1%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01% 올라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 대출 금리가 7.03%로 8개월 만에 7%를 넘어섰습니다. 금리 상승에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시장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북미에서 실적이 부진한 매장 250곳을 추가 폐점합니다. 지난해 627곳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비용 절감 효과로 미국 매장 매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MNST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아이스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150건 이상의 증언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마련한 국빈 만찬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미중 인공지능 경쟁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업계를 이끄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만찬 초청자 명단에는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Chat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와 그렉 브록먼 오픈 AI 사장 겸 공동 창업자가 포함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겸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등 AI 개발 경쟁을 주도하는 미국 빅테크 수장들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리사 수 AMD CEO, 산제이 메우로트라 마이크론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 반도체 업계 인사도 초청됐습니다. AI 모델 개발부터 이를 구동하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소비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미국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업의 수장들이 두루 이름을 올린 겁니다. 특히 이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AI가 주요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 같은 명단이 공개돼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자리한 헤드 테이블에도 젠슨 황, 리사 수, 일론 머스크, 팀 쿡 등 CEO 4명이 함께 앉았습니다. 젠슨 황과 리사 수는 대만계 미국인이고 머스크의 테슬라와 쿡의 애플은 중국 현지 공장과 시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입니다. 다만 AI 기업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초청 명단에 없었습니다. 아모데이는 최근 AI 개발 속도 조절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이 사기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시 주석 환영식에서 이번 시 주석의 방미 기간 안보와 기술 분야뿐 아니라 자신이 AI 대신 사용하는 표현인 슈퍼지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중국과 미국은 모두 AI 대국이라며 우리는 AI를 잘 발전시키고 교제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백악관이 공개한 만찬 초청자 명단에서 중국 기업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비롯해 시 주석의 최측근인 차이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당정 고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미중 AI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의 맞상대로 꼽히는 중국의 주요 AI 등 기술 기업 경영자들은 공개된 명단에 없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미국 기업 대표단을 대동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기업 CEO 일부가 이번 정상회담 직전 워싱턴에 도착했지만 시 주석의 방미와는 별도로 미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주요 인터넷 자동차 기업 다수가 중국군과의 연계 등을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어 이들 기업인을 국빈 만찬에 초청하는 건 미국 당국자들에게 까다로운 문제가 됐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이날 환영식 연설에서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공정한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면서 미국이 중국 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정부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피트엑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만찬에는 미국 재계 거물들도 대거 초청됐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와 레리 핑크 블랙록 CEO, 스티븐 슈어츠먼 블랙스톤 CEO,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등 금융계 인사들을 비롯해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짐 타이클릿 로키드마트 회장 겸 CEO, 메리바라 제네럴 모터스 CEO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내 30년 만기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5주 연속 상승해 7%를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용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4일 미 국가정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주택대출 평균금리는 7.03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에 6.95%보다 0.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년 전인 6.30과 비교하면 0.73%포인트 높습니다. 프레디맥 지표는 전국의 대출기관들을 대상으로

0: 아직도 주택 대출 금리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6%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랜 침체기를 겪던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됐고 이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며 주택대출 금리를 밀어올렸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2023년의 최고치인 7.79%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브라이트 ML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사 스턴트반트는 7%라는 문턱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 선을 넘으면 시장의 위축 효과를 불러와 올가을 주택 거래가 크게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미국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북미 지역 지점 250곳을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CNN 방송과 AP통신 등은 24일 마이크 그램스 스타벅스 최고 운영 책임자가 이날 성명을 내고 재무적, 정성적 성과가 낮은 지점 250곳을 이번 주 안에 폐쇄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스타벅스는 북미 지역에 매장 18,00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쇄되는 지점은 전체 약 1%에 해당합니다. 이번 폐점 계획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와 직원 퇴직 비용으로 3억 달러를 쓸 예정입니다. 매장과 인력을 줄여 비용 절감을 하는 건 2024년 스타벅스에 합류한 브라이언 니콜 CEO의 일관된 기조입니다. 지난해에는 실적이 낮은 매장 627곳을 닫았고 본사 직원 900명을 해고했습니다. 올해 시카고와 애틀랜타, 댈러스, 버뱅크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고 본사 300명을 추가 감원했습니다. 또 지난 8월 테네시주 내슈빌로 이전을 거부한 인력을 포함해 디자인과 개발, 기술 분야 직원 20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처럼 경영진이 엄격한 비용 통제에 나서면서 수익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매출은 1년 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최근 분기에는 미국 매장 매출이 7.9% 증가했습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뷰티 분야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오는 9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눈썹 문신과 두피 문신 기술을 중심으로 실습 교육이 마련됩니다. 위생과 안전 교육은 물론 뉴욕시 타투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준비와 관련 안내도 제공합니다. 교육 장소는 퀸즈 플러싱과 맨해튼 두 곳입니다. 플러싱에서는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영어 수업이, 오전 11시 30분부터 한국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 맨해튼에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이 열리며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어, 오전 11시 30분부터 영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신청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929-380-322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S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제10회 건강과 웰니스 2026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늘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뉴저지 타노플라이에 있는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8세 이상 무보험자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영양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또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티대 등 각종 예방접종과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검사, 유방암 검사 정보도 안내합니다. 이와 함께 메디케어 신규 신청과 보험 상담, 소셜 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약사와의 약 체크업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 문의는 201-541-120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주민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공공요금 지원 정보입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가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리헵과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할인해주는 유틸리티 할인 프로그램 UDP의 올해 신규 신청은 현재 마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DC의 새 회계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DC 환경에너지국은 다음 회계연도 신청과 관련한 새로운 공지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청 재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1일에 자동으로 신청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으로 UDP는 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전기요금은 연간 최대 475달러, 가스요금은 겨울철 최대 276달러, 수도와 하수도요금은 연간 962달러 이상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리헵은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자격에 따라 250달러에서 최대 1800달러까지 한 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부 발행 신분증과 가구원 소득증명, 소셜 시큐리티 카드, 최근 전기, 가스, 수도요금 고지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C 환경에너지국 웹사이트나 31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해외지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엄마, 별일 없죠?
3: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4: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각상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미 동부 해안에 강한 노리스터가 발달하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내륙 지역은 폭풍 중심에서 비껴갈 가능성이 있지만 뉴저지 해안과 롱아일랜드, 뉴잉글랜드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해안 지역도 강풍과 높은 파도, 해안 침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보름달까지 겹치면서 해안 침수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8: 이번 주말 미 동부 해안을 따라 강한 노리스터가 발달하면서 해안 지역에 강풍과 폭우, 높은 파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보에서는 폭풍의 정확한 진로와 강도에 아직 변동성이 있지만 뉴욕시를 포함한 내륙 지역보다는 뉴저지 해안과 롱아일랜드 동부 등 해안 지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해안과 롱아일랜드 일대에는 강한 북동풍이 불면서 높은 파도가 일고 해안 침수와 해변 침식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해안에서는 최대 시속 50마일 안팎의 강한 돌풍이 예보됐습니다. 이번 폭풍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름달과 겹치는 높은 조이입니다. 토요일 보름달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조수 수위가 높아지는 데다 강한 바람이 바닷물을 해안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저지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예보에서는 평소보다 조수 수위가 1에서 3피트가량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뉴욕주 당국도 롱아일랜드와 뉴욕시의 해안 및 저지대 주민들에게 침수와 높은 파도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해안 역시 강풍과 높은 파도, 해안 침수 위험이 예상되고 있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뉴잉글랜드 해안 지역에서는 더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경우도 해안과 체서피크만 주변을 중심으로 강풍과 높은 파도, 국지적인 침수 가능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남쪽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북쪽으로 뉴잉글랜드까지 동부 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국과 기상 전문가들은 주말 해안가 방문을 가급적 피하고 야외에 있는 가구나 쓰레기통 등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미리 고정하거나 실내로 옮겨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주말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뒤 다음 주 초부터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풍의 진로에 따라 지역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K-Radio입니다.
7: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세관 단속국에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ICE가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지른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ICE가 집중적으로 활동한 4개 도시에서 3월에서 6월 수집한 150건 이상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허위 문구로 선동된 대규모 구금 및 추방 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가능한 많은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난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디아 다르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은 보고서에서 복면을 쓰고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거리에서 사람을 공격하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건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CE는 근본적으로 망가진 상태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며 미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하는 이민단속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ICE를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윌베르 라파엘 가르세스 페레스가 ICE 요원의 총격으로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왔습니다. ICE는 이미 지난 1월에도 미니에폴리스에서 발생한 이민자 총격 사건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히스패닉 유권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이 많겠고 바람이 불면서 실제 기온보다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4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한층 더 흐려지겠습니다.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낮아지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주말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우산과 함께 바람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비교적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햇볕이 더해지면서 활동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다소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 외출하시는 분들은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고 한때 약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체로 햇살이 나타나는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상으로는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 기온 59도, 섭씨 15도로 전망됩니다. 선선해진 날씨 속에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시간대별 기온차에 맞춰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이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1: 하루 중에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들고 습관적으로 15초짜리 혹은 30초짜리 숏폼 영상을 계속해서 넘겨보고 계신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달콤한 디저트나 아니면 매콤한 음식이나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생각에 들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이런 행동들, 과연 단순한 취향이나 습관인 것일까요? 의학 전문가들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중독 증상일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을 위협하는 다양한 중독의 양상, 그리고 그 위험성,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디지털 중독입니다. 최근에 뇌과학 그리고 의학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에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팝콘이 팡팡 터지듯이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우리의 뇌가 반응을 하고 잔잔한 일상의 자극에는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바로 팝콘 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15초에서 1분 남짓의 짧은 영상, 그러니까 이런 숏폼을 연속해서 계속 보게 되면은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급격하게 분비된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짧고 강렬한 자극이 반복되면 뇌의 전두엽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또 확정적으로 입증한 대규모의 임상 연구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그런데 또 이런 중독 말고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또 다른 일상형 중독이 있습니다. 바로 초가공식품과 당 과다 섭취인데요. 우리가 정제설탕이라던가 단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일명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뇌의 보상회로가 자극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기분 전환, 쾌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급격히 올라간 이 혈당은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는 이것을 위기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또다시 단 음식이라던가 강한 자극의 음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이런 음식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사례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바로 쇼핑 중독 그리고 배달 음식 결제 습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것을 스트레스나 불안 아니면 번아웃 같은 것들을 해소하려는 통제력 저하와 관련된 행동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에 뇌에서는 기대감으로 인한 도파민이 최대치로 분비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물건이 배송이 된다거나 아니면 음식이 도착하고 나면 그 쾌감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요. 극심한 후회와 허무감, 심할 경우에는 경제적 불안감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의 빈자리를 물질이나 소비라는 자극으로 채우려다 생기는 대표적인 행동 중독의 양상이라고 해요. 또 반대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 지나치게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바로 운동 강박인데요. 이 운동 강박이라는 말 역시 공식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임상 현장에서 관찰되는 행동 양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돌핀 그리고 엔도카나비노이드 같은 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상쾌함을 느끼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느낌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면 관절이나 근육이 다쳐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운동을 쉬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건강을 위한 행위가 오히려 나중에는 신체를 망가뜨리는 역설적인 중독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의학적으로 가장 명확하면서도 치명적인 위험을 가진 전통적인 물질 중독입니다. 바로 알코올, 카페인, 또 니코틴 의존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주목받은 위험 요소는 혼자 마시는 술, 즉 혼술 습관입니다. 술은요, 뇌의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GABA라는 것을 자극을 해서 일시적으로 불안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의 자연스러운 감정 조절 기능을 저하시키고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파괴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오히려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알코올 의존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 거죠. 이 밖에도요, 다양한 중독들이 더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한 중독에 쉽게 노출이 되는 걸까요? 뇌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가 자극에 의해서 변형된 뇌의 생리적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강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파민 수용체의 개수를 줄여버린다고 해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용체가 줄어들면 예전과 똑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극,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물질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고리가 고착화된 상태가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실천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극의 물리적 차단입니다. 바로 도파민 디톡스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폰 사용 기간을 좀 제한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폰에다가 설정을 해둔다거나 아니면 침실에 스마트폰을 들고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스마트폰과의 거리 두기를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요, 느린 자극으로의 대체입니다. 쇼폼이나 단 음식처럼 이런 즉각적인 쾌감을 주는 자극 대신에 20분 이상의 야외 산책이라던가 독서라던가 아니면 정갈한 식사처럼 이렇게 뇌에 좀 천천히 작용을 하는 대체 자극을 일상에 일부러 곳곳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슬로우 도파민, 그러니까 느린 도파민 회로를 우리가 다시 활성화하는 과정을 갖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전문가와 주변의 도움입니다. 중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중독 유사 행동이 신체적 일상적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라면 이런 경우에는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나 아니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전문적인 상담,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말 눈만 뜨면 온갖 화려하고 강렬한 자극들이 우리의 뇌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자극에 우리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행복 또 소소한 평온함은 조금씩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오늘은 잠시 스마트폰 내려놓고 달콤한 음료 대신에 따뜻한 물 한 잔, 따뜻한 카페인이 없는 티 한 잔 이런 식으로 내 뇌에게 휴식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1: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한국산 샤인머스캣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키박스당 21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호프 제공입니다.
5: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6: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5: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6: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5: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6: 야,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5: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7: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0: 미국 내 경유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금지 가능성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연합이 화들짝 놀라 미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럽 각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경유 수출 통제 조치를 자제토록 설득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올로프 길 대변인은 공동시장에 영향이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긴밀한 파트너들끼리 서로 상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예전에 러시아와 중동으로부터 사들였던 물량을 대신해 미국산 경유, 원유, 액화천연가스를 대거 수입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미국산 원유 석유제품 수입은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보다 30% 늘었고 가스 수입은 18%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디젤 수출 통제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연합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전면적 수출 금지는 없을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경유 선물 가격 폭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했지만 결국 또 반등세로 돌아서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경유의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최근 사상 최고 기록을 잇따라 깨뜨리면서 최신 집계인 21일 기준으로 갤런당 $6.529까지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경유 공급이 빠듯한 상태에서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경유 수출 금지를 시행하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 충격파가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충격은 유럽에서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3월에서 7월 유럽연합 디젤 수입량의 4분의 1이 미국산이었으며 8월엔 이 비중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홍해 인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그간 유럽에 경유를 공급하던 공급원 중 하나가 최근 가동을 멈췄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이 심각한 주차 공간 부족과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매일 아침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 길거리에서 1시간 이상을 허비하고 있으며 시 당국의 방관 속에 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슬 기자입니다.
1: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이 매일 아침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심각한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집을 나서 학교 인근 골목을 4, 50분씩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주차난을 견디다 못해 학교 인근 주택에 개인차고를 매달 $100씩 내고 대여하거나 인근 상가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견인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개교한 퀸즈의 한 신설 고등학교는 1억 7,8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이 투입된 최첨단 시설을 갖췄음에도 교직원 전용 주차 공간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교사들이 인근 패스트푸드점이나 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다 차량이 견인되는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사들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던 학교 주변 도로마저 스쿨버스 전용 구역으로 엄격히 제한되면서 비어있는 버스 구역에 주차했다가 $150가 넘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사 노조에 따르면 시 당국은 교직원 주차 허가증 발급수와 지정 구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도로 확충, 야외 식당 쉘터 설치, 시티바이크 대여소 증가 등이 더해지면서 노상 주차 공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하고 있지만 롱아일랜드나 외곽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환승이 복잡한 지역으로 출근하는 교사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퇴직 교사들과 현직 교육자들은 20년 넘게 반복되어 온 주차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뉴욕시가 교사들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주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이윤슬입니다.
0: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 88%가 우려한다고 답했고 연방정부가 AI 교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71%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국인 10명 중에 9명꼴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여론조사 업체 SSRS와 함께 지난 16일에서 17일 미 성인 1,206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AI가 언젠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88%가 우려한다고 답했고 기대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습니다. 비슷하게 AI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 증가를 두고도 우려한다는 응답이 기대한다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AI 기술 발전이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응답은 82%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측면에서 미국인들은 AI 기술이 자신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AI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응답자의 71%는 연방정부가 AI 발전 규제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은 85%, 공화당은 63%, 무당파는 67%를 아우르는 추당적 민심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진보 대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트럼프 책사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등이 AI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낸 현상과 일맥상통한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AI 기술 발전 속도와 데이터 센터 건설 가속 등 현재 AI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20%포인트 이상 우세했습니다. 한편 응답자 중에서 등록 유권자의 64%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AI와 데이터 센터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24일 미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 급등 속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61.61포인트 하락한 51,349.98로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9포인트 떨어진 7,704.13을 나타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34포인트 오른 26,939.37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2004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5.5%까지 올라 2004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각종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장중 5.22%까지 치솟아 200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4.94%로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시장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도 강화됐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오는 10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약 70%로 반영했습니다. 제이슨 스티븐스 에버턴 웰스 설립자는 지금은 채권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시장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보다 금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인지 5%를 웃도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국 주택시장과 기업 차입, 사모시장, 주식 가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1.40까지 올라 지난 7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시장의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에서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중동 분쟁을 단계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의 중인 방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유가도 3% 넘게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11월 물은 전장 대비 3.52달러 급등한 배럴당 106.60달러에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45달러 뛰어오른 배럴당 94.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제4회 미 동부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오는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자리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 PGA의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가티 골프 동호회 김인덕 회장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1: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인간다움의 저자 서울대 철학과 김기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사실 이 나머지 45의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나온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2: 아, 영광입니다.
1: 네.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인간다움이라는 아주 묵직한 네 글자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요즘 전쟁이다, 어떤 잔혹한 사건, 사고들, 그리고 뭐 AI의 출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이 좀 짙어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또 특별히 이렇게 인간다움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이유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2: 그 사실 저희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야수하고 천사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1: 교수님의 마음속에,
2: 내 마음속에
1: 천사는 있는 건 알겠는데 야수가 예. 있습니까?
2: 아, 야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경쟁 같은 걸 해야 되고 꼭 이게 어떤 제로섬 게임처럼 누군가를 압도해가지고 더 나가서 어떤 명성을 얻는다든가 부를 얻는다든가 뭐 이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그 관념은 나로 하여금 어떤 정글로 내밀고 야수이게끔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들은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생각, 그 야수처럼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야수에 가까운 건가, 아니면은 천사적인 측면, 뭔가 선한 그런 측면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내가 과연 인간다운 사람인가, 짐승과 정글에 있는 존재하고는 다른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인간다움이란 뭐고 그걸 내가 만족시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책의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좀 특이한 시대가 이제 도래하니까 AI 시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단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으로 이제 기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점차 그 마음의 영역, 정신의 영역까지 기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다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실제적 고민하고 봐서 이 책을 쓰게 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1: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을 봤을 때는 인간다움을 고민하는 것이 시대적 질문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게 뭐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인간다움이라는 것들을 스스로 질문화해서 물어본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좀 질문을 이어가 보면 무엇보다 인간다움은 그럼 뭔가? 이런 질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세 가지는 어떤 것인가요?
2: 그 세 가지가 뭔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들, 삶의 지표가 되는 어떤 이 주춧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저는 예를 들면 행복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사랑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알아요. 대충 그런 핵심적인 개념들이 알고 직감적으로 굉장히 다가오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물어보면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자신 없죠, 솔직히.
2: 예.
1: 예를 들면 뭐 진짜 행복이 뭐야? 행복을 한번 한 문장으로 설명해봐 이런 몰라요. 네. 네.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2: 그리고 인간다움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가 인간다움인가 물어보면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인간다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충 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도 우리는 인간다움은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생각을 한다.
1: 그렇죠. 아, 저 인간.
2: 저 인간. 저 사람 저거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얘기할 때 많은 척도로 쓰인다고요.
1: 그러네요.
2: 또 세상의 변화에서도 척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1: 인간답지 않아지고 있어.
2: 전체 인간답지 뭐. 않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어.
1: 맞아.
2: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이들에 대한 답들이 나올 것 같아서 첫 번째 요소로 생각한 게 공감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이 그 만물의 영장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언어 얘기도 나오고 지능 얘기도 나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협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이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화의 과정에서 온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은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마지나 송아지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어미를 쫓아가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1: 그건 없죠.
2: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종으로서 보존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어머니한테 자식의 울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음으로 해서 종을 도와주는 그런 게 이제 공감이 저는 발달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다윈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군요. 예.
2: 그런데 그게 이제 또 한계들도 있어가지고 공감은 이제 친소 관계에 따라서 가까이 작동하고 멀리 작동하기도 하고
1: 우리 편 남의 편 그렇습니다. 다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예.
2: 나랑 가깝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이 인간답다고 생각하진 않고 친소 관계와 넘어서서 인격체들을 골고루 존중해주는 게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반성을 만들어주는 게 이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것도 이성 때문에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먼 사람한테 아주 가혹해. 그러면 이송이 삐뽀삐뽀 배를 울리거든요.
1: 그래서 공감의 약간 보완적 역할을
2: 예, 하기도 하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요소가 남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는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권위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이 스스로 공감 능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이 꿈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인격체다라고 하는 걸 존중하는 자유. 라고 하는 세 번째 요소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1: 인간 다음을 구성하는 게 이성과 자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대답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긴 한데 공감은 조금 의외이긴 했어요. 그럼 공감이라는 이 요소가 철학적 사유의 어떤 대상이 됐었나요? 원래?
2: 전통적으로는 네. 고대나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린다 이런 생각들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맞아요.
2: 감정에 휘둘린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감정에 따라 살면 안 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렇죠.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1: 이성을 따르는 게 옳다.
2: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중세까지만 해도 별로 중요한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중세 이후에 권위주의 이후에 개인이 해방이 되면서 인간의 정서도 긍정적으로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윤기 있게 살는 삶을 위해서는 정서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감이
1: 맞아요.
2: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는 경제학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스스로도 가장 중요한 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덕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공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 인륜,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근대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감정에 대한 사람의 느낌에 대한 열린 시선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1: 제가 세바시를 한 10년 넘게 해오면서 여러분들의 세바시 강연 스토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개념이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회자되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막 되게 중요한 어떤 것으로 네. 이야기되는 걸 좀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서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감이라는 게 원래 되게 중요한 인간다움의 요소였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안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인지
2: 점차 개인화되면서 사람들이 하나 분절적으로 독립되고 고립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부족함 이런 것들은 모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더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군다나 인터넷 때문에 고립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외로운 거죠. 사실 예전에 비하면 사람들 직접 만나가지고 스킨십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1: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교감, 공감과 관련된 부분이 전 지구적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더 강조되고 더 언급되는 거는 결핍되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소위 말한 소셜 뭐 네트워크 네. 이런 게 발달돼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결돼 있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은 이런 네. 아이러니 속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공감이라는 게 이런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되게 중요하겠어요.
2: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0: 가 있는데
1: 작품 활동 제목이 대화의 죽음이에요.
0: 그러니까 자기 작품들을 이제 카테고리화 시켰는데 거기서 Death of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액션의 재밌네요. 사진들을 쭉 봅니다.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1: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0: 맞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각자 자기 그 스마트폰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걸 찍기 시작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냥 하나의 충격파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일상화된 거죠.
2: 그렇죠. 일상이죠.
0: 우리가 이제 공감과 관련돼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농담을 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경험에 따르면 어떤 농담을 만나서 했을 경우라 아니면 카톡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했을 경우라 오해가 생기는
1: 맥락이
0: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또 우리가 하는 농담 중에서 그 가끔은 뭐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디스하면서 또 나를 디스하면서 하는 그런 농담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문자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오해를 낳을 가능성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어떤 단서들이 문자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문자 갖고 있는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의 떨림이라든가 그 사람의 제스처, 눈빛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감하게 되는 건데 공감을 배우는 학습 능력 또는 기회들이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 말은 인간다움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과 동행.
0: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다움을 촉발시켜주는 연료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대방을 놓고서 고통을 주게 되면 공감이라는 능력 때문에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이행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하고 교감을 하게 되면 가혹행위를 막아줌으로써 도덕의 출발점이 될 뿐 아니라 상대방도 나처럼 감정을 갖고 꿈을 갖고 자기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얘기를 나눌수록 우리 시대의 인간다움의 진짜 결정적 요소는 공감일 가능성이 크다는 계속.
0: 근데 그 한계도.
1: 한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0: 그래서 공감 이외에 제가 다른 부분들 이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한계 때문인데요. 이 공감이 다른 감정들하고 또 싸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질투심도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도 있고요. 독일어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 샤덴은 어떤 고통을 겪는 거, 프로이데는 즐거움을 얻는 거. 상대방의 고통으로부터 즐거워하는 심정들. 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좀 고백할 수 있어요. 때때로 누가 그 고통스러워할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경쟁자의 경우에.
1: 경쟁자의 경우에 좋아하셨던 그럼, 적이 있군요.
0: 아, 저만 그런가요?
1: 아니요, 다 있죠. 예.
0: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싸워야 되고요. 또 누구랑 싸워야 되냐 하면은 피곤함하고 싸워야 됩니다. 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라디오나 TV를 볼 때 제 경우인데요, 이것도 어떤 그 아프리카의 기아로 고생하고 있는 어떤 어린 아이를 보게 되면은 마음 아프죠. 그게 이제 공감이 발동하는 건데 때로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 공감 자체에 대해서 피곤해져요.
1: 기아 포르노 이런 용어로 그렇죠. 그런 걸 표현하기도 하는데
0: 그런 거 계속 나오게 되면 피곤해지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위치를 끄면 됩니다. 우리 그런 장치 잘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중요한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파성. 예를 들어서 한일전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그 태클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흥민에 대해서
1: 네, 고통을 같이 공감을
0: 같이 공감하는 너무 안타깝죠.
1: 맞아요. 네.
0: 근데 박빙의 경기를 하고 있는 중에 상대방 스트라이커가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 부상으로 이제 교체되면 얼씨구나 좋다. 그렇죠. 우리에게 기회다.
0: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샤덴프로이데랑 아, 좀 관련된 측면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편파성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고요. 더 여러 가지 이제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성이 그에 대한 보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세 가지가 정말 같이 가야 되겠군요. 우리가 인간다움을 정의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게 공감 그리고 이성, 자유라는 것인데요.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1: 이 AI 시대, 우리의 인간다움은 좀 위협받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0: AI,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저는 이건 분명히 인간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거고 노동이 즐겁다라고 누가 그래요? 노동은 힘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1: 맞아요. 힘들어요.
0: 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급변하는 시대가 되면은 항상 그 디스토피아적인 얘기가
1: 그쵸.

0: 나오죠. 큰 변화가 있는 시기에 사람들은 불안하죠.
1: 불안하죠. 나쁜 상상 많이 하죠. 영화에서 그런 걸 많이 또 그려,
0: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간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하고, 뭐 로봇가 발전해가지고 인간을 슈퍼파워를 가지고 지배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여러분들의 더 주목을 끌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1: 네, 후자죠.
0: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하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를 해서 주목을 끌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죠. 잘 아시다시피 기계 파괴 운동까지.
1: 그렇죠. 러다이트 운동.
0: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산업혁명 겪으면서부터 사람들의 삶이 많이 좋아지지
1: 않았습니까? 편리해지고.
0: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인간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내가 원하는 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줄 거기 때문에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이제 걱정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 모든 일이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듯이 AI 시대의 그림자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죠.
1: 우리가 인간다움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술 진보 시대에 우리가 인간다운 행위를 우리가 스스로 안 하게 되는.
0: 우린 로봇이 인간처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인간이 로봇처럼 되는 게 우리가 걱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아,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않은 게?
0: 네, 우리가 로봇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프로그램과 어떤 결정된 시스템의 하나의 매체처럼 작동하는 경우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은 인터넷 사회에서 이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되면은 이 빅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이 결합된 사회 속에서 나의 판단을 완전히 외주화시켜가지고 외부의 어떤 시스템이 내 모든 미래를 결정해주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I는 이제 환경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판단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대신해주는.
0: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이제 AI한테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AI한테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될까 한번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해서 AI가 잘 처리해서 무슨 결론 내주냐 하면은 둘이 만나 80%가 이혼할 거다. 나머지 20%는 이혼도 못하고 지질이 공산. 그리고 서로를 괴롭히며 여생을 살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예전에 대학로에 재미삼아 들었던 점쟁이의 판단처럼 AI 판단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1: 더 믿을 것 같아요, 진짜.
0: 그럼 결혼하기 참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자꾸 외주화되는 것,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 정보 형수 속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이게 과도해지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2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된 이유는 그 순간순간에 선택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판단 자체를 이제 AI가 해주게 되면 나를 나이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나의 선택이 아니라 AI의 선택, 클라우드의 선택, 메인프레임의 선택이 알고리즘의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랑비에 옷 빗졌듯이 편리함에 의존해가지고 내 판단을 외주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점차 로봇처럼 돼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결혼해도 돼? 이런 판단을 AI가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되게 인기를 끌고 끌 것 같긴 한데.
0: 저는 그 시간 문제일 거라고
1: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데이터만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결혼 같은 문제를 진짜 AI가 판단해 주는 거를 되게 일상화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네. 내가 주체가 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들을 누가 정할 수 있나요?
0: 스스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1: 스스로요?
0: 예. 그 조금 복잡하고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하시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갈등을 빚거나 그럴 때 서로 대응하는 방식을 양보를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AI가 결정을 해준 대로 따랐을 때 그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100% 맞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하잖아요.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누구를 탓하게 되냐. 잘못되면 AI를 탓하고 시스템을 탓하게 되는 거고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시키면서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그런 계기들은 점차 줄어드는 그거는 결국은 인간이 로봇가 되면서 내 삶의 주인이 스스로 되는 그 과정들이 점차 더 어려워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논쟁적인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고민의 본질은 인간다움이네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 책을 쓸 때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시작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쓰고자 했던 책은 개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이제 개인주의, 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은 결국 지난 다음하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1: 그러네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수명을 사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오래 사는 이 시대, 100세 시대의 인간다움은 어떤 점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참 지금도 인간다움 지키기도 어렵고.
0: 그러니까 인간다움 얘기 떠나서 건강하게 100세, 120세 살 수 있다면 어떤 선택하실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 기억이 막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만큼 또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약간 좀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느낌도 있어요.
0: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쾌감하고 고통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늘어날수록 사람의 경우에 그 쾌락의 양은 노쇠해지니까 약해지는 반면에 고통 부분이 늘어나는. 커지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구나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0: 저도 일상생활을 할 땐 그렇습니다. 네. 철학할 땐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같은 시간을 내가 의미를 두고 있는 일을 계속 성취해 나가면서 100세를 살더라도 내가 의미를 두고 있는 일들 그런 걸 추구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떤 삶을 행복한 삶인가라고 생각할 때 어떤 요트를 타고 진짜 비싼 와인 마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어떤 쾌적한 상태 그런 걸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금 소위 쾌락과 고통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지 쾌락주의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물질주의, 쾌락주의. 한 발만 물러나 생각해보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의미 같은 것들이 전혀 없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공허하게 느껴져요.
1: 저도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0: 그렇다면 그 한 번만 성찰을 해봐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찾아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수명이 늘어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회불쾌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점차 아양곡선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의 다른 요소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궁극적으로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제 인간다움의 저자로서 나다움은 무엇이고 또 인간다움과 또 어떤 구별 지어 설명이 가능할까요?
0: 그 니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 니체가 굉장히 이제 인기잖아요, 대중적으로.
0: 니체는 굉장히 설득력을 얻었던 게 이 큰 변화가 오면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그림자가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들어오면 점차 도시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여성 노동 그리고 어린이 노동 같은 거 착취하고 그런 것들 그 산업혁명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성과 과학과 막 이런 거에 해가지고 분홍빛 미래를 꿈꾸던 것이 이런 그림자를 보게 되면서 아 이거 맞아? 라고 하는 하나의 그 반발? 그 시대에 바로 이야기를 시작한 게 이제 니체인데요. 니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의 고유함.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외로움이 운명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만의 어떤 고민? 누구도 이해해줄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1: 분명히 있죠.
0: 니체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갖고 있는 생명력도 인간의 어떤 고유성, 개별성, 나만의 특성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뭐랑 부딪히게 되냐면은 이성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영어에서 이유라고 하는 게 reason이죠. 이성도 reason. 영어에서 reason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 내린다는 것은 그 판단 자체를 이유를 갖고 일반적인 원리 내에서 원칙 내에서 합당한 형식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을 때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그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를 대서 정당화하는 거랑 이성이 작동하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니체가 하고 있는 얘기는 야 일반성에다 자꾸 그 목숨 걸면은 나의 고유함, 나다움이 손상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다움을 이루고 있는 타인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인격체로서 배려하는 것, 그것을 보완시키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로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얘기가 돼야지 인간의 고유성 얘기하는데 이성을 깨부수는 형태로 쓰인다면 그건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인간다움에 기반한 나다움의 추구, 이렇게 그쵸?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뭐 시대는 다르지만 인간의 소망은 늘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인간다움을 내가 갖추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덜 하고 조금 더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0: 제 개인적인 체험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책 쓰는 그 과정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 중산간 그때 제가 간 장소가 그 인터넷 같은 게 안 되는 거기서 지내면서 아 이거 인터넷으로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좀 걱정스러웠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그래요? 평화롭더라고요.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울까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미디어랑 연결돼 있을 때 나한테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계속 어떤 그 공격적인 부분들, 세상의 비극적인 부분들, 뭔가 누군가 누구를 가혹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그리고 또 재난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 굉장히 갈등 상황 같은 것들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걸 좀 덜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밖의 목소리에 세바시도 사실은 포함되는 건데 보지 말라고 하시니까 자 세바시를 제외하고 다른 거를 좀 덜 들으시면서 자신의 목소리에서 귀 기울여 보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동의하고요. 네, 지금까지 내면의 야수와 천사를 함께 갖고 계신 우리 김기현 교수님의 인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분은 서울대 철학과의 김기현 교수님이었고요. 감사드리고요.
0: 네, 감사합니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4: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에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인간관계, 비단 세바시 팬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모두가 인간관계. 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마음, 언어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관계의 언어 저자 문요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7: 관계의 언어 저자 정신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1: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왜 힘든 건가?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나쁜 건가요?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주로.
7: 근데 저는 인간관계가 안 힘든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인간관계는 힘든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러는데 아프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무적이죠.
7: 무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그렇죠.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하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뭔가 힘들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이제 자아가 이제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뭔가 발전이 이루어지거나 친밀함을 나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1: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다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니까 이게 주로 원인이 상대에게 있나요? 아니면 나에게 있나요?
7: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의도를 가지고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관계가 되려고 다들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인간관계 때문에 다들 상담을 오시는데 이분들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다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인간관계가 힘들까? 그것은 그 노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노력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배려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한테 잘해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상대한테 배려일까?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려를 자기 의도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상대를 배려했으면 상대는 배려받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게 상대한테는 배려일까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배려받았다고 느낄 때 그게 진정한 배려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제 제 경우를 한번 얘기를 듣면 2014년도에 병원을 좀 정리를 하고 안식년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 여행을 끝나고 와서 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별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말벗도 대어드리고 기사 역할도 하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아내한테 굉장히 양해를 구하고 한 달간 이제 고향에 내려간 거예요. 아,
1: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신 거군요.
7: 부모님한테 이제 효도 좀 하려고.
1: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눈에 보입니다.
7: 어머님은 좋아하시는데 아버님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좀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4일 지나니까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깊은 한숨을 쉬면서 너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내려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아들이 일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집에 내려와서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저는 좋은 의도로 간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꼭 좋은 결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배려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고마워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좌절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죠.
1: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한테 있을 가능성이 크고 나한테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문제의 본질은 나는 노력도 하고 선한 의도지만 약간 방법이 틀린 것일 수 있겠네요.
7: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데 돼요. 우리가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지 못하면서 엉뚱한 데를 긁으면서 왜 시원해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꼭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상대방도 자기가 어디가 가려운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는 나의 문제나 상대방의 어떤 일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대화 방식, 부정적인 관계 방식 자체에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1: 그런 면에서는 아버님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7: 그렇죠.
1: 거예요.
7: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 저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어떤 노력들을 깨닫게 된 거죠.
1: 제가 네. 이 책을 읽어보면 핵심 키워드랄까 이게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 읽기와 마음 헤아리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7: 예.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 마음의 작동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마음 읽기인데요. 마음 읽기라는 것은 공감이나 이해의 의미에서 마음 읽기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짐작이나 눈치로 인간관계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 헤아리기는 일단은 판단이나 해석을 보류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어떤 판단이나 해석을 떠오르는데 자동적으로 그걸 일단 보류하고 상대방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동을 했는지를 그 맥락을 파악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마음 헤아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읽기는 좀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이해를 위해서 판단을 보류하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마음 읽기. 왠지 약간 멋있는 말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네요. 그러니까 마음 읽기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7: 그러니까 마음 읽기는 이제 독심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1: 독심술.
7: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뼛속 깊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그냥 그대로 보지는 않고요. 그 의도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우리 둘이 이제 만나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구피디님이 이제 시계를 두 번째 보는 거예요.
1: 좀 지루한가 보다.
7: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시계를 두 번 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의도를 재빨리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작동 방식이. 그렇죠.
1: 지루하다거나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런 걸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7: 그래서 마음 읽기를 하는 것은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무슨 다른 일이 있는가?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약한 마음 읽기입니다. 약간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고 판단이 들어가 있긴 하죠. 근데 이건 약한 거고요.
1: 반대로 강한 마음.
7: 강한 마음 읽기도 있습니다. 나랑 같이 있는 게 싫다고 아예 표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의도를 본인의 강한 판단으로 해석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강한 마음 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 읽기에 비해서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그런 판단이 설사 든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강한 마음 읽기에서는 잘 전환이 안 되지만 약한 마음 읽기에서는 전환이 됩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왜 시기를 두 번째 볼까라고 궁금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혼자 이렇게 짐작하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나 만나고 난 뒤에 무슨 다른 약속이랄지 할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 속에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1: 판단을 유보하고 뭔가 질문을 해야겠군요.
7: 그렇죠. 질문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맥락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더 알려고 하고. 근데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대부분 다 오세요. 특히 정신병리가 심각하신 분들일수록 마음 헤아리가 너무 발달이 안 되고 마음 읽기로만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처증, 우부증, 피해망상 이런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이런 마음 헤아리가 발달이 안 돼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마음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바람피고 있다라고 읽어버리기도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고 나를 미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뭔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히 악의적이거나 완전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강한 마음 읽기 이러는
1: 강한 거죠. 마음 읽기로.
7: 근데 그건 조현병 환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든다면 경계성 인격 장애랄지 자괴성 인격 장애랄지 이런 사람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읽어요. 서로 이렇게 다투고 나서 얘기를 안 하면 너 속으로 나 비웃고 있지. 너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이나 의도를 강하게 읽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격 장애 환자들의 특징은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이 실토하도록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실토할 때까지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죠.
1: 이제 약간 우리 인격장애가 없거나 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도
7: 신경증 환자들도 그런 게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서 자기하고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어떤 불쾌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작은 단서까지 전부 다 자기하고 관련돼서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 거죠. 뭔가 표정이 어두운 걸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구나. 뭔가 나 때문에 뭔가 지금 불쾌해졌구나. 뭔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마음 읽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가 굉장히 상처를 쉽게 받거나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1: 마음 읽기를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은 결국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7: 그렇죠.
1: 그래서 오는 거죠.
7: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보통 마음 읽기가 우리 기본 스위치죠.
7: 맞습니다.
1: 그걸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거고.
7: 맞습니다.
1: 다른 사람들도
7: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 읽기라는 건 우리가 뭐 지금 뭐 미숙한 것 같아서 마음 읽기는 안 좋은 거고.
1: 그렇지, 그렇지.
7: 마음 헤아리기는 좋은 거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요. 마음 읽기는 어떤 사회적 동물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영장류들은 눈치를 보고 짐작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빨리 파악하고 행동하고 해야지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읽기라는 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1: 그러니까.
7: 거예요. 사회적 동물들에게.
1: 저기 뭐 인격 장애나 신경증 환자들이 강한 마음 읽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뜨끔하고 나도 그러구나. 그러니까 혹시
7: 내가 뭐 하려고 해서 마음 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사적이고 굉장히 자동적이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한 마음 읽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환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바로 단정적으로 사실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심리적 융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판단이나 느낌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어서 지금 시기를 두 번째 본다라고 강하게 사실이라고 융합이 돼버리면 다른 가능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약한 마음 읽기는 다른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끼어들 여지가 있는 거예요. 강한 마음 읽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마음 헤아리기가 전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경우는 눈빛만 보고도 막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봤다고 생각하고.
1: 그렇죠. 뭐 이런 묻지마, 게... 폭행,
7: 맞습니다.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강한 마음 읽기죠. 이건 원시 시대에는 수렵 채집 생활에는 인간의 어떤 생존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정교한 협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언어가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는 마음 읽기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 네, 그럼 마음 읽기는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누구나 그게 이제 기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마음 읽기에서 마음 헤아리기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7: 예.
1: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거는?
7: 좀 아이러니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헤아리기가 되려면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마음 읽기라는 건 상대방이 이런 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해석이나 판단을 이미 해버린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안다는 거거든요. 너는 내가 잘 알지. 뭐 이렇게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 헤아리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비판단이 되려면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른다는 그 전제가 성립돼야 됩니다. 혹은 내 마음과 상대 마음은 다르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잘 돼요.
1: 그렇죠. 모르죠.
7: 상대 마음을 당연히 모르니까 이걸 좋아하는지 저걸 좋아하는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회복으로 갑자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그래도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돼요. 특히 상대방을 내가 좋아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 문제는 정말 가까운 사이 뭐 가족이랄지.
7: 맞습니다.
1: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문제라는 얘기죠.
7: 근데 이제 시간의 두께가 쌓이고 상대방과의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점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간다를 넘어서서 잘 안다는 느낌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틀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는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마음 헤아리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1: 인간관계라는 게 문제의 상황이다 이런 건 사실 모르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문제될 건 없죠.
7: 그렇죠.
1: 다 가까운 사람끼리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게 인간관계가 문제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7: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게 더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가 되더라도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궁금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궁금함이 있을 때 상대방 마음이 열리거든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또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원실 안에 있는 작은 면담실에서 면담을 이렇게 둘이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의자를 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이제 놀랍죠. 근데 이제 남자 직원을 부를 경황이 없어요. 일단은 진정을 시켜야 돼요. 의자를 번쩍 드는 순간 일단 진정을 시키고 뭐 부르더라도 불러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뭐 일단 완력을 쓸 수는 없어요.
1: 얘기할 겨를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래가지고.
7: 그렇죠.
1: 그 말이 있군요, 뭔가.
7: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제 해보면서 뭔가요? 터득을 한 건데 침착하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런 말이 도움이 될까요?
1: 도움이 안 되죠.
7: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인간관계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그럼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왜 화를 내세요? 이런 얘기는 도움이 될까요?
1: 그건 약간 따지는
7: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왜는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1: 그치.
7: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왜 부적절하게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화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에는 전혀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실수를 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진정이 좀 될까요? 제 주관적인 경험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라고 차분히 물어보는 거예요.
1: 먼저 상대의 감정을 좀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군요.
7: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 왜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1: 하고
7: 왜랑 비슷한 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전자의 왜는 마음 읽기의 왜.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판단이 이미 있고 그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호기심이나 이런 게 없다. 없는 거예요. 뒤의 왜는 마음 헤아리기 왜예요.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지만 왜 화가 났는지는 궁금하고 알고 싶다는 그러한 관심과 궁금함을 담아서 물어보기 때문에 어투가 좀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마음 헤아리기 외 외가 중요한데 그 외에는 부드러움과 궁금함이 있을 때 상대방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런 질문을 들으면 아무리 지금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라도 일단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진정했던 틈이 이제 보일 때 그때 이제 남자 직원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 자체가 해결될 수도 있죠.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1: 결국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작동이 돼서 관심의 언어로 마음을 더 알아보려고 하는.
7: 그렇죠.
1: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판단은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7: 근데 이제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요. 안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또 마음을 읽었구나. 내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 챙김 훈련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어떻게 우리가 현재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놓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현재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에 다시 마음을 챙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되려면 마음 놓침을 잘 알아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 헤아리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 읽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죠.
1: 마음 읽기에 빠져서 한번 큰 소리 냈어. 아,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나서 그때 늦지 않았으니까 헤아리기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7: 그럼요,
1: 알아차리고.
7: 그럼요.
1: 아,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헤아리기의 스위치를 키는 게 첫 번째 마음 헤아리기 방법이군요. 그러면 이제 호기심의 언어로 물어봤으니까 듣겠네요.
7: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나는 기대하고 물어본 거죠.
1: 그죠.
7: 근데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아요.
1: 안 하지 않나요, 주로?
7: 많은 또 문제가 책대로 안 되잖아. 책 보고 뭐 강의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막상 또 해보면 공식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우리 인간관계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주는 것 그 자체를 상대방이 좋아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1: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거는 내 마음의 헤아리기 스위치를 켠 뒤 나의 또 적극적 행동은 물어보는 건가요, 그러면?
7: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궁금함을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잘 대답을 안 할 때 이제 이게 문제죠.
1: 그렇죠.
7: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의 행복을 바란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자녀들한테 단 한 번도
1: 안 물어보고
7: 넌 언제 행복하니라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우리는 사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신혼 때 결혼 초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5년 차, 10년 차 동안 사실 상대방이 언제 행복한지 한 번도 안 물어보신 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그렇죠.
7: 당신은 언제 행복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 이런 질문 안 한단 말이죠. 그냥 내가 해주는 거 그 자체를 상대방이 좋아해 주길 바라고 내가 해주는 거 그 자체로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인 노력, 자기중심적인 배려를 했구나. 이제는 물어봐야지.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카톡으로도 물어보고 집에 가서 물어본단 말이죠. 당신은 언제 행복해? 나는 정말 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7: 어떨 것 같으세요?
1: 강의 듣고 왔고
7: 그러니까
1: 어색해하거나
7: 어색해할 수도 있고 뭐 잘못 먹었냐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고
1: 뭐 잘못했니? 막 이렇게.
7: 그렇죠. 뭐 죄진 거 있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1: 그렇죠. 상대도.
7: 그럼. 그럼 우리 이제 실망하는 거야.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1: 물어봤는데.
7: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행복을 얘기해주면 좋은데. 뭐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죠. 내가 너한테 뭘 바라고 응?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또 응? 실망하게 되는데요.
1: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나는 이제 헤아리기 스위치 딱 켜서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분도 마음 읽기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이야기를 그 대답을 잘 안 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켜졌다가 다시 또 마음 읽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랑은 얘기가 안 돼.
1: 아...
7: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해. 이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고 더 멀어지기가 쉽겠죠.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끄지 말아야 되는 거군요.
7: 끄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다시 이제 전환이 됐는데 다시 한번 켜는 거예요.
1: 아, 오케이. 이거 완전 다른 얘기네요. 전환, 그렇죠. 우린 마음 읽기에 너무 익숙하니까 거기서 또
7: 자꾸 꺼지는 거예요.
1: 꺼지는 거지, 자꾸 꺼지는 거지.
7: 다시 켜는 거예요. 다시 켜는데.
1: 다시 켜는 거.
7: 왜 나는 좋은 의도로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반응할까를 또 궁금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내 행복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언제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면
1: 그렇죠.
7: 좋게 느끼기보다는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1: 마음 읽기 사람이... 바로 들어가죠.
7: 그렇죠. 뭔가 꿍꿍이 속에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마음 읽기 스위치가 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라는 게 우리 의도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 헤아리기가 되려면 조금 더 반복해서 대화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자꾸 꺼질 때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켜는 것은 결국 궁금함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얘기를 안 해요. 뭐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알고 싶어서 물어보죠. 너가 왜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얘기를 해주면 그건 이제 풀리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계속 다그치기 쉽죠.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다그치기 쉬운데 그러면 또 더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이상 다그치는 건 사실 도움이 안 되고요. 약간의 조금 더 인터벌을 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1: 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보면 이 책에서 마음 헤아리기 4단계. 4장 부분에 보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7: 예. 메타라는 게 이제 어떤 상위, 위에서라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분들,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들은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상대방과 갈등을 풀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의도대로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1: 많죠.
7: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대로 또 빠져서
1: 싸움이 더 막 심화되기도 하죠. 갈등이.
7: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그렇게 결론이 나죠. 너랑은 얘기가 안 돼.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학원 숙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내 마음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숙제를 하고 좀 학원에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아이는 계속 다른 얘기하고 뭔가 방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학원 때려쳐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 이 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가 대화 중에 한 번씩은 계속. 떠올리시면서 이게 그냥 운전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운전해 나가는 어떤 그 기술, 이게 바로 이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게 뭐 되게 대화뿐만 아니라 사는 일도 그렇고,
7: 맞습니다.
1: 사업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목적은 정해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험난한 과정과 여정에서 까먹고 놓치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해? 뭐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순간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7: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합리화이고요. 그렇구나. 사실은 이 연습의 부족이에요.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거든요. 오늘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결심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헤아려야지. 근데 그게 될까요? 잘 안 됩니다.
1: 잘 안 됩니다.
7: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고요. 어떤 계속 연습하고 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쉽게 꺼진다는 거. 켜기도 어렵지만 쉽게 잘 꺼진다는 거 우리가 좀 더 인정하고 평상시에 조금 더 이런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려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그 연습의 밑바탕이 되는 게 작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작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그 마음이 전달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만난다는 거죠.
1: 또 하나 궁금한 게 확 생기는데 우리가 경멸이나 혐오까지 가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작은 관심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상대에 대한 작은 관심을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7: 근데 상대방한테 작은 관심조차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이미 뭔가 내 마음이
1: 뭔가 있는 거잖아요.
7: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보호만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상호 교류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마음 자체가 전혀 사실은 발동할 수가 없죠.
1: 그런 관계가 되게 많거든요. 뭐 회사 생활해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그렇고 그 지점부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7: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결국 내 상처받은 많은 이유가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기 때문에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거나 이런 경우도 물론 예외적으로는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어떤 관계 방식이 서툴러서 뭐 아무 의도가 없거나 혹은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뭔가 왜곡되게 표현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하고 모르고 그런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상대방이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상대방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공감을 안 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공감할 줄 몰라서 공감을 못하는 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뭐 내 말을 듣고도 말을 안 하고 있다면 더 화가 나지만 상대방이 못 들어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더 화가 나잖아요. 의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대방한테 작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 때는 대부분 강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일부러 나한테 저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쳐버린 거죠.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그런 대화를 해보면서 정말 어떤 그런 인격장애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철수시키고 뭔가 관계를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헤아리기 어떤 대화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너무 마음 읽기 상태에서 관계를 단절하거나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1: 마음 읽기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상처도 받고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서먹해진 상태. 그러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는 없다고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다시 키고 물어봐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7: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약간 심리적 여유가 좀 필요해요.
1: 심리적 여유가 생겨서 물어볼 때 그럼 예전에 당신 당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가요?
7: 중요한 관계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나는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해서 서운했어.
1: 그쵸. 내가 상처를.
7: 그때는 얘기를 못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서운했어.
1: 그렇게 얘기를 시작해 가는 게?
7: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1: 다른 방법이 없군요.
7: 뭐 그걸 우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또 돌려서 얘기하면 더 말이 꼬이게 좀
1: 보통 쉽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야, 풀고 술이나 한잔하자 하고 또 그 얘기 안 하고 술만 먹잖아요.
7: 그런 얘기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들은 결국 같은 데서 또 넘어지거든요.
1: 또 넘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7: 풀 건 풀어야 됩니다. 풀 건 풀어야 되고 그게 오해면 내가 오해했다라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면 또 사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행동을 해야지 그랬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참 어려워요. 결국은 이제 갈등 회복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갈등을 한번 풀어본 경험이 필요해요. 한번 풀어보면 갈등 회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져요.
1: 비온 뒤에 뭐 그럼 다져진다는.
7: 정말 좋은 관계, 정말 친한 관계는 안 싸운 관계가 아니고요.
1: 싸워서 회복된 관계.
7: 그렇죠. 싸우고 화해한. 근데 화해라는 게 대충 얼렁뚱땅 화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섭섭한 거, 서운했던 거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네요.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그렇게 해서 뭔가 갈등을 풀어본 관계는 정말 단단하고 깊어지는 관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좀 중요한 관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만나왔던 친구랄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좀 풀어보는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자, 오늘 마음 헤아리기의 개념 그리고 속성, 기본은 마음 읽기로 켜져 있다. 그리고 그건 자꾸 마음 헤아리기는 꺼질 것이다. 자꾸 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그리고 연습해야 할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관계 연어라는 책에 자세히 이제 나와 있잖아요.
7: 예.
1: 이 책은 어떤 면에서 저자로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7: 조금 더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더 좋은 사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어가서 친밀한 뿐만이 아니라 정말 상호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준 책에 좀 썼습니다.
1: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면 문요한 작가의 관계 연어 한번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헤아리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신 문유한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1: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청취자 여러분 모두 따스하고 행복한 추석 한가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미국에서 맞는 따뜻한 추석 아침입니다. 여기 워싱턴은 이제 25일인데 한국은 벌써 추석이 훌쩍 지나갔지요. 우리는 이제 추석 아침을 맞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국에 계신 가족들에게 추석 인사하셨지요? 네, 저도 어젯밤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또 가족 형제들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쉬움과 그리움을 담고 또 영상으로 가족들 얼굴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했습니다. 이런 영상으로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아주 흔한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전화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는 참 신기하게 두 개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 같은 가족인데 서로 다른 날짜를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미국에 있는데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시계, 한국의 시간을 갖고 살고 있죠. 여기서 아침을 먹으면서도 아, 한국은 지금 밤이겠구나. 한국에서 명절이 되면 아, 지금쯤 식구들이 모였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시계를 하나 더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사시는 우리 가족 친지들, 친구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같은 날에는 그 시계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미국 생활에 바빠서 잊고 지내다가도 명절이 되면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쑥불쑥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맡았던 음식 냄새, 북적거리던 집안의 소리, 집으로 가던 그 골목길, 그때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멀리 떠나오고 보니까 더 특별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냥 밥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족이었고, 그때는 그냥 시끄러운 집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행복의 소리였던 것 같고, 그때는 그냥 고향이었는데 떠나오고 보니까 마음속에서 가장 먼 길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요. 예전에 우리 이민 1세대 분들은 고향에, 고국에 편지 한 장 보내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국제전화 한번 하려면 통화료가 걱정이 되셔서 하고 싶은 말도 다 하시지 못하고 빨리 용건만 간단히 끝내시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손바닥만한 전화기로 가족의 얼굴도 보고 안부도 먹고 또 일상의 대화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생각해보면 가족끼리 평생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말들이 밥 먹었니? 라는 말 속에 사랑이 있고, 또 건강해라는 말 속에 걱정도 있고, 언제 한번 와라는 말 속에는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라는 게 꼭 한자리에 모일 수만은 없는 날이기도 하고, 또 다 모여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서로를 기억하면서 안부를 묻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잠시 돌아보는 날. 그런 날이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이 맞이하는 명절의 날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 연휴를 조금씩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될 것 같고 우리 미국은 추석 9월 25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오늘은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시계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계가 가리키는 곳에는 아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운 얼굴들, 그리고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고국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참 고국이 그립지요. 송소희가 부릅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

네, 오늘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우선 먼저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 두 명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단순히 북한군 두 명이 귀순했다라는 그런 사실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 소식을 좀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두 젊은 병사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북한이라는 체제 안에서 한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또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사실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두 명을 최근 대한민국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들은 생포된 이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와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을 토대로 협의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서 저는 제가 이 연설을 직접 몇 번 들었거든요. 감동적인 연설이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은 것이 북한군을 살아있는 상태로 포로로 잡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실제로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이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밝히면서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전쟁터에서 죽는 것보다 포로가 되어 살아남는 것을 더 두려워하도록 어쩌면 교육받은 젊은 군인이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이 한 병사의 용맹함이나 충성심이라는 그런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국제인권단체와 관련 당국들은 북한군 내부에서 포로가 되는 것을 배신으로 간주하도록 만드는 교육과 압력이 존재하며 또 가족에게까지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병사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가 발표한 2026년 북한 인권 상황에서도 북한 사회 전반의 강제 노동, 자의적 구금, 집단적 처벌과 극심한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지적되고 있고 또 우리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탈북한 분들을 통해서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는 거죠. 사실 북한과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 병사 개인에게 우크라이나 국민과 싸워야 할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러시아의 전쟁터에 보내졌습니다. 서방과 한국 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이후 러시아 측에 약 1만 4천에서 1만 5천 명의 병력을 보냈고 한국 국가정보원은 올해 2월까지 북한군 약 6천 명이 전사를 했거나 부상한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래서 북한 지도부가 병사들을 일종의 화폐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사람을 보내고 그 대가로 북한이 무엇인가를 얻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보 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병력과 무기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군사 기술 지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북한군은 분명 이 전쟁에서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군 전체는 이 전쟁을 통해서 더 위험한 군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실전 경험이 북한군도 우리 남한군도 지금 6.25 전쟁 이후에 실전이 경험이 없죠.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 가장 잔혹한 군사학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오랫동안 대규모 병력을 유지를 했지만 현대적인 대규모 전쟁을 직접 경험한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정찰과 공격, 전자전, 장거리 정밀 타격, 참호전과 기동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대전의 실험장과도 같습니다. 북한 병사들과 지휘관들이 이런 전쟁에서 살아남고 싸우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경험이 북한으로 돌아가 군사 교리와 훈련에 반영이 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바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북한의 젊은 병사들이 자신들과 직접 관계도 없는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고 이 가족들은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제대로 알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의 죽음과 경험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현대전의 전술을 배우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무기와 기술까지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은 희생이 되고 체제는 강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안보 문제까지 겹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흘리는 피는 비극이죠. 그러나 그 피의 대가로 북한이 드론전과 전자전, 포병전의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러시아의 군사 기술까지 얻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언젠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북한군 병사의 한국행, 두 사람의 귀순 이야기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북한의 젊은이들은 왜 우크라이나 땅에서 죽어야 하는가? 그들의 생명으로 북한 정권은 무엇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더 강해진 북한군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상대를 할 것인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UN에서 던진 질문, 결국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옵니다. 북한 문제를 핵과 미사일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동시에 그 체제가 전쟁을 통해서 축적하고 있는 군사적 능력까지 함께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지금 이어지는 한국 내에서도 또 여러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 송환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또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방이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포로들의 신변과 국가안보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와 비공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직접 X에다가 공개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하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를 먼저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마음의 서운함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냥 유감이라고 직접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또 보수 진영에서는 왜 국민에게까지 숨겼느냐,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측에서는 포로들의 안전과 남북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정쟁 자제를 촉구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말했습니다. 과거에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 망신시키겠다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또 북한 포로 입국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마음의 그 유감을 표현한 것을 두고 참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쪽에서는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밝히기를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그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어쨌든 참 이 두 사람의 한국 송환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도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북한군의 또 인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세계에 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생존 자체가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아주 무거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생포된 북한군이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 땅으로 발을 들인 것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기쁜 마음이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이 그리운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시면서 향수, 또 이동원, 박인수가 부르는 노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네, 미국 국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워싱턴에서 있었던 장면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시 주석의 워싱턴 방문 10년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까지 나가서 맞이를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네,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회담을 한 뒤에 저녁에는 부인들과 함께 국빈 만찬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아주 훌륭한 회담이었다고 평가를 했고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회담이 이어진 것 같지요. 아마도 그 뒷배경에는 시진핑 주석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마음이 급한 마음일 것 같아요.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시진핑 주석도 또 재선을 계속해서 4연임제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그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번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이번 회담 뭔가 큰 합의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당장 크게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를 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역, 인공지능, 대만, 이러한 문제까지 굵직굵직한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긴 했지만 결정적인 어떤 그런 커다란 정책이나 합의가 쏟아져 나왔다고는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실제로 나온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휴전을 두 달 더 연장한 겁니다. 지난해처럼 관세가 세 자릿수까지 치솟는 극단적인 무역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일단 피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도 조금 한숨 쉴 수 있는 소식이죠. 이번 회담에서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과 대만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AI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고 자신은 이 AI를 아예 Super Intelligence라고 SI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고 책임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쪽에서 무게를 뒀는데요. 같은 AI를 놓고 미국은 기술 패권과 혁신을 강조하고 중국은 통제와 관리도 함께 이야기한 셈입니다. 사실 지금 AI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지금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것도 인재 면에서나 여러 가지 뒷받침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세계 최고지요. 중국이 또 무섭게 지금 미국의 뒤를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 앞서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절대 앞서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더 민감한 문제도 있습니다. 역시 대만이죠.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비공개 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의회가 승인한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가 행정부의 검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만 정책이나 미국의 안보 신뢰성을 쉽게 흔들 수도 없습니다. 이 안보 신뢰성이 깨어진다면은 다른 나라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믿음을 갖기가 좀 어렵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 또 굉장히 어려운 고민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적과의 동침, 영화 제목이죠. 이 단어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 사람은 협의를 해서 서로에게 개인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국익을 챙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지금 만나서 어떻게 계속 일들을 추진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백악관 국빈 만찬 꽤 화려한 것으로 나왔지요. 영상으로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참깨를 입힌 농어 요리도 나왔고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 CEO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CEO들도 함께했죠. 그런데 이 백악관 밖에서는 홍콩과 중국 문제를 놓고 시진핑 주석에게도 항의하는 시위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안에서는 레드카펫과 국빈 만찬, 밖에서는 중국에 대한 항의 시위가 동시에 벌어진 거죠. 이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상당히 잘 보여주는 장면 같기도 합니다. 서로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나는 것 같지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대화 자체를 약함으로 볼 필요도 없겠지요.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나 기술 문제, 대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미국의 이익을 지키되 세계 1위 경제대국이 필요할 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은 유지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외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흥미로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자이언트 판다 두 마리가 며칠 안에 애틀랜타 동물원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미중 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판다가 사라지고 관계가 조금 풀리면 다시 판다가 오는 이른바 판다 외교가 또 등장한 겁니다. 관세와 AI, 대만 문제는 합의를 못했는데 판다는 합의가 된 거죠. 국제 외교가 참 묘합니다. 정상들은 몇 시간 동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미국 국민에게 가장 쉽게 보이는 결과 중 하나는 결국 판다 두 마리입니다. 어쨌든 동물원에서 판다를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아주 오래전에 워싱턴에서 이 동물원에서 DC 동물원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판다를 보러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판다가 그 집 우리 안에서 나오질 않아서 보지는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또 판다를 보고 기뻐할 얼굴들을 상상하게 되네요.

네, 이번에는 워싱턴 의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도로나 송전망 공장, 에너지 시설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건설할 때 걸리는 허가 절차를 줄이는 이른바 퍼미팅 리폼 허가 제도 개혁입니다. 미국에서는 무언가 큰 것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환경심사와 연방, 주정부 허가에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집 한 채 이렇게 짓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오래 허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면 더 시간이 걸리겠죠. 이 공화당은 이것이 에너지 개발과 산업 투자를 막는다고 비판을 해왔고 민주당은 너무 빠르게 허가하면 환경 보호가 희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를 다루는 방식에서 일부 양보를 한 거죠. 민주당 의원들도 협상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셸던 화이트 하우스 상원의원도 행정부가 움직인 부분을 공개적으로 긍정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스는 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지요. 워싱턴에서 매일 서로 싸우고 그런 뉴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당이 이겼느냐 보다는 도로 하나, 전력망 하나, 공장 하나를 합리적인 시간 안에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또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것이겠지요. 다만 환경심사를 없애자는 것과 불필요하게 오래 걸리는 절차를 줄이자는 것은 또 구분을 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 최종 합의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중간 선거 전에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에서는 또 하나의 법적 충돌이 발생한 소식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추진을 해왔는데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행정부가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본국 송환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하면 추방 명령 자체가 실효성을 잃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측에서는 전혀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그 나라에서 박해나 위험을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적법 절차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통제하고 합법적인 이민 질서를 세우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죠. 동시에 또 강력한 집행일수록 법이 정한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또 이 문제도 대법원의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요즘엔 굉장히 그런 법적 문제에서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고 또 이에 반대하는 그런 안이 나오면서 계속 대법원에서 집행 결과를 법적 그 판단을 계속 미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책이라는 건 구호보다 균형을 얼마나 제대로 잡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국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DMB 지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 메트로 이용하실 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26일과 27일이죠. 이틀 동안 옐로 라인 열차가 아예 운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철로와 교량 보수 공사 때문인데요. 특히 버지니아에서 DC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 다만 평소 옐로 라인을 타고 곧바로 또 갤러리 플레이스 쪽으로 가시던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펜타곤 역에서는 환승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DC에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 습관대로 옐로 라인 타면 되겠지 하고 역에 가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출발하시기 전에 메트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경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20, 30분 정도 여유 있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반가운 소식인데요.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입양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번 주말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Fairfax County Animal Service가 오늘 금요일부터죠.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모든 동물의 입양비를 받지를 않습니다. Empty the Shelters 행사인데요. 최근 보호소로 들어오는 동물들이 계속 늘면서 새로운 가족을 찾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버지니아 Fairfax County의 공식 일정에도 오늘부터 27일까지 입양비 면제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사실 반려동물은 무료니까 한번 데려가 볼까 하고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15년을 함께 살아야 하고 사료비와 병원비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입양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번 주말 직접 보호소에 가셔서 만나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랑 또 직접 눈으로 마주쳤을 때 그 느낌이 상당히 다르지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 정말 함께하고 싶은 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눈에 쏙, 마음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또 메릴랜드 쪽에서는 한 달 넘게 부분적으로 문을 닫았던 세네카 크리크 스테이트 파크가 다시 완전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공원에서 광견병에 걸린 비버가 어린이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일부 지역을 폐쇄하고 계속 관찰해 왔습니다. 추가로 광견병에 걸린 비버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제 공원 전체를 다시 개방하게 된 거지요. 네, 가을에 게이러스버그 쪽으로 산책이나 피크닉 가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야생동물들도 이렇게 멀리서나마 보실 수 있고요. 이 가을을 또 만끽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또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거나 행동이 이상하다면 절대 만지시지는 마시고요. 거리는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어디 가면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료 행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위튼에서 위튼 아트 파레이드 앤 페스티벌을 열게 됩니다. 올해가 벌써 10주년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퍼레이드와 또 야외 미술 전시, 세계 무대에서 또 라이브 공연도 이어지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글렌에코 파크에서도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에코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공연과 미술 시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도 있고 역시 무료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도 크게 덥지도 않고 아이들이나 손주들과 바깥바람 쐬시면서 다녀오시기에 괜찮지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트로를 이용하신다면 옐로 라인 운행 중단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연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문화원에서 하는 공연 소식인데요. 네, 일요일입니다. 9월 27일 오후 8시 워싱턴 DC 중심부에 위치한 워너 티어터에서
서울시 무용단 특별 초청 공연 미메시스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 2026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한미 간의 오래 협력 관계를 기념하고 한국 공연 예술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가치를 현지에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는데요. 문화원과 주미대사관이 주최하고 서울시 무용단과 워너 테어트가 협력하여서 이번 공연은 우리 미국 한인 동포분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한국 전통 춤과 예술적 깊이와 현대적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한편 한미 간 또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번 공연의 초청은 서울시 무용단이 함께하는데 이 공연은 서울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체로 1974년 창단되어서 전통 춤부터 현대적 창작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한국 춤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작품의 예술감독과 안무는 서울시 무용단 윤혜정 단장이 맡았고요. 네, 그리고 국립무용단 주역 무용수 출신인 윤혜정 단장과 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5호 한량무이수자이신 우리 단장님과 전통춤의 계승과 현대적 창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연 이제 일요일이어서 티켓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원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시고 티켓 예매 및 관람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DMB 주말 날씨, 오늘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또 창문 열시면서 확실히 공기가 달라지신 거 느끼셨죠? 아, 이제 정말 가을이구나라고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말은 그 가을을 제법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이 조금 강하긴 한데요. 네, 현재 워싱턴 이런 6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까지 오르고 최저 기온은 50도로 일교차가 굉장히 크지요. 햇볕과 구름이 오가면서 크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라서 점심시간에 오늘 방송 들으시고 잠깐 밖에 나가셔서 걷기에도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아침에 재킷을 입고 나오셨다면 오후에는 손에 들고 다니실 정도이고요. 내일 토요일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가서 70도대 중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날씨만 보면 야외 활동하기 정말 좋은데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람입니다. 워싱턴 일대에서는 순간적으로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 수 있고요. 야외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공원에 나가실 분들은 테이블 위에 냅킨이나 종이컵부터 좀 잘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모자 쓰고 나가시는 분들도 한 번씩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기온이 다시 70도대로 초반으로 내려가겠 것 같고요. 구름도 조금 늘어나면서 토요일보다는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살짝 지나갈 가능성도 있어서 하루 종일 비가 온다기보다는 외출 전에 한 번쯤에 하늘을 확인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고요. 토요일 야외 활동 계획하셨다면 바람에 날아갈 만한 것들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은 계절이지요. 네, 이번 주말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길 그리고 또 공연장 찾으셔서 이 가을, 아름다운 가을도 많이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고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끝곡으로 준비한 곡이 양희은이 부르는 엄마가 딸에게 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서 우리 크리스찬 우화도 다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100 진미채 기획 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 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 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역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면서 길가의 나무를 스톱 없이 지나치는데 어느 날 문득 바라보니 나뭇잎 하나가 노랗게 물들어 있는 것. 언제 이렇게 변했지? 분명 어제도 그 길을 지나왔는데 말입니다. 네, 아직은 그렇게 나뭇잎 색깔들이 많이 변하는 것 같진 않지만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공기가 서늘해지면서 해도 일찍 지고 그리고 나뭇잎 끝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점점 더 번지기 시작하겠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면은 세상이 온통 가을빛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네, 가을은 우리에게 잠시 주위를 둘러보라고 말하는 계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가느라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너무 익숙해서 소중한 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없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또 즐기고 또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또 하기 위해서 우리 금요일에 멋진 크리스찬 오와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K-Culture on K-Radio MC 크리스찬 오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좋은 아침.
0: 네. Good morning.
1: Good morning, Washington.
0: 네. 아, 이번 주 굉장히 바쁘셨죠?
1: 엄청 바빴어요.
0: 엄청 바쁘셨어요.
1: 예, 네. 저기 뭐죠? 에스파 콘서트는 네. 투스데이가 또 오고요.
0: 네.
1: 와, 사람도 엄청 많고 또 아, 네. 재밌게 보고요. 또 웬즈데이는 제가 DJ 해야 됐어요.
0: 네, DJ도 하시고, 네.
1: 예, 저기, Representative Young Kim,
0: 네.
1: Fundraiser, McLean 쪽에 어떤 개인집으로 네. 했어요. 저거 하고, 또 어저께는, 어저께는 5시 시작하고, 11시까지 제가 DJ 하는 거는 저기, Union Market DC에서,
0: 네.
1: Fall Festival 있었어요.
0: 아, 네.
1: Fall Festival은 이거 식당, DC 있는 거 식당 Tiger Fork, 또 여러 가지 저기 food vendor 엄청 많았어요. 저기 뭐 유난 by Potomac, 마루산, 또 중국하고 뭐지 월남하고 또 일본 거, 뭐 니기리, 뭐 수시바 같은 거도 팔고 다 진짜 재밌었어요. Because 원래 Fall Festival 뭐 추석 뭐 중국 거는 Harvest Moon, Mooncake, 네. 또 월남은 테트고, so 월남, 중국, 한국 다 Fall Festival Celebration
0: 네.
1: 해줘.
0: 그렇죠, 네.
1: 일본 사람은 아니고 또 뭐죠 다른 나라도 모르겠네. 캄보디아도 모르겠는데요. 인도도 안 해고요.
0: 네.
1: so 이거는 저기 이 시간은 오늘 추석
0: 한국 그렇죠. 오늘은 미국에서는 네, 추석, 지금 추석이고
1: 해피 추석,
0: 해피 추석. 네, 맞습니다. 어제는 이제 한국에서 이미 예. 추석이 이제 되었고요. 네.
1: 아, 그래서 저것 때문에 진짜 바빴어요.
0: 네. 아, DJ를 하시면 주로 어떤 곡들을 많이 하십니까? 물론 때와 장소와 그 파티의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1: 예, 어저께는 라인 댄스도 있고요.
0: 라인 댄스. 아, 라인 댄스 너무 좋죠, 저는.
1: 재밌죠. 재밌죠. 네.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0: 네, 애들도 좋아하고 쉽게 또 따라할 수도 있고.
1: 예, 예. 그래서 네. so, 어저께는 저것도 했고 또 이거 중국 거 랜턴 있죠?
0: 네.
1: 랜턴 만드는 거 워크숍
0: 네.
1: 있고
0: 네.
1: 또 중국에서는, 근데 한국은 모르겠는데, wishing tree. 저기 뭐, 적어놔야 되고,
0: 나무에서
1: 붙여야 되는.
0: 네.
1: 한국도 저렇게 안 해줘.
0: 한국에서는 wishing tree라고 해서 나무에다 붙이는 거는.
1: 안 해줘.
0: 글쎄, 네, 그렇게.
1: 아니, 뭐죠, 저기, 이것도 있죠. 저기 뭐, 아, 한국말은 모르겠는데, 저기, 이거 인센스도.
0: 향을 아, 네, 해서 이렇게
1: 저거는,
0: 꽂는 거.
1: 네, 예, 저거는 해줘.
0: 절에 가면은 이제 맞아. 향초로 이렇게 또 꼽죠. 네.
1: 예, 향, 그래서 네. 중국하고 한국하고 월남도 틀렸어요.
0: 네.
1: 월남은 모르겠는데, but wishing tree 어저께 또 있고요. 또 제 음악은 다 아시안 음악.
0: 아시안 음악.
1: 뭐 중국, 월남, 타이도 있었어요.
0: 네.
1: 타일랜드하고 일본, 일본 팝도 하고, but K-pop는 majority는 한국 K-pop 했어요.
0: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크루시안 오가 하시니까 케이팝을 뭐 어느 나라에서 부르시거나 케이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1: 아, 예. Yes.
0: 네. But... 중국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사실 단합 힘이 굉장한 것 같아요. 락빌, 메릴랜드 락빌의 또 차이나타운은 아니지만
1: 저기 에리아 예,
0: 많이
1: 맞아요.
0: 사시고 예. 그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저희도 예전에 그 에이시안 페스티벌 할 때 저희 아이들이 국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굉장히 오래 전이지만 중국 분들이 정말 그 규모가 대단한 것 같아요.
1: 또 문케이크도 있죠.
0: 문케이크도 있죠.
1: 쟤는 원래 이거는 아, 비밀 아닌데 원래 문케이크 싫어요.
0: 네, 어, 다 취향이 있으니까요.
1: 아니, 뭐 네. 떡도 쟤는 좋아하는 거 떡은 팟스 있는 거는 아니 뭐지 레드빈 있는 거는 싫고 네. 다른 거 떡 되게 좋아요.
0: 네, 그 또 이제 한국 분들도 얼마 전에 또 문화원을 주최로 해서 공연도 예. 했었고 예. 축제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참석도 하셨는데요.
1: 예.
0: 맞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분들도 좀 더 많이 행사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 메릴랜드에서도 얼마 전에 또 페스티벌이 있었죠. 네.
1: 아 저기 메릴랜드 크림 페스티벌 있고요. 네. 요번 위켄드는 Fall Festival 엄청 많아요.
0: 그렇죠.
1: 저기 볼티모어 쪽에 언제 9월 28일 날 저건 먼데이죠.
0: 9월 예, 28일.
1: 예, 먼데이죠.
0: 네, 네. 월요일입니다.
1: 예, 먼데이인데 네. 저거 때문에 어디죠? 저기 볼티모어 쪽에 어떤 가게, Chuck's or 식당하고 네. 가게 있는 거 Chuck's Trading Post.
0: 네.
1: 볼티모어 있는데 추석 칵테일, 디너도 셰프 하는 거지. 앤 저기 맥주 파는데 한 35 맥주도 있을 거예요.
0: 네. 그래서
1: 이거 추석 셀레브레이션 이거는 한국 식당 아닌데
0: 그러네요.
1: 추석으로 네. 해주는 거죠.
0: 네. 추석 트레이딩 포스트라고 지금 예. 나와 있고
1: 예.
0: 9월 28일 6시에서 예. 9시 저녁 시간입니다.
1: 예, 저 예약도 꼭 해야 돼요.
0: 네. Celebrate Korean Thanksgiving이라고 나와 있고 네. 페스티벌의 추석 트레이딩 포스트라고 적혀 있고 네. 예약을 아니,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1: 저거는 저 Thanksgiving 말은 조금 틀리죠.
0: Korean Thanksgiving이죠. 사실.
1: 아니, but Korean Thanksgiving, I mean, 네. Thanksgiving 이름도 미국 Thanksgiving은 뭐 인디언 네, 하고 그렇죠. 여기 이거 뭐 뭐지 피스로 해 놓은 건데 네. 원래 추석은 우리 reflection.
0: 네.
1: 뭐 우리 돌아간 거 친척도 네. 생각해 보고 이 저기 respect 저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네. 뭐 해줘야 되고 저거는 틀리죠.
0: 네.
1: 확실히 뭐 peace 같은 거 아닌데
0: 네. 그래도 이제
1: but thanks는 해야 되죠.
0: 같은 거죠.
1: 감사해야 네. 되죠.
0: 서로 감사하고 또 이제 이 가을이잖아요.
1: 예.
0: 가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수확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고
1: 맞아요.
0: 풍성함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추석을 또 이제 Korean Thanksgiving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1: And then 요번 위켄드 여기 모자이크 쪽에
0: 네.
1: 토요일 날 큰 Fall Festival 있어요.
0: 그러네요.
1: 11시에서 모세에게... 6시까지 또 물건도 팔고 뭐 음식도 팔고 뭐 다른 것도 많이 할 건데 되게 바쁠 거예요.
0: 모자에게는 워낙 여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1: 예.
0: 많은 그 레스토랑들도 있고 젊은 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아니, 뭐 걱정은 비 오는 거.
0: 비 오는 거.
1: 요즘에 LA, 아니 캘리포니아 큰
0: 네.
1: storm, 아니 엘니뇨 이 큰 storm이
0: 그렇죠.
1: 이거
0: 네.
1: 우리도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0: 성 파크한테 너무 고맙죠. 아, 티켓표 받고 저것 때문에 가서 에스파는 여자 4명, 한국 사람 2명, 뭐죠? 저기 크리나하고 윈터.
1: 네.
0: And then 이름 까먼데 닝닝 중국 여자이고.
1: 네.
0: And then 하나 남으면 half 일본하고 한국
1: half
0: 일본.
1: 네.
0: 아 이름 까먼서 지금 노래 진짜 너무 잘 불렀어요. 라이브 쇼는 진짜 좋아요.
1: 네.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춤도 굉장히 잘 추죠. 네. 그래서 에스파 공연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다른 정말 그 아이돌이라고 하죠.
0: 예.
1: 그런 팀과 확연히 다르다고 차원이 다르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0: 아니 에스파는 언제 데뷔했죠? 저기 에스파는 2020년.
1: 네.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0: 벌써
1: 네.
0: 예, 벌써 한 6년,
1: 벌써
0: 5년 됐어요.
1: 네.
0: 아, 그래서 저것 때문에 뭐 노래도 뭐 진짜 춤 같은 건 노래예요.
1: 네.
0: 뭐 Whiplash도 뭐지 저기 Next Level, Black Mamba 저거 다 진짜 Giselle 이름은 Giselle죠. Karina, Giselle, Winter하고 Ningning 4명. And then 요즘에 Karina하고 Winter는 Variety Show한테도 많이 나와요.
1: 네.
0: 그래서 저거 때문에 인기 계속 올라가요.
1: 그 공연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0: 아 사람들 진짜 많이 sold out는 모르겠는데, but 네. 자리 좀 있었어요 조금.
1: 아 그래요?
0: 네. 예, but 사람 목소리 소리 질르는 거는 너무 귀 아팠어요.
1: 귀 아팠어요?
0: 아니
1: 근데 소리 때문에 노래 못 들었어요.
0: 여자끼리 더 많이 나왔어요. 아. 제 생각엔 원래 여자 그룹은 남자 더 나왔는데. 진짜 여자끼리도 많이 나오고
1: 아, 네.
0: 또 부모님도 같이 패밀리 같이 많이 나왔어요.
1: 네, 예. 그 원래도 아무리 남성 팬이 많아도요 공연 같은 데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많이 또 오시니까
0: 예.
1: 여성 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0: 아니, 뭐 다른 뭐 남자 그룹은 네. 확실히 여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뭐 어떤 때는 뭐 블랙핑크도 제가 옛날 가봤는데
1: 네.
0: 남자도 많이 나왔어요.
1: 아 남자들이 더 많았어요.
0: 아니, 네. 되게 웃긴 거는 타이 남자 많이 나왔어요.
1: 타이 남자 남성분들이.
0: 그래서 네. 리사 때문에.
1: 아 리사 때문에 리사가 예. 거의 타일랜드에서는 국민 영웅처럼 지금 뭐
0: 예.
1: 공주님이죠.
0: And then 리사 저기 라스베이거스에서 permanent show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저 resident 뭐 쇼 어디서 하는 거죠? 모르겠는데, but 리사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어디죠?
1: 공연을 계속 이어가는군요.
0: 예예 예, 계속 예. 계속 쇼 계속 아 시저스 팰리스에서 시저스 팰리스 여기 라스베이거스에서 레지던시 하고 언제 시작했죠? 12월 13일 날 시작하고 계속 weekly 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좋죠. 저기 라스베이거스 가면 리스도
1: 네.
0: 바로 볼 수 있고, 또, 모르겠는데, 로즈는 새로운 노래도 만들고, 또 지수도 새로운 노래도 만드는데,
1: 제니가 또,
0: 제니도 요즘에는, 요즘에는 뭐지, 저기,
1: 세계적인 아주,
0: 뭐지, 스폰서 받는 거.
1: 네. 뭐, 그 때문에 조금 약간 이슈가 있죠.
0: 이슈도 있는데, but 계속 올라가요.
1: 네,
0: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봐야 되죠. 블랙핑크도 다시 뭐, 큰 투어 다음면 큰 투어 다시 할 거면
1: 네.
0: 계속도 인기 있어요.
1: 그러니까.
0: And then 누구죠? 저기 다음 달 누구 오는 거죠? 저기 Epic High.
1: Epic
0: High 네. 다음 달 오고 And then La Seraphim.
1: 아, La Seraphim 남성분들 팬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좋아하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네.
0: La Seraphim은
1: 보고 왔더라고요.
0: La Seraphim은 벌써 데뷔 언제였죠? 라 세라핌 벌써 4년만 됐어요.
1: 네.
0: 5월 2일 날 2022년 멤버도 뭐지? 오리지널 멤버 있는데
1: 네.
0: 지금 6명 어떤 멤버는 빠지고 지금 김채원, 사쿠라, 허연진, 카즈하

0: 홍은채, 김가람은 빠졌죠.
1: 네.
0: 그래서 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다섯면 저기 다음 달 October 22일 날, 예, 10월 22일 날 저기 Capital One에서 올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거 좋죠. And then Epic High는 언제 오죠? Epic High DC에서
1: DC로도 굉장히 많은 공연이 이어지는
0: 예.
1: 것 같아요.
0: 보통. 10월 10, 10, 10월 10요. 토요일 날 저기 하워드 티에터 에픽 하이에서 에픽 하이도 와 진짜 옛날 생각하면 에픽 하이 벌써 몇 년 됐죠? 에픽 하이는 2003년 와 벌써 23년 넘었어요.
1: 네. 그런데도 여전히 인기를 이어간다는 게 참 놀라워요.
0: 예. 아니, 타블로도 되게, 저는 타블로 되게 좋아하고,
1: 네.
0: Mithra, and DJ Two Cuts, 이름도 기억한데, 2002년에서 그룹 만들고,
1: 네.
0: 2003년에서 데뷔했죠. 그래서 진짜, 에픽 하이 꼭 가서 볼 거면,
1: 아, 네.
0: 준비해야 되고, and then, 확실히, 라 세라핌은 제가 잘못 날짜 주는데 잠깐만요. The Seraphim은 10월 5일 날 저기 먼데이요.
1: 얼마 남지 않았어요.
0: 예, 네. so 다음 주.
1: 티켓을 구입하시려면
0: 티켓은 아직도 좀... 있을 거예요. 저기 제일 싼 거는 81불.
1: 81불. 네. 예.
0: so 저거 꼭 가서 보고 싶으면 꼭 보고 또 드라마 요즘에 드라마도 많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저기 새로운 좋아하는 지금 네티즌스 많이 얘기한 거는 뭐지? 나나 스캔들.
1: 스캔들. 네.
0: 이거 저거는 옛날 영화였었죠.
1: 네, 영화도 저는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예. 배용준 씨랑
0: 예.
1: 전도연 씨, 이미숙 씨가 나왔던 영화였죠.
0: 예.
1: 그 영화 굉장히 화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0: 예.
1: 잘 찍었고 배우들이 워낙 연기를 잘하는 분이시잖아요. 그 영화를 오래전에 봤는데 기억에 남고 이번에 스캔들도 저도 지난 주말에 다 봤어요.
0: 다 봤어요?
1: 다 봤어요.
0: 쟤는 1편만 봤는데.
1: 네네. 뭐 한꺼번에 앉아서 못 보고 뭐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해서 다 봤어요. 봤는데 이제 영화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해요. 네. 네, 여기서도 굉장히 한국적인 것을 담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0: 네.
1: 한국의 문화와 뭐 이렇게 그 정서들, 화면들이 좀 저는 볼만해서 어떻게 이것을 찍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0: 예.
1: 아마도 이제 외국 분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니까 이 쇼를 보면서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맞아요.
1: 한복도 너무 아름답고.
0: 예.
1: 한복.
0: 아니, 옛날 히스토리도 네. 되게 뭐죠, 좀. 미국 사람은 모르죠. 저기
1: 네.
0: 우리도 한국 사이어티 조금 advanced했어요.
1: 네.
0: 생각하면 뭐 science, 뭐 literature, 뭐 poetry, 쉬 하는 것
1: 네.
0: 진짜 많이 forward했어요.
1: 네.
0: 되게 forward인데
1: 네.
0: 여자분은 진짜 힘들죠.
1: 네.
0: 아직 미국하고 비슷하고 옛날 뭐 Rome에서
1: 네.
0: 뭐 영국에서 여자는 equally 안 보고
1: 맞아요. 네.
0: 힘들었죠.
1: 네. 거기 그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이제 여성의 그 생명권이 남자에 의해서
0: 예.
1: 이게 좌지우지가 된다는 게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과거에서는 그것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0: 예, 맞아요.
1: 뭐 그 당시에 태어난 여성분들의 삶은 참 참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죠.
0: 이거 얘기해야 될까요? 되게 웃긴 거는 나나 나오는 거,
1: 네.
0: 입술,
1: 뭐 맞아요.
0: 저거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옛날 생각하면
1: 네, 네.
0: 뭐 어떤 사람은 뭐지 저기 눈 하나만 있고 뭐
1: 네.
0: 혹시 입술도 이렇게 뭐 몰리죠.
1: 네.
0: 아, 뭐 진짜 너무.
1: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0: 너무 머리 생각하는 건 너무 짧아요.
1: 네.
0: I mean, who knows? 진짜 저렇게 피카하고 저렇게 기분 나쁘게 만드면.
1: 네. 그러니까 그 드라마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한국의 그런 전통 미인상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약간 캐스팅을 잘못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긴 한데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0: 아니 또 다른 드라마는 한국말은 모르겠는데 A Love Other Than Yours 누가 나온 거죠? 저기 서 강준 네. and 안은진
1: 아, 새로 나온
0: 네, 새로 나온 건데 이거는 love story인데 rom-com 같은 거 but 너무 뭐지 relationship는 오래 있었어요 오래 네. 있는데 결혼식 할까야 말까야 아, 이렇게 네. 생각하고 또 진짜 제가 사랑하는 거야 혹시 봐주는 거야 저거 지금
1: 그거에 이, 대한 여러 가지 예. 갈등을 드러내는 거고요.
0: I mean 영어로 하면 I love that 네. person, mm-hmm. but I'm not in love.
1: 아,
0: 저거
1: 네.
0: 틀리죠.
1: 네,
0: 뭐
1: 네.
0: caring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진짜 사랑이 있는 거야? Or 뭐 네. because 관심 이거 take care 관심이 있는 것 때문에 네. 저거 때문에 진짜 재밌어요.
1: 아. 그런 개념, 현실적인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예. 만든 남녀 간의 관계에서 얘기를
0: 예.
1: 하는 거군요.
0: 예.
1: 실제로 그렇지요.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아니, 진짜 사랑은 네. 맨날 기분, 뭐지, 안에서도 뭐, 뭐지, 저기, tingling, 뭐, 네. sensation 있는 네. 건데, but 어떤 때 부부도 결혼식, 네. 오래 했으면 네. 저거 계속 내려가고
1: 네.
0: 뭐지? convenience 때문에 있는
1: 편안함
0: 거죠. 편안한 거. 네. 제 어머님도 이거 제 intimate personal detail인데
1: 네, 네.
0: 제 어머님도 얘기했어요. 제 아버님하고 진짜 사랑 아니고
1: 네.
0: 처음에서 제 할머니는 제 어머님한테 야, 꼭 결혼식 해야 돼.
1: 네.
0: 이 남자하고.
1: 네, 네. 충매라고 하죠.
0: 예, 제 어머님은 네. 다른 남자 좋았어서.
1: 아, 그래서 그 옛날에.
0: 이거는 성당에서 만났는데,
1: 아, 네.
0: 성당에, 꼭 이 남자는 뭐, 혹시 뭐지, 욕심 많고,
1: 네.
0: 어디 갈 거야. And then 확실히 미국에 왔죠.
1: 네.
0: 미국에 오고 살고, 아, 또, 네. 아들.
1: 꿈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0: 예, 예. 제 할머니 저렇게 생각했어요. 제 어머님은 제한테 지금은 이혼했는데
1: 네.
0: 제 어머님은 진짜 아버님 제 아버님은 진짜 사랑 아니고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해죠? Again, I care,
1: 네.
0: care 했는데 사랑은 확실히 아니에요.
1: 아 그러셨군요.
0: And but 네. 제가 다른 뭐 친척한테도 물어봤는데 옛날 generation은 뭐 소개하는 거, 뭐 소개팅 같은 거 말고, but 아 교회에서 성당에서 이 남자 만났다.
1: 네.
0: 그럼 부부는 꼭 결혼식 해야 네. 돼.
1: 부모님께서 짝을 정해주셔가지고.
0: 진짜 사랑 때문이 네. 아니고 또 드라마에서 보면 뭐 부자 사람은 이 남자하고 이 여자 결혼식 해야 되는데
1: 네.
0: 뭐 한면은 아니 나는
1: 다른
0: 여자 네. 다른 남자 좋아하는데 뭐 부자 사람 아니고.
1: 네.
0: 조금 맨날 K-드라마로 나오죠. so 우리 이거는 요즘에는 younger generation은 모르겠는데
1: 네.
0: 한국 제 생각은 한국에서 이거 많이 바꿨어요.
1: 네.
0: 부부한테 이렇게 pressure 주는 거 안 돼요. 저기 statistics news에서 보면
1: 네.
0: 결혼식도 별로 많이 안 하고
1: 네.
0: 애도 안 나오고
1: 네.
0: 어떤 남자하고 여자는 오래 싱글 되고
1: 네.
0: 저것 때문에 우리 population도 내려가는 거예요.
1: 네.
0: 일본도 똑같아요.
1: 그렇죠. 전 세계적인 형인 것 같기도 해요.
0: 예, 예.
1: 다른 나라들도 요즘 젊은이들이
0: 예.
1: 결혼을 많이 안 하잖아요.
0: 아니 네. 여기도
1: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0: 예, 여기도 네. I mean, 젊은 사람도 뭐 운전도 안 하고 싶고
1: 네.
0: 뭐 결혼식도 안 하고 싶고 섹스도 안 하고 싶고
1: 네.
0: 하나도 뭐 욕심 없어요.
1: 네.
0: 너무 바뀌었어요.
1: 바뀌었죠.
0: 예.
1: 아 그런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사람들마다 각자 선택이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게 꼭 감정이 기본이긴 하지만
0: 아, 예.
1: 또 서로 정말 그 희생과 또 take care 하는 게 굉장히
0: 예.
1: 중요하고요.
0: 저거 맞아요.
1: 의지도
0: I mean,
1: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0: 저거 확실히 맞는데
1: 네.
0: but 어떻게 이 fire 이
1: 네.
0: 불리는 거 안에
1: 열정을 사랑의
0: 계속,
1: 감정을
0: 계속 길게 오래 있는 건 힘들죠. 네.
1: 사랑의 아니, 그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서로 남녀간에 사랑하는 건 불같이 네. 사랑할 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0: 뭐 애도 나고 뭐일 네. 뭐 바꾸고 저 네. 쟤는 진짜 hopeless romantic해요. 쟤는 네. 맨날 뭐 poetry도 쓰고 뭐 다른 걸 하는데
1: 네.
0: 어떤 때는 뭐 혹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1: 네.
0: 저건 아 저거는 싫어요. 네. 뭐 안 안 잘 받아줘.
1: 네.
0: 저것도 있는데. But anyway, 제가 marriage counselor 아닌데
1: 네.
0: 저기 힘든 것도 많죠. Marriage는 진짜 힘들어요. 네. 안 쉬워요.
1: 맞아요.
0: 예.
1: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0: 예.
1: 결혼을 해서 사랑을 만들어 간다는 게 가정을 예. 만들어가는 게 쉽진 않지만 또 노력을 하다 보면은 사랑도 더 커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0: 아, 이, so 음악 준비했죠.
1: 네. 오늘 지금 Stay 이 노래를 지금 함께 듣고 싶으신 거죠?
0: 예.
1: 네.
0: So 이 드라마 한국 이름은 너 말고
1: 다른 연애.
0: 연애. 예.
1: 아 이게 이 지금 말씀하신 드라마군요.
0: 예, 예.
1: 너 말고 다른 연애. Stay.
0: 예.
1: 네.
0: 이 노래를 저기 가수는 루시.
1: 네.
0: Stay 맞아요.
1: 아 네 이 노래를 한번 같이 예. 듣겠습니다.

0: 요즘 젊은 분들의 사랑의 고민들을, 이게 진짜 사랑인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들을 담은 드라마죠. 너 말고 네. 다른 연애, 이 노래를 지금 듣고 계신데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 오와 함께 한 시간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겠어요?
1: 예, 해피 추석,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봐요.
0: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0: 사이다라는 이름이 많이 들리고요. 또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후코이단이 무엇인지 또 후코이단 제품을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랫동안 후코이단을 연구하고 또 판매해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를 모시고 소비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디 매니저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후코이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후코이단 정확히 무엇입니까?
1: 아,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후코이단은요. 모죽구나 미역, 다시마와 같은 이제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 들어있는 그 미끈미끈한 점액 성분의 하나인데요. 해조류를 만져보시면 표면이 미끄럽고 약간 끈적끈적하잖아요.
0: 네.
1: 그 점액질 성분 속에 들어있는 다당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코이단이고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후코이단은 주로 후코스라는 당하고 황상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고분자 다당류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처음 후코이단을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얻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 계열의 성분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다면 이 후코이단은 여러 종류의 갈조류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후코이단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건가요? 또 어떤 해조류에서 추출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후코이단은 한 가지 해조류에만 들어있는 성분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갈조류에서 추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후코이단을 선택을 하실 때는 단순히 이 후코이단이라는 이름만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떤 해조류에서 추출을 했는지 그리고 원산지는 어디인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가 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료가 정말 들어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로는 좋은 원료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이거 아닐까요?
0: 아,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건강 제품들 보면은 너무나도 다 좋은 재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믿기는 하지만 정말요 근거가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미노 시즈쿠는 실제로 어떤 원료가 사용이 되었는지 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1: 물론이죠. 네, 사실 후코이단 제품을 구매하시면서 좋은 원료를 사용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정말 그런 원료가 들어갔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원료가 입고되는 순간부터 그냥 믿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분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저희가 거치거든요. 네, 특히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FTIR 성분 분석을 통해서 원료의 특성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중금속 미생물 검사까지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그 근거 자료를 고객분들한테 다 보내드리는데 저는 소비자분들이 후코이단을 선택을 하실 때 거기에 무엇을 넣었다는 상담원들의 말만 믿지 마시고 그거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후코이단 매일 먹는 제품인 만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한 것이 진짜 품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후코이단을 찾아보면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고 가격 차이도 상당히 큰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코이단이면 다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코이단 제품을 비교할 때 청취자분들 또 소비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까요?
1: 맞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과 모양이 너무너무 비슷하다. 후코이단이면 다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는데요.
0: 네.
1: 근데 결국 소비자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단순히 좋다라는 광고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인 가능한 근거가 있느냐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후코이단 제품을 고르실 때는 어떤 인증이나 검증을 받은 제품인지도 꼭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레이블에 적혀있는 내용을 정말 믿어도 될까? 정말 제대로 검증받은 제품일까? 아니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먹어도 정말 안전할까요? 그리고 먹고 정말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등등 이런 부분을 소비자분들을 대신해서 확인해주는 인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순도, 함유량 이거를 다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일본 제품이라면 실제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지까지 확인한 후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JHFA 인증 마크예요. 근데 말로만 좋은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후코이단을 제품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제품에 JHFA라는 인증 마크가 붙어 있다면 그는 소비자분들을 대신해서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을 다 검사하고 그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니까 JHFA, 자파 인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코이단 제품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포장이나 광고만 볼 것이 아니라 JHFA 인증 마크도 꼭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후코이단 제품들은 겉포장만 보면은 비슷해 보여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소비자분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또 바로 자파 인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요. 후코이단 제품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미노 시스쿠를 오랫동안 찾으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신디 매니저님은 실제 고객들을 만나면서 어떤 이유로 우미노 시즈쿠를 계속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고객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 보시다가 우미노 시즈쿠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한번 드셔본 후 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또 오랫동안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믿고 먹을 수 있어서 계속 찾게 된다는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꾸준히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진 것 같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매일 드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한두 번의 광고나 설명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또 직접 샘플, 뭐 체험, 경험하시면서 이 신뢰가 쌓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단순히 하나의 건강식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객분들과 신뢰를 쌓아온 제품이라는 의미가 더 그리고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 한번 선택하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다시 찾게 되는 제품이라는 것이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선택해 주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결국 오랜 시간 꾸준히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의 이야기가 우미노 시즈쿠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 직접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정말 기억에 남는 고객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0: 혹시 상담하시면서 이 고객분 이야기는 참 기억에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나눠주고 싶은 사례도 있으시죠?
1: 사례가 너무 많은데.
0: 네, 그 중에,
1: 네. 오늘은 딱 이제 갑자기 이제 한 분 기억에 남는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건강에 조금 이상이 생기면서 이제 지인분의 소개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처음 알게 되셨대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바로 드신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후코이단 제품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하고 상담 후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드링크 타입으로 시작을 해서 1년 정도 꾸준히 드셨어요. 근데 나중에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꾸준히 먹다 보니 식욕도 많이 돌아온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배변에 많이 문제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배변 문제도 전부 다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만족스럽게 느끼고 계시다고 해주셨고, 그런데 이 고객분이 그 본인의 경험담을 구글 리뷰에도 직접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리뷰를 보면서 저도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1년 정도 꾸준히 먹어보면서 본인이 직접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먹어보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구글 리뷰를 읽으면서 저는 참 그 말씀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조건 믿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직접 알아보고 그리고 꾸준히 경험해 보신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남겨주신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를 포함한 저희 전 직원분들이 참 감사하고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이제 고객 리뷰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의도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네. 어떤 리뷰들은 보면 정말 체험하면서 처음에 조금 의심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좋은 효과를 봤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믿음이 가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0: 실제 이 고객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본인이 느끼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네요. 네, 특히 이분 식욕이나 배변처럼 매일 생활하면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고 하신 것이 또 가슴에 와 닿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후코이단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께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처음 드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 아무래도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품이 정말 나한테 잘 맞을까? 또 꾸준히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처음부터 부담을 갖기보다는 먼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 샘플 체험을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실제로 샘플을 드셔보신 분들이 저희한테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세요. 특히 이제 처음 상담할 때 위가 불편하시거나 평소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체험 후에 구매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계신데,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후코이단 드시고 싶은 분 결정하시기 전에 진품 가품을 저희가 구별하시고 먼저 직접 경험해 보신 후에 본인한테 맞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866-566-9원권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부담 없이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 보내드릴 거예요.
0: 네, 무료 샘플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직접 드시면서 체험해 보시고 또 효과를 증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후코이단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왕이면 제대로 또 확인되고 검증된 제품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네. 네,
0: 사실 매일 꾸준히 먹는 제품이라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검증이 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로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리면 됩니까?
1: 네. 본사 전화번호는
0: 네.
1: 866-566-9원9원이고요. 워싱턴 DC에서는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보실 수 있는 곳이 딱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0: 네.
1: 바로 웰빙모어, 엘리커 시티 약국, 콜롬비아 히커리 약국. 이 세 군데에서만 오리지널 후코이단 보실 수 있고요.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일본 본사를 비롯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 또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지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후코이단 제품, 우미노시즈쿠 뭐 다 궁금한 것도 많으실고 그리고 선뜻 결정하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샘플 먼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건강에 대한 상담 그리고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을 드시면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섭취 방법, 복용량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866-566-9999으로 전화를 주셔서 궁금하신 것부터 충분히 물어보시고 또 본인한테 맞는지 천천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믿을 수 있는 우미노시스코 후코이단과 함께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웰빙모아 DC 지역에서는 703-256-5500 엘리코시리 약국, 콜롬비아 히코리 약국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전화 866-566-9999, 866-566-9999으로 네, 상담도 받아보시고 샘플도 받아보시고 네, 또 효과 입증하실 수 있도록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네,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지요. 예전에는 추석이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또 마음이 바쁘시더라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지 또 벗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면 잘 지내지, 보고 싶다, 사랑하는 말도 전해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오늘 밤 추석에 아주 둥근 보름달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달도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달맞이도 하시고 좀 서운했던 일이 있었다면 조금은 내려놓고 고마웠던 사람은 한 번 더 떠올려보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 안에 고향이 있고 또 가족이 있고 함께 나누었던 추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요. 행복하고 따스한 추석 명절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과일만 같아라.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여러분께로 오겠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미동부 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인덕 회장 443-851-1180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 443-878-90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5: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경유 수출 제한 가능성에 유럽이 긴급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경유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경유 가격도 다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전쟁 종결 여부는 미국이 선택할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미 상원이 이란전 중단을 요구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49대 50, 한 표차로 부결했습니다. 공화당에서 4명이 찬성했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이란전을 둘러싼 의회 내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난 5월 경고 이후 4개월 만에 대만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국빈 만찬에 미국 AI, 반도체, 빅테크 수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AI 경쟁을 두고 미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부각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1%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01% 올라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대출금리가 7.03%로 8개월 만에 7%를 넘어섰습니다. 금리 상승에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시장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북미에서 실적이 부진한 매장 250곳을 추가 폐점합니다. 지난해 627곳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비용 절감 효과로 미국 매장 매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ICE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150건 이상의 증언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개발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번 주 AI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AI 기술로부터 주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AI 프레임워크는 크게 주민보호, 근로자 중심, 아동 안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선 AI 기업의 안전 기준과 근로자 보호, 정보 공개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생성형 AI가 개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사용할 경우 본인이 자신의 초상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도입도 검토합니다. 또 AI를 활용한 차별적인 임차인 심사나 주택 관련 의사결정을 금지하고 AI가 노동자 감시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AI 활용 능력과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계와도 협력해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아동과 학생 보호도 주요 내용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AI 챗봇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중독성을 높이는 AI 기반 SNS와 챗봇의 설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AI 도구에 대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술이 실제 학습 효과를 갖췄는지도 확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어 주지사는 연방 차원의 AI 교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정부가 먼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무어 주지사가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25MW 이상 규모의 대형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비자와 전력망 보호, 메릴랜드 주민에 대한 경제적 효과, 지역사회 의견, 환경 보호,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는 기준 충족, 조건부 충족, 기준 미충족으로 구분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건설 허가나 세제 혜택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심사가 시작되며 별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사업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보호 대책도 제안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행정 조치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어 주지사는 지난 2020년 도입된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을 제한하도록 주의회에 요청했습니다.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와 환경 문제, 그리고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릴랜드 주요 전력 회사들도 대규모 신규 전력 사용자가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데이터센터 정책을 통해 주민들이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 의견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30년 만기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5주 연속 상승해 7%를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용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4일 미 국가정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주택대출 평균금리는 7.03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에 6.95%보다 0.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년 전인 6.30과 비교하면 0.73%포인트 높습니다. 프레디맥 지표는 전국의 대출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가장 널리 통용됩니다. 전날 미국 모기지은행협회가 집계한 9월 셋째 주 실제 평균 계약 금리에 이어 양대 지표 모두 7%선을 확실히 넘어서며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주택대출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2025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월 상환액 증가와 구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만 해도 주택대출금리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6%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랜 침체기를 겪던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됐고 이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며 주택대출금리를 밀어올렸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2023년의 최고치인 7.79%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브라이트 ML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사 스턴트 반트는 7%라는 문턱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 선을 넘으면 시장의 위축 효과를 불러와 올가을 주택 거래가 크게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 88%가 우려한다고 답했고 연방정부가 AI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71%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국인 10명 중에 9명꼴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여론조사 업체 SSRS와 함께 지난 16일에서 17일 미 성인 1,206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AI가 언젠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88%가 우려한다고 답했고 기대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습니다. 비슷하게 AI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 증가를 두고도 우려한다는 응답이 기대한다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AI 기술 발전이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응답은 82%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측면에서 미국인들은 AI 기술이 자신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AI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응답자의 71%는 연방정부가 AI 발전 규제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은 85%, 공화당은 63%, 무당파는 67%를 아우르는 추당적 민심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진보 내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트럼프 책사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등이 AI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AI 기술 발전 속도와 데이터 센터 건설 가속 등 현재 AI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20%포인트 이상 우세했습니다. 한편 응답자 중에서 등록 유권

나흘 뒤인 지난 12일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왕세자 셰이크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나하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3자 회담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에서는 이 장소가 수용할 만해 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10월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2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평화 협상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유럽 측과 미국이 러시아 측과 각각 소통한 뒤 10일 내로 결과물을 갖고 다시 접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 때 제시한 흑해 해상 휴전 방안에 관해선 이집트, 인도, 튀르키예 등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며 흑해에서 대칭적인 휴전을 통해 농산물과 산업 관련 물품들이 문제없이 운송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존 래클리프 미 중앙정보국 국장을 만난 것에 대해 질문받자 러시아가 은밀한 병력 동원을 하리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총선을 치른 뒤 대규모 동원령을 통해 병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2일 뉴욕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한 일에 대해 전쟁 초기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것에 총리와 일본 국민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문답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것과 관련한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유엔 무대에서 일방적으로 언급한 일을 두고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박스당 21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다음 소식입니다.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세관 단속국에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아이스가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지른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이스가 집중적으로 활동한 4개 도시에서 3월에서 6월 수집한 150건 이상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허위 문구로 선동된 대규모 구금 및 추방 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가능한 많은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난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디아 다르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은 보고서에서 복면을 쓰고 무장한 연방요원들이 거리에서 사람을 공격하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건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이스는 근본적으로 망가진 상태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며 미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하는 이민단속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이스를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윌베르 라파엘 가르세스 페레스가 아이스 요원의

0: 총격으로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왔습니다. 아이스는 이미 지난 1월에도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이민자 총격 사건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히스패닉 유권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버지니아주의 은퇴 플랜 의무화 대상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한인 사업주들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스 뮤추얼 애틀랜틱이 버지니아 한인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은퇴 플랜 의무화 제도와 등록 절차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1: 메스 뮤추얼 애틀랜틱이 버지니아주의 은퇴 플랜 의무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한인 사업주 대상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9월 23일 비엔나 타워스 크레센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한인 사업주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버지니아주의 은퇴 플랜 의무화 대상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피터 톰슨 리타이어 패스 버지니아 디렉터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등록 마감일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10명에서 24명인 사업체는 9월 30일까지, 직원 5명에서 9명 또는 25명인 사업체는 10월 30일까지 리타이어 패스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트타임 직원을 포함해 직원 1명당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은퇴 플랜과 관련한 세제 혜택과 절세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김운수 공인회계사는 사업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절세 방안을 설명했고, 김경은 메스뮤추얼 애틀란틱 대표는 사업체의 규모와 재정 상황, 직원 구성 등에 맞는 은퇴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한인 사업주는 주정부로부터 은퇴 플랜 등록과 관련한 통지서를 받고 당황했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등록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게 돼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메스뮤추얼 애틀랜틱은 10월 8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페어팩스 사무실에서 후속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업체 유형별 은퇴 플랜 비교와 절세 전략을 비롯해 비즈니스 승계와 사업주 자산 보호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0: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데이터 센터와 관련 인프라 투자가 철도와 고속도로 등 과거 대규모 인프라 건설 붐을 뛰어넘어 미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2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브루킹스 연구소가 공개한 경제학자 스테인판 니우에비르흐의 추정을 인용해 2025년에서 2032년 미국 데이터 센터와 AI 관련 인프라에 총 10조 3천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간 AI 인프라 투자액이 미국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평균 3.6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가 단일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이처럼 크게 의존한 적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막대한 AI 투자는 이미 미국의 산업과 고용, 자산시장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민간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은 37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약 90억 달러 늘었습니다. 링크드인 추산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AI와 관련해 생겨난 신규 일자리는 75만 개 이상입니다. AI 관련 구인 공고의 중간 연봉은 약 18만 달러로 전체 일자리 중간값인 8만 달러의 두 배를 웃돕니다. AI 붐은 주식시장 상승을 통해 가계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의 주식 및 뮤추얼 펀드 보유액은 63조 달러로 2022년 말에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AI 인프라로 전력과 인력, 장비 수요가 몰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AI 투자에 부채가 동원되고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 위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건설에 투입된 부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그 여파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이 24일 연방의회 상원에서 간발의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습니다. 상원 100명 중 99명이 투표해 가결 요건은 50표였습니다. 현재 상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 53명 가운데 4명이 찬성적으로 이탈했습니다. AP통신은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랜드폴, 톰 틸리스 의원이 찬성 투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및 무소속 47명 가운데 존 패터먼 의원은 반대 투표했습니다. AP는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이란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한 지 며칠 만에 이뤄진 이 표결은 의원들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에 대한 입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마지막 기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전쟁 권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의사 표현입니다.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0: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4일 오전 폴란드의 한 수도원에서 31세 우크라이나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신부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폴란드 남동부 수도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수도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성직자와 신자들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 5명 가운데 3명은 성직자, 2명은 일반 신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신부 한 명이 숨졌고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한 신부가 고해성사를 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이날 독일에서 폴란드로 들어온 뒤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이동하던 중 수도원에 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야로스와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끔찍한 범죄라고 표현하며 범인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용의자가 폴란드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는 전쟁 이후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유입됐습니다. 최근 양국 사이에 사회적 긴장이 나타나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건이 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7년 전 부활절 아침, 교회와 호텔을 동시에 덮쳤던 폭탄 테러. 스리랑카 법원이 이 사건에 연루된 15명에게 무려 200년에서 26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셈입니다.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22일 2019년 부활절 테러를 계획하거나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명 가운데 1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테러는 2019년 4월 21일 부활절에 발생했습니다.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교회와 호텔에서 폭발이 잇따랐고 260명 넘게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영향을 받은 현지 극단주의 세력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테러범들이 범행 직전 무장한 채 IS에 충성을 맹세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무려 2만 3천여 건의 혐의가 다뤄졌고 판결문만 3천 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량도 눈길을 끕니다. 5명은 각각 200년, 5명은 220년, 4명은 240년, 그리고 1명은 260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형을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의 태도도 현지 언론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고 판결문 낭독이 길어지자 기도할 시간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당시 테러를 막지 못한 정보 보안 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사와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스타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이번에는 한국 라면이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한국식 라면을 직접 끓여 먹어보는 이른바 한강 라면 체험 행사가 로마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건물 테라스에 서울 한강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즉석 라면 조리기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간이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네컷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말 그대로 로마 한복판에서 잠시 서울 한강으로 순간 이동하는 겁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루 10명씩 받는 체험 예약이 단 5분 만에 모두 마감됐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파스타를 비롯한 자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로 꼽히는데요. 그런 이탈리아에서 한국 라면을 직접 먹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겁니다. 체험장을 찾은 한 현지 셰프는 한국 라면을 처음 먹어봤다며 한국 음식에 호기심이 생겨 앞으로 한식당에도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단순한 음식 체험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역사박물관과 함께 마련한 전시의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폴란드 수도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부터 7년 만에 마무리된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재판, 그리고 파스타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불고 있는 한국 라면 열풍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1: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이 많겠고 바람이 불면서 실제 기온보다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4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한층 더 흐려지겠습니다.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낮아지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주말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우산과 함께 바람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비교적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햇볕이 더해지면서 활동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다소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 외출하시는 분들은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고 한때 약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체로 햇살이 나타나는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상으로는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 기온 59도, 섭씨 15도로 전망됩니다. 선선해진 날씨 속에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시간대별 기온차에 맞춰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4일 미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 급등 속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61.61포인트 하락한 51,349.98로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9포인트 떨어진 7,704.13을 나타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34포인트 오른 26,939.37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2004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5.5%까지 올라 2004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각종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장중 5.22%까지 치솟아 200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4.94%로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시장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도 강화됐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오는 10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약 70%로 반영했습니다. 제이슨 스티븐스 에버턴 웰스 설립자는 지금은 채권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시장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보다 금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인지 5%를 웃도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국 주택시장과 기업 차입, 사모시장, 주식 가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1.40까지 올라 지난 7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시장의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에서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중동 분쟁을 단계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의 중인 방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유가도 3% 넘게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11월물은 전장 대비 3.52달러 급등한 배럴당 106.60달러에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45달러 뛰어오른 배럴당 94.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테크업계가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부과하는 10만 달러대 수수료 방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테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테크넷은 미 국토안보부에 공개 의견서를 내고 신규 H1B 청원 한 건당 103,265달러를 부과하는 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테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문직 비자 한 건당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각 기업에 청원 수수료로 청구하겠다는 미 정부의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주요 미 테크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테크넷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에 입법 예고한 H1B 비자 수수료 규칙안을 철회해달라는 공개 의견서를 24일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규칙안에 따르면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대해서 기업이 한 명당 103,265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어 온 다른 수수료와는 별도입니다. 테크넷은 이에 대해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한다면서 중국과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 기업들이 세계 혁신을 선도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면서 미 공동체의 번영을 창출하려면 필요한 것이 전 세계 최고의 인재라며 이 안은 미 기업들이 전 세계 최고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는 수수료 부담에 따른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등은 전 세계 AI 연구자들 중에 절반이 중국인이라며 고숙련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미국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도 지적해왔습니다. 황 CEO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테크업계 CEO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H-1B 비자 프로그램은 1990년에 의회의 입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주된 경로입니다. 이 비자 소지자들은 일정 조건 하에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제도는 미 테크업계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인력 기반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이 심각한 주차 공간 부족과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매일 아침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 길거리에서 1시간 이상을 허비하고 있으며 시 당국의 방관 속에 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슬 기자입니다.
2: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이 매일 아침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심각한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집을 나서 학교 인근 골목을 4, 50분씩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주차난을 견디다 못해 학교 인근 주택에 개인차고를 매달 $100씩 내고 대여하거나 인근 상가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견인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개교한 퀸즈의 한 신설 고등학교는 1억 7,8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이 투입된 최첨단 시설을 갖췄음에도 교직원 전용 주차 공간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교사들이 인근 패스트푸드점이나 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다 차량이 견인되는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사들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던 학교 주변 도로마저 스쿨버스 전용 구역으로 엄격히 제한되면서 비어있는 버스 구역에 주차했다가 $150가 넘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사 노조에 따르면 시 당국은 교직원 주차 허가증 발급 수와 지정 구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도로 확충, 야외 식당 쉘터 설치, 시티바이크 대여소 증가 등이 더해지면서 노상 주차 공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하고 있지만 롱아일랜드나 외곽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환승이 복잡한 지역으로 출근하는 교사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퇴직 교사들과 현직 교육자들은 20년 넘게 반복되어 온 주차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뉴욕시가 교사들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주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이윤슬입니다.
0: 미국 내 경유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금지 가능성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연합이 화들짝 놀라 미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럽 각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경유 수출 통제 조치를 자제토록 설득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올로프 길 대변인은 공동시장에 영향이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긴밀한 파트너들끼리 서로 상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예전에 러시아와 중동으로부터 사들였던 물량을 대신해 미국산 경유, 원유, 액화 천연가스를 대거 수입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미국산 원유 석유 제품 수입은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보다 30% 늘었고 가스 수입은 18%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디젤 수출 통제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연합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부장관이 전면적 수출 금지는 없을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경유 선물 가격 폭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했지만 결국 또 반등세로 돌아서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경유의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최근 사상 최고 기록을 잇따라 깨뜨리면서 최신 집계인 21일 기준으로 갤런당 $6.529까지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경유 공급이 빠듯한 상태에서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경유 수출 금지를 시행하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 충격파가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충격은 유럽에서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3월에서 7월 유럽연합 디젤 수입량의 4분의 1이 미국산이었으며 8월엔 이 비중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홍해 인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그간 유럽에 경유를 공급하던 공급원 중 하나가 최근 가동을 멈췄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미 동부 해안에 강한 노리스터가 발달하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내륙 지역은 폭풍 중심에서 비껴갈 가능성이 있지만 뉴저지 해안과 롱아일랜드, 뉴잉글랜드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해안 지역도 강풍과 높은 파도, 해안 침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보름달까지 겹치면서 해안 침수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이번 주말 미 동부 해안을 따라 강한 노리스터가 발달하면서 해안 지역에 강풍과 폭우, 높은 파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보에서는 폭풍의 정확한 진로와 강도에 아직 변동성이 있지만 뉴욕시를 포함한 내륙 지역보다는 뉴저지 해안과 롱아일랜드 동부 등 해안 지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해안과 롱아일랜드 일대에는 강한 북동풍이 불면서 높은 파도가 일고 해안 침수와 해변 침식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해안에서는 최대 시속 50마일 안팎의 강한 돌풍이 예보됐습니다. 이번 폭풍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름달과 겹치는 높은 조위입니다. 토요일 보름달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조수 수위가 높아지는 데다 강한 바람이 바닷물을 해안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저지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예보에서는 평소보다 조수 수위가 1에서 3피트가량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뉴욕주 당국도 롱아일랜드와 뉴욕시의 해안 및 저지대 주민들에게 침수와 높은 파도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해안 역시 강풍과 높은 파도, 해안 침수 위험이 예상되고 있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뉴잉글랜드 해안 지역에서는 더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경우도 해안과 체서피크만 주변을 중심으로 강풍과 높은 파도, 국지적인 침수 가능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남쪽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북쪽으로 뉴잉글랜드까지 동부 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국과 기상 전문가들은 주말 해안가를 가급적 피하고 야외 가구나 쓰레기통 등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미리 고정하거나 실내로 옮겨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주말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뒤 다음 주 초부터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풍의 진로에 따라 지역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 가정상담소가 10월 2일 열리는 연례의 갈라를 앞두고 24일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갈라의 주제는 친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상담소 한라인에는 4천 건이 넘는 상담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석은 기자가 전합니다.
4: 뉴욕가정상담소 KAFSC가 9월 24일 목요일 오전 플러싱 사무실에서 연례 갈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갈라는 오는 10월 2일 금요일 맨해튼 치프리아니 월스트리트에서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친정입니다. 상담소를 찾은 여성들이 상담소에 오면 마치 친정에 온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주제를 정했다고 이지혜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갈라에서는 배숙희 목사와 한나 양 뉴욕타임즈 부사장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배숙희 목사는 이민 1세대를, 한나 양 부사장은 이민 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됐습니다. 배 목사는 1990년대 뉴욕 가정 상담소 한라인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73년 미국으로 이민 온 뒤 맨해튼 32가의 작은 사무실에서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함께 가정법원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들이 체면과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주변에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라인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배 목사는 이날 지금은 크게 확장된 상담소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5: 아, 사실은 이렇게 크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이 사회가 뭐 폭력, 가정폭력 이슈 말고도 청소년,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이슈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커질 수밖에, 커져야만 되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들어왔습니다.
4: 상담소가 커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가정상담소 한라인에는 4,000건이 넘는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재 소장은 과거에는 남편의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정신적, 경제적 폭력은 물론 이민 신분을 악용한 폭력과 아동폭력, 성폭력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아직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의 인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한국어 상담 창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등이 안내하는 미국 전국 가정폭력 한라인의 경우 한국어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우리가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 피해자분들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전화하셔서 어떤 도움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4: 이번 갈라에서는 앵커 비비안 리가 사회를 맡고 심청전을 뮤지컬 다이브로 재해석한 작곡가 줄리아 류의 공연도 마련됩니다. 또 한식 체험과 캐비어를 곁들인 샴페인 마스터 클래스, 김치 등이 경매에 나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오는 10월 23일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침묵의 행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욕가정상담소의 24시간 한국어 한라인은 718-460-3800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마우스트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24일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는 건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 성향을 지닌 폭스뉴스는 이날 저녁 브렛 바이어와의 스페셜 리포트 프로그램에서 이런 발언을 포함한 폐쇄시키한 대통령 인터뷰를 방영했습니다. 브렛 바이어가 진행한 이 인터뷰에서 폐쇄시키한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이란 측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며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 적이 없지만 만약 그들이 우리와 계속 싸우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끝내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선택해야 하는 건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폐쇄시키한 대통령은 결코 아니라며 대량살상 무기 보유는 종교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올해 2월 공습으로 숨진 전 이란 이슬람 공화국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여러 차례 이 점을 지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60% 수준까지 농축한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희석시킬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폐쇄시키아는 현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건강하며 정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정책의 시행은 행정부와 정부의 일이지만 상의와 지시는 최고 지도자 측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쇄시키아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 양해각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조율 부족과 오해로 돌리면서 양측이 연락 채널을 열어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폐쇄시키한 대통령은 저녁에 뉴욕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전쟁과 핵 계획, 국내 시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가 설명한 입장은 그간 이란이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온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아울러 미국 제재가 이란 국민들의 삶에 끼치고 있는 영향을 거론했습니다. 폐쇄시키한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상태에 대해 상당히 건강하다며 약 한 달 전에 7시간가량 만났을 때를 설명하면서 그의 건강이나 외모에 별다른 큰 문제가 보이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전쟁 발발 때 공습을 받아 일상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받아왔습니다.
7: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 K라디오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제4회 미 동부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오는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자리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 PGA의 피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가티 골프 동호회 김인덕 회장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학교를 벗어나 방송계 출판계까지 넘나드는 철새 교육인 동물 이야기 들고 오신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주현입니다.
2: 반갑습니다. 우리 안지현 선생님 뭐 교단에서시고 네. 방송 출연하는 건 많이들 아시지만 책을 쓰신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경야독.
3: 아, 주경야독
2: 하면서 책을 직접 쓰기도 하시는데요. 이게 저한테도 선물로 이게 첫 만남 때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3: 어, 맞습니다.
2: 올해 나온 책이죠?
3: 네, 올해 그렇죠. 여름에 나온 책입니다.
2: 생명의 언어들이라는 아주 명저입니다, 명저. 저는 그 강원도 화천에 한국수달연구센터 주차장에서 읽었어요.
3: 오.
2: 너무 잘 읽혔습니다. 오. 재밌게.
3: 고향을 찾아가신 거였나요?
2: 아, 수달. 그렇죠. 수달과 한마음이 됐어요.
3: 어... 예.
2: 동물 이야기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3: 제목이 생명의 언어들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지구상에 생명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듯이 생명체들도 각자의 나름의 이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2: 네.
3: 근데 이제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뭐 과학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이 또 연구자들이 그 다른 생명체의 언어들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지구에 잘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3: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세상에 있을 테지만 그중에 좀 재미있고 귀엽고
2: 맞아요.
3: 네. 좀 이왕이면 흔하게 알려지지 않은
2: 기발하고.
3: 것들을 네, 찾아서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글을 좀... 보셔서 알겠지만 네. 말하듯이
2: 친절하게
3: 네 예. 말하듯이 계속 제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썼거든요. 소리내서 계속 맞떠들면서
2: 어, 그런 느낌 그런
3: 네,
2: 느낌
3: 네 그게 맞아. 이제 네. 좀 특징적이라 아마 좀 부담스럽지 않게 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술술 읽힙니다. 술술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는 동물들의 겨울나기 방법 이제 겨울잠 편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밤새 날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친구들이죠. 철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철새는 정확히 뭐 어떤 새를 가리키는 걸까요, 선생님?
3: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도 사실 많이 쓰잖아요. 이제 철새처럼 이동한다 이런 표현을 쓰듯이 한 장소에서 이제 생애를 모두 보내지 않고 1년의 특정 시기에는 뭐 A라는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이렇게 이제 이동해서 이제 살아가는 새들을 우리가 흔히 철새라고 하는데
2: 네.
3: 굳이 또 용어를 쓰자면 이제 번식지와 활동지를 구분해서 살아가는 새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2: 아, 번식지와 활동지라고 하는구나.
3: 네, 네. 어쨌든 이제 떠돌아다니는 새들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이 철새 이동이 오래 전부터 아주 신비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철새가 이렇게 때마침 이동을 한다는 사실은 언제부터 알려진 걸까요?
3: 사실은 옛날에도 눈에 이제 새들은 많이 관찰이 됐을 거잖아요.
2: 네.
3: 야생에서 막 주변에 새들이 있구나 이러는데. 보이던 새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고 어디 갔나 했는데 다음 해에 다시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옛날에는 더 자연을 많이 관찰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관찰이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봤겠죠.
2: 네.
3: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동안에 얘네는 어디가 있는 거지?
2: 그렇죠.
3: 그렇죠.
2: 그리고 갔다 오는 애들이 제가 작년에 봤던 N지 아닌지도 좀 헷갈릴
3: 알 수도
2: 것 같고.
3: 없죠. 예. 근데 옛날 사람들은 사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록들을 보면 아 새들이 달에 갔다 오는 거다.
2: 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 지구에서 이제 지내다가 달에 갔다 오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었고
2: 네.
3: 아니면은 이제 큰 새들의 등에 작은 새가 타고 이렇게 이제 겨울을 나는 거다. 이렇게 상상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2: 네.
3: 근데 어쨌든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과학의 영역에서 이거를 좀 진짜로 얘네가 어디로 가는 건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연구들이 시작이 됐는데 많이 이제 아시는 방식이 이제 발목에 고리로 뭔가를 매달아서
2: 표식.
3: 네, 표식을 남겨서 내가 봤던 그 새가 내년에도 오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2: 네.
3: 그런 기술들이 점차 발달하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GPS를 달아서 이동 경로를 아예 따라가면서 추적할 수 있고
2: 그러네.
3: 그렇죠? 그다음에 그 돌아온 새들이 그 새인지 아니면 뭐 같은 종이지만 다른 새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됐고요. 이제는 놀랍게도 사람들 왜 스포츠 할 때 기록 재듯이
2: 예.
3: 새들도 얘가 대체 어디까지 어느 정도 거리까지 멀리 날아갔다 온 거지 이런 것도 그래서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2: 알 수가 있어요.
3: 네.
2: 오, 신기하네. 철새들이 철마다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3: 아, 역시 이게 또 저희가 이제 겨울잠에서 또 이제 한창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살기 위한 조건을 찾아가는 걸 텐데요. 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2: 먹이.
3: 먹이죠.
2: 그렇죠.
3: 먹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먹이도 결국 생물이기 때문에 뭐랑 관련될 거냐면 뭐 기후랑도 연관이 될 거고요.
2: 아, 먹이들이 또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3: 그쵸.
2: 되니까.
3: 이제 예.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결국은 이동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기온.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새들이 보통 계절적으로 관찰이 되잖아요. 몇 월에 관찰되는 새, 뭐 봄에 특히 많이 보이는 새, 뭐 겨울에 많이 보이는 새 이런 식으로 이제 철 따라 나타나는 특징이 결국 먹이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얘네가 이제 좀 멀리 가는 애들은 좀 보통 장거리 뛰는 게 아니잖아요.
3: 그렇죠.
2: 근데 그 넓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도 않고 수천 킬로미터씩 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3: 너무 신기하죠.
2: 네.
3: 이제 가끔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뭐 지상에서의 운전도 요즘에는 많이 의존을 하시지만 뭐 이제 그 비행할 때도 예. 역시 이제 뭔가 정해진 항로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새들도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럼 그 항로에 대해서 얘네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봤더니 일단 낮에는 태양의 방향을 이제 감지해서 그걸 기준으로 내가 날아가야 할 목적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생각해 보면 태양이 아침에 있는 위치랑 점심에 있는 위치랑 저녁에 있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2: 다르죠, 다르죠.
3: 계속 지구가 사실은 이동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태양의 위치가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목적지를 태양을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네. 태양이 이동해버리니까 내 목적지가 틀어지는 게 아닐까?
2: 맞아요.
3: 좀 이런 생각을 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오차를 보정해가면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2: 나보다 훨씬 똑똑하네.
3: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내부에 이제 생체시계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정을 해서 이제 갈 수 있다고 이제 이런 게 또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요.
2: 네.
3: 그럼 이제 밤도 생각해 봐야겠죠.
2: 밤에도 얘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3: 네, 밤에도
2: 이동해요.
3: 엄청 열심히 이동을 하는데요. 예. 낮에는 태양에 있어서 이동하듯이 밤에는
2: 달이구나, 달. 별.
3: 달과 별.
2: 별.
3: 그렇죠. 특히 이제 별, 뭐 별자리, 별의 위치 이런 거를 마치 사람처럼 사람들도 예전에 이제 교통수단 없이 혼자 뭐 홀로 사막을 걸어야 한다. 이러면은 별에 의지해서 갔다고 이제 얘기하듯이
2: 네.
3: 새들도 마찬가지로 별을 나침반 삼아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 그 정보가 몸에 이렇게 있나 봐요. 철새 이동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철새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습니까?
3: 철새도 종류가 많고.
2: 아, 그렇지.
3: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진짜 쉬지 않고 11시간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거든요.
2: 11시간도 가요?
3: 네.
2: 와.
3: 고요새 종류인데. 근데 이제 반면에 그렇게까지는 아닌 새들도 있고요.
2: 네.
3: 그래서 이제 먼 거리 뭐 기네스 이렇게 이제 잡아보면
2: 네.
3: 순위권에 넣을 수 있는 새들도 있기는 있죠. 네. 그 중에 1위를 차지한 새가 있다면
2: 네.
3: 이제 북극제비갈매기라고 있습니다.
2: 북극제비갈매기? 제비인가요? 갈매기인가요?
3: 갈매기입니다.
2: 네, 갈매기군요. 예. 북극제비갈매기.
3: 네. 네. 얘는 왜 유명하냐면 지구에 있는 철새 중에 지금까지 관찰된 바로는 가장 최장 거리를 왕복하는 네. 걸로 알려져 있어요.
2: 아니,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3: 얘는 1년에 두 번의 여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1년에, 멀리 워낙 멀리 가서 네. 반대로 가는구나.
3: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날아간대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쉬어가긴 하지만,
2: 네.
3: 그거를 따지면 굉장히 멀리 가는 건데, 1년에 얼마나 이동하는지 측정을 해보니까 7만에서 8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닌다.
2: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라고 네, 알고 있는데.
3: 지구 두 바퀴.
2: 와.
3: 보는 정도의 연간 이동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대단하다. 스태미너 왕이네요.
3: 예. 네. 그래서 이제 결국 1년 중에 9개월을 계속 날아다니고 있대요.
2: 그러네.
3: 이동에 소모를 하고, 네. 그럼 나머지 3개월 동안에 뭐 번식도 하고, 먹이도 보충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이름이 복잡하지만 북극제비갈매기.
2: 북극제비갈매기.
3: 요게 네. 그렇고요.
2: 네.
3: 근데 얘가 이제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날아다니는 거리를 합치면, 240만 킬로미터.
2: 생각보다 오래 산다는데. 그리고 240만?
3: 네, 240만.
2: 와.
3: 이 거리를 이제 한번 추산해보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할 세 번 할 수 있는 거리.
2: 이거 웬만한 그 운수업 하시는 분들도 평생 이 거리 차로 못 갑니다. 예, 진짜. 와, 대단하네요.
3: 그래서 정말 예. 멋진 새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제가 좀 좋아하는 새인데 붉은 가슴 도요라고 해서.
2: 아, 붉은 가슴 도요.
3: 네, 도요새 종류긴 한데 이 친구가 바로 논스톱 장거리. 비행에 훈두를 달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2: 얼마나 가나요?
3: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최대 13,560km가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2: 얘가 아까 뭐 한 11시간
3: 네.
2: 그 친구?
3: 그래서 현존하는 새들 중에 지구 최장 비행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2: 네.
3: 그다음에 원래 이동 경로는 얘가 이제 알래스카부터
2: 네.
3: 호주까지
2: 알래스카부터
3: 이동해요.
2: 호주까지. 와.
3: 네.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에 살다가 추워지기 전에 얼른 호주로 이동하고 뭐 뉴질랜드 호주로 그다음에 거기 이제 좀 너무 그러면 다시 이동하고. 11일간 연속으로 비행한 기록도 있대요.
4: 그러니까 연속으로 했다는 건 쉬지 않고 그게 되냐 어떻게 작은 몸에서.
3: 너무 신기하죠.
4: 네, 신기해요 진짜.
3: 그래서 이런 새는 이제 중간에 쉬지 않기 때문에 비행하기 전에 최대한 먹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당연히 지방을 추척을 하고 심지어 이제 소화기간 같은 거는 나는 동안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중간에 먹지 않으면 소화시킬 일도 없으니까 그렇죠. 소화기관의 부피를 굉장히 축소시킨대요.
4: 와.
3: 왜냐하면 그 부피만큼 지방을 더 축적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참고 날아서 이제 도착을 하는.
4: 이 시간 매번 느끼지만 동물마다 정말
3: 신기하죠.
4: 쩌는 개인기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진짜.
3: 신기.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셉니다.
4: 예. 철새도 이제 때를 지어서 가면
3: 네.
4: 대장 역할 리더가 있겠죠?
3: 네네. 네.
4: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리더인가?
3: 그 예전에 저희 그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예.
4: 어렸을 때?
3: 엄마 찾아가는데 기러기 중간에 만나고.
4: 산만리?
3: 오오오.
4: 엄마 찾아 맞나요? 산만리?
3: 중간에 기러기 만나지 않았네요. 아닌가?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보면 항상 네네. 묘사할 때 이제 V자로 날아가죠.
4: 그렇죠.
3: V자 편대를 구성을 하고 그럼 V자에 항상 꼭지점에 해당하는 그 지점에 있는 게 리더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4: 네.
3: 그러면 걔가 항상 리더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4: 네네.
3: 제가 굉장히 아끼는 2024년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하는
4: 뭐죠?
3: 와일드 로봇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4: 그래요?
3: 혹시 예. 보셨나요?
4: 못 봤습니다. 와일드 로봇.
3: 꼭 보세요.
4: 볼게요. 예.
3: 눈물 배. 아. 진짜 저는 제가 그 로봇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0: 이게 이제 물속에서 어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어류들도 때로 지어서 물이 지어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중에 네. 앞에 있는 그룹보다 뒤에 있는 그룹이 훨씬 더 에너지를 덜 소모하면서 헤엄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같은 유체니까. 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역할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1: 아 진짜로
0: 서로 협력하면서 날아가는
1: 약간 그 스피드 것을... 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 같네요.
0: 맞습니다.
1: 그죠?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앞장서주고 뒤에서 네. 엉덩이 손대고 따라가고.
0: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막 순서 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듯이 뭐 그때 그때 나름의 이제 전략이 있는지를 봤더니 일단 초반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건 주로 이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개체. 왜냐면 네. 길을 알아야 되니까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리더 뭐 이런 느낌이라면 좀 날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균형도 맞춰졌고 대열도 유지가 되고 이제 이대로 쭉 가면 되겠다 싶으면. 빠르게 교체를 해서 이제 젊고 튼튼하고 체력이 좋은 개체가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요. 야. 그리고 좀 지치면 네. 또 계속 바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먼 비행에 서로 체력을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네.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1: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0: 오, 예. 네.
1: 그럼 얘네가 매년 그 이동하는 길이 딱 이렇게 내비에 기록 남듯이 최단거리 설정하듯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매해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나요?
0: 둘 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네. 이제 심지어 어떤 연구가세요? 왜냐면 얘네 아마 날아다니는 게 수십만 년 동안에 유지되어 온 항로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에 의해서 이제 배워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어떤 그 비법서 같은 그런 거겠지만 네. 본능적으로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내재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만 년 동안에 이제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서 그래서 유지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이 네. 변하고 요새 뭐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네. 그다음 예전에는 저기에 가면 먹을 게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2시간 정도 달리다가 저기 어디야? 저기 그 망향휴게소에 쉬어서 거기서 만나서 뭐 좀 먹고 가자. 예.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네. 어느 날부터인가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그 휴게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거기는 갈 수가 없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어떤 정밀한 세밀한 부분들은 이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경로 자체는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 세계적,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해 있는지 분리를 해봤더니 한 8개에서 9개에 해당하는 경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1: 그래요.
0: 아마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뭐 찾아주신 그림이 이제 9개의 세계 철새 이동 경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단체에서 발표한 거 약간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8개의 경로를 얘기하긴 하는데 저 중에 이제 어떤 경로가 좀 분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이 있어서 미국의 어떤 학회에서는 9개로 제안을 새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러니 저러니 했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로 자체가 고정적으로 꽤 오랫동안 와 있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 경로를 보면 네. 시베리아랑 몽골에서부터 출발해서 네. 한국이랑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 호주까지 내려가는 그 경로 이게 이제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경로고요.
1: 시차는 상대적으로 덜하겠네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오니까. 예예예. 예, 예, 예.
0: 역시 배우신 분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새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기러기, 도요새, 물대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뭐 이제 지구는 둥그니까 네. 이제 굉장히 다양한 향로들에서 다양한 철새들이 이 시간에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시간에도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진짜.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철새들은 날면서 잠잘 수 있나요?
0: 오!
1: 아, 이게 된다고? 난 당연히 아니요라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날면서 자요?
0: 날면서 잘 수 있을까요?
1: 근데 너무 오문이어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건가?
0: 잠이 들면 예. 떨어지지 않을까요?
1: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반성하면 되는 건가요?
0: 아니요.
1: 반성하고 넘어가면.
0: 근데 놀랍게도. 예. 근데 자지 않고 아까 11일 뭐 11시간 11일 이렇게 연속으로 나는 새들은 안 자고 그러면
1: 그렇죠.
0: 나는 건 불가능.
1: 졸음운전 위험하기도 하고. 예.
0: 이제 많은 이제 관찰 끝에 내린 결론은 반만 수면하는 게 가능하다.
1: 반수면?
0: 네. 반수면 상태로 비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알려졌습니다.
1: 아, 날면서 반 정도 깊이로 잠들 수 있어요?
0: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실 지상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아있는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사바나나 이런 초원, 야생 초원에 사는 이제 특히 기린 같은 초식 동물들 중에서 어떤 종들은 짧게 끊어 자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밤만 잠들어 있는 것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지 않고 가벼운 이제 잠든 것처럼 수면 효과를 내는 그런

0: 상태로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1: 우리
0: 거예요.
1: 우리 인간도 아는 잠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얕은 잠 요 정도 수준인 거야?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
0: 얕은 잠과는 다른 게 네. 비행은 계속 해야 되니까요.
1: 아, 그 깨어 있는 건데 어, 그렇죠. 또 자는 거고.
0: 다른
1: 어,
0: 느낌으로 네. 이제 잠이 일어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상태로 계속 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결국은 푹 자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날아가는 건 가능하다. 어, 제가 뭔가 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 예. 반구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밤만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대표적인 그렇게 이제 밤만 잠든 상태로 날아가는 철새들을 봤는데 네. 일단 청둥오리 같은 경우에 지상에서 8시간 정도 자고요. 그다음에 비행하는 동안에 1시간 정도 잔대요. 꼭 그러면 이제 부분 수면을 취하는 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뭘 한 번에 멀리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중간중간 이제 쉬어가면서 가는 새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어, 구남조라는 새가 있어요. 구남조도 굉장히 멋있게 생긴 새가 있는데 네. 이 친구는 하루 수면량이 42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1: 엄청 조금 자네요.
0: 네. 예. 이 친구는 그 42분을 날아가는 중에 잔다고 합니다.
1: 어, 잠이 없는 친구구나.
0: 네. 예. 대신 막 활공 중에 수면이라고 하니까 어, 네. 꽤 네, 이제 그런 상태는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날아갈 때보다는 좀 취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밤이나 천적의 활동이 덜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수면의 형태를 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밤이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다른 새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1: 아, 구남조 되게 멋있게 생겼다.
0: 어, 그건 진짜 멋있죠. 아, 이름부터 막, 구남조예요.
1: 소리주머니 같은 게 있네요.
0: 어, 예. 맞아요. 거기가 되게 빨간색인 구남조도 어, 예. 있더라고요.
1: 예. 이 친구는 42분 자고 그 거리를 갔는 네, 굉장한 맞습니다. 친구네요.
0: 그래서
1: 네.
0: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에너지가 절약되면서도 잠도 보충할 수 있고 게다가 날아가고 있는 방향도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왜냐하면 중간에도 쉬고 이러면 시간도 딜레이 되지만 역시 경로도 흔들릴 그렇겠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반수면 하는 동안에 뇌는 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좀 필요 없는 부분에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니까 좀 휴식을 취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맞고요. 대신에 천적이 만약에 나타나고 위험 상황이 나면 이제 순식간에 또 바로
1: 깨어요. 각성.
0: 가동할 수 있는 어.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스탠바이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 이 능력 있으면 되게 요긴하게 저도 쓸 것 같은데. 예.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 좀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 네. 철새와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발견한 사실이 있다던데.
0: 오, 네.
1: 맞습니까?
0: 아, 네.
1: 처음 듣는 것처럼. 네.
0: 아 그런 건들이 사실은 네. 몇 건이 사실 있었는데.
1: 아, 몇 건이 있어요.
0: 근데 가장 최근 거는
1: 그러니까 뭐 두견이 얘긴
0: 네,
1: 것 같은데.
0: 두견이 연구가 네. 있더라고요. 예. 저 이거 연구 사진을 봤는데 어. 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1: 두견이 귀엽다.
0: 일단 눈 초롱초롱하고요.
1: 맞아.
0: 저 귀엽게 등에 배낭 맨 것처럼 장치 부착한 거 보세요. 아,
1: 저게 GPS인가요?
0: 저 멀리 떠날 네. 때 가방 딱 싸들어지고 이제 떠나온 거죠. 두견이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저런 이제 철새들을 주로 연구하시는 기관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부산나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이라고. 저는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 가봤는데요. 네. 혹시 못 가신 분들 추천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저는 거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물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박제라고 하죠. 흔히 동물들. 네. 박제라고 하면은 좀 이제 그 자연사박물관에 이런 데 전시되어 있는 동물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박제를 봤을 때 가장 현실감이 떨어지고 우스워 보이는 포인트가 뭐냐면, 눈이에요.
1: 아, 눈은 너무 좀 인공적이죠.
0: 네. 눈이 너무 인공적인 눈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개체가 아무리 막 포식자에 막 위험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어, 느낌이 되게
1: 느낌.
0: 인위적 느낌이 그렇죠. 나죠.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연구하신 분들이 거기에 이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갔더니 전시품 중에 박제할 때 사용했던 그 인공 눈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들을 쭉 전시해 놓은 전시품이 있었는데 저 예전에 그걸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1: 어, 궁금하다.
0: 아, 박제사분들도 진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네. 그다음부터 박제 볼 때 되게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네. 아무튼
1: 거기서 기관에서 연구를 한 거군요.
0: 연구한 것 중에 예. 이제 철새의 이동 경로들을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연구 대상 종 중에 두견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네. 얘는 이제 여름 철새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로 이동을 네. 합니다.
1: 멀리 간다.
0: 그다음에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겨울을 거기서 보내고 이듬해 이제 다시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로 와요. 얘들도 꽤 멀리 다니죠. 네. 그래서 이동 경로를 계산해 봤더니 이제 아까 등에 맨 장비로 어. 추정을 봤더니 27,340km. 한번 이제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사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발견한 지점이 사실 뭐냐면 이렇게까지 장기간 쉼 없이 횡단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거거든요.
1: 아, 두견이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를?
0: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제주도에서 잡아가지고 작년 5월에 이제 네. 두견이 두 마리에 발신기를 이렇게 달아줬어요. 배낭을 매게 해줬는데 네. 얘네가 그해 5월부터 한 8, 9월까지 제주도에 머무르다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중국 찍고 인도 찍고 스리랑카 찍은 다음에 인도역 지나서 네. 아프리카에 갔고 연말에 아. 도착을 했대요. 예, 이제 그걸 예. 이제 모니터로 다 보고 있었겠죠. 집 편안하게 이제 보셨겠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열심히 날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모잠비크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4월에 다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거슬러서 6월에 제주도에 도착을 했대요.
1: 와.
0: 8월, 9월, 그러니까 8월 달에 떠난 애가 6월 달에 다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두견이도 귀소 본능이 있구나. 귀소성이 있구나. 요걸 일단 알아냈고 네. 그다음에 특히 한 번에 최장거리를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봤는데 그 수많은 이동 경로 중에서 6일 동안 쉬지 않고 횡단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1: 얘도 지구력 좋다.
0: 네, 4,180km를 이제 이동했다고 합니다.
1: 아, 그걸 알아냈구나.
0: 맞습니다. 예. 그 밖에도 사실은 이제 뭐 철새 연구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철새 연구가 기후변화 연구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철새가 늘 오던 애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 신호로 볼 수도 있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예. 이제 생태계 모니터링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철새 연구를 우리가 계속 유심하게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아, 단순 뭐 세 차원의 연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맞습니다. 기후와 환경을 또 환경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0: 네. 1년에 한 번씩 들려서 네. 우리의 생태계를 좀 진단해주는 중요한 존재들이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생존을 위해 이동하는 새들 철새에 대해서 오늘 또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K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해태나 봉황 혹은 동화 속 인어, 유니콘 여러분은 이런 전설 속 동물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설마 어딘가에 얘네가 진짜로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주실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한국민화센터 이사이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만화 콘텐츠 스쿨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김용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덕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없고요. 네. 교수님께서 그 학예사로서 미술사학을 또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아, 네. 저는 그 문화유산 속 동물 이미지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면서요. 미술사학 전공했죠. 네, 한국미술사 전공해서 여러 박물관, 미술관에 한 10년 정도 근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예세일은 잠시 접어두고 예. 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학생들한테 무슨 과목을 가르치시나요?
5: 현재는 이제 신화학
1: 신화학.
5: 동양신화, 서양신화, 그리고 요괴 관련된.
1: 요괴학?
5: 예, 예 그런 게 요괴학. 예. 예.
1: 그런 실제로 거. 요괴학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방송 전에 말씀 나눠보니까.
5: 일본 민속학에는 예. 민속학 중에 요괴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일본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1: 그렇군요. 예. 제가 몰랐던 세계인데 오늘 한번 맛을 예, 맛있게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또 다른 책이 제 손에 있는데요. 문화재의 숨은 신비한 동물사전이라는 아주 예쁘게 나온 책입니다. 저희 프로와 같은 어떤 사전형 콘텐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책에서는 이제 환상동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것 같던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전설 속 동물, 신화 속 동물, 뭐 상상 속 동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5: 네.
1: 학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뭐 따로 있을까요?
5: 환상동물이라는 거는 거의 제가 처음 쓴 것 같아요. 예, 대중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상동물이라고 쓰는데 학계에서는 물론 있죠. 예, 학계에서는 이런 환상동물을 상서를 서자를 써서 동물 숫자에 서수 혹은 신령수라는 영자를 써서 영수 혹은 신자를 써서 신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 서수, 영수, 신수.
5: 네, 맞습니다.
1: 예. 상서로운 동물, 예. 신령스러운 동물 예. 이런 뜻이군요. 그럼 그 서수, 영수에 해당하는 그런 동물은 몇 종류나 될까요? 이건 뭐 셀 수가 있을까요?
5: 글쎄요. 제가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연구하고 제가 본 것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과 봉황부터 저 광화문의 해치 뭐 동아시아 문화 속에 그런 환상동물을 보면 한 수백에서 수천은 이를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5: 네,
1: 그 정도라는
5: 것들 형체가 없지만 기록만 있는 것들 그리고 미술로 표현된 것들 다 합치면 수백 수천에 이르죠.
1: 이 세계가 엄청 방대한.
5: 네, 엄청 방대한 세계입니다.
1: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는 누구나 아는 존재이지만 또 그만큼 미스터리한 바닷속 존재인 인어 이야기를 저희가 교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어하면 그 동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어 공주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은데요. 서양에서는 그만큼 인어가 좀 친숙한 존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5: 그렇죠. 우리나라에 약간 도깨비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굉장히 친숙한 존재.
1: 네네.
5: 예. 뭐 중세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여러 기록에는 이 인어를 실제로 목격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양인의 관념 속에 이 인어라는 존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1: 목격담까지 전해줄
5: 정도로. 예, 맞습니다.
1: 제가 아는 그 서양 문화권 속의 인어 이야기는 좀 이렇게 사람을 좀 유혹해가지고 위험에 네. 빠뜨리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5: 네,
1: 것 같은데
5: 맞습니다.
1: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5: 이게 뭐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네. 그 우리 조상들 혹은 이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 일단 어떤 존재가 살고 있었는지 궁금해했겠죠.
1: 아, 그렇지 알 수 없으니까.
5: 지금이야 이제 태양학이 발달하고 뭐 그런 게 됐지만 그때 당시 그런 것도 없었고.
1: 네.
5: 그리고 그에 동시에 바다가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렇죠.
5: 특히 서양 바다가 좀 험난해요.
1: 예.
5: 뭐 대서양이라든가 지중해 바다가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 등 이런 그걸로 인해 다양한 인어가 탄생시키는데 근데 이 서양의 인어가 바로 이중사 두려움이 네. 반영된 겁니다.
1: 예.
5: 배를 침몰시키는 괴물 인어 스킬라, 뭐 목소리를 유혹하는 세이렌. 뭐
1: 아, 세이렌.
5: 네. 그렇죠. 네, 이런 게 대표적이죠. 네.
1: 세이렌이 목소리로 그 어부들 유혹해서 침몰시키는.
5: 네, 맞습니다. 네.
1: 얼굴도 예쁘다고 돼 있었나요? 세이렌? 아닌가? 목소리만 예쁜가?
5: 아, 이게 세이렌이요.
1: 예, 예, 예.
5: 그리스 신의 등장한 인어인데요.
1: 예.
5: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을 유혹하죠.
1: 아, 목소리로.
5: 예. 흔히 우리가 사이렌이라고 하는 경고음이 바로 이 세이렌으로 유래된 거죠.
1: 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5: 네, 맞습니다.
1: 비슷하네.
5: 맞습니다.
1: 예. 예. 근데 이제, 예. 그리고 커피 매장 로고도. 그렇죠?
5: 스타벅스죠.
1: 예, 그렇죠, 그렇죠. 예.
5: 이게 원래 세이렌이 근데 인어가 아니었어요.
1: 아, 그럼요.
5: 인면조.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 바다새의 몸을 지닌 형태였는데 근데 물에 산다는 속성 때문인지 중세 유럽부터 하반신이 물고기로 이루어지죠.
1: 네.
5: 보통 이제 꼬리가 두 개 달린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벅스 로고가 바로 네. 세이렌입니다. 이게 이 세이렌이 목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1: 네.
5: 그런 것처럼 이 창업자는 향기로운 커피 향기로 사람 고객들을 뭐 이렇게 유혹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1: 창업자이신 것 같아요.
5: 아 예, 근데 성공적인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예. 아, 원래 새였어요?
5: 네, 예, 원래 새였습니다. 예, 고대 그리스 미술에 보면 예. 대부분 세이렌이 새로 표현돼요. 얼굴은 사람, 이제 몸통은 새.
1: 몸통은 새.
5: 네.
1: 예, 인면조.
5: 네.
1: 근데 물고기와 인간의 조합을 좀 다양하게 변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떠오르는 인어 이미지는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요 조합이지 않습니까?
5: 네.
1: 이런 이미지는 처음에 어디서 나왔을지도 궁금합니다.
5: 아마도 근데 이게 물론 사이렌이 세이렌이긴 하지만 네. 뭐 서양은 물론 동양에도 이런 이미지가 여럿 있고요.
1: 네. 네.
5: 우리가 알고 있는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돌고래도 있고요. 장어도 있고 뭐 오징어가 연체동물. 그러니까 해양식 생물과 인간의 요소가 다양하게 혼합된 존재들을 저희가 인어하면 그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물고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1: 반대도 있잖아요, 그죠?
5: 네, 그렇죠.
1: 상반신이 물고기, 네. 하반신은 사람
5: 사람인 것도 있고요.
1: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럼 그 동화 속 그 인어공주 이미지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캐릭터다 볼 수 있을까요?
5: 그게 아마 중세 유럽 때 정립된 세이렌이 맞을 거예요. 아.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세이렌이 인어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어의 모습으로 표현되죠. 이게 동화 요소가 결합돼서 안드레스는 동화, 네. 인어공주 이후에 선한 여성 혹은 순결한 사랑의 주인공 뭐 이런 이미지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 이후로 여러 미술품 뭐 존 리임의 워터하우스라는 이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어 소녀라는 그 작품이 유명합니다. 예. 거기도 엄청 아름답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안드레스는 영화 이 인어공주 대박을 쳤잖아요.
1: 네, 그렇죠.
5: 그래서 그 코펜하겐 가면 네. 청동 인어상도 있습니다.
1: 아 청동 인어상 그래 본 것 같아요.
5: 네네네. 그게 약간 그쪽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거죠.
1: 그렇군요. 네. 예. 세이렌에서 따왔을 가능성.
5: 네.
1: 예. 실제 인어를 봤다는 목격담 같은 게 아까 많이 전해진다고 하셨는데.
5: 네.
1: 자, 그럼 동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동양에서는 인어에 대한 기록, 뭐, 언제 시작될까요?
5: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중국 고대 지리 백과사전인 산해경이죠. 가장 오래된 백과사전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인어가 존재해요. 뭐 물고기 몸에 손발이 달린 능어도 있고요. 사람 얼굴에 물고기 몸을 지닌 적유.
1: 그리고 그 교수님, 인어가 눈물 흘리면 네. 진주가 된다 이런 얘기 유명하잖아요.
5: 네네네.
1: 이것도 뭐 동양에서 나온 얘기라던데요.
5: 그렇죠. 네. 우리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전지현이 인어로 나온 거기 보면 이제 전지현이 눈물 흐르니까 진주가 돼서 비닐봉지로 아무튼. 네. 그게 전부 다 이제 동양에 있는 그 여러 기록들인데 그 수신기라든지 박물지 같은 동양 고전을 보면 교인이라고 하는 인어가 등장해요.
1: 교인.
5: 네. 이 교인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비단을 짭니다.
1: 오.
5: 네. 비단을 짜는데 그거를 용실이라고 하는데요.
1: 용실.
5: 네. 그게 아주 방수가 되는 기능성 비단입니다. 엄청 비싼 값을 빨린다고.
1: 그렇겠네.
5: 네. 그리고 이 비단을 짜는 것과 동시에 슬피 울어서 눈물을 흘리면 진주가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진주를 인어의 눈물이라고 하거든요. 동양에서는. 네. 바로 이런 기록 때문에 아마 진주가 인어의 눈물이라고 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1: 서양의 인어는 약간 유혹하는 이미지, 네, 위험에 그렇죠. 빠뜨리는 이미지였는데 동양 인어의 네. 특징이라고 그걸 봐도 될까요? 뭔가를 좀 생산해내네요. 네. 네.
5: 이 서양의 인어가 유혹과 생명 이런 걸 좀 위협한 존재라면 동양의 인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이 점으로 비었을 때 비단 짜는 행위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네. 그리고 인간과 교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존재입니다. 박물지에는 주인과 이별을 앞둔 교인 인어가 즉 눈물로 구슬을 만들어 바쳤다라는 내용도 확인되죠.
1: 아 근데 주인이라고 나와요 사람이?
5: 네 주인이라고 나옵니다.
1: 그럼 약간 좀 부려먹는 느낌이네.
5: 글쎄요. 아닌가? 이게 그렇기도 하지만 네. 주종관계로도 표현되지만 네. 동등관계로도 표현돼요.
1: 아 동등관계로도 네. 하여간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도 하고
5: 네 헌신적
1: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5: 네 경제활동도 하고
1: 인간이 이제 눈물이 진주잖아요.
5: 네. 네.
1: 그 진주 빨리 막 황금알을 낳는 뭐 거위 배 가르는 것처럼 네, 네. 일부러 막 울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5: 그런 기록도 저는 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5: 인간이 굉장히 나빠요.
1: 나쁘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설화를 보면요.
5: 네.
1: 이제 용왕은 많이 봤는데 인어를 우리 설화에서는 글쎄 제가 볼 때는 뭐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인어로 추정된 기록이라든지 내용이 남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많죠.
1: 아, 많아요.
5: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인어에 대한 정식적인 기록은 통일신라고요.
1: 네.
5: 그리고 저 경주의 황남대총이라는 그 네. 커다란 무덤이 있습니다.
1: 있죠.
5: 그 신라 4, 5세기, 6세기 때. 그때 고분인데 그 네. 고분에서 네. 인어 문양의 은제 그릇도 출퇴가 됐어요.
1: 네.
5: 최초의 기록은 신라의 학자의 최치원.
1: 최치원.
5: 네. 네. 네. 최치원의 계영필경집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1: 네.
5: 그 문집에 교실이라고 해서 이 네. 교실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인어가 짠 비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 네.
5: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요. 고려시대 최고의 문장가로 손꼽힌 이규보.
1: 이규보.
5: 네, 네.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지로 표현해서 여러 시중에서는요.
1: 네.
5: 한 10편이 넘는 시에 교인, 네. 즉 인어를 등장시킵니다.
1: 그래요.
5: 네. 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네. 이게 조선시대 때는 이제 실학이라는 학문이 좀 대두되죠. 아, 실학. 예, 조선 후기 때. 예. 대표적인 실학자 중 이제 정약용의 예, 형인 정약전. 아, 예.
1: 정약전.
5: 예. 자산어보.
1: 자산어보.
5: 예, 자산어보.
1: 아, 자산어보에 인원 있어요?
5: 예, 인원 있어요.
1: 아, 진짜?
5: 예.
1: 아, 그래요?
5: 네, 자선후보에 어, 인어가 예. 등장합니다.
1: 뭐라고 나오나요?
5: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네. 상광어라고는 인어가 등장하는데, 아. 정약전은 이 상광어가 네. 모양이 사람을 닮아 두 개의 젖이 있다고 했습니다.
1: 아, 젖이 있다. 네,
5: 그럼 이 상광어는 뭐였을까요?
1: 아까 어감이 상괭이.
5: 어, 맞아요.
1: 아,
5: 맞아요.
1: 상괭이. 예, 예. 우리 돌고래 같은 거.
5: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1: 아, 그걸 인어라고 표현했구나.
5: 네, 인어로 착각을 했는지 아,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만큼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어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례죠. 오,
1: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인어만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5: 뭐 전설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네. 아까 방금 고전에서 인어가 눈물을 흘리며 진주가 된다고 했죠. 네. 네. 네. 진주 눈물을 흘린다는 부분 때문인지 약간 우리나라 문학 속의 인어는 슬픈 마음을 좀 대입시키거나 혹은 이별할 수밖에 없는 서정적인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1: 아,
5: 네. 서정적인
1: 그, 그쪽이구나.
5: 네, 장르가
1: 그래지고 네. 아, 한의 정서도 좀 있는
5: 네, 한의 정서가 예. 있죠. 네.
1: 대표적으로 여수와 부산에 유명한 인어가 있나요?
5: 어, 예. 전설 있죠. 예. 예. 우선 그럼 여수 볼까요? 전라도?
1: 예. 예.
5: 여수 거문도 지역에는 예. 신지끼라는 인어 전설이 있습니다.
1: 신지끼?
5: 네.
1: 일본 이름 같기도 하고.
5: 어, 하얗다는 뜻의 전라도 옛방언.
1: 아, 예. 전라도 방언이구나.
5: 네. 예. 근데 이 옛방언인 신지끼는요. 예. 어민들한테 날씨를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였다고 여겼는데
1: 예.
5: 이 신지끼가 나타나는 날에는 날씨가 안 좋고요. 예. 나타나지 않는 날이면 좋은 날씨에 항상 만선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날씨를 알려주는 약간 점쟁이였다고 기상캐스터가
1: 날씨 요정. 예.
5: 날씨 요정. 예. 아, 날씨 요정 좋네요.
1: 날씨 요정. 예. 예.
5: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전설을 바탕으로 얼마 전에 웹드라마가 시작됐는데 이게 국제상승을 수상하게
1: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5: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1: 아, 봐야겠다.
5: 네. 예. 그리고 부산에 예. 그 부산의 해운대 동백섬이죠.
1: 예.
5: 거기는 이제 황옥공주 전설이 등장합니다.
1: 황옥 아, 저 황옥공주 동상은 저
5: 이건 현대에 이제 기념물로
1: 덴마크 인어공주 동상 같네요.
5: 네, 좀 비슷하죠.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국제 결혼을 한 국제를 아. 시집으로 온 이 황후공주가 예.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 황후공주를 따르던 그 시중 중에 거북이 있었거든요.
1: 어, 예, 예.
5: 거북이 공주에게 빛나는 구슬을 이렇게 줍니다.
1: 어.
5: 구슬을 주면서 네. 공주님. 보름달이 뜨는 날에 네. 꺼내서 달에 비춰보세요라고 하니까
1: 착하다.
5: 예. 예. 그래서 며칠 후 과연 보름날이 돼서
1: 예.
5: 예. 황공주가 그 구슬을 달빛에 비췄더니 예. 이게 오로라처럼 쫙 퍼지더니
1: 어, 예, 예.
5: 예. 자신의 고향 입구가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예. 황공주 헤엄을 못 친단
1: 말이에요. 아, 고향 입구가 됐다고요?
5: 네, 예. 고향 입구가.
1: 아,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야?
5: 예.
1: 오, 예, 예.
5: 그러려면 근데 헤엄을 쳐야 돼.
1: 예, 쳐야죠, 쳐야죠.
5: 근데 헤엄을 못 쳐요.
1: 황공주가?
5: 예. 그래서 슬퍼하려고 하는 차에 갑자기 몸이 인어로 변한 거예요.
1: 아, 그럼 갈 수 있겠네.
5: 예. 네. 그 몸에 빛이 나더니 반하를 건넸을 때 인어로 변했고, 그래서 황후공주는 인어의 몸으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고향에 갈 수 있었다라는 전설인데,
1: 해피엔딩이네.
5: 예.
1: 네.
5: 이야기가 아마 가야 김수로의 부인인 네. 그 허황호 고사에서 유래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1: 아, 허황호.
5: 예. 네. 허황호, 황후공주, 그리고 오라가문도 비슷하고요.
1: 네.
5: 허황후 역시 인도에서 건넜다고.
1: 그렇지, 인도죠, 그분은.
5: 네, 예, 맞죠. 좀 예.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양한 아, 인어 전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약간 아리엘
5: 아,
1: 기대에.
5: 아, 그쵸, 그쵸.
1: 허황후일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예. 얼마 전에 이제 배우 차인표 씨가, 예, 인어 사냥이라는 책으로 문학상을 수상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네. 인터뷰를 보니까, 조선시대 어유야담이라는 책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 네.
5: 예.
1: 어우야담.
5: 네.
1: 어우야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까? 네.
5: 조선 중기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 제5권에 바로 인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강원도 흡곡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현재 강원도 통천군에 해당하죠.
1: 아, 예.
5: 예. 그 해안으로 인어 한 마리가 떠밀려 왔대요. 그러니까 아, 상처를 그래. 입은 건지 아니면 뭐 힘이 없던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걸 본 어부가 이 인어를 잡았는데 예. 하얀 눈물을 빛처럼 흘리고 있었다고요. 아마 아이고. 그 눈물 역시 진주가
1: 그렇겠죠,
5: 진주였겠죠.
1: 그렇겠죠. 예.
5: 그래서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 어부가 당시 고을의 사또 현감인 김담령이라는 사람들 데려갔는데 이 막 울고 있는 인어를 가엽게 여긴 이 김담령이 인어를 풀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1: 아.
5: 예.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이 되어 뭐 바다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이지 않을까라는 뭐
1: 아.
5: 예. 아마 그런 내용이 네,
1: 어우야담에
5: 네, 있습니다.
1: 아, 이게 모티브구나.
5: 네. 네.
1: 그러면 뭐 일본도 인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친숙한 나라에 속한다고 봐야 되나요?
5: 오, 그렇죠. 네. 네. 이게 네. 우리 애니메이션 원피스.
1: 원피스.
5: 예. 어인족.
1: 어인족 나오죠.
5: 예, 징대. 예. 아론 뭐 이런 캐릭터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사실 인어 서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1: 아무래도 섬나라기도 하고.
5: 예. 예.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런 예. 섬나라 특성도 있고 예. 신도라고 하죠, 특히. 예, 세상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특유의 애니미즘 신앙 체계.
1: 아.
5: 예. 이런 영향으로 일본은 예로부터 다양한 요괴 스토리를 또 지니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이 인어에 관련된 기록이 일본 역사상 일본 서기가 있는데 일본 서기 619년 기록에 네. 어부가 연못 깊은 곳에 네. 그물을 던졌는데
1: 네.
5: 그 모양이 아이와 같아 물고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기록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최초의 인어 기록인 거죠.
1: 근데 바닥 아니라 연못이면 약간 네, 연못 민물인어네.
5: 민물인어도 있고 민물인어. 바다 인어도 있고.
1: 인어도 있고.
5: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어라는 존재가 네. 예로부터 일본 문화권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거죠.
1: 인어를 뭐라 그럽니까?
5: 뭐 닝교라고도 하는데요. 아, 예.
1: 그럼 일본 인어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5: 뭐 앞서 봤듯이 예. 블루불사.
1: 아, 장수.
5: 장수이기도 하고 아니면 요게 그 자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요게 문화가 발달했냐면요.
1: 네.
5: 일본 에도 시대 때 네. 18세기경에 화도 백기 야횡이라는 사전이 편찬이 돼요.
1: 사전이요?
5: 예. 예. 이게 뭐냐면요. 네. 요게 전문 백과사전입니다.
1: 와, 에도 시대 때?
5: 네. 특히 에도 시대 박물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1: 예.
5: 발달하는데, 사전류가 편찬이 되는데, 그 중에 요괴 사전까지 편찬이 됩니다.
1: 아니, 이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 같은 훌륭한 책이 네. 에도 시대에?
5: 에도 시대 때.
1: 아.
5: 거기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가파.
1: 예.
5: 가파도 있고, 그 네코, 고양이 요괴도 있고,
1: 아, 예.
5: 그 수많은 요괴 중에 인어가 수록되어 있죠.
1: 예. 그렇군요.
5: 다양한, 예.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예, 그 일본 워낙 애니메이션 잘 만드니까 그런 게 또 현대 애니메이션화 되기도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네.
1: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럼 설화가 있을까요?
5: 이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인어 말고 또 역병을 몰아주는 인어 설화가
1: 아,
5: 있습니다.
1: 치유의 인어네.
5: 치유의 인어. 바로 아마비에라고 하는 인어입니다.
1: 아마비에.
5: 예. 예. 이게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1: 네.
5: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1: 예.
5: 200년 전 일입니다.
1: 네.
5: 예.
1: 이거 한번 깔아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5: 아, 네, 예, 그렇습니까.
1: 예, 예. 몰입됩니다.
5: 아, 예. 예. 늦은 밤.
1: 예, 늦은 밤.
5: 예. 해안가에 예. 섬광이 번쩍 하고 이제 번쩍이는 거 목격한 이제 마을 사람들이
1: 예, 예.
5: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해안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인어 한 마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인어의 모습이 호구에 둥둥 떠있는데 그 머리는 산발이 돼서 발 밑까지 길게 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물갈퀴가 달려 있고요.
1: 예.
5: 뭐 세 부리가 있고요.
1: 세 부리.
5: 예, 그리고 세 개 꼬리 지느러미까지 달린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약간
1: 혼종이네요, 혼종.
5: 예, 예. 끔찍한 혼종 같은
1: 예. 예.
5: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고요.
1: 예.
5: 그래서 사람들이 인어 모습에 괴물이다 하고 이제 비명을 질렀죠.
1: 그렇죠. 예.
5: 근데 이 인어는 태연하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1: 뭐라고요?
5: 예, 자신의 이름은 아마비에라고. 참 예의가 바른 인어죠.
1: 와타시노 나마에 아마비에데스라고 했겠죠.
5: 예,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해요.
1: 네, 네.
5: 자기소개에 이어서 올해부터 네. 6년간 이 마을은 풍년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후부에는 역병이 유행할 것이니 그때 내 모습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라는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서 그냥 유유히 갑니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또.
1: 그럼 잘 기억해놔야겠네요. 그러려면.
5: 네, 네, 네. 그래서 봤더니 진짜 아마비의 말대로 네. 6년 동안 풍년이 들고
1: 풍년이었다가
5: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6년 후에 바로
1: 역병이 돌아. 야, 네. 그럼 시킨 대로 하겠네요.
5: 네, 이제 그걸 이제 기억했던 관리가 네. 아마비의 모습을 생긴 목판화를 찍어가지고 사람들 돌렸다라고 합니다.
1: 그래서 역병이
5: 네, 없어졌다고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비의 는 나쁜 일을 알려주거나 혹은 병을 다스린 존재로 여겨지게 되죠.
1: 야.
5: 예, 얼마 전에 일본 교토대학교 도서관에서
1: 예, 예.
5: 이 아마비의 모습이 새겨진 네. 그림이 공개가 됐어요.
1: 네.
5: 예, 거기는 이제 그 모습과 또 아까 그 모습은 뭐 길게 늘어지고 불이 달려
1: 있고 산발의 새불이
5: 그 모습과 함께 1846년이라는 예, 제작연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 1846년에?
5: 예.
1: 오.
5: 그러니까 아마 그 이 시기 때부터 이제 아마비에라는 그 인어가 뭔가 역병을 몰아낸 존재가 아니었을까?
1: 그러네.
5: 예. 그런 중요한
1: 우리 아까 우리나라의 호랑이처럼.
5: 예, 그렇죠? 호랑이처럼.
1: 예. 야, 굉장히 오래된 그러면 설화네요.
5: 예. 그러고 나서 코로나 시대 때. 아, 이때 이제 예. 사랑을 받게 돼요.
1: 역병이 돌았죠. 네.
5: 아. 그때 일본 정부가 코로나 예방 캐릭터를 아마비에로 선정해요.
1: 아, 그럴만하다. 네. 그럴만하다.
5: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그 핸드폰이나 부적을 호랑이 부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네.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아마비에를 온 이제 특히나 일본은 코로나 좀 심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5: 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제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랑을 받고 귀여운 캐릭터로 디자인해서 굿즈 상품으로 개발하고 웹 드라마로 왓챠에 보면 네. 그 요게시어 하우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또 아마비의 캐릭터가 또 나와요. 예. 드라마에도 등장하고.
1: 예. 백신 내지 힐러의 역할을 네, 하는 힐러의 역할. 요게네요. 네. 예. 웬 사진 한 장을 이제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요. 일본에는 이너 미이라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좀 기괴하게 생겼거든요. 좀 뭐 정체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5: 일단 뭐 이게 이너, 일본의 이너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례죠.
1: 아니.
5: 이게 오사카에 네. 즈이를 지어라는 사찰이 있어요. 네. 거기에 소장된 이너 미랍니다. 네. 아, 좀, 예, 징그럽죠. 예. 이 일본 에도 시대 때 포획했다고 해요.
1: 네. 포획당한
5: 네, 포획됐다고 해요.
1: 예, 예, 예.
5: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아니면 원숭이와 물고기 박제를 반반 붙인 건가? 뭐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1: 예.
5: 그래서 최근 정밀 조사를 실시했는데 예. 그냥 합성 피혁이더라고요.
1: 뭐라고요?
5: 합성 피혁이더라고요. 인조 가죽 그냥.
1: 인조 가죽이요?
5: 예, 예.
1: 아.
5: 예, 뭣도 아닌 예. 박제도 예. 아닌 게 인조 가죽.
1: 아, 인조.
5: 예. 근데 이게 이 이놈이라가 예. 이 지류지뿐만 아니라 예. 영국 박물관에도 예. 그리고 해외 다른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거든요.
1: 예, 저 영국 박물관에 소장된 거 저 서프라이즈에서 봤거든요.
5: 예, 예, 예. 예. 그게 뭘까?
1: 저건 뭐예요?
5: 당시 이게 이 예. 이놈이라가 예. 관광 상품처럼 대접된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해외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으니 뭐 제작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예. 일단은 일본의 이너 사랑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GLG에는 이너 네. 미라뿐만 아니라 용 미라도 있어요. 용 미라.
1: 용 미라는 예. 어떻게 생겼나요?
5: 진짜 용처럼 생겼습니다.
1: 그건 뭔가요, 그러면?
5: 예, 그것도 역시 동일한 예. 소재입니다. 예.
1: 그렇구나. 이너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
5: 네.
1: 자, 마치면서 인도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인도에도 네. 유명한 이너 설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5: 아, 있죠. 예. 인도에는 네. 인도 신화를 보면 3대 신 있죠.
1: 네.
5: 창조의 신 브라마. 파괴의 신 시바 그리고 보존과 유지의 신 비슈누
1: 예.
5: 이 바로 비슈누가 인어와 관련돼 있습니다.
1: 비슈누가 인어와 관련이 있습니까?
5: 네. 예. 이 비슈누는 네. 세상이 위험에 빠질 때 혹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아바타라고 합니다. 아바타.
1: 그게 아바타예요?
5: 예. 우리 영화 아바타 보셨죠?
1: 아~
5: 예. 그리고 혹시 예전에 세이클럽?
1: 세이클럽 알죠?
5: 네, 예, 그게 예. 아바타 꾸미는 게 그때 최초로 된.
1: 그렇죠,
5: 그렇죠. 이게 바로 인도의 비슈누의 화신 예, 아바타에서 예, 예. 유래가 된 겁니다.
1: 아, 예. 아바타 사실 세이클럽까지 안 가도 알 수
5: 예,
1: 있는데
5: 예,
1: 굳이
5: 그렇죠.
1: 세이클럽까지
5: 가시나요?
1: 예. 아, 근데 그 비슈누가 인어로도 변하는 거예요?
5: 네, 열 가지 아바타 중에 예. 첫 번째로 변한 아바타가 바로 이 인어 신인 마치아라고 합니다.
1: 예.
5: 마치아, 물고기 혹은 물이란 뜻을 지닌 마치아는 예. 그 신화에서 대홍수로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배를 이끌고 악마를 퇴치한 구세주로 등장하는데 열 가지 아바타 중에 마치아가 첫 번째잖아요.
1: 예.
5: 그 이유가 바로 그 인도 보면 지금도 겐지스강도 그렇고 인더스강도 그렇고 특히 겐지스강에 보면 사람들이 그 겐지스강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죠. 얼마 전에 그 약간 더럽다는 그 물 거기다 장례도 치르고
1: 아, 그렇죠.
5: 물 예. 의식도 하고
1: 예.
5: 이 인도는요. 그
1: 네.
5: 최초의 생명이 물에서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1: 아.
5: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1: 네. 과학적으로도.
5: 과학적으로도.
1: 예. 네.
5: 그렇다는 관념도 있고요.
1: 네.
5: 그렇기 때문에 비슈누 또한 물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치아가 첫 번째 아바타일 거고,
1: 네.
5: 물고기 그 자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주로 이 물고기 입에서
1: 네.
5: 인간의 상반신이 분출되는. 그런 아, 형태로 아. 등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1: 아, 그로테스크하네.
5: 네.
1: 입에서 인간의 상반신이 나온다.
5: 네.
1: 물이 어쨌든 신성한 공간이니까.
5: 네, 그렇죠.
1: 예. 예. 그렇군요. 환상 동물의 세계는 정말 방대하군요.
5: 예.
1: 오늘 1편 인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상상 속 동물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해보면서 김용덕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1: 인어와 반대로 하반신은 사람의 하반신, 상반신은 물고기의 상반신을 가진 존재를 우리는 흔히 편의상 어인이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뭐 리버스 머메이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영화 돌연변이에서 배우 이광수 씨가 연기한 물고기 두상의 캐릭터라든지 만화 원피스의 어인족이 있겠습니다. 뭐 인어든 어인이든 사람과 반만 닮은 탓에 환영받지 못하고 주로 어떤 두려움이나 서러움의 아이콘으로 전해져온 좀 짠한 감정을 주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만화 네모바지 스폰지밥 속 비키니 시티 수많은 주민들처럼 행복하게 해맑게 잘 살고 있는 어인들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인어공주 꿈 꾸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동산발이 전동같은 뒷다리 해나같은 발을 동으로 옮도 바람에 뺏겨 잔디뿌리와고래 동산발이 사람의 온 뚝딱 오래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아, 9월 25일 추석 연휴 둘째 날이죠. 오늘부터 귀경길을 또 벌써부터 서두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고향을 오고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아, 오늘도 저희 한판 승부와 넉넉한 추석 연휴의 휴식을 풍성하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한판 승부에서 오늘도 뇌건강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최근 뇌졸중을 극복한 양재열 변호사와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활운동 전문가인 정조 박사와 함께 뇌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2부에서는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 교수와 함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듣겠습니다. 추석특집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추석 특집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 주치인 신혁과 전문의 서우근 교수를 만났고, 자 오늘은 그 뇌경색, 뇌졸중 이후에 재활에 대한 이야기, 운동법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고로 유명한 재활 운동 전문가시죠, 스타 트레인의 정주호 재활과학 박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요즘 잘 지내시죠?
3: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요즘 많이 바쁘신데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더불어 한 분을 모십니다. 아, 올해 초에 말씀드려도 되죠?
3: 아유, 다 공개했습니다.
1: 네, 뇌출혈. 네, 뇌출혈 때문에 쓰러지셨다가 오늘 그 언어 재활을 마무리하셨어요. 아. 그래서 재활 마무리 첫 방송입니다. 양재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제가 여기 다시 와서 박정 아나운서랑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약간 꿈 같은 그런 상황. 네,
1: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얘기한 게 네. 저 좋다고 한 게 아니라요. 네. 저도 놀랬지만 네. 사실 박정 아나운서 쓰러졌다는 뉴스를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1: 사실 양재열 네. 변호사님이 제 방송에 나온 그 초대 손님 중에 제일 건강한 분 중에 하나고 네. 평상시 운동 많이 하던 분이에요. 대표님 네, 네. 이런 분들도 예외일 뭐, 수 없다.
3: 그런 게 없어요. 네. 예외일 수 없습니다.
4: 저는 뭐 지병이라든가 뭐 이런 고혈압이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1: 아 진짜?
4: 네,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쓰러진 건 그 8월 23일 저녁이었고 우리 양 변호사님 쓰러지신 게 올해 2월 26일 저녁이었는데.
4: 2월 26일 6시 정도였고요.
1: 저녁 먹고.
4: 아, 저녁 먹고, 저녁 먹으면서 그날 7시 반 정도 이제 방송이 따로 하나 있어서 아. 방송 준비하느라고 예. 이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약간 뭐 귀, 뭐랄까, 뭘 잘못 씹었는지 딱 하는 느낌이 났었고, 예,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오는데, 네. 과거에 제가 이석증을 한번 겪었거든요. 네. 이석증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1: 네, 귀에.
4: 귀에 있으면서 네. 빙빙빙 도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니까, 네. 아, 그럼 이석증이 다시 왔나 보더라. 근데, 저녁 6시가 넘었으니까 이비인후과를 못 가겠네?
1: 네.
4: 그래서, 아, 오늘 그냥 좀, 뭐랄까, 진통제 먹고 방송 하나 그냥 다시 버텨보고.
1: 나도 똑같아. 나도 두통약이나 먹고 좀 버텨볼까? 네. 이러고 똑같아.
4: 버텨보고. 네.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이제 방송을 하러 가는데.
1: 가는데.
4: 휘청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바로 이제 응급실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집에 갔어요.
1: 야 여기서 나는 달라. 저는 휘청해갖고 쓰러진 다음에 네. 119 불렀거든요.
4: 아, 네. 저는 악착같이 집에 갔어요. 그냥 쉬면 낫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1: 저도 그 생각 두 개 중에 하나 있었는데 아, 119 가자로 택했어요.
4: 근데 이제 안사람이 네. 너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1: 그 역시 또 부인이 등장해요. 네,
4: 안사람이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이제 친구 중에 네. 의사인 친구가 있으니까 네. 통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 통화를 시켜보더니 가만 절대로 지금 그냥 쉴 때가 아니다. 아. 빨리 응급실로 와라. 그래서 예. 밤 10시에 이제 입원을 했던 겁니다.
1: 아.
4: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다른 게 뭐냐면 뇌 경색이잖아요. 예. 출혈이어서 이미 이제 출혈이 이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가 머릿속에서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1: 야 피 양도 상당히 많이
4: 흐르죠. 250ml. 큰 건 뭐 사람 머릿속에 200ml니까 예. 뭐 작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1: 그래서 변호사님 의식이 없는 시간이 꽤 됐잖아요.
4: 저는 원래는 이게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을 못한 네, 그렇죠. 뚜껑을 열어야 되는지.
1: 아 저도 계속 부으면 이제 네, 개두 수술을 그렇죠.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4: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압력을 낮춘 상태에서 뇌압을 낮춘 상태에서 피가 멈추면 아.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다행히 10시간 만에 이제 압력이 낮춰지면서 피는 멎었고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그래도 하루 만에 빠져나왔어요. 일반 입원실로.
1: 네. 그러면 변호사님도 굉장히 운이 좋은 축에 속하네요.
4: 그러니까 지금 방송 나오면서 네. 미리 좀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럼 내 출혈이나 뇌경색 해도
1: 그러니까 저희들은 진짜 멀쩡히 나오는 한 1% 정도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4: 진짜 운이 좋았던
1: 네, 저희는 진짜 네. 하늘이 도운 사례 중에 네. 하나고
4: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누구라도 걸릴 수 있지만 네.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게 일반 입원실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제 옆 그 침대에 누워있던 저보다 한 살 어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2주 만에 요양병원으로 의식 못 찾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1: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4: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1: 예, 아무튼 잘 치료돼 천만 다행인 상황이고 우리 정조 박사님도 이제 재활을 많이 도우시면 저희들 같은 환자들 좀 많이 보셨죠?
5: 네, 종종 네. 뵙고 있죠.
1: 예. 그런 게 뇌경색, 뇌출혈은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5: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뇌경색이셨고 네. 뇌출혈이셨는데 네. 그냥 우리 보통 뇌출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혈관이 터진 거고 뇌경색은 막힌 건데 아. 우리 수도관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1: 예.
5: 수도관이 있는데 이래도 중간에 발로 밟았어요.
1: 아.
5: 그럼 어때요? 수도관의 호수가 부풀어오르겠죠. 맞아요. 막힌 현상. 네. 이게 바로 뇌경색이에요. 그러다가 수도관이 옆에서 터질 거 아니에요, 호수가. 네. 이게 네. 뇌출혈인 거죠. 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저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보통 뇌출혈이 일어나는 경로가 뭐 흡연과 뭐 음주 이런 네. 쪽인데 그쪽도 네. 아니신 것 같고요.
1: 네.
5: 또 비만이나 생활습관도 포함되는데 그쪽도 아니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5: 이런 경우에는
1: 과로?
5: 주로 과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혈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빈번해지면 뇌출혈인데
1: 시사를 멀리해야 돼. 뉴스를 정치를 멀리해야 돼.
5: 업무적으로 아무래도 변호사님이시니까
1: 변호사니까 힘들죠.
5: 어떤 경우
1: 책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제가 보니까
4: 제가 박정 아나운서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요.
1: 내가 한판 승부해서
4: 많이 한 번씩 나왔구나.
5: 그러니까 쉬셔야 되는데 쉬는 동안에도 우리 자율신경계의 교감신이 발달해서 계속 긴장 상태가 많으시니까 쉬어도 여러 가지 막 깊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1: 아니 주일날 일하시러 가셨대잖아.
5: 그렇어요.
4: 그러니까 정확히 짚으신 게 뭐냐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워커홀릭
1: 책을 지금 한 20권, 30권 쓰지 않으셨어요?
4: 20권 썼어요.
1: 20권 썼어요. 책도 20권 쓰고 변호사 업무도 하고 방송도 제일 많이 하는 변호사 중에 하나야.
4: 근데 그러다 보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솔직히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하지.
4: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한다기보다 좀 정확히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뭐냐면 밤 시간에 누우면 그때는 이제
1: 수면 시간?
4: 수면 시간에 저녁에 누워서 좀 쉬어야 되는데 몸이 누워 있어도 머리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5: 그렇죠.
4: 거
5: 같아요.
1: 멈춰!
4: 그게 내 맘대로 아니었던 거죠.
1: 그대로 멈춰라! 멈춰야
4: 그러니까
1: 돼.
4: 저도 이제 뇌출혈 자체는 이제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1: 그렇죠.
4: 이제 다음에 재활의학과 같은 데를 다니면서.
1: 저랑 경로가 똑같아요. 예,
4: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은 게. 예. 이제 얘기들은 좀 경험신경하고 부교감신경하고 이게 조절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 지적을 받았고.
1: 예.
4: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다한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5: 그래가지고 육체노동자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육체노동을 많이 하면 밤에 피곤하잖아요.
1: 맞아요.
5: 정신이 깨있을 수가 없어요.
1: 아.
5: 근데 반대로 이제 육체노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몸의 피로도보다는 실제로 정신의 피로도가 덜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생각을 좀 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잠은 잘 안 오는데 생각은 계속 하고.
5: 그렇죠.
1: 아.
5: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그 전두엽이라고 하잖아요. 뇌에서
1: 네.
5: 이 앞부분이에요.
1: 네.
5: 그 여성들이 헤어밴드 하잖아요.
1: 네.
5: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1: 네.
5: 그 맨 위가 두정엽인데 네. 그 가운데 앞에서부터 실제로는 어디냐면 다리 기능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팔 기능, 여기가 손 기능, 그다음에 얼굴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뇌가 실제로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출혈이 되거나 뇌경색이 되면은
1: 네.
5: 이제 쉽게는 편마비.
1: 아.
5: 오른쪽이 다치면 왼쪽 편마비,
1: 아.
5: 왼쪽이 다치면 오른쪽 부가 팔 편마비,
1: 예, 예, 예.
5: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잘 어눌해지면 구음장애,
1: 예.
5: 그 다음에 말을 못하면 실어증, 음식을 못 넘기면 연하장애,
1: 맞아요.
5: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생기는 거죠.
4: 아.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진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주변에 예. 아프신 분들
1: 보면. 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4: 예, 정말 진짜 무서운 병.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 네.
4: 운이 정말 좋았던 거고요.
1: 네.
4: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뇌질환에 대해서 진짜 제가 일부러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1: 네.
4: 브이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네.
4: 언제 왜 하냐면 이런 일을 겪었다는 사람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좀 뭐 뭐 연결해 연락을 해볼 수도 있기도 하고 제 경험도 좀 방송에서 말한 것보다 좀 더 주저리주저리 좀 저도, 전달드리고 싶어서
1: 저도 제 MRI 사진 보여드리면 깜짝 놀래요. 저는 그 제 MRI 우리 정 대표님이 보여드렸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MRI 사진 보고 막 울어요. 이제 이 정도 심각했구나 하면서
4: 그래서 저는 와서 딱 처음 여쭤본 게 더 쉬어야 되는데 왜 빨리 왔냐고 그러니까, 막 탓했어요. 아니, 아 신경쓰 그러고 쉬어. 아니, 좀 그러니까, 쉬게 좀 안 돼? 그러니까
1: 재활이가 앉아서 하는 업무는 이제 가능하겠다. 네. 소견서 써주셔서 입회하에 제가 방송하고 있다.
4: 그런 거죠? 무리하신 거 아니죠?
1: 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저의 주치의들의 항상 상의하고 심지어 제 방송 모니터하고 계세요. 저희 주치의들이. 그래서 문자도 주세요.
4: 아, 네,
1: 예. 웃고 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어제도 나오셨잖아. 예. 자, 아무튼 저의 경우는 이제 응급실 갔을 때 딱 119 탔을 때 이제 이 시야가 이게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눈이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면 한쪽 눈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이쪽 눈은 여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시야가 한쪽이 약간 40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19 대원이 신경과 하면서 바로 신경과로 갔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서 양쪽 눈이 동시에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4시간 만에 간호사도 와서 자, 환자분 눈 떠보세요. 자, 보실게요. 하면서 계속 이거 체크했거든요. 저 이제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다 교정이 됐고 걷기 기능도 이제 좀 두 걸음 이상 못 걸었던 상황이었는데 재활을 통해 지금은 천천히 잘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4: 정말 다행이네요.
1: 우리 변호사님도 언어장애가 좀 있으셨죠?
4: 저는 언어장애가 직접적으로 왔었어요. 언어장애가 그 이 말씀을 드리면 제일 와닿을 것 같은데 뭐냐면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멀쩡한데 갑자기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아직 3월 초였으니까 창밖에 날씨가 되게 좋은 거예요. 파란 하늘이 있었고 구름이 몇 조가 있고 그리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겨울새도 있으니까 새가 쫙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이런 감정이 들고 있는데 이 상황을 뭐라고 불렀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말로 어떻게 내가 이걸 전달해야 되는 거지? 지금 얘기했던
1: 인식을 하는 거구나.
4: 그 단어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감정은 있는데 그 하늘도 모르고요. 구름도 모르고요. 새도 모르고요. 저걸 내가 뭐라고 말을 했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1: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

0: 다른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도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철학.
0: 철학과 중에 이제 언어 철학이.
1: 기자 출신이에요.
0: 네, 언어 철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언어를 읽게 되면요. 사람이 의식 자체를 잃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헬렌 켈러를 생각해 보신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언어를 몰랐을 때 동물이었다는 그렇게 스스로를 회고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진짜 무서웠어요, 저는.
1: 대표님도 요 상태, 제 상태 좀 들으셨을 텐데. 네. 그 재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는 거죠?
2: 극복이 되죠.
1: 예.
2: 네, 극복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단순하게 그냥 그 몸만이 아니라 인지 능력도 같이 이제 나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1: 예.
2: 이제 이걸 이제 뭐 실제로 뭐 좋아지게 하려면은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재활의 운동도 단계가 있어요.
1: 아.
2: 근데 요거를 정확히 보려면은 사실 그 우리가 보통 테스트 중에서도요.
1: 예.
2: 그 저기 있어요. 그 진압력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1: 진압력
2: 테스트.
1: 예. 예.
2: 그러니까 남쪽을 가리키는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0: 예, 아, 진압력이 예, 진암철 할 때
2: 지금 진암철 맞습니다. 진암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원래 영어 이름으로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1: 아,
2: 그
1: 진암...
2: 영어로는 동양쪽이고 예. 우리는 남쪽인데 그건 이제 원래 이제 아. 서구권에서는 이제 동쪽을 예.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남쪽을 얘기하는 건데
1: 예.
2: 이게 뭐냐면 이제 PPT라고 하는데요.
1: 예.
2: 쉽게 말해서 PPT이고요. 원래는 반대로 해요.
1: 아.
2: TTP예요.
1: 아.
2: 예. 그래서 그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실제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1: 아.
2: 그래서 첫 번째 T는요. 저겁니다. 그 타임이에요. 타임.
1: 몇 시예요? 환자는 네. 지금 몇 시예요?
2: 오늘 몇 시예요? 오늘 며칠이죠? 이러면
1: 몇
2: 이제
1: 며칠이에요?
2: 환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경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상인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1: 오늘 며칠이지? 그래서 그럴 수 있죠.
2: 네네, 그럴 수 있죠.
1: 예,
2: 그럴
1: 금요일입니다.
2: 수 있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T는요. 그 다음 P는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네.
1: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맞습니다. CBS입니다. 목동 CBS 네. 사옥입니다.
2: 병원인데도 집인 줄 알고 집인데도 뭐 직장인 줄 알고 이런 거죠.
1: 아.
2: 이게 좀 중증에 해당되고 근데 마지막에가 P가 이제 펄슨이에요.
1: 아.
2: 사람입니다.
1: 그래서 환자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2: 네. 그래서 보면 아버지 저예요, 여러분들 누구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1: 아.
2: 이 정도는 이제 심각한 정도의 단계가 가는 거죠. 그래서
1: 아.
2: 이런 단계를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테스트의 과정인데 두 분은 지금 뭐 그런 정도 아니시니까.
0: 아, 저는 초기에는 중간 정도에는 갔었어요.
2: 네.
1: 아, 잘 몰라보셨어요?
0: 그러니까 그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1: 아.
0: 그 누군지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났었어요.
1: 아.
0: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고,
1: 아.
0: 그러니까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 평상시 얘기를 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억이 나는데,
1: 네.
0: 박재홍 씨 아나운서 정도의 기억이 났죠.
1: 아, 다행이다.
0: 네, 박재홍
1: 김재홍 그러면 아웃 자자 환자분 다 들어가실게요. 막 네. 이런 상황인 건데.
0: 근데 진짜로
1: 네.
0: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뇌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처가 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잃어버린 생각들은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생각들. 이거는 이제 저희 안 사람 안 보겠죠?
1: 예, 괜찮아요.
0: 예, 옛날 여자친구 이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1: 아, 다행이다. 만약에 잘 스캔 없어졌네.
0: 아예 지워져 버렸어요.
1: 예, 이거 좋네 예. 그런 거. 죄송합니다. 예, 새 인생.
0: 네, 새 인생. 완벽스러운 생입니다.
1: 완벽한 새 인생. 예,
0: 깨끗합니다, 저.
1: 깨끗합니다. 예. 그래요. 저도 이제 5인실 딱 있을 때 보면 그 이제 환자분인데 진짜 날짜를 모르시고 정말 그. 자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속으로 눈물을 삼키기도 했었었는데 그러면 뇌경색, 뇌출혈 환자들이 주로 겪는 증상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마비가 와서 이제 기저귀를 차거나 대소변을 못 가시는 상황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예, 예.
2: 대체로 인지장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예, 예.
2: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신체적인 어떤 문제인 거죠. 그래서
1: 네.
2: 본인이 누워있는데 앉지를 못하고 앉아있는데 서지를 못하고
1: 예, 예.
2: 서있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재활로 인해서 누워있는 분을 앉게, 앉아있는 분을 서게, 서있는 분을 걷게, 걷는 분을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재활인데요.
1: 예, 예.
2: 여기서 약간의 그 헷갈려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뇌졸중, 소위 말해서 뇌경색과 뇌출혈
1: 예.
2: 와 치매 환자가 상당히 비슷해요.
1: 아,
2: 예, 이 행동 유형이 비슷합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2: 근데 이제 구분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은 보통 뇌졸중은요 아주 순간적으로 빠르게 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1: 아,
2: 치매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1: 예.
2: 몸의 행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후에는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낙상도 포함됩니다.
1: 아, 넘어지는 거.
2: 그렇죠. 넘어지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우리가 인지가 떨어지고

0: 체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지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잖아요.
1: 예.
0: 그런데 뇌졸중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예.
0: 바로 재활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기르고 균형력을 기르고 인지능력을 높여야 되는 거죠.
1: 어제 이제 서우근 교수님 저한테 근력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강조해 주셨어요. 유산소를 많이 강조하는데 낙상 때문에 그 근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 요즘 하는 운동이 태극권?
2: 예, 태극권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원래 이분이 약간 그 복싱,
0: 네.
1: 막 우슈, 쿵푸 막 이런 거 하신 분이어서
0: 네네네.
1: 외모는 굉장히 선비인데
0: 네.
1: 아 피는 무장, 무장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0: 아.
1: 네, 관우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외모는 유비인데
0: 네네네.
1: 관우 장비야. 운동 스타일은.
2: 제가 원래
1: 형님 왜 그래?
2: 동양철아 특히 이제 그 네. 공자님 네. 주로 이제 전공을 했었거든요.
1: 네.
2: 사실 이제 뭐 전공이랄 것도 그만큼 깊이 있게 하진 않았지만
1: 네, 어쨌든
2: 어쨌든 그때도 지금으로 치면 네. 운동이 반드시 필수 종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1: 예, 예, 예.
2: 꼭 무사였기 때문에 한 건 아닌데
0: 네.
2: 제가 굳이 그래도 말씀을 꺼내니까 태권 하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1: 예.
2: 그럼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복싱하고 주로 펜싱 네. 이런 것들을 하다가 네. 다른 사람을 그냥 공격하고 쉽게 더 쉽게 말씀드려서 때리는
1: 타격,
2: 타격하는 거잖아요.
1: 네, 타격기잖아요.
2: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운동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남을 아프게 만들까?
1: 한 방에
2: 보일 것이냐?
0: 아, 네.
2: 이거를 이제 거의 뭐 한 20년 넘게 운동을 하다가
1: 네.
2: 태극권을 하니까 뭐가 달라진 거냐면 차이는 이거더라고요. 하니까 천천히 하는 게 가면서 남을 어떻게 할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끔 만드는 게 태극권이더라고요.
1: 아.
2: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지 전문가 계시니까
1: 네.
2: 그런 운동이 저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거겠죠?
0: 네. 지금 아주 적법하게 좋은 운동으로 지금 실천하신 게 맞으세요. 왜냐면은
1: 네.
0: 그 아까 말한 그 적기나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의 관점이 아니고 상대방의 움직임과 상대방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내 어떤 그 현재의 몸의 상태를 네. 알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뭐 야구, 농구, 축구, 뭐 배구, 네. 탁구 그런 네. 골프도 사실은 공을 열심히 때려가지고 멀리 보내거나 넣는 거에 관점이 있다 보니까
1: 네.
0: 내 몸의 컨디션, 테니스 치다가 엘보 생기잖아요. 네. 테니스 엘보고
1: 네.
0: 골프 치다가 골프 엘보 생기고
1: 그래, 그 갈비뼈 나와.
0: 그럼요. 탁구 치다가 좌우 움직이다 무릎 나갈 수 있잖아요. 나쁜 운동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력을 요하거나 스코어를 가지거나 경쟁심이 있는 네. 운동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1: 네.
0: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관절을 다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1: 예,
0: 있는 것이죠.
1: 예.
0: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년이시고 건강을 위해서
1: 중년이시
0: 내
1: 50대,
0: 몸에
1: 50대
0: 그럼요.
2: 예. 50대 중반이
1: 넘어서 예, 그러니까
2: 다 예. 인정해요.
1: 예.
0: 내 몸에서 말하고 있는 걸 들어야 돼. 내 몸에서 네.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그러려면 속도가 빠르거나 격하면 안 되죠.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2: 진짜 그거는 네. 뭐 꼭 태권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운동을 찾아보시는 게 제가 평생 20년 넘게끔 그렇게 뭐 격렬한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도 내 몸을 돌아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그런 운동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뭐 필라테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요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2: 네.
1: 수영도 좋을 것 같고. 질문에 뇌졸중 환자들의 회복률을 어떻게 되느냐. 노력하면 이전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 있겠냐. 임상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박사님.
0: 실제로 그 뇌졸중 환자들이 완치됐다, 완치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1: 왜냐하면 예, 예.
0: 평생을 통해서 완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맞겠고요.
1: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 뇌졸중 상태에서 사실 치료받고 예. 병원에서
1: 예.
0: 그 회복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은 골든타임이 좀 필요하지만 재활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예, 예, 예.
0: 그 급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 예, 예.
0: 나는 이전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 3개월 전보다 내가 조금 더 몸이 편해졌다. 전에는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쉬워졌다. 이러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 상태, 몸 상태를 재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그 환자 주변의 분들도 중요해요. 너 이 정도면 됐는데 좀 이제 운동 좀 제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1: 너 이 정도 됐으니까 방송 좀 더 해봐.
2: 술 한잔 더 하지? 술 한잔 한번 해보지 이제는.
1: 그러니까
2: 뭐
1: 이게 우리 양문상 전화 지금 화면상은 정말 정상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네. 왜 우리가 부르는 모임에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
2: 친구들 중에서는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1: 그러니까.
2: 친구들 있습니다 실제로.
1: 네네네. 얼마나 또 친구가 많겠어요 양 변호사님. No.
2: 밉습니다.
1: No 지금. alcohol. 밉습니다. No alcohol입니다, 여러분. 네. 진짜 맞습니다. No alcohol. 예, 예, 예.
0: 그래서 주변의 분들의 말에 너무도 현혹돼서 거기에 또 끌려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중요한 것은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뭐 AI 시대라고 하는데 AI가 모든 사람의 직업을 대체한다는데 우리 몸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네요.
0: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1: 네, 그래서 AI 시대도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요. AI가 운동 대신 못 해주잖아.
0: 그럼요. AI가 운동도 못 해주고 살도 대신 못 빼줍니다.
1: 아.
0: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내 몸은 대체할 수 없는.
1: 그리고 우리 정조 박사님은 노후가 아주 휘황찬란한데요? 아주 밝은 미래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 저희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2: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1: 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2: 바닥부터 시작하면 올라가기도
1: 아, 그럼.
2: 훨씬 많이 남았어요.
1: 아니, AI가 절대 거고. 대체할 수 없어.
2: 아니, 저 박사님은 이제 더 올라가실 때가 없는 거고.
1: 아,
2: 저는 이제 한참 가는 거죠.
1: 아, 알았어. 야, 마음의 근육이 좋네. 네. 치료 됐어.
0: 이미 벌써.
1: 치료 됐어.
0: 굉장히
1: 됐어.
0: 지금 상태가 좋으신 거예요.
1: 좋네, 좋네요. 네. 아, 야, 이게 또. 저희 마음까지 돌봐주셨는데 우리 양문사님 경우 이제 약 7개월, 8개월 이렇게 됐는데 네. 여전히 그래도 일상생활에 좀 어떤 부분을 또 조심하라고 또 말씀 듣고 있습니다.
2: 아직도 저는 이제 막상 좀 몸이 낫고 나서 보니까 한참 아팠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공포감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도 공포감. 중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2: 그게 이제 혹시라도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도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몸이 좀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반대 방향인데 예전 어떤 생활 습관이 다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금 나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것 같아요.
1: 아.
2: 조금 나아지니까 이제 뭐 이거 한 번 더 뭐 이거 좀 해도 돼야 하지 않을까? 한 두 달, 석 달 지나면 샌드백 한번 때려볼까? 뭐
1: 샌드백 복싱 네. 체육관 다시 가고 싶고
2: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꾸 안 좋은 걸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여유를 둔 겁니다. 저는 나는 금년 안에는 추가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일부러라도.
1: 이런 마음가짐 몇 점?
0: 이거는 100점짜리.
1: 100점. A 플러스. 네.
0: 정말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덧붙이면은, 그 내 몸의 속도를 마음의 생각의 속도가 앞서 나가지 않도록.
1: 아.
0: 예. 내 몸이 허락되는 정도까지만, 가는 것이 좋겠죠.
1: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그 재활치료사님이 막 이제, 저 걸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할 때, 자, 박정환 환자분. 앞으로 몸이 100% 회복되시면 앞으로 50%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100으로 충전이 돼도 옛날같이 막 70, 80, 오 되네 하면서 막 90으로 막 달려가지 말아라. 앞으로 50만 쓰시는 거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오두방정 떨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2: 딱 10일 방송국에 딱 하고
1: 여기 허락된 한판 승부 정도만 제가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이제 연휴 마지막인데요. 연휴에 또 체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건강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께서 연휴를 보내서 마음이 어두운 분들 한 말씀 짧게 해주시면 예.
0: 연휴 동안에 시간이 많잖아요.
1: 네.
0: 그 시간 동안에 음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기쁘게 그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연휴 동안에 걸을 시간도 많잖아요. 네. 이럴 때 많이 움직이시면서 네. 온 가족 모이잖아요. 연휴 때 그죠?
1: 걸어요.
0: 그때 온 가족이 동네 나가서 걸으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1: 맞아.
0: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추석은 좀 가벼운 몸으로 건강을 회복하면서 보내시는 그런 그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걷기 가득한 추석 보내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돌아와서 양재열 변호사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운동 전문가시죠. 재활각 박사 정주호 스타트웨인 대표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K라디오

0: 신예 CBS 라디오 박정기 한판 승부. 오늘 2부에서도요, 그동안 반응이 좋았던 인터뷰를 다시 들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연휴 둘째 날인데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죠? 이 한가위만큼 정말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자, 30년간 행복을 연구한 분입니다. 서운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1: 아, 행복하자,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꼭 행복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0년간 행복을 연구해 오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서운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과 행복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1: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이런 질문을 일단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행복 전문가로 행복을 연구하시니까 교수님께서는 행복하신가? 이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2: 많이 받습니다. 네. 많이 받는데 뭐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등등을 네. 하는데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좀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것도 늘 우울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문제예요.
1: 아, 늘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2: 그죠. 또 늘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 자체도 네. 사실은 그거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네. 어쨌든 이렇게 연구들을 보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95% 이상의 시간에 네. 불행보다는 약간 행복해요.
1: 아, 대부분의 시간 행복하다. 네.
2: 막 뭐 안 좋다 불행하다 뭐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작은 소수의 시간을 우리가 너무 좀 확대해 가지고 네. 마치 인생 자체가 막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네.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네. 그거는 사실과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1: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행복에 관한 정의인데요. 네. 어떤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2: 그거는 뭐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무슨 교주 같은 사람의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도 어떤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2: 있죠,
1: 정의 같은 게 있을 텐데.
2: 있죠. 있을 때 오랫동안 사실 이 행복 그러면 떠올리는 우리의 어떤 이미지는 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히랍 철학자들 중에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1: 예.
2: 그래서 간명하게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게 지금 현대인들이 쓰는 행복과는 좀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 좀 되게 거창하게 네네. 어떤 가치로운 삶을 구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네. 또 하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지만
1: 네.
2: 그런 것 자체가 어떨 땐 목적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1: 네네.
2: 우리가 무슨 회사 다니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닌데.
1: 그렇죠. 예.
2: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럼 나는 인생을 왜 사는 거야?
1: 예.
2: 했을 때 그 종착지가 약간 행복이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가 네네. 어디서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듣고 해가지고 행복이 결국 종국적인 내 삶의 목적이야.
1: 네네.
2: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 네.
2: 사실은 그거는 어떤 그럴듯한 인문학 스토리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1: 네.
2: 사실은 약간 F학점을 줘야 되는 네. 어떤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 생각의 어떤 뭐랄까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계속 어떤 계속 쳇바퀴를 도는 공회전을 하는 일을 계속 경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어떤 상태인가요? 행복이라는
2: 어떤 상태라기보다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어떤 대단한 학자가 앉아가지고 예, 예. 행복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 네네.
2: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뭐랄까요 결론을 내가는 것이잖아요.
1: 네네.
2: 그랬을 때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초기에 이제 행복이 뭐냐라는 질문을 2000년 동안 얘기했지만
1: 네네.
2: 그거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1: 아.
2: 근데 과학은 그게 네. 아니고
1: 예.
2: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보자 거꾸로
1: 네.
2: 사람들에게 당신 얼마나 행복하냐 물어보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하다.
1: 네.
2: 그럼 그 사람들의 경험적인 특성이 뭔가를 보자.
1: 네.
2: 그런 식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 네.
2: 크게는 행복한 사람들이 덜 행복한 사람에 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삶이 만족스럽다.
1: 아, 삶의 만족도. 예.
2: 또 하나는 긍정적인 정서, 뭐
1: 네.
2: 즐거움이라든지
1: 네.
2: 이런 정서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확실히 자주 느껴요.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 당연한 얘기지만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 같은 거는 덜 느끼고
1: 네.
2: 이게 뭐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수만 명의 자료를 계속 보면
1: 네.
2: 이 어떻게 얘기하면 이 세 발을 가진 스툴 같이
1: 네.
2: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 경험이 핵심적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네. 위로 아래에서 위로 결론을 이제 내다 보면 그런 세 가지 것이 행복감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행복이 그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1: 네네.
2: 이런 얘기죠. 행복 경험의 핵심 내용은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1: 그러니까 만족 삶의 만족도와 또 긍정적인
2: 정서와,
1: 네, 정서와
2: 부정적인 정서가 비교적 적은 것.
1: 부정적인 정서가 적은 것.
2: 적은 것.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완전히 없는 것이 이상적이다.
1: 예.
2: 그거는 그렇지 않죠. 그냥 부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정서 다 쓰임새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렇다면 이게 주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2: 중요한.
1: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고
2: 네.
1: 각자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
2: 맞습니다.
1: 각자가 느끼는 어떤 긍정적인 뭐 즐거움,
2: 맞아요.
1: 네.
2: 맞아요.
1: 이런 걸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냥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생각하기 따라 달려 있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2: 저는 뭐 한계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 뭐 왜 그러냐면 그게 그런 면도 있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흔히 뭐 감사하는 생각을 갖자,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1: 네,
2: 그게
1: 네.
2: 약간 도움이 돼도.
1: 네.
2: 여기서 크게 놓치는 바는 뭐냐면 행복은 본질적으로
1: 네.
2: 아주 간명하게 얘기를 하면 즐거운 경험의 합이에요.
1: 즐거운 경험의 합이다. 네.
2: 그런데 이 즐거움은 내가 뭐 자기 최면을 걸지 않는 이상
1: 네네.
2: 뭔가 내가 의지로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 쓰임새가 있어요.
1: 네.
2: 그리고 제가 이 헤드폰을 보고 너무 즐거워.
1: 네.
2: 이건 약간 뇌가 제대로 작동 못하는 뇌거든요.
1: 예. 이상한 거다.
2: 그런
1: 예.
2: 이상한 거죠. 예. 그랬을 때 이런 정서적인 시스템은 우리 어떤 설계상
1: 네.
2: 진화의 설계상
1: 네.
2: 우리의 생각과 독립적으로 진화가 됐어요.
1: 네.
2: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이성과 생각을
1: 네.
2: 어느 정도 그것과 무관하게 지멋대로 놀도록 작동을 하고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을 참견을 해가지고
1: 네.
2: 고치는 것이 한계가 있죠.
1: 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즐거운 경험의 총합이라면 이게 어떤 자극 같은 거일 텐데.
2: 그렇죠.
1: 예. 근데 그게 너무 많아도 즐거운 경험의 총합이 늘 즐거운 상태여도
2: 네.
1: 그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2: 네. 그 뭐 총합의 문제가 아니라
1: 예.
2: 약간 아까 얘기한 즐거움 대비 약간 부정적 경험의 어떤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아도 뭐 100개 대 50개가 될 수도 있지만
1: 예, 예.
2: 적어도 10개 대 5개
1: 네,
2: 중요한
1: 네.
2: 거는 그 양이라기보다는
1: 네.
2: 상대적인 어떤 뭐랄까 빈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1: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이나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이고 즐거움.
2: 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1: 얼마나
2: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근데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심리학자시잖아요.
2: 네.
1: 근데 행복을 연구하신다는 게
2: 네.
1: 어떤 걸 연구하시는지 제가 학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긴 하지만 궁금해집니다.
2: 저도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행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상이었던 뭐랄까요? 용어가 됐잖아요. 초등학생들도
1: 예,
2: 얘기하고.
1: 예.
2: 그런데 사실은 행복에 대한 연구를 심리학에서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1: 아, 네.
2: 한 3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 네.
2: 행복은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선입견과 마찬가지로
1: 네.
2: 되게 이제 뭐 철학이나 문학 같은 데서 다루는 소재지
1: 네.
2: 심리학은 어떤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자칭을 하거든요.
1: 네, 네.
2: 어떤 과학의 연구 소재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1: 네.
2: 이 에드 디너라고 하는 좀 돈키호테 같은 분이
1: 네, 네.
2: 아니야. 과학적인 연구에 필요하고 측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1: 네.
2: 그래서 연구실이 생겼고
1: 네.
2: 그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1: 네.
2: 그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 되면서
1: 네.
2: 오늘날 이렇게까지 됐어요.
1: 네.
2: 근데 저는 우연이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이 연구실이 막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1: 네.
2: 그래서 유학을 가서 그 연구실에서
1: 네.
2: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1: 네, 네.
2: 무엇을 공부하냐?
1: 네.
2: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도딱듯이 행복이 뭐냐가 아니라
1: 네.
2: 간명하게 얘기하면 행복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그냥 제자 이거예요. 뭐 시력이 좋은 사람이 행복할까? 네. 아, 당연히 아니겠죠.
1: 네.
2: 가장 대표적인 후보가 뭐냐면 사실 부자가 행복하냐?
1: 네.
2: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숨 가정을 하지 말고 네. 진짜 수만 명의 데이터를 보자.
1: 네.
2: 도대체 어떤 변인들의 행복감이 높고 낮은 사람을 구분하는가? 그것도 초반에 큰 이슈예요.
1: 네.
2: 근데 결론적으로 물질적 부는 의외로 행복의 개인차와 큰 관련이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1: 예.
2: 사실 연구를 하지 않았으면 알기 어려운 것이었죠. 예. 그것보다는
1: 네.
2: 제일 중요한 건 유전이에요.
1: 유전.
2: 유전적으로 모든 것이 약간 좋아 보이고 뭐 즐겁고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1: 예.
2: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생물학적인 요인 또 성격적으로는 외향성 같은 것도 좀 중요하고
1: 외향성
2: 등등
1: 네.
2: 같은 요인들이 이게 행복감이 높고 낮은 사람의 행복한 사람은 덜 뭐 무슨 일을 해도 술술 일이 잘 풀리고
1: 네.
2: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항상 무슨 뭔가 행운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완벽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다라는 것 같은 것들을 연구 덕분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1: 지금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좀 궁금해지는
2: 네네.
1: 게 그런 이제 물질적 조건, 부와 같은 그런 게 윤택하면 풍요로우면은 사실 조금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을 있습니다. 것 같거든요.
2: 있습니다.
1: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2: 네.
1: 때. 근데 그런 것보다
2: 네.
1: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전 이런 것들이 더 지배적인 요인일 수 있다.
2: 예, 이게 좀 오늘 요 시간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 개인차와 개인 내에서의 변화값 이게 또 다른 거거든요.
1: 아, 네.
2: 개인차 키가 크고 작은 사람.
1: 네네.
2: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키 큰 사람이 매일 치즈를 먹어서 커진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유전적이죠.
2: 유전적이죠.
1: 예.
2: 그런데 어릴 때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의 어떤 유전적인 뭐랄까 잠재성이 뭐든 간에
1: 네.
2: 좀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 먹으면 개인적으로 좀 커질 수 있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2: 이런 얘기, 논리가 행복에도 적용이 돼요.
1: 네.
2: 그런 유전적인 뭐 이런 요인 등등 수많은 요인들이 이런 개인차를 좌우하는 요인들도 있지만
1: 네.
2: 이제 우리가 좀 또 알고 싶은 거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뭘 할 때 어떤 뭐 경험을 할 때 행복감이 더 높아지고
1: 네.
2: 낮아지느냐
1: 네.
2: 이거는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냥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총체적인 국가적인 행복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중요한 이슈예요.
1: 네.
2: 행복한 사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들이 기초적으로 갖춰져야 되는지 이런 예. 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1: 네. 네. 제가 그 기사를 예전에 오래전에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보통 이제 한 사회나 국가의 경쟁력을 네. 측정하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 있죠.
1: 대표적인 게 이제 GDP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2: 네.
1: 이제 행복을 지표로 국가 경쟁력을 측정했을 때 의외로 이런 선진국이나 부자 나라보다도 무슨 부탄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 행복 지수에서 가장 앞선 나라다 이런 그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2: 아니요.
1: 근데 아까 이제 측정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측정이 됩니까?
2: 이게 측정하는 별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1: 예.
2: 물어보는 거예요. 측정부터
1: 아,
2: 얼마나 행복해?
1: 예.
2: 그 국가의 총 평균 값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1: 예.
2: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예. 뭐 이런 기회에 제가 약간 수정 바로 잡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1: 네네네.
2: 부탄이 행복하다라는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1: 아, 근데 그런 얘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2: 있었죠. 있었죠.
1: 예.
2: 그러니까 그 기사라는 게
1: 네.
2: 수많은 연구에서는
1: 네.
2: 10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을
1: 아.
2: 99번은 아니거든요.
1: 예.
2: 그러면 99번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네.
2: 이 개가 사람을 물면 누수가 아니지만
1: 네.
2: 사람이 개를 물어야지 누수가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2: 이런 식으로
1: 네.
2: 아주 우회적인 얘기가 너무 많은 일반들이 인들은 약간 뭔가
1: 아, 한 번의 조사값인데 마치
2: 네,
1: 그게
2: 한 번은 아니지만
1: 네.
2: 뭐 부탄의 행복 연구는 좀 특이한 문항을 사용해요.
1: 아.
2: 다른 국가에서는 높게 나오기 어려운.
1: 아.
2: 부탄이 국가적으로 행복을 되게 좀 뭔가 여러 가지 홍보 수단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
1: 국가 브랜드 같은 걸로.
2: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2: 그런 일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의 사례들도
2: 네.
1: 비교 연구나 이런 걸
2: 네.
1: 하셨을 것 같은데
2: 네. 네.
1: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행복한가요?
2: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인구의 95%는 약간 행복해요.
1: 네.
2: 언해피한 사람은 없어요.
1: 네.
2: 근데 이거는 절대값의 수준이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우리 한국의 행복이 더 떨어졌다 이런 말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절대값 수준이 막 이렇게 떨어졌다기보다는
1: 네.
2: 뭐 이런 지금 세계 행복 연구소 뭐 이런 데에서 매년 행복을 잰단 말입니다.
1: 네.
2: 그랬을 때 이 상대적인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뭐랄까 등수죠.
1: 네.
2: 등수가 한국이 불행한 건 아니고 왜 자꾸 이 행복과 관련해서 한국이 뉴스가 되느냐면
1: 네.
2: 전반적으로 국가의 행복 수준 등수는 그 국가의 인프라 수준이라든지 GDP나 GDP를 넘어서
1: 네.
2: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네. 것과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이 가요.
1: 네.
2: 근데 왜 자꾸 한국이 자꾸 얘기가 나오느냐면 네. 한국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삶의 어떤 지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1: 네, 네, 네.
2: 그렇다면 행복이 요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1: 네.
2: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1: 네.
2: 행복은 이 수준이 아니라 왜 이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게 뉴스거리예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불행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상치에서 좀 굉장히 좀 벗어나는
1: 아, 우리 기대치보다 좀 낮다.
2: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한국만의 어떤 얘기는 아니에요.
1: 네.
2: 공통적인 게 이렇게 약간 기대치, 객관적인 삶의 컨디션에 비해서 행복은 거의 미치지 못해.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도 있고
1: 네.
2: 사실 일본도 그렇고요.
1: 네.
2: 뭐 싱가포르 같은 국가도 좀 그래요.
1: 아, 동아시아 국가들인데요, 주로.
2: 네, 동아시아지만 여기에 공통점 중 하나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유교 국가들이에요.
1: 집단주의적인 문화나 교리가 강하고
2: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집단주의가 어떤 뭐랄까요 어떤 순응적인 가치도 있지만
1: 네.
2: 또 행복 차원에서의 약점은 어떤 집단을 위한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자유도 같은 게 희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2: 근데 행복에 있어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1: 근데
2: 그 부분이 이제 뭔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1: 네.
2: 일상에서 부닥치면
1: 네.
2: 그거는 내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1: 네.
2: 뭐 번듯한 사회에 살아도
1: 네.
2: 행복감이 끌려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1: 네.
2: 그게 약간 우리의 지금 어떤 현실일 수도 있어요.
1: 그 교수님 말씀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2: 네.
1: 개개인의 그런 개인성이 존중되고
2: 네.
1: 또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잘 보장되는
2: 그렇죠.
1: 이런 사회일수록 상대적으로 행복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2: 매우 그렇습니다.
1: 네.
2: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도예요.
1: 자유도.
2: 그리고 네. 개인의 경험 또 너무 어떤 우리가 좀 획일적인 목표를 가지고 막 뭐 전 국민이 막 쫓아가는 사회. 이거 뭐 불가피하죠. 이렇게
1: 네.
2: 경쟁적인 사회.
1: 네.
2: 거기에서는 약점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구조상 위너는 소수이고
1: 네.
2: 상대적인 뭐랄까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다수일 수밖에 없어요.
1: 네.
2: 그죠?
1: 네.
2: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런 또 핸디캡을 주기도 하죠.
1: 네.
2: 행복감이 높은 사회에서는
1: 네.
2: 사실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인생에서 이상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1: 네. 네.
2: 너는 절로 가고 나는 절로 갈래.
1: 네. 네. 네.
2: 그럼 둘이 부닥칠 일이 적어요.
1: 네.
2: 그러니까 약간 제로섬적인 인생이 아니라
1: 네, 네.
2: 너대로 나대로 그러면은 당연히 약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1: 네,
2: 이런
1: 네.
2: 것이 당연히 좀 낮아질 것이고
1: 네.
2: 그것도 행복감을 국가의 사회 행복감을 좌우하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1: 교수님 지금 말씀드리니까 결국 어떤 그 개인성이나
2: 네.
1: 혹은 다양성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2: 네.
1: 근데 또 이 사회적 관계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2: 매우 중요합니다.
1: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느냐.
2: 있죠.
1: 어떤 사람이냐, 어떤 환경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2: 네.
1: 그 관계 혹은 사람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2: 절대적입니다.
1: 네.
2: 제가 사실 뭐 최근에 다른 뭐 대학 저 외국 교수들이랑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논문을 완성한 게 있어요.
1: 네네.
2: 우리의 그 뭐 논문 내용은 지난 10년 동안 행복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1: 네.
2: 제일 중요한 결론은 뭐다?
1: 네.
2: 이걸 요약하는 논문인데
1: 네.
2: 저희 한 줄은 사회적 경험이에요.
1: 사회적 경험이다.
2: 이 성격에 무관하게 사회에 무관하게
1: 예.
2: 이거는 초월해서 호모사피엔스의 행복감에 있어서는
1: 네네.
2: 가장 절대적인 것이 양질의 사회적 경험이에요.
1: 네.
2: 근데 이거는
1: 네.
2: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1: 네네.
2: 우리의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약점은 행복 차원에서는
1: 예, 예.
2: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의 투자하는 어떤 시간과 노력, 관심들이 네.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네. 우리는 아주 좀 협소한 테두리 안에 우리 관심이 다 들어가요.
1: 네.
2: 가족,
1: 네.
2: 그다음에 뭐 절친.
1: 예.
2: 이게 나쁜 건 아닌데
1: 네.
2: 약점은 예. 그러다 보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당히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1: 네.
2: 어떨 때는 무례하기도 해요.
1: 예.
2: 최근 연구들을 보면 국가의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거는
1: 예.
2: 울타리 안에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1: 예, 예.
2: 울타리 밖에서의 아주 사소한 다른 사람과의 스쳐 지나가는 작은 사회적 경험들. 그건 뭐 동료 직장, 뭐 뭐냐 우리가 전철에서 마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 별거 아니어도 훈훈하고
1: 네.
2: 잠재적인 친구처럼 느껴져.
1: 모르는 사람인데도.
2: 아, 모르는 사람이어도.
1: 네.
2: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저랑 제일 부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1: 네.
2: 그럼 뭐 특집에서 말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는,
1: 사람,
2: 예. 아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1: 네. 네.
2: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금 협소한 관계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으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잠재적인 아군이 아니라 경쟁자고
1: 네.
2: 또 내가 뭐 잘못하면 나를 뭔가 좀 피해를 입힐 수 네. 있는 사람이 되고 이거는 네. 인간의 아주 민감한 이 사회적인 뇌를
1: 예.
2: 뇌를
1: 예.
2: 아주 긴장시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1: 네.
2: 그게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가족 중심적인 어떤 문화적인 전통을 가진 사회들이
1: 네, 네.
2: 갖고 있는 약간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1: 네. 아니,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결국 이런 사회적인 교류나 경험의 폭을 좀 넓히고
2: 굉장히 중요하죠.
1: 그리고 개방성 네. 일종의 네. 개방적으로
2: 맞습니다.
1: 넓혀야 된다.
2: 맞습니다.
1: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교수님 한 30초 남았는데요.
2: 네.
1: 그 사회적 관계라는 맥락에서
2: 네.
1: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2: 어떤 사람이 된다. 뭐 약간 무책임한 얘기인데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1: 매력적인 사람.
2: 그래야지
1: 예.
2: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고 서로가 매력적이지 만나고 싶지
1: 예.
2: 매력적이지 않고 아주 이기적이고
1: 네.
2: 이러면 사실 그렇게 큰 교류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서은국 교수님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연휴에 저희가 보내드린 행복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듣고 보니까 박원석 전 의원은 진행도 참 잘하시고 서은국 교수님의 강의는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3: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미동부 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인덕 회장 443-851-1180,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 443-878-90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어릴 때는 추석이나 설날이나 명절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새 옷 한 벌 얻어 입고 아침부터, 아니 전날 저녁부터 맛있는 음식이 집안 가득하고 고모, 삼촌들 그리고 사촌 동생들 모두 오고 하면 그야말로 집안 한가득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다시는 똑같이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었다는 걸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때의 부모님 나이가 되어 자식들을 기다리고 명절이 되어도 자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고요. 특히 이민 와서 사는 우리에게 추석은 기쁜 날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향 생각, 가족 생각이 유난히 많이 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형제들은 또 잘 지내고 있는지. 명절이면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번 추석은 유난히 그리운 사람이 참 많아지는 날입니다.

0: 오늘은 2026년 9월 25일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마음속에 고향 풍경 하나가 펼쳐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기차역에 누군가를 마중 나가던 기억, 명절이면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고향이지만 마음속 고향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 고향에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 이어집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금요일의 남자,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나오셔서 추석맞이, 또 빅세일, 얼마나 또 좋은 많은 물건들을 갖고 오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창고.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날씨 이야기. 최근 25년간 본국의 추석 평균 기온은 과거 25년보다 2도 이상 높아져 선선한 한가위라는 말 대신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추세였습니다. 1976년부터 최근 추석까지 평균 기온이 2.2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추석 당일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사례가 과거에는 드물었으나 최근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추석 연휴에는 사상 첫 추석 열대야에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추석 당일 서울 최고 기온이 33.2도, 대전, 광주 35.7도, 부산은 33.8도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선선한 한가위라는 말 대신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추세로 절기가 무색하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 30도, 화씨 87도 가까이 오르면서 맑은 날씨 가운데 낮 동안 가을볕도 강하게 내리쬐지만 수도권의 대기는 차츰 건조해지고 있어 특히 가을맞이 산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화기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겠다는 예보입니다. 화기 사용은 본국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와 함께 보름달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본국은 이번 해에 보름달 보기는 어렵겠다고 합니다. 연휴 첫날부터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추석 당일은 현지 시간으로 매우 흐린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까지 들어 있습니다. 비 구름대가 남하하면서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사실 미국에와 보름달 본 적이 몇 번 있었나 할 정도로 하늘 바라보는 것이 왜 그리 어려웠는지 오늘 밤에는 하늘 한번 꼭 봐야겠다 싶습니다. 오늘 DMB 지역 부분적으로 흐리겠지만 한 주의 마무리를 훨씬 밝게 장식하는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70도 초중반까지 오르겠고요. 북풍이 시속 20에서 25마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북동풍이 발달 중인 가운데 주말을 앞두고 정확한 진로가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인데 주말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를 보이고 있고요. 습도는 54%이며 자외선 지수는 6으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오늘 밤에는 구름이 많아지고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쌀쌀한 금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으며 대체

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해와 구름이 섞인 날씨에 최고 기온은 60도 중반에서 7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주말 날씨는 폭풍이 해안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풍이 해상으로 멀리 이동하면 바람이 불고 건조한 주말이 될 것이고 해안에 더 가까이 접근을 하면 특히 95 동쪽 지역에서 바람과 소나기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해와 구름이 섞이겠으며 폭풍이 물러가면서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 DC 지역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다시 찾아올 예정이며 수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8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 또한 오전 7시 1분으로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정확한 추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밤보다는 내일 밤에 뜨는 보름달이 더 밝고 휘영청 둥근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금요일엔 솔직해집시다.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 오늘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금요일엔 솔직해집시다.

오늘은 더도 덜도 말고 꼭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듯 넉넉한 금요일 오후이면서 추석입니다. 일단 추석이라면 고향 생각이 먼저 납니다. 특히 고향이 이북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고향 생각이 나실 텐데요. 혼자 자란 저에게는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다 모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사촌 동생들이랑 영화관 가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모님들 제사 음식 준비에 손님 맞이하시느라 귀찮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이가 더 들고 보니 그래도 그때 북적북적했던 명절이 그립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절이 꼭 반갑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거 힘들잖아요. 아우,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자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상 명절이 되면 또 이것저것 다 하게 되죠. 가족들이 모이면 반갑기는 한데 한두 시간 지나면 살짝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술자리판이 벌어지면 예전 섭섭했던 일들 끄집어내 결국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이 보고 싶으면서도 막상 만나면 잔소리부터 하게 됩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어떻게 돈은 잘 벌고 있어? 아유, 넌 몸이 왜 그러니? 배가 더 나왔다. 운동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아유, 명절이라고 와줘서 얘 너무 고맙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또 추석이 되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구세요? 아니면 명절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지 않으신가요? 어렸을 때와는 달리 저는 솔직히 이런 명절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안부 인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예전에는 안부 인사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카톡이라는 것이 나와서 다소 편해지기는 했지만 그나마 카톡으로도 보내는 것조차 조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선물 주는 것도 그래요. 뭘 해야 할지, 누구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차라리 안 받고 안 주는 것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또 사람 마음이 막상 그렇게 해봐요. 아우, 나름대로 명절인데 어찌게 뭐 하나 갖고 오는 사람이 없어 하며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저는 명절이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만 쓰레기 되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도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다고 해서 또 제가 정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정이라면 세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도 많고 의협심도 강하고 오지랖도 둘째가라면 서럽죠. 하지만 주위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챙겨야 하는데 아,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한국 명절도 챙겨야 하고 미국 명절도 챙겨야 하고 하나 끝났나 싶으면 바로 또 다른 게 오고 보세요. 얼레벌레하다 바로 또 땡스기빙 오죠. 그럼 또 바로 크리스마스 옵니다. 그것뿐인가요? 2027년 새해 맞이 안부 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음력설 기다리고 있죠. 바로 또 Father's Day, Mother's Day 옵니다. 사실 올해는 안부 인사 제대로 전한 분이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먼저 인사를 해온 분들에게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로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예쁜 거 찾아서 보내고 사람 특성마다 각기 다른 걸로 보내면 문구도 생각하고 했는데 아휴, 올해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저를 아는 지인분들 있으시다면 아유, 소근경이 많이 힘들구나. 저런 마음이었어. 힘들게 산다. 애 내 키우며 월매나 힘들겨.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보니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추석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꼭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있듯 오늘은 다소 귀찮더라도 넉넉한 마음 갖고 가까운 분들에게 늦게라도 안부 인사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늘 안부 인사해오던 사람이 올해는 아무 소식이 없다면 이 사람도 올해는 좀 힘든가 보다 생각하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겠죠?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7: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8: You see, paid family leave?
7: That prevents child abuse.
9: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8: Prevents child abuse, too.
10: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7: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6: we prevent child abuse
8: from ever happening.
10: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1: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10대 여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낯선 행인에게 생후 1개월 된 갓난아기를 신분증명 서류와 함께 넘긴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경찰은 18세 까를라 이바라라는 소녀를 아동 유기 및 위험 방치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고 밝혔는데 법원이 책정한 보석금은 $7,000라고 합니다. 사건은 샌안토니오 도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바라라는 소녀는 자신의 아들을 아는 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 중 여성이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So cute! 귀여워! 라고 칭찬을 하자 이바라는 아기를 키울 생각이 있느냐? 라고 돌발 질문을 던진 후 나는 더 이상 이 아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한다며 아기의 출생 증명서와 소셜 시큐리티 카드, 메디케이드 카드 등 신분 서류 일체를 불쑥 건넸다고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성은 이바라를 진정시키고 아기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바라는 지인의 집에 아기를 남겨둔 채 곧바로 우버를 불러 현장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여성과 지인은 홀로 남겨진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준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바라는 이후 현장 인근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합니다. 아동보호당국은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친척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까우며 아기가 위험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도움을 받아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국 다수 주에서는 영아 유기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비 모세법을 시행 중인데 부모가 양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생후 60일 이하에 다치지 않은 신생아를 병원이나 소방서, 응급의료시설 등 지정된 안전시설에 익명으로 인계하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공인된 안전망을 통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개인에게 아기를 넘긴 채 떠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영아 유기 및 아동학대에 해당을 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현지 법정에는 지적하고 있네요.
1: 좋아서 그랬으면 책임을 지야지. 막상 낳고 본 게 겁나지. 이자 겨우 18살인데 무엇을 알겠냐고. 이바란가 개바란가 그래도 화장실에 안 버린 것이 용하네.
0: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던 한 남성이 이번에는 인간의 신장을 이식받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진은 국제의학학술지를 통해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신장질환자 팀 앤드류스라는 남성은 지난해 1월 유전자 교정 돼지 신장을 이식받고 271일간 투석 없이 생활했습니다. 신장은 정상 작동했고 초기 급성 거부 반응은 치료를 통해 회복됐으며 감염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식 6개월 후 면역 억제제를 줄이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장기 부전이 찾아왔지만 이후 적합한 사후 기증자의 신장을 찾아 성공적으로 재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돼지 신장 이식 사례 중 최장기간 투석 없이 생존한 기록이며 또 이종 이식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에서 인간 장기 이식으로 이어진 최초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교수는 장기 부족은 현재 의학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며 말기 신부전 환자에겐 최선의 치료는 이식이지만 인간 장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종 이식은 환자들이 인간 기증자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면 그 자체로 최종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1: 지난번에도 지가 야그를 한 것 같은데 말이오. 아니 실제로 지 아는 분이 흑인 여자고 술도 잘 먹는 이 젊은 여자 신장 이식 받았는데 아이고 시상에 머리도 곱슬머리로 나고 맥주를 드시더라니까 그니 술 한 모금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니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다고 말이오. 목숨은 건졌을랑가 모르겠지만서도 돼지 신장인디. 돼지. 이.
0: 독일 검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진 다수의 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105세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독일 도르트문트 지방검찰청은 독일 서부 노르타인 베스타발렌주 제네 지역에 있던 슈탈라크 326 포로 수용소의 감시원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105세 남성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피의자가 수용소에서 한 활동 때문에 다수의 살인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용소는 1941년부터 1945년 4월까지 18만에서 20만 명의 소련군 포로를 수용했던 곳입니다. 전쟁 당시 소련군 포로 최대 570만 명이 독일에 수용이 됐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나치 부역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법정에 세우려는 독일 사법당국의 시급한 막판 총력전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법적 노력은 2차 대전 후 80년간 단순 조력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던 수많은 피의자가 실제로는 히틀러 정권의 살인 실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판례는 폴란드의 한 수용소 간수로 근무했던 존 데미안 뉴크 재판을 계기로 마련이 됐는데 그는 수용소 근무 당시 2만 8천 명 이상의 유대인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2011년 금고 5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전후 유대인 학살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있는 이들만 처벌하다가 이 판결을 계기로 학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는 항소를 기다리던 중 고령과 건강 악화로 2012년 3월 91세의 나이로 사망해 실제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판은 공모 혐의 입증 기준을 낮춰 90대, 나아가 최근에는 100세가 넘는 고령자들까지 재판에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하네요.
1: 아니,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 오는겨? 이? 유대인 못지않게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유린당하고 였는데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냐 말이죠. 전범들 재판에 세우려는데 애지간히 울고 먹으라는 말만 짓거리고 말이오. 한국놈 맞아.
0: 다음은 본국 소식으로 중국인에게 군사 기밀을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현역 육군 병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으나 대중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일반 이적 및 군기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전 육군 병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 육군 병장은 복무 중이던 지난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국 측 인사의 지시를 받아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문서, 최신 육군 동향 등 보안 자료를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으로 촬영을 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국가안보 핵심 자료를 유출한 육군 장병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그에 대해 강한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안보의 핵심인 현역 군인이 타국의 정보 조직과 접선을 해 기밀을 유출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인데 고작 1,700만 원 남짓한 돈 때문에 나라의 안전과 동료 부대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느냐? X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보를 돈과 바꾼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대다수 네티즌들은 매국 행위의 징역 4년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보안이 생명인 군대에서 기밀을 팔아넘겼는데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군 당국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가 됐는데 한 네티즌은 현역병이 카메라까지 들여보내 기밀을 찍어 넘길 동안 간부들은 뭘 했느냐며 군 내부 보안 구멍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냥 나도 분통이 터지네. 아니 무엇이가 이 내고가 들어간 것 같은디. 사실적으로다가 중국도 초공서부터 부녀자들 약탈하고 일본처럼 악의적으로 아예 말살시킬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말이오. 얼추 비슷이야. 근데 왜 중국 사람들한테는 관대한지 모르겠네. 나부터도 그리야. 일반 혈액검사 결과에서 젊은 층의 대장암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료정보기업에서 45세 미만 성인 1만 1,000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했는데 이들 가운데 간 효소인 AST와 ALT 수치가 낮은 경우 조기 대장암 진단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정도의 AST와 ALT 수치는 일반적인 혈액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판단될 수 있어 젊은 층의 대장암 위험을 찾아내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연구진은 낮은 수치가 곧바로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재 대장암 검진 권고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균 위험군의 경우 45세부터 정기적으로 대장암 검진을 받으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의료 기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치매 치료제는 영 소식이 없는겨?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라고 하는데 아이 코거나 좀 우치게 빨리 맹 그랬으면 좋겠네.

최근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의 생계형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경제 부진과 저임금 문제로 거리 성매매나 온라인 성매매로 내몰리는 여성들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오거나 성관광이 이루어진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일본 경제 침체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 외신과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성매매 실태를 경고하고 나섰다는데 한 2년 전에 외신에서 일본이 아시아 성매매의 수도가 됐다고 보도해 일본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이로 인해 법을 개정해 여성뿐만 아니라 성구매 남성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국내의 경제적 곤란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원정 성매매도 대폭 늘어났는데 호주 국경수비대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호주 입국 거부를 당한 165명 중 154명이 여성이고 이 가운데 87명이 일본인이었다며 입국 거부자의 절반 이상이 일본 여성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그야말로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어 미국에서도 원정 성매매 목적으로 들어오는 일본 여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 아예 타겟이 돼 입국 금지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본의 왜곡된 최저임금 구조와 실질 소득 감소를 꼽고 있는데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격차가 커 오키나와의 경우 시급이 10달러도 되지 않으며 도쿄조차 12달러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비해 임금은 약 20% 낮고 생활 물가는 20%가량 높아 젊은 층과 여성들이 경제적 한계에 부딪힌다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상이 주신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려서 대가니. 생활고는 핑계요. 아이 그걸로 따지자면 5, 60년대 못 살았던 시대의 여성은 그냥 죄다이? 이? 아니잖요.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겨. 고생하기 싫은겨. 이?

일본의 동네 목욕탕인 센토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정의 욕실이 보편화된 데다 시설 노후화와 경영자 고령화, 연료비,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지난 50년 사이 센토의 80%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중요 가격과 물가가 오르면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입장료도 지난 8월 성인 요금 상한을 550엔에서 600엔으로 올렸으며 홋카이도도 오는 10월부터 550엔으로 50엔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중목욕탕 연구가 말에 의하면은 온천이 많은 지역일수록 시내 센터에서도 온천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일부 센터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탈의실에 약 7,000권의 만화와 잡지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있으며 심지어 과자, 맥주, 안주 등과 함께 판매하며 주말에는 행사도 연다고 하는데요. 센터가 입욕 서비스로만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센터라는 곳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거리감을 유지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지는 목욕탕하면 설날 정신없이 엄마 손에 이끌려 정신없이 목욕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설날 전날 이 동네 목욕탕 가면 아이고 난리도 난리도 그런 난리는 없었쇼. 일단 수도 하나에 두세 명씩 붙어야 하고 대야 차지하느라 싸움까지 오고 아이고 6.25도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을게요. 여행을 앞두고 사진을 찍기 위해 옷을 사고 여행이 끝나면 처분하는 소비 방식이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른바 차포이로 불리는 의류 소비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한두 번 입은 것을 전제로 저렴한 옷을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여행지에서 사진을 남기기 위해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화려한 옷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옷 자체의 활용성보다는 여행 사진에서 눈에 띄는지가 중요한 셈인 것입니다. 실제 중국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한 이용자는 7일간의 여행을 위해 옷 5벌을 샀지만 모두 합쳐 200위안, 약 4만 원이 채 들지 않았다고 소개했으며 여행이 끝난 뒤 옷을 계속 보관할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판매업체들도 여행객을 겨냥한 상품을 빠르게 내놓고 있는데 한 의류 매장 관계자는 주요 고객층이 18세에서 30세라며 인기 상품 가격이 몇십불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비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평소 입지 않은 옷을 비싸게 사느니 여행할 때만 저렴하게 입는 게 낫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사진 한 번을 위해 옷을 버리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9,200만 톤의 섬유 폐기물이 발생을 한다며 의류 생산은 늘고 있지만 옷을 입는 기간은 오히려 짧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여행 편의성 때문에 등장한 새로운 소비 방식이지만 옷을 짧게 사용하고 폐기하는 습관이 확산할 경우 섬유 폐기물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참 예전엔 양말도 해지면 청구 담아놓고 꿰매 신었는데 시상 참 좋아졌네요.

0: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윗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윗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 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 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입니다. 2부 시간 문을 열었고요. 이 시간 변함없이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길목인 신나는 금요일이자 오늘은 추석입니다. 멋지게, 활기차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제니퍼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나훈아의 고향요. 아, 요거 오늘 일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얼마나 배려심이 있으시냐면은 만약 안 된다면 송대관에 차표 한 장 부탁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드려라. 그래서 2부 첫 곡은 제니퍼님이 신청해 주신 송대관의 차표 한 장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프로님 해피 추석. 참으로 포근한 가을 오후네요. 불금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하루에 루틴은 변함이 없지만 만만은 명절입니다. 라라랜드가 있어 더욱 풍성함 만부자 같아요 하시면서 바쁜 금요일 오늘은 청취만 하겠습니다. 아, 우리 어미님은 이제 라라랜드 다 꿰고 계세요. 아, 오늘은 신청곡 안 하는 게 낫겠구나 싶으면 안 하시고요. 예, 벌써 우리 방정희 부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뵐 거거든요. 또 복별님께서도 기도문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신청해 주신 곡은 김훈과 트리플스의 곡 정주고 내가 운해

은경 씨 또 어김없이 찾아온 불금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어울리는 글귀와 시 그리고 노래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윌리엄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금요일에 좋은 글귀는 수고한 한 주의 끝에는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나 자신에게 먼저 건네세요. 오늘은 마음 놓고 웃어도 좋은 날입니다. 아울러 금요일에 어울리는 짧은 시 한 편도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은 금요일 저녁. 한 주 동안 바쁘게 달려온 마음이 이제 잠시 쉬어가자. 지는 햇살도 아름답고 따뜻한 차 한 잔도 좋고 좋은 사람과 나누는 웃음은 더 좋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자. 금요일은 행복을 미루지 않는 날이니까. 한 주를 견뎌낸 당신, 오늘은 충분히 행복해도 됩니다. 웃음 가득한 금요일 보내시고 좋은 주말 맞이하세요.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은 장미의 꽃이 새겨져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있고 두 번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졌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쓰여 있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다. 터키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빨리 지나가기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성서 전체를 보면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라고 했고 야곱도 나그네라고 했다.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나간다는 뜻일 것이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이라는 뜻이다. 어린 시절은 아침과 같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고 늙은 시절은 저녁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뜻은 사람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에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호텔의 손님으로 있는 동안에는 최고급의 시설과 서비스를 누리지만 일단 그 호텔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한다. 그것들은 호텔에 속한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는 좋은 호텔의 손님같이 모든 시설을 자유로 쓰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하늘나라로 떠나갈 때에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봉사하고 베풀면서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앤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앤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에이치마트의 방정희 부장님과 함께 세일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셨죠?
1: 예, 많이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0: 제일 반가워, 제일 반가워.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서오세요, 방 부장님 하고 카톡을 올려주셨어요. 좋으시죠? 은근히 팬 많은 거 아시죠?
1: 뭐 팬까지야 그렇게까지.
0: 아 진짜요? 하죠. 뉴저지에서도 알아요, 방정희 부장님을.
1: 아, 또 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0: 왜? 왜냐면 뉴욕 뉴저지 새벽에 재방송이 나오거든요.
1: 아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0: 그래요. 잘하셔야 돼요. 대표님도 듣고 계시다며.
1: 글쎄요.
0: 오늘은 말을 좀 천천히. 자, 오늘 어떤 상품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1: 뭐 상품 소개하기 전에 그래도 네. 때면은 때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0: 해피 추석.
1: 아, 예, 해피 추석. 예, 오늘 추석이잖아요.
0: 네네.
1: 아, 추석 한번 한국에 계실 때 무슨 생각이 나세요?
0: 저는 당연히 영화관 간 거, 우리 사촌 동생들이랑.
1: 아, 저는 그 고향이 좀 시골이었어요.
0: 네네.
1: 지금 시골이 아니지만 추석 때 되면은 그 노래자랑을 많이 했어요.
0: 에이?
1: 노래자랑.
0: 동네에서?
1: 동네에서.
0: 이야.
1: 노래자랑을 많이 해서. 그때 제가 이제 4H 활동을 하니까
0: 네네.
1: 청년들
0: 야 4H 오랜만에 들어본다 진짜. 와.
1: 네이크로바.
0: 네이크로바 알죠 알죠. 네.
1: 4H 활동 그런 거 하면서 네. 요때 요런 때 되면은 이제 추석 때 네. 이제 무대를 만들어요. 동네 공터에 드럼통 갖다 놓고 반내리 깔고 그다음에 그 이웃 동네에서 이거 뭐 조금 이제
0: 예, 예.
1: 그 악기 다루는 학생들
0: 나름대로
1: 뭐 그럼 기타 그다음에 드럼 뭐 키보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0: 음도 노래장, 막 틀려 또 막
1: 그러면서 노래자랑을 해요. 근데 그런 노래자랑을 하면은 이제 고향에 이제 많은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0: 네.
1: 오시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노래자랑하고 거기 앞에서
0: 상품은
1: 상품은 이제 딱 정해서 이제 사회체할 때에서 주죠.
0: 고구마 뭐 한 자루 뭐 이런 겁니까?
1: 아니었어요.
0: 그럼요.
1: 제가 기억 안 뜨는 거는 그때 솥이었어요.
0: 솥? 어유 큰데?
1: 정규합솥. 뭐 이런 거.
0: 와. 그런 거 탐낼 만한데요?
1: 주고 노래. 근데 그 노래 자랑하는 것보다 또 그 앞에서 이렇게 상. 옛날에는 시골에 네. 큰 잔치를 하려 그러면은 마을에 간에 상이 다 있었어요. 공동으로 쓰는 그릇,
0: 네네.
1: 뭐 수조, 네. 상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빼놓고 그럼 저쪽에서 이제 그 음식 해주시고 이제 분유회에서
0: 예, 예.
1: 분유회에서
0: 그 돈 내고 먹나요? 그냥 먹나요?
1: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이제 노래 자랑 대회를 하면은 창가비가 있잖아요.
0: 아, 창가비를 봤습니까?
1: 창가비가 있는데.
0: 그렇지.
1: 근데 그 창가비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17만 동으로 이렇게 이제 창가비를 내주시는데.
0: 우리 방부장님도 참가하셨어요?
1: 저는 이제 참가를 안 하고 창가비를 내줬어요.
0: 오.
1: 사회체 활동할 때는 청년이었으니까 그런 걸 안 했지만 이제 네.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나서는
0: 네.
1: 그래도 이제 동네 방문하면 이제 말을 했고. 돈을 주고 그럼
0: 아이고.
1: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또 참가비를 내면은 또 그 방구 깨네 동네에서 낀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뭐 10만원, 20만원, 막 50만원씩 이렇게 내고 하니까
0: 네.
1: 이제 그거 다 모아서 음식값 하고 또 이렇게 그 밴드 불렀으니까
0: 예.
1: 그것도 이렇게 그 사례비도 주고
0: 그렇게
1: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안골이다. 그러면 안골에서 하면은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뒷골에서 하고
0: 옆골에서 하고
1: 그또 다음 날에는 걷는 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 자랑을 했던 추억의 추석의 기억이 있네요.
0: 네, 아 그러시구나. 또 저희랑은 또 세대가 또 조금 다르고 그리고 또 시골 또 지역마다 또 다르고.
1: 그렇죠 아무래도.
0: 그러니까
1: 그 저는 추석하면 그게 제일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활동했던 게.
0: 예, 저는 오로지 그냥 영화관 가고. 이랬던 기억밖에 없어요. 최고였어요, 최고.
1: 달랐잖아요.
0: 그렇죠.
1: 그 동네가 맞아요. 달랐으니까.
0: 예, 예.
1: 그다음에 이렇게 또 추석 되면은 날이 아무리 더워도
0: 네.
1: 날이 확 바뀌어버려요.
0: 갑자기.
1: 그게 이틀 전에부터.
0: 깜짝 놀랐어요, 저.
1: 제가 그래서 반팔을 입다가.
0: 으슥으슥 춥다니까. 진짜 그러네. 예, 예.
1: 그래서 이렇게 긴팔을 입었어요.
0: 근데 지금 한국은, 와. 폭염 한가위래요.
1: 아, 그래요?
0: 33도, 32도.
1: 지금도 폭염이면 어떡하나.
0: 글쎄 말이에요.
1: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24절기 그걸 딱 옛날 분들이 나눠준 게 그때 되면 그때 예. 맞는 날씨가 딱딱딱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찬바람 불고 그러면은 이제 감기 또.
0: 아, 요새 지금 또, 많아요. 목 감기 뭐, 특히.
1: 감기 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마스크 하신 분들도 많고. 네. 그런데 아무래도 면역력이 좋고.
0: 그럼요. 그
1: 우리 홍삼.
0: 홍삼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봄부터 서쪽 새는 울었나 보다.
1: 서두가 길었지요.
0: 그러게 네. 마려. 에,
1: 주머니 속의 활력 에브리타임 그 정관장 제품 지금 네. 한 달 동안 저희가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뭐 69불 99, 9불 99전, 뭐 파워폰 같은 거는 14불 99전, 그다음에 면역 서포트는 14불 99전,
0: 네. 그 마이크를 좀 가까이.
1: 칼로트림은 14불 99전 이렇게 세일하고 있고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한 달 동안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10월달 네. 건강 코너 세일이 나올 때니까 그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추석에 이제 고국통신 많이들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전 예약 기간은 이제 끝났어.
0: 끝났어요.
1: 네. 전주 일요일날 끝난 거죠. 예. 일요일까지 하고 저희가 10월 5일까지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5일까지 혹시 뭐 사전 예약 기간을 못 보내셨던 분들 네. 10월 5일까지 거의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니까요. 네. 요 추석 고국에 보내실 분들 선물 같은 거 보내실 분들 요거 에치마트 팜프렛 한번 보시면요.
0: 오,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네. 뭐 고기, 과일, 한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딱 고르시면 딱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300불 이상 구매하시면은 옛날에는 20불 드렸잖아요. 작년에는. 응. 요번엔 40불 드려요.
0: 그럼 내년엔 60불 주나?
1: 아무튼 이제, 근데 이게 보니까, 팜프렛 안에 보니까,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300불 이상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 해갖고 또 40불 기프트카드 받으시니까, 네네. 더, 이게 세일가로 나와 있는 거에 더 세일을 받아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10월 5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 제가 안내드렸었는데 전라남도 특판전 현재 지금 이번 주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목요일 날 종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쌀 가정 한복자 한가 쌀 가정이 쌀 강정이 5불 99전 나와요.
0: 이거 쫀내 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
1: 쫀내 안 내고 맛있죠.
0: 진짜 맛있어요. 네.
1: 이거 한가가 또 좀 오래되면 그 쫀내가
0: 어쩔 수 없어. 예.
1: 그런데 그다음에 또 약가 같은 경우는 또 약간의 기름 냄새가 많이 나요.
0: 네, 맞아요.
1: 나고. 그런데 요거는 제가 전주에 가져왔었잖아요.
0: 맛있었어요.
1: 맛있거든요. 그래서 5불 99전이고요. 홍어의 무침 3불 99전, 해풍 맞고 자란 태양초 고춧가루, 섬마을 태양초 고춧가루가 16불 99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요 제품 외에도 또 많은 상품, 나물류하고 그다음에 유자차, 뭐 그다음에 쌀, 한국산 쌀 그런 것들도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하면 음식이 참 맛있잖아요.
0: 맛있죠.
1: 그러니까 이런 특산품도 아주 맛있습니다. 예, 예. 믿고 사서 드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요 40주년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제 네. 첫 번째로 저번에 한번 이거 40주년 나왔었는데 신라만가에서 나온 오린진 단팥빵. 요거 다시 한번 세일이 나와 있고요. 이게 10월 1일까지 진행하고요. 네. 이게 16개가 들어가 있는 게 9불 99전. 예. 이거 단팥빵 너무 맛있어요. 저번에 한번 드셨던 기억을 되살려서.
0: 맛있지, 맛있지.
1: 이거 너무 우리 유명한 거예요.
0: 아니, 그러면. 원래 단팥빵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 일단 단팥이 맛있잖아요.
1: 맞아요. 그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이제 파고 오면은 제 그 분식집이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 거기서 떡볶이도 먹고. 네. 그러면 거기서 찐빵 먹잖아요.
0: 찐빵도 팔았어요? 그럼요. 분식점에서?
1: 분식점에 찐빵도 팔았어요. 근데 저는 찐빵에 팔면은 꼭 단팥빵 만든 것만 먹었어요.
0: 저는 야채.
1: 저는 야채는 잘 안 먹었어요.
0: 왜? 야채가 맛있는데.
1: 단팥빵만 해서 예. 팥 들어가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 기억도 나는데 네. 이거 오렌진 단팥빵 너무너무 유명한 거니까요. 이거 16개에 들어가 있는 게 9불 99전입니다.
0: 예.
1: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40주년 안내 드릴 건데요. LG 라이스 테라피 폼 클렌저. 요게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님들이 예. 쌀뜨물로 세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0: 저 쌀뜨물로 세안해요.
1: 지금도요?
0: 지금도.
1: 근데 그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게 그렇게 피부 미용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0: 먼저 쌀을 한번 그냥 휙 해갖고 버려요.
2: 예.
0: 그다음에 물을 붓고 쌀을 팍팍 씻어요.
1: 근데
0: 그 물을 이제 조그만 데다 받아요.
1: 예.
0: 그래서 그걸 내비둬요.
1: 예.
0: 예. 그리고 이제 쌀 다 씻고 하고 저녁 때쯤 그걸 냉장고에 넣어둬요, 저는.
1: 예.
0: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 냉장고에 있는 쌀뜨물을 꺼내서 다 세안 폼클린즈로 세안한 다음에 그 쌀뜨물로 얼굴을 헹궈요.
1: 아.
0: 그러면 그 밑에 약간 그 뭐가 이렇게 남아요.
1: 예.
0: 찐덕찐덕한 예. 게 그거 얼굴에 톡톡톡톡 발라서 그냥 이렇게 해요.
1: 이게 이 폼클렌즈가 라이스 테라피 폼클렌저가요.
0: 예.
1: 그거를
0: 맞아요.
1: 착안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0: 이거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아마 맞아. 저를 보신 분들은 제 피부가 얼마나 좋은 거를 다 아실 거예요.
1: 그건 저도 인정해요.
0: 제가 나이에 비해서 20살을 어리게 봐요. 제 나이에 비해서 20살까지. 왜 대답이 시원찮지?
1: 지금은...
0: 왜 대답이 시원찮지?
1: 아무튼 이게 그 옛날 어르신들이 쌀뜨물로 세안하는 거 들어서 착안을 해서
0: 네.
1: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근데 여기 쌀겨 파우더가 들어가 있대요.
0: 이거 진짜 좋습니다. 가격도 와 이건 진짜
1: 원 플러스 원 699예요.
0: 너무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이 아니 한 2주 전에 H마트에 있는 그 화장품 가게 가서
1: 예.
0: 그 제 친구가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제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해갖고 걔가 야 좋은 거 없어? 그랬더니 폼클렌징 좋은 거 났어. 그래서 줬거든요. 근데 젤은 괜찮았어요. 오일은 괜찮았는데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폼 클렌저만도 못해. 아니나 또 이 방송 들으면 또 서운하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좋아요. 거의 여기다 공이 하나 더 붙는데도 이게 훨씬 나아요.
1: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 제가 이거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는.
0: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1: 근데
0: 절대.
1: 고객 만족도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0: 이거 강력 추천.
1: 예. 요거 LG 라이스 테라피 폼 클렌저 이거 두 개 세트에 6불 99전 40주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꼭 추천드립니다.
1: 다음은요. 저 롯데 모험전 저희가 지금 과자 모험전을 해요.
0: 네.
1: 그냥 이거 과자를 제가 롯데의 과자를 이렇게 모험전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바다 코코넛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0: 바다 코코넛 미치겠다.
1: 거기에 과자가 뭐 몽쉘 뭐 카스타드 뭐 예, 밀키스 예, 예. 초코파이 마가렛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바다 코코넛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어렸을 때
0: 네.
1: 아버지가 밖에 일부시고 들어오시면 그 바다 코코넛 요거는 이제 낱개로 포장인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0: 예, 옛날엔 이제, 옛날엔 그랬어요. 맞아요. 예.
1: 이제 그거를 하나
0: 은박지에 쌓여져가지고
1: 그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와서 그걸 하나 주시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0: 와 아버님 너무 멋지다.
1: 근데 이게 지금도 그 맛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0: 나요.
1: 바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
0: 너무 맛있어.
1: 이게 갖고 나와서 분명히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0: 진짜 좋아요.
1: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0: 왜냐하면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미제 과자인 줄 알았어.
1: 미제 과자.
0: 옛날에 그 저기 미제 뭐 샴푸, 린스, 레브롱 뭐 이런 거,
1: 예.
0: 이야 이 벌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1: 길게
0: 그죠
1: 되겠죠.
0: 맞아요. 근데 오늘 낱개로 돼서 한 번에 먹기 딱 좋네요.
1: 딱
0: 긴 거는 좀 먹다가
1: 또 남겨놔야죠.
0: 그렇지. 네. 그러면 또 눅눅해져.
1: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거 가격을 내가 보니까 네. 4불 99전이더라고요. 요게 지금 4불 99전인데 가격 너무 좋아요. 여기 롯데 과자 몸전 하는데 여기 이제 몽쉘통통하고 카스타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899. 그 다음에 옥수수 아이스크림. 옥수수 아이스크림이 699 나와 있고요. 뭐 빼빼로, 그 다음에 밀키스, 초코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롯데 과자 몸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야, 요거. 맥주나 와인 안주에 아주 딱이네.
1: 옛날에 커피에 많이 드시지 않았었어요?
0: 야, 여기서 또 이렇게 차이가 나나? 나만 또 쓰레기가 되나? 물론 지금 저는 술을 전혀 안 합니다.
1: 근데 이게.
0: 맞아, 커피에도 맛있죠. 네, 맛있죠. 그
1: 추억에 마신 것 같아요.
0: 네.
1: 예. 다음 안내 드릴 건요. 이제 광어. 추석맞이 그 제주 활강어 판촉전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광어가 27불 99, 28불 99 정도 우리 레귤러 플라이스로 판매하는데
0: 그렇죠.
1: 21불 99 추석 맞이해서 대폭적으로 가격 내려서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활광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광어.
0: 아니 우리 근데 왜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광어에 애착이 많으시지? 나는 솔직히 이건 너무 쫀득거려서 별로던데.
1: 근데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광어가 먹는 게.
0: 저는 오히려 네. 방어가 더 낫던데.
1: 방어 맛있죠.
0: 옐로우테일. 옐로우테일. 근데 이거 맞죠. 많이 먹으면 살쪄요. 이것도.
1: 예. 근데 이거 이제 광어 21불 99 이거 너무 좋은 가격, 착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27불 99 해가지고 광어 한 마리 뜨면은요. 네. 한 120불, 130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큰 것 같은 경우는.
0: 예, 예, 예.
1: 근데 21불 99니까 거기 100불 안 짜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0: 네, 네.
1: 근데 사실 이거 광어가 이렇게 비싸가지고 이렇게 많이 못 드시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0: 이때
1: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네.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0: 네.
1: 첫 번째로요. 타미망고 박스에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점보 블루베리가 여기 패키지에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로켓사가 3파운드 패키지가 7불 99전이고요. 씨 없는 청포도 파운드에 2불 99전. 또 이렇게 가을 되니까 당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0: 네, 슬슬.
1: 3파운드 패키지에 11불 99전 나와 있고요. 백도 복숭아 4개들이 패키지가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파운드에 5불 99전 나와 있고요. 노란 옥수수 5개에 2불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0: 이거 달아요?
1: 달아요.
0: Are you
1: 진짜?
0: Sure?
1: 개런티.
0: 개런티. 개런티. 아니, 요새 뜬금없이 옥수수가 먹고 싶더라고요.
1: 옥수수 좋아하시는구나.
0: 네, 저 좋아하죠. 여자들 대부분 옥수수 좋아하죠.
1: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옥수수 좋아해요.
0: 특히 식당에 가면 옥수수에다가 치즈 얹어서 나오면, 어우, 그거 너무 맛있죠. 살이 넘었죠.
1: 그거 치즈 얹어서 하는 거. 그래서
0: 나 한국에, 집에서도 해먹어.
1: 한국에 식당 가면은 네네. 밑반찬이 깔리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그게 꼭 나왔어.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0: 나와요.
1: 그게 꼭 나왔어요. 그 스시집에 가도 그게 네. 꼭 나오고
0: 꼭
1: 그러면 그거 이렇게 딱 떠서 치즈가래 찌익 늘어나면서 이렇게
0: 맛있어,
1: 먹으면
0: 맛있어.
1: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지. 저기요. 하나만 추가요.
0: 달라 그러기 미안하니까.
1: 이러면서 먹었던 그 노란 옥수수 지금 다섯 개.
0: 이거 오늘 사야겠네요.
1: 있습니다.
0: 싸네요.
1: 다섯 개 입으면.
0: 다섯 개 입으면 거저지 거저.
1: 거저지. 그린빈 파운드에 1불 99전 나와 있고요. 유기농 생대추가 2파운드 패키지에 11불 99전 나와 있고요. 파가 3개에 1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그 대파 5위 많았다 그랬잖아요. 굵기가. 저희 집사람이 이 방송을 딱 듣고 나서,
0: 네.
1: 그, 여보, 그, 대파 좀 사가지고 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파를 이제 두 단을 사가지고 왔어요.
0: 너무 그랬더니, 멋진 남편이야.
1: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진짜 오이만큼 두껍네. 그래요.
0: 만족.
1: 만족. 만족도 100%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내가 올 때 대파는 세일이 나와 있지 않지만, 대파를 보니까, 그 정도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지금이 대파가 그렇게 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지금이 철이구나.
1: 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산 사인 머스컷 포도가 패키지에 16불 99 나와 있고요.
0: 네.
1: 슈가비사가 박스에 24불 99 나와 있습니다. 라거 포도 박스 12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이제 라거 포도 시즌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나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아니면 또 내년을
0: 기약해야 되네요.
1: 되니까
0: 네.
1: 지금 세일 12불 99전 좋은 가격이고요. 이게 라거포도 이렇게 딱 보면은 딱 그 안에가 약간 이게 드라이가 돼 있는 듯한 그런 현상이 많은데
0: 네.
1: 이번에 난 라거포도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싱싱하고 너무 좋으니까요.
0: 예.
1: 가격 너무 좋습니다. 12불 99전. 그다음에 골든키 박스 21불 99 나와 있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로 지금 스마트카드 온리 세일하는 자연담은 건강한 콩나물. 요게 1불 2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아까 합병어 제가 말씀드렸는데 21불 99 나와 있고요. 연어 스테이크, 이게 파운드에 8불 99전이에요. 근데 연어 스테이크 이렇게 좋아서 사서 드시던 분들이, 이거 무슨 또 899야? 699, 799 이랬었는데, 899야? 연어 값이.
0: 올랐어요?
1: 주마다 올라가요.
0: 주마다?
1: 예. 네. 주마다 막 가격이 막 올라갔다 올락날락.
0: 아니, 그래요. 가격도 잘아?
1: 맞아요.
0: 얘네도 잘하나?
1: 네. 그래서 연어가, 연어 좋아하시는 분, 이거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해가지고 저희도 낼 수 있는 가격이 요 가격밖에 안 돼요.
0: 그래도
1: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구매하는 거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격을 네. 낮추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또 금방 내려갈 겁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 그다음에 쭈꾸미 파운드에 5불 99전 요거 딱 그 데쳐가지고 착 초장에 찍어 먹으면 참 맛있죠. 그다음에 킹크랩 다리 요게 파운드에 21불 99 그다음에 대구정감 파운드에 9불 99전 머리새우가 파운드에 5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정인포 쪽 안내 드릴 건요. 첫 번째로요. 전주까지는 우리가 생갈비를 13불 99전 세일을 했는데, 네. 요번에는 이제 양념 LA 갈비. 양념 LA 갈비를 파운드에 12불 99전. 일부를 더 내렸어요. 네. 양념까지 해서 12불 99전. 너무 좋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요거 양념 LA 갈비 12불 99전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아롱사태, 요거 이제 국거리용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수육을 해서 드셔도 좋은 아롱사태가 10불 99 파운드에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육개장용 앞치마살 파운드에 9불 99전, 그다음에 생삼겹살 요게 파운드에 7불 99전, 그다음에 뼈 없는 돼지 앞다리살 요거 수육해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찌개거리로 쓰셔도 되고, 얼려가지고 얇게 썰어서 불고기 하셔도 되고요.
0: 네.
1: 요런 데로 쓸 수 있는 게 파운드에 3불 99전. 그 다음에 닭다리 파운드에 79센트 아유, 세일 나왔어요.
0: 터실터실한데요.
1: 이게 닭다리가 제일 싼 것 같아요. 진짜로.
0: 어떻게 79센트에 1불도 안 해? 아유, 아유 세상에.
1: 1불도 안 해. 이거 저희가 이렇게 패밀리팩으로 묶어서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닭다리가 이렇게 싸면 한 25개 정도가 들어가요.
0: 네.
1: 그럼 25개면은 그게 5불도 안 가요. 5불도 안 가. 그거 갖다가 집에서 닭도리탕에서 드시면 아유. 가족들
0: 튀겨 먹고 지져 먹고 쪄 먹고
1: 애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거 닭다리 파운드 79센트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다음은 이제 스마트카드 온리 세일 안내 드리면요. 첫 번째로 국보살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전.
0: 네.
1: 농심 신라면 박스가 14불 99전이고요. 오사키 게맛살 요게 5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한국산배 요게 구가에서 시가가 29불 99고요. 헤어룸 손 군만두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자, 일반 그로서리 상품 안내 드리면요.
0: 네.
1: 첫 번째로 궁중당면, 푸드셀 궁중당면이 3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0: 추석 상품이네요. 네,
1: 추석 상품이고요. 튀김가루, 부침가루, 곰표
0: 아유.
1: 2불 99전 나와
0: 빼놓을
1: 있습니다.
0: 빼놓을 수 없죠.
1: 예. 그 다음에 또 추석 관련 상품 청정원 바베큐 양념 소스가 4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추석 상품으로 진간장 6불 4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가도야 참기름 5불 99전, 롯데 미림 4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한국산 말린 나물 지금 여러 가지 종류 지금 이게 5불 99전 패키지에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건나물
0: 예.
1: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일부러 미국에서 이거 건나물을 이렇게 집에서 말려서 드시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구차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디서 채취를 할 데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근데 이렇게 잘 포장돼서 들어온 거 이거 다
0: 감사하죠. 감사하죠.
1: 아주 맛나게 드실 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풀무원 라면 멀티팩이 5불 49전, 헤어룸 밥도둑 도시락김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2불 99전이고요.
0: 네.
1: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이게 10불 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도미노 설탕 4파운드짜리가 3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부산 장인들의 어묵 4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유기농장 유기농 구운 깜방 이게 2개 2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아이들 좋아하는 크랑 쿠쿠다스 하임이 4불 99전. 그다음에 빙그레 싸만코 아이스크림이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안내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요.
0: 네.
1: 우리 양념 LA 갈비 12불 99전 기억해 주시고
0: 네.
1: 양념 삼겹살이 아니고 냉장 삼겹살
0: 네.
1: 7불 99전 그다음에 팔공어 광어 21불 99전 세일하는 거 8강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인사드리는 금요일의 남자. 지금까지 방정일 부장님이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0: 시간이 좀 빠듯한데요. 그래도 랄랄라 퀴즈. 자, 지금부터 노래 한 곡 한 곡 들으시고 공통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곡은 한암석의 곡으로요. 노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랄랄라.

자, 두 번째 곡은 김건모가 부르는 곡인데요. 원래 이 곡은 이승철의 곡이었죠. 김건모가 재해석을 하면서 혜성과 같이 등장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 자, 세 번째 곡은요, 코나입니다. 중간에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소라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 인순이의 곡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곡 들으시고요. 공통점 떠오르신다면은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저 이만 물러갔다가요. 월요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해피 추석!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향집, 서향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electric transformer라던가 storm drainage, power tower, elevation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랏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구동
2: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을 오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25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을 반유대주의 시장이라 부르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미 주요 TV 방송사들이 CNN 등 언론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제한 조치에 반발해서 중단했던 공동 취재, 풀 취재를 재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이 3자 회담 장소로 아랍에미리트를 제안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인공지능 AI 선도 기업인 엔트로픽과 오픈 AI에 영국 연구소의 사전 안전 검증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학교에서 뉴욕산 식재료를 활용한 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1,000,000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시정부의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 주려던 법안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PS41 크로커런 초등학교가 지난 22일 공사구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에도 예정대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아일리프타운에서 추진되어온 이슬람 남자학교 설립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저스틴 페어팩스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수요일 밤 자택에서 아내를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릴랜드주가 인공지능 AI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전력망과 주민 부담을 고려해 제재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메릴랜드주 라고의 한 커뮤니티 컬리지 캠퍼스에서 10대 청소년이 총에 맞고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우리는 11월 중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며 이후 12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또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12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모두를 위한 우정, 힘, 성공의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많은 것이 성취됐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며 다음 만남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뒤 두 정상은 지금까지 지난해 10월 부산, 올해 5월 중국 베이징, 이번 백악관까지 세 차례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국은 회담 다음 날까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시 주석과의 회담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함께했고 글로벌 경제 안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패권 경쟁국 정상의 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미국 언론은 이번 행사가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을 뿐 양국이 갈등을 빚는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 없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만 그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양국은 회담 하루가 지난 25일에도 결과물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인공지능과 관련해 다른 거의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진핑은 형편없고 부정확하게 이름 지어진 인공지능을 훨씬 더 정확하고 중요한 명칭인 슈퍼지능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슈퍼가 맞을 것이다. 어젯밤 모든 사람도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성영화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대표는 25일 미중 정상회담을 한 계기로 진행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 28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에 출연해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중국과 지난 몇 주 동안 협상의 이룬 성과에 관한 훨씬 자세한 내용을 월요일에 발표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전됐는지는 전하지 않았지만 양국의 무역 휴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고위급 합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미 AI 기업들의 신규 모델에 대해서 영국의 사전 안전 검증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백악관이 인공지능 선도기업인 엔트로픽과 오픈 AI에 영국 연구소의 사전 안전 검증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AI 모델은 미 정부가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기존 AI 출시 관례와는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엔트로픽, 오픈 AI에 미 정부가 테스트를 마치기 전까지 신규 AI 모델을 영국 AI 안보 연구소와 공유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백악관은 해당 모델이 미국의 파트너들과 공유되기 전에 미국의 시스템이 안전한지 확인하길 원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미국 기업이며 우리는 그동안 새로운 최첨단 모델이 나올 때마다 같은 방침을 적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3년 설립된 영국 AI 안보 연구소는 그간 주요 AI 개발 업체들과 협력해 신규 AI 모델이 공개 출시되기 전에 사전 검증 및 안전성 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기업들로서는 기존 관례를 깨고 영국의 모델을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백악관의 심기를 거슬러가며 기존 방식대로 안전검증을 진행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앞서 실제로 엔트로픽은 최근 신규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5.1을 영국에 제공하지 않고 일부 미국 기관에만 공개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9일 보도했습니다. 이후 헨리 더주트 영국 AI 안보연구소 소장은 이달 초 영국 의회 제출한 서한에서 연구소가 엔트로픽의 해당 모델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영국은 AI 안보 분야의 세계적 선도국이며 AI 안보연구소는 오픈 AI, 엔트로픽을 포함한 주요 AI 기업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최첨단 AI 모델이 엄격하게 검증되도록 하고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미 주요 TV 방송사들이 CNN 등 언론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제한 조치에 반발해서 중단했던 공동 취재, 풀 취재를 재개했습니다. 2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CNN 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립문서기록청 방문 일정에 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크리스틴 홈스 CNN 기자는 방송에서 CNN이 문서기록청 일정 취재를 맡고 CBS는 백악관 현장 풀 취재를 맡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CNN, MS나우,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한 데 따른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허위 또는 부정적인 보도를 이유로 들어서 이들 3개 매체의 백악관 출입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24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백악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토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TV 풀 취재단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CNN의 출입 권한을 복원할 때까지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전날 미중 정상회담 공동 취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CNN과 ABC, CBS, Fox News, N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평소 대통령 취재 비용을 분담하고 순번을 정해 공동 취재한 영상을 다른 언론사들에 제공해왔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장이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박스당 21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 조렌 맘다니 뉴욕 시장을 반유대주의 시장이라 부르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맘다니 시장을 반유대주의 시장이라고 부르면서 맘다니 시장이 당선된 이후 뉴욕에 사는 많은 유대인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과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침묵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시작하자 각국 대표단 수십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집단 퇴장이 벌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회의장에 남은 참석자들을 향해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맘다니 시장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비판하며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 범죄자라고 지칭해왔는데요. 이번 연설에 대해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군사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 없는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 관련 체포영장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주 만다니 시장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나타내며 더 좋은 파트너는 없었다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유엔 본부 인근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유대계 반전단체 유대인 평화의 소리가 주최한 이번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 학살을 끝내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교차로를 막자 여러 차례 해산을 경고했고 이에 따르지 않는 참가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자 가운데는 오스카상 수상 배우 수전 서렌던과 드라마 헥스의 주연 배우 하나 아인바인더, 뉴욕 시의회 치오세 의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체포된 사람이 1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0: 했습니다. 유엔 총회장에서는 각국 대표단의 집단 퇴장이, 회의장 밖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시위와 경찰의 체포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이 뉴욕 유엔 총회에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의 마음을 보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대표 장례원인 중앙장의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무료 단체 성묘 행사를 열어서 이민 생활 속의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따뜻함이 가득했던 성묘 현장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이민 생활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떠나보낸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한인 동포들의 발걸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앙장의사는 지난 24일 목요일 추석을 맞아 조상을 기리고 그리운 이의 넋을 달래는 무료 단체 성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지난 1987년 시작돼서 올해로 37년째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져온 이 행사는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에게 단순한 성묘를 넘어 따뜻한 위로와 고향의 정을 나누는 정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성묘길에는 50인승 대형버스 3대가 동원됐으며 총 135명의 한인 성묘객들이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퀸즈 플러싱 163가 샌포드 애비뉴에 위치한 중앙장의사 앞에서 출발해 세인트 찰스 묘지와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 무궁화 동산 그리고 파인론 묘지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중앙장의사 측은 먼 길을 떠나는 성묘객들의 정성어린 마음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된 떡과 과일, 음료는 물론 고인의 묘소에 올릴 헌화용 꽃까지 직접 제공하며 정성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목소리)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지난 여름 미국 연방이민단속국 ICE가 대규모 시위나 언론의 조명을 피하며 전국 곳곳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이민단속을 비밀리에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탁소, 공항, 심지어 병원 응급실까지 일상 깊숙이 침투한 단속의 실태가 주민들의 카메라와 CCTV 영상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뉴욕타임스 기사 A Quiet Ice Surge That Unfolded Everywhere All at Once This Summer 지난 여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 조용한 ICE 단속의 급증을 통해 단속 실태와 주요 영어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craped by arrests by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this summer soared to record highs as officials expanded the pool of people eligible for deportation. 당국이 추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지난 여름 이민 통합 단속국 ICE의 체포 건수는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Soar to record highs.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역대 최고치로 치솟다 라는 의미인데요. Soar는 새가 높이 날아오르듯 급증하다, 치솟다 라는 뜻이고 수치나 물가, 통계가 최고점을 기록할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expand the pool of people eligible for deportation에서 eligible for는 무언 무엇의 대상이 되는 이라는 뜻이고 pool은 대상 집단을 의미합니다. 즉 중범죄자뿐만 아니라 단순 비자 연장 대기자나 미비권자 전체로 추방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정부의 방침을 보여줍니다. Priming with this gradual rise everywhere all at once through a lot of means is enabling the operation to fly under the radar. 이처럼 여러 방식으로 곳곳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이런 활동이 감시망을 피해 계속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This gradual rise, 이러한 점진적인 증가, gradual은 점진적인, 서서히 진행되는 이란 의미이고요. Fly under the radar, 직역하면 레이더망 아래로 날아가다 라는 뜻인데요. 비유적으로 대중의 관심이나 세간의 눈을 피하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으로도 익숙한 Everywhere All at Once는 곳곳에서 동시에 또는 어디서나 동시다발적으로 라는 의미인데요. 기사는 ICE가 대규모 군사작전식 단속 대신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단속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여 대중의 거센 반발과 시위를 피하며 조용히 단속을 집행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A review of dozens of incidents caught on camera sheds new light on a largely invisible crackdown. 카메라에 포착된 수십 건의 사건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단속의 실체에 새로운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검토하거나 분석, 조사라는 뜻이고요. Dozens of, 우리가 dozen 하면 12개를 말하죠. Two dozen 하면 24개이고요. 그런데 dozens of이라고 하면 수십 개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의 수를 묶어서 세는 단위가 dozen 말고 꽤 있는데요. score는 20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a score라고 하면 20개, two score라고 하면 20이 2개니까 40개란 뜻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hundred, one back, thousand은 천이지요. million은 100만, billion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를 말할 때는 of이란 전치사를 뒤에 쓰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많은 수를 말할 때만 dozens, scores, hundreds, thousands 그리고 전치사 of을 써서 수십, 수백, 수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shed new light on, 무언 무엇에 새로운 빛을 비추다, 즉 무언가를 새롭게 조명하다, 실체를 밝혀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crackdown은 법집행 강화나 강력한 단속, 엄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사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이민 단속의 현장이 주민들의 카메라와 CCTV 영상에 잡히면서 그 실태가 세상에 드러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Nothing in the Constitution prohibits arresting a lawbreaker where you find them. 헌법 그 어디에도 범법자를 발견한 장소에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Nothing in the Constitution, 헌법 어디에도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the Constitution은 미국의 헌법을 말합니다. prohibits, 법으로 금지하다 라는 뜻인데요. 보통 prohibit A from B 또는 prohibit 동사 plus ing의 형태로 쓰입니다. 그리고 lawbreaker는 법을 어긴 사람, 즉 범법자를 뜻하지요. 기사는 병원 응급실이나 법원 등 과거 보호구역으로 여겨졌던 장소에서까지 환자와 보호자를 가리지 않고 강제 연행하는 무리한 단속에 대한 비판이 일자 ICE 당국이 헌법 조항을 들어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Obtaining의 이민 정책 변화가 일상의 가장 평범한 공간까지 침투하며 수많은 소외계층과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와 공포를 남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과 일상 속 감시가 결합된 조용한 단속이 미국 사회의 인권과 공동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 유통된 생고기 16만 7천 파운드가 리콜됐습니다. 연방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 FSIS는 스타 미트 딜리버리가 생산한 돼지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USDA의 정식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가짜 USDA 검사 마크가 부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설번호 EST1363이 표시된 제품이 대상입니다. 이 육류는 조지아주 둘루스의 유통업체를 거쳐서 전국의 소매점과 식당으로 유통됐습니다. 따라서 뉴욕과 뉴저지, 메릴랜드 등 동부 지역에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까지 당국이 구체적인 판매 매장이나 식당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매장에서 고기를 다시 포장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이 원래 유통 당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을 먹고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고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USDA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육류를 먹지 말고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S 공공보건부에서 건강보험과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건강보험 지식증진 프로그램 기초과정이 열립니다. 이번 과정에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롱텀케어를 비롯해 에센셜 플랜, 어린이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그리고 스냅과 교통카드, ID NYC 같은 소셜 서비스, 소셜 케어 네트워크, NYC 케어, 퍼블릭 트라이지까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습니다. 교육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총 6주간 줌을 통한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이 교육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등록 및 문의는 718-939-6137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저소득층과 고령층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트립 100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자격이 되는 주민에게 페어팩스 커넥터 버스 요금을 50% 할인했지만 이제는 버스 요금을 전액 면제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페어팩스 카운티와 페어팩스시, 폴스처치시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50세 이상이고 개인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 나이와 관계없이 메트로 액세스 등록자, SSI와 SSDI 수급자, 케이스워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 주민은 개인 연소득 32,805달러 이하라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트립 100 카드는 페어팩스 커넥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트립 100 자격을 갖추면 WMATA의 리프트 프로그램을 통해 메트로버스와 메트로레일 요금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은 페어팩스 커넥터 트립 100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703-339-72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업 홈모기지.
2: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1: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6: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회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더 브롱스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 환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는 살아있는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된 냉각탑 7곳의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냉각탑도 있어서 균이 확인되는 곳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석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뉴욕시 보건국은 9월 23일 수요일 밤 기준 사우스 브롱스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 환자가 2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14명에서 9명 늘어난 겁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숨졌고 3명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5명은 퇴원했고 3명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보건국은 9월 10일 멜로즈와 모리사니아 일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냉각탑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는 냉각탑 10곳의 레지오넬라균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만으로는 균이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후 배양검사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살아있는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됐습니다. 뉴욕시는 이 7곳의 냉각탑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3곳은 아직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키스타디움과 이스트 149가 234번지, 1085 워싱턴 에비뉴에 있는 냉각탑입니다. 양키스 구단은 현재까지 확인된 집단 감염 환자 가운데 양키스타디움과 관련된 사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820 콘코스 빌리지 웨스트와 1265 프랭클린 에비뉴에 있는 냉각탑은 5월 8일부터 시행된 냉각탑 정기검사와 관련해 필요한 검사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국은 앞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냉각탑 10곳 모두의 세척과 소독을 명령했고 현재까지 모두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양검사에는 최대 2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있는 균이 확인되는 냉각탑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국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냉각탑 명단을 매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레지오넬라병은 물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레지오넬라균 때문에 발생하는 폐렴과 비슷한 질환입니다. 균이 포함된 물방울이나 물 한 개를 들이마시면 감염될 수 있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노출된 뒤 2일에서 14일 사이에 발열과 오한,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성인과 흡연자, 전자담배 사용자, 만성폐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보건국은 주민들이 알아둘 점도 강조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된 냉각탑이 있는 건물에 있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의 수돗물을 마시거나 샤워를 하는 것도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컨 사용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에는 올여름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도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이 발생해 11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브롱스 집단 감염은 올여름 이후 뉴욕시에서 발생한 또 다른 지역사회 집단 감염입니다. 보건국은 9월 20일부터 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대상 지역은 우편번호 10451, 10455, 10456, 10459번입니다. 이 지역에 살거나 일하고 있거나 최근 방문한 사람 가운데 독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뉴욕시의회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시정부의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 주려던 법안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복지 혜택 수혜 정보가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서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시의회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시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시키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법안을 대폭 축소해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추진되었던 법안 Intro 248은 시정부가 세금 기록과 복지 명단을 활용해 자격이 되는 모든 주민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지 혜택에 등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자 등 이민자들의 개인정보가 연방정부에 넘어가 영주권이나 비자 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공적 부조 Public Charge 규정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적 부조 심사를 한층 강화하면서 복지 혜택 이용 기록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한 것입니다. 줄리 매닌 시 의회 의장은 이민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방정부의 공적 부조 규정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된 법안은 복지 혜택 자동 등록을 즉시 시행하는 대신 사회서비스국 DSS가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실행 가능성, 비용 문제 등을 18개월 동안 연구하도록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만 시의회는 대중교통 반값 할인 프로그램인 Fair Fares에 대해서는 푸드 스탬프 스냅이나 현금 지원 신청 정보를 활용해 자격 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한편 시의회는 매년 10월 3일을 한국문화인식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이 날짜는 한국의 개천절에 해당하며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와 문화적 뿌리를 조명하고 뉴욕 한인사회가 지역과 도시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만 새로운 공휴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상징적 지정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저스틴 페어팩스 전 버지니아 부지사가 수요일 밤 자택에서 아내를 총으로 쏴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복잡한 이혼 소송과 관련한 가정폭력 갈등을 원인으로 보고 전 버지니아 부지사의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저스틴 페어팩스 전 버지니아주 부지사가 지난 23일 수요일 밤 버지니아주 아난델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세리나 페어팩스 씨를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케빈 데이비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사건은 수요일 밤 12시경 발생했으며 당시 집안에는 10대 자녀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째인 큰아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 별거 상태였으나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페어팩스 전 부지사가 다가오는 법원 출석 관련 법적 서류를 전달받은 뒤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아내 세리나 씨는 치과 의사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두 사람은 듀크대학교 재학 중 만나 19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페어팩스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버지니아주 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은 자녀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메릴랜드주 라고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10대 청소년이 총에 맞고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직후에 인근 학교에 잠시 봉쇄령이 내려졌으며 경찰은 달아난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프린스 조지스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10대 청소년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총상을 입은 이 청소년은 목요일 정오 직전 인근 카이저 퍼마넨테 의원으로 직접 걸어 들어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격 사건은 라고로드에 위치한 프린스 조지스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피해 학생의 소속 학교나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있었던 구체적인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지 네이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청장은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시비에 휘말려 총격까지 이어졌는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수색견을 동원해 맨홀 뚜껑 내부까지 수색하는 등 현장 증거 수집에 나섰으며 예방 조치로 인근 나고 고등학교와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에 잠시 봉쇄령을 내리고 학교 시간에 경찰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차량을 타고 현장을 탈출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주 코넬대학교에서 2024년 남학생 사교클럽 기숙사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석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주 이타카에 있는 코넬대학교 카피파이 사교클럽 회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여학생이 지난 14일 학교와 코넬대 카피파이 지부 그리고 회원 7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인도우라는 가명을 쓴 이 여성은 소장에서 2024년 10월 당시 20살이던 자신이 술에 취한 채 친구를 만나러 카피파의 기숙사를 찾았다가 남학생 회원 2명의 압박으로 케타민이라 불리는 약물을 흡입하게 됐고 이후 여러 남성에게 수시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한 남성 회원이 사교클럽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가 가능한 여성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더 많은 남성이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씨는 사건 발생 약 3주 뒤 학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코넬대는 자체적으로 최소 12차례 청문 절차를 거쳐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도 씨 측 변호인 토머스 지우프라는 가해자로 지목된 7명 중 단 2명만 퇴학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정학이나 워크숍 참여, 에세이 작성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며 이 중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검토한 톰킨슨 카운티 지방검찰은 형사 기소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혀 현재까지 형사 입건된 사람은 없습니다. 도 씨는 이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넬대는 소송 제기 일주일 뒤인 21일 카일 킴볼 대외협력 부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조사와 심의가 마무리됐다며 카이파이 크시 지부는 여전히 캠퍼스 출입이 금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은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이파이 본부도 별도 입장문에서 성폭력은 우리 클럽의 설립 정신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넬대는 이번 사건 직후인 지난해 봄 캠퍼스 성폭력 대응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올해 3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교내 설문조사 결과 2023년 조사 때와 비교해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항목의 응답 비율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비동의 성적 접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1%에서 15%로 늘었습니다. 대학 측은 예방교육과 물리적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오늘 오후부터 뉴욕 일원에 강한 비바람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북동풍 폭풍인 노리스터가 접근하면서 뉴욕시와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뉴욕시의 경우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주말까지 이어지고 바람은 밤사이 강해지면서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40마일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간대 침수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줄이고 해안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K-Radio
4: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예정되었던 뉴저지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이 날씨 관계로 9월 25일 금요일 하루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 음악과 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켄셋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굿뉴스 보청기에서는 무료 청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직접 현장을 찾아 한국 방문 시 필요한 건강검진 예약과 관련된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축제의 즐거움도 풍성합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을 비롯해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등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대와 국적을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뉴저지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 한국의 맛과 멋, 흥과 정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에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금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모든 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뉴저지에서 만나는 한국의 가을 K-페스티벌에서 함께하세요.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5: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여러분, 오늘 하루 몇 시부터 금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였나요?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혹시 퇴근 10분 전부터 금요일이었던 분 계신가요?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을 기다리는 날인 거를. 월요일에는 이번 주 계획을 세우고 화요일에는 정신없이 일하고 수요일날은 달력을 한번 보고 목요일에는 스스로에게 말하죠. 내일만 버티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내일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늘부터는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흐릅니다. 퇴근길 음악도 괜히 더 신나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맥주 한 캔도 갑자기 맛있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왠지 굉장히 알차게 하루를 보낸 것 같은 기분. 근데 재밌는 건요. 금요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고 누군가는 술 한잔하러 가고 누군가는 소개팅을 하고 누군가는 클럽에 가고 누군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불도 안 켜고 침대에 누워서 아무도 나를 찾지 마세요 라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금요일 밤에도 출근을 합니다. 금요일을 기다리는 사람과 금요일을 일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금요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불금을 보내는 사람과 집콕을 보내는 사람, 술보다 잠이 좋은 사람, 아니면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금요일 밤을 사는 사람. 오늘은 정답이 없습니다. 금요일은 각자 방식대로 쓰는 거죠. 오늘 밤, 이번 한 주 동안 쌓였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놀아보죠. 제이든의 K-Play D&B 금요일 불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대표 방송국 K라디오입니다.

2026년 9월 25일 금요일이죠.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NOV4 Girls Done 이란 노래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그 저희 아 이 노래가 유튜브를 좀 보다가 이렇게 알게 된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좋네요 하고서 이제 보니까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되게 네 명 여자 사진이 있길래 새로운 신인 그룹인데 노래가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AI 아티스트인 거예요. 2025년도 6월 1일에 디지털 싱글 가시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리나, 소아, 지아, 미레이라는 친구로 이루어져 있고 노래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많이. 대형 기획사가 제작한 기성 아이돌이 아니라 인디 프로듀서 크리에이터 이든님이 독립 프로젝트 형태로 연출 제작하는 AI 버추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네. 요즘에는 노래 듣다가 보면 이런 노래가 되게 스며듣는데 이질감이 없어요. 좀 만든 그런 뭐랄까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아무튼 되게 좋았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그 가수들이 왠지 좀 더 많이 요즘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 오늘 또 금요일이죠. 아, 9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잔뜩 쥐고 있던 주먹을 이제야 겨우 펴는 분들 많을 거예요.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 차 아닐 수도 있고 뭐라고 닥달하는 상사의 잔소리도 그래 오늘만 견디면 되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풀고 오신 분들도 많을 거고 막 현관문에 열고 들어온 집안의 고요함 속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금요일이라는 날이 그러잖아요. 마냥 또 신나고 들떠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멈춰서면 일주일치의 피로와 마음고생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오거든요. 이번 주도 어떻게든 살았구나 라는 안도감 뒤에 왠지 모를 쓸쓸함이 슬쩍 고개를 들기도 하고요. 침대에 누워서 쉬다가도 아니야 오늘은 그래 놀아야지 보상심리 그래서 지금부터 화장을 열심히 하면서 나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에 무거운 몸으로 출근했고 화요일도 버텼고 수요일도 조금 지쳤고 목요일에는 내일이면 된다라고 되뇌었었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금요일까지 걸어오셨으니까요. 오늘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한 주 동안 어디서도 털어놓지 못했던 말들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순간들 혹은 그냥 멍하니 흘려보내고 싶은 피로감까지 전부 여기에 내려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금요일은 참 재밌는 날이에요. 누구에게도 사실 똑같이 주어지는 날인데 저마다 보내는 풍경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퇴근하자마자 친구들 만나러 가고 누군가는 일찌감치 짐을 챙겨서 주말 여행길에 오르고 맞아요 진짜 그리고 누군가는 제일 좋아하는 야식을 먹으면서 이제 벌써부터 편한 옷, 잠옷 입으시면서 주말을 만끽할 준비를 또 하시고요. 혼자 영화를 틀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야식에 우버이츠나 도어대시로 시키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밤 10시도 안 돼가지고 침대에 털썩 누워서 아 이번 주 정말 길었다라고 중얼거리다가 그대로 스르륵 잠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네, 온전한 금요일이죠. 꼭 무언가를 거창하게 해야지만 금요일을 제대로 보낸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외쳐보고 싶은 것들 여러분은 금요일날 어떻게 보통 쓰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요일만 되면
꼭 챙기는 나만의 루틴. 금요일이라서 찾아 먹는 음식이 있는지, 아니면 금요일 밤에는 절대 뭐 설거지를 안 한다 같은 나만의 고집이나 사소한 습관들도 좋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그 금요일을 보내고 계시는지 같이 둘러보면서 얘기 나누는 거 할게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금요일은 몇 시부터 시작되시는지 K플레이DMB 달려보겠습니다. 방송 듣는 방법은요. K플레이DMB 그 오픈톡으로 K라디오 DC 네. 그거 오픈톡이 아니다. 카톡이다. 카톡으로 저장하시고 톡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K플레이 DMB 오픈톡에 검색하시면 그냥 K라디오 치시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거기서 라디오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라디오 검색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인터넷 사파리라든지 뭐 그런데 네, 크롬이라든지 키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오늘따라 더 감사합니다. 금요일 관련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GOD의 Friday Night이랑 IU의 금요일에 만나요.

제이든 디데이, 저는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 약속을 잡고 싶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사람들 만나고 싶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으면 나가는데 금요일 저녁만큼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배달 음식 하나 시켜놓고 TV를 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핸드폰도 멀리 놓고 누구한테 연락도 안 하고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외로운 사람인가 싶었는데 요즘엔 생각이 바뀌었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금요일이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도 저는 혼자 금요일 보내고 있습니다. 오,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혼자 보낸 혼자? 저는 금요일이 제일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들은 금요일만 되면 불금이다, 주말이다 하면서 퇴근할 생각에 신나는데 저는 금요일이 되면 오히려 긴장합니다. 금요일 저녁 6시만 넘어가면 예약 손님들이 몰려오거든요. 주문서가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주방에서는 계속 이름을 부르고 한쪽에서는 음식이 나가고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주문이 들어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밤 10시, 11시가 되어 있어요. 식당 문을 닫고 정리까지 끝내면 사람들이 이미 금요일 밤을 다 즐기고 집에 들어갈 시간이죠. 처음에는 괜히 억울했습니다. 왜 나는 금요일에도 일을 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남들이 금요일 밤을 시작할 때 저는 제 하루를 끝내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늦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씻고 밥을 먹고 토요일 아침에는 누구보다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금요일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금요일은 불금이 아니라 조금 늦게 시작하는 주말이니까요. 오늘 식당에서, 병원에서, 호텔에서, 편의점에서 금요일 밤에도 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끼리 조용히 금요일 즐겨봅시다. 저 옛날에 3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 정말 힘들었던 거는 주말에 화창한 하늘을 안에 있는 유리창을 통해서 봤을 때 날씨가 좋은 거는 정말 알겠는데 나도 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막 억울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주말에 카페에서 일할 때는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 들어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생각 들 때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이든 D 저희 금요일 루틴은요 퇴근길 한인마트 들려서 순대볶음 막걸리 사들고 가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식당 관리 꽉 세게 하고 금요일 밤 딱 3시간 동안만 위장을 봉인 해제하거든요. 지금 주차장에 차 대고 들어갑니다. 라고. 월요일, 목요일 식단 하시면은 사실 별거 아닌 음식도 막 신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식단 버텨냈으면 오늘 밤 무죄예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맛있겠다. 일월 동안 쌓인 독소랑 스트레스 싹 털어내세요. 불금 약속이라고 해서 술 마시러 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 밤 9시에 동네 친구 녀석이랑 24시 셀프 세차장 가기로 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차 세워두고 고압수 쏘면서 노래 크게 틀어놓고 윌 닦는 게 일주일 스트레스 푸는데 최고예요. 아, 그래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나고 시원한 맥주라든지 커피라든지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둘 다 차를 너무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같이 차 이렇게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 저녁 제 첫 번째 행동 강령. 집에 도착하자마자 알람 끄고 방해금지 모드 켜기. 회사 단톡방 알람도
월요일 아침까지 전부 음소거입니다. 어, 이거 잘했다, 잘했다. 그런 분들 있어요. 금요일 퇴근길은 늘 사고 도로가 막히지만 오늘만큼은 용서가 됩니다. 집에 가서 매운 닭발에 계란찜 시켜놓고 며칠 전부터 찜해놓은 OTT 시리즈를 정주행할 거거든요. 오늘 밤은 밤새워도 죄책감이 안 들잖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집은 금요일 밤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부루마블이나 루미큐브 합니다. 오, 저희도 저는 항상 웬만하면 딴 건 몰라도 토요일 날은 스케줄을 싹 비워놓습니다. 웬만하면 정말 토요일 거는 안 건드는 일이 있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뭐 정말 중요한 사람 아니면 토요일 날은 제가 안 줘요. 보드게임 해야 돼가지고. 보드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또 그 결이 또 맞는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힐링이 좀 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 가끔 아주 가끔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오는데 기가 좀 빨리는 사람이다 이러면 힘들 때가 있긴 한데 뭐 괜찮아요. 뭐 그렇게 다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운동화 끈 바짝 놓고 동네 호수공원 한 바퀴 뛰고 왔습니다. 한 주 동안 머릿속에 엉켜있던 복잡한 생각들이 땀이랑 같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이제 찬물로 샤워하고 시원한 보리차 마시려고요. 한 주를 땀으로 시원하게 매듭 짓고 주말을 맞이하는 분, 지금 들이키시는 그 시원한 물 한 잔이 세상 그 어떤 음료보다 달콤할 겁니다. 아, 그래요. 시원한 보리차 마시겠다. 이게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보리차가 잘 맞는다고 하는데 저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친구네 집에 가면 그 투고통 있죠. 되게 타워처럼 생긴 긴 거, 높은 거. 그거를 이렇게 거기다가 보리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10개, 20개 보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면은 항상 주운데 너무 맛있습니다. 애들 다 씻기고 밥 먹여서 방금 방에 들여 보냈습니다. 제 금요일 밤 루틴은요, 완벽한 정막이에요. 거실 불 다 끄고 간접 조명 하나만 켜놓은 채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실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는 거. 이게 제 최고의 사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암막 커튼도 이제, 그죠? 켜놓고. 남들은 불금이라는데 저는 사무실에서 모니터 3개 켜놓고 마감 리포트 치고 있습니다. 옆자리 선배랑 떡볶이 시켜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늘 밤 11시 전에만 퇴근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모두가 떠난 사무실에서 묵묵히 자리를 또 지키는 그 마음 너무 잘합니다. 가끔은 또 그게 편할 때가 있어요. 떡볶이 매운맛으로 한 주 스트레스 확 날리시고 부디 칼퇴 찍기를 바랄게요. 저는 금요일 밤마다 일부러 빨래랑 설거지를 싱크대에 그대로 쌓아놓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칼같이 치우며 살았으니 금요일 밤만큼은 게으를 권리를 셀프로 선물하는 거죠.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넷플릭스 몰아볼 거예요. 금요일 밤에 설거지. 얼른 또 그래서 이 로봇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깨끗하게 또 설거지 해주고 그릇도 놓고 그릇이 드라이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선반 위에다 올려놓는. 아, 근데 애매해요. 설거지 로봇 가질래? 세탁 로봇 가질래? 하면은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세탁도 너무 귀찮죠. 빨래 하나하나 색깔별로 어떤 거는 또 고급진 모드로 빨래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끝나면 드라이기에 넣어야 되고 어떤 옷들은 드라이기에 넣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다 해줄 거 아닙니다. 로봇가 또 뭐 있지? 이불 개는 거? 이불 개는 거야 뭐 요즘에 있고 음식 해주고 밥 차려주는 로봇 딱 그거 세 개? 아니야 청소는 뭐 청소기가
네, 아무튼 그 두 개가 박빙일 것 같아요. 그죠? 직업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왠지 좋을 것 같아요. 히트. 자취 3년 차인데요. 금요일 밤에는 배달 음식 대신 일부러 1시간씩 걸려 정성껏 된장찌개 끓이고 삼겹살 구워 먹어요. 어? 저 알아요. 이거 해봤어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일주일 고생한 나를 대접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완전 제가 하루는 뭐 먹지라고 생각하다가 밖에 있는 그런 음식들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아, 그런 거 말고 라고 해서 장 봐가지고 집에서 된장찌개 이렇게 끓여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또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요즘에 기계들이 잘 나왔어요. 기계라고 해서 거창하게 막 비싼 기계가 아니라 조그만 기계인데 거기 칼날이 들어있어서 당기면 이렇게 썰어지는 기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경우 껍질만 딱 벗기고 그 기계에 넣어가지고 칼날 돌리는 걸 딱 해버리면 진짜 완전 다 썰어져요. 깍둑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에 캠핑 장비 다 실어놓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쪽이 어디지? 쉐난데오 뭐 이런 건가? 차 안에서 듣는 K-Play DMB 덕분에 드라이브 기분 제대로 나네요. 오. 그쵸. 토요일 날 놀려면 지금부터 빨리 떠나서 재밌겠다. 금요일 밤마다 동네 24시 코인 세탁소에 이불 빨래 싹 들고 가서 돌려놓고 이어폰 꽂고 멍하니 돌아가는 세탁기 바라봅니다.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빨래선 냄새 맡으면 한 주가 깨끗하게 정돈되는 것 같아요. 빨래를 한번 넣어놓으면 정확히 그 시간이 있잖아요. 35분, 뭐 45분. 거기에 딱 맞는 무언가를 보면 좋아요. 어떤 분은 웹툰 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빨래방에서. 저는 심야기섭에 1시간짜리니까 반개 정도. 아니면 유튜브 보면 되고. 아, 이거 맛있겠다. 동기들이랑 단골포차에서 조개탕에 소주 한잔 기울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차장님한테 털린 썰, 프로젝트 엎어진 뻔한 썰 풀면서 욕한 바가지 쏟아내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역시 또 동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앉아서 야 근데 조개탕은 뭐 치트키죠. 네. 적당히 기분 좋을 만큼만 드시고 주말에 푹 쉬시길 바랄게요. 저는 금요일 밤마다 무조건 손톱 정리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거 하면서 한 주 마무리하는 느낌이라 꼭 챙기는 루틴입니다. 오늘도 매니큐어 색 고민 중입니다. 낙비래서. 그 여자친구들 보면 손가락에 이렇게 손톱 하잖아요. 그런 거 좀 신기하긴 해요. 가끔은 재밌겠다 싶으면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만 하는 거죠. 네. 여기에 이렇게 액세서리를 다는 느낌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또 애매하다. 막상 고르라고 하니까 이거 괜찮네. 이대장 형님이랑 그거 해야겠다. 만약 내가 여자라면 뭐 이런 것들. 여자라서 손톱을 해야 된다면 뭐를 할까? 아니 그런 게 없다면 만약에 남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남자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은 저는 뭔가 멋있는 거 좀 다를 것 같아요. 멋있는 거 뭐가 있죠? 뭐 좀 멋있는 그런 로고 신발? 예를 들어 배트맨 로고 아니 그걸 붙인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 남자다운 그런 것들을 여기 이렇게 손톱에다가 붙이면 어떨까요? 그런 느낌? 요즘 남자도 손톱 관리를
그렇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건 그 있잖아요. 막 손톱에 돌 올려놓는 거. 막 되게 신기한 거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자랑하는데 여름에 자기 바다 간다고 하면서 손톱 위에 올려진 하늘색 바다 모양 이런 걸 보여주시고 돛담배 뭐 돛담배 아니고 담배가 생각났지 돛담 그거 아니면 뭐지 뭐 튜브 그죠 선장 모자 뭐 이런 것들 아기자기한 거를 손톱에 달더라고요. 요즘 저희가 키링 달듯이. 그래서 아, 어 그런 거 괜찮겠다. 좋아하는 롤 챔피언 캐릭터 여기 그려가지고 아 뭐 그렇습니다. 네 뭐 하려고 했으면 뭐 진작에 했겠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 노래 또 나왔네요. Do You Like This.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세상엔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듣고도 믿기 힘든 신기한 일도 많고요. 듣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들도 참 많죠. 금요일 저녁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실들의 반전들을 모아보는 시간. 본격 현실 고발 토크. 이거 실화냐? 자, 이거 실화냐 코너인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라는 거를 작가님이 써줬는데 이게 좀 늘크크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네, 실수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실화는요. 무대는 스페인의 평화롭고 조용한 한 수녀의원입니다. 어느 날 이 수녀원에 휠체어를 탄 50대 여성 한 명이 찾아옵니다. 이 여성은 말기암과 싸우고 있었고요. 심지어 목 아래로는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였습니다. 거동조차 힘든 몸으로 힘겹게 성경구절을 외우고 눈물로 기도를 올리는 이 여성을 보면서 수녀님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이 가련한 영혼을 우리가 품어야겠구나. 수녀님들은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간호했고 여성은 수년 동안 수녀원에서 한 신구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이 눈을 반짝이며 수녀님들에게 엄청난 비밀 하나를 털어놓습니다. 수녀님들 재기구하고 감동적인 인생 역경을 글쎄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자고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유명 감독 이름이 찍힌 두툼한 계약서까지 들이미는 겁니다. 곧 전 세계에 제 영화가 공개되고 거액의 제작 펀딩과 계약금이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수녀원에 큰 기부를 하고 싶어요. 다만 지금 당장 제작 착수 비용과 법적 공중비가 조금 모자란데 투자해 주시면 몇 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년간 휠체어에 앉아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수녀님들과 성동 신도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쌈짓돈을 모아 수억 원대의 거액을 건넜습니다. 자, 그런데 익숙한 날짜가 지나도 넷플릭스 영화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관계자가 경찰의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녀원 문을 열고 들이닥친 바로 그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꽝꽝! 경찰이 영장을 들이밀자 수년 동안 목 아래로 손가락 까딱 못하던 그 여성이 휠체어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암투병도 전신마비도 심지어 넷플릭스 계약서류 일체까지 단 1% 진실도 없는 완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수년 동안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철저히 전신마비 현재 연기를 해온 거죠. CCTV에 두 발로 멀쩡히 걸어 체포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영화 제작은 사기였지만 그녀와 연기력만큼은 진짜 넷플릭스 주연 배우감이었던 겁니다. 믿음을 무기로 가장 선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친 사기극. 이거 진짜 실화 맞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반전 실화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아무르 강으로 가봅니다. 2021년 늦은 밤 한 낚시꾼이 강가에서 고요하게 야간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갑자기 낚싯대가 활처럼 휘어지면서 묵직한 손맛이 느껴집니다. 왔다. 이건 최소 1m가 넘는 대어다. 낚시꾼은 심장을 졸이며 줄을 감아 올렸습니다. 물가로 첨벙거리며 무언가 서서히 끌려오기 시작했죠. 헤드턴 라이트를 켜고 물가를 비춘 순간 낚시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물 밖으로 드러난 건 은빛 비늘의 거대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청백하게 물에 젖은 채 허공을 향해 뻗어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낚싯바늘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남성의 두꺼운 옷깃에 정확히 걸려 올라온 것입니다. 밤안개 자욱한 강가에서 시신을 건져 올렸다고 생각한 낚시꾼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다가갔습니다. 그래도 건져내야 하니까 벌벌 떠는 손으로 남자를 물가로 끌어올렸는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콕! 콕! 콕! 콕! 콕.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빠져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고 가라앉아가던 찰나 낚싯바늘이 옷깃을 낚아채 물 밖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낚시꾼은 공포도 잊은 채 즉시 CPR을 시도했고 남성은 기적처럼 숨을 토해내며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월척 낚으려다가 바늘 하나로 꺼져가던 한 사람의 목숨을 낚아올린 기적. 정말 영화보다 영화 같은 실화였습니다. 여기 뭔가 물속에 생을 마감하려고 들어가신 그런 분을 살려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오, 신기합니다. 일단은, 네. 노래가 딱 맞아요. 지금 이 이야기랑 어떻게 우연치 않게. 신청곡 틀어드릴게요. 이 아이가 부르는 구원자, featuring B.I.가 있습니다.

단어들을 꺼내 예쁘게 포장하고 서로의 세상에 건네 모를 리 없잖아 어차피 사랑은 변해 차라리 영혼을 믿는 쪽인 마음은 편해 휩쓸렸던 내려간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표정 지을까 과거는 희미하고 미래는 미지하잖아 그냥 달이 뜨면 둘만의 궁전으로 떠날까

BI의 구원자, 피처링 BI 들으셨습니다. 노래가 요즘에는 진짜 짧아요. 아니구나. 이거는 짧은 게 아니었구나. 아까는 2분 정도 됐었는데, 네. 신기한 일들이 좀 많은 것들이 좀 신기한 게 많습니다. 자, 이거 실화냐?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날아가 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여성 노엘라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웃나라로 출장을 떠났는데 호텔을 나서는 순간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눈이 가려진 채 어두운 창고를 끌려가는데 납치범 도목이 다가와 그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당신 남편이 우리에게 돈을 줬어. 널 죽여달라고. 보험금과 재산을 노린 남편이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거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노엘라는 눈물로 호소했죠. 그런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납치범들이 노엘라를 가만히 보더니 자기들끼리 쑥덕거립니다. 우린 돈을 받긴 하지만 여자랑 아이는 안 죽이는 게 우리 조직 룰이야. 심지어 이 청부업자들이 노엘라에게 남편과의 통화 녹음 파일, 계좌 송금 내용서까지 싹 다 복사해서 쥐어지더니 남편한테는 일 깔끔하게 끝났다라고 거짓말을 쳐줍니다. 그 시간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남편은 아내가 외국에서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며 슬픔에 잠긴 척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관을 부여잡으며 여보 왜 나를 버두고 먼저 갔어 하면서 통곡을 쏟아내고 있었죠. 조문객들도 다 같이 눈물을 훔치며 남편을 위로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끼익 열립니다. 끼익 꽝꽝 장례식장 뒤편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돌아봤는데 저승에 있어야 할 아내 노엘라가 살아있는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 겁니다. 에? 가장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쥐어짜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가 아내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남편 표정이 어땠을까요? 비명을 꽥 지르며 귀신 본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금엉금 기어 도망치려다가 노엘라의 신고로 대기 중이었던 경찰의 그 자리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남편 연기를 하려다가 죽었다는 아내랑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남편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도 이렇게 쓰면 욕먹죠? 이거? 진짜 실화? 맞습니다. 오, 대박.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아주 유서 깊고 비싼 5성급 부티크 호텔 이야기입니다. 이 호텔은 하룻밤 숙박비만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호텔인데요. 어느 날부터 투숙객들 사이에서 룸서비스 메뉴 하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바로 특제 하우스 볶음밥. 후기가 난리 났습니다. 분량이 기가 막힌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다. 역시 5성급 호텔 주방장의 손맛은 미슐랭 3스타급이다. 한 그릇에 무려 4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8만원 가까이 하는 고가 메뉴인데도요. 밤낮 없이 주문이 폭주한 겁니다. 룸서비스가 너무 잘 나가니까 주방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최고급 유니폼을 차려입은 인류 요리사 3명이 매달려서 밤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 전체를 뛰어다녔습니다. 보다 못한 호텔 총 지배인이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요리사 3명이 다른 코스 요리는 손도 못 대고 밤새 볶음밥에만 매달리다니 조리 과정을 좀 효율화합시다. 도대체 비법 소스를 어떻게 배합하길래 그럽니까? 지배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 창고와 쓰레기통을 털었는데 세상에 그곳에서 발견된 건 무엇이었을까요? 뚝뚝뚝뚝뚝. 비법 육수도 특제 양념도 아니었습니다. 호텔 골목 바로 옆에 있는 허름한 동네 중급집 배달 포장 용기 수십 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리사들은 불 앞에서 웍을 돌린 게 아니었죠. 주문이 들어오면 호텔 뒷문으로 몰래 나가서
옆집 중국집에 4파운드, 약 7천원 정도 짜리 포장 볶음밥을 사와서 5성급 호텔 은쟁반에 예쁘게 담고 파슬리 톡톡 뿌린 뒤 전자레인지 타이머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7천원에 떼어와서 8만원에 팔았으니 마진율이 진짜 엄청 넘는 기적의 창조경제였던 거죠. 게다가 그걸 먹고 차원이 다른 호텔의 품격이라면서 극찬을 남긴 손님들의 미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옆집 사장님의 불맛을 5성급 셰프의 손맛으로 눈가치킨 기막힌 사건. 역시 비싼 호텔이라고 다 믿을 건 못되나 봅니다. 아 이렇게 이거 실화냐였습니다. 내 장례식장에 걸어 들어온 아내부터 7천원짜리 배달음식을 8만원짜리 명품 요리로 둔갑시킨 호텔까지 정말 세상엔 요지경 같은 일들이 참 많죠. 저희는 이제 3부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노래 듣고요.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아기자기하고 달콤하고 깨가 쏟아지는 연애 사연들 아니면 밋밋하니 감흥도 없는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고발한다. 연애를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일상 연애 보고서.

뭐. 저는 29살 남자고요. 제 여자친구는 33살이에요. 요즘 고민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싸우는 것도 게임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나랑 헤어질래 게임을 접을래 이렇게 물었는데 한참을 생각하더니 꼭 그런 질문을 해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난 게임을 계속 해야 되겠어. 그냥 이해하던지 아니면 헤어지던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난 지금 그냥 참고 있는데 미치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려요. 남자 여자분이 여자친구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근데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속에서 사귄 친구들이랑의 관계를 못 끊어서일 수도 있어요. 같이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런 걸 존중해주고 다른 친구들과 게임할 때 다른 시간을 갖는. 근데 그것도 좀 그렇긴 하겠다. 너무 좀 질투가 나거나 이래서. 서로 근데 취미가 같은 거 하나쯤 이상은 있는 건 좋은 거 같긴 해요. 뭐 어쨌든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서로 조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웅님이요. 저랑 남친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저녁밖에 없어요. 둘 다 아직 학생이라서 공부한다고 많이 바빠요. 다음 주 수요일이 남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 딴에는 특별한 걸 준비하긴 했는데 남친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오, 되게 좋을 것 같다. 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 친구 포카칩이 생일입니다. 네, 많은 축하 해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아, 다음 주구나, 그거는. 네, 다음 주 거는 다음 주에. 이번에는요, 저희는 사귄 지 3년 된 동갑 커플입니다. 주말에 데이트하려면 만나서 서로 얼굴 보고 반가워하는 시간 딱 3초 컷입니다. 남친이 차 문 열자마자 뒷자리에 탄 저희 포메라니안 강아지한테 달려들면서 아이고 우리 댕댕이 왔어, 오빠 보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온갖 혀 짧은 소리를 다 냅니다. 정작 옆에 있는 저한테는 왔냐 커피 샀어 출발한다 끝이에요. 뭐지? 카페 가서도 야외 테라스에 강아지 전용 방석 깔아주고 물온도 미지근하게 맞춰주고 정작 제 빨대는 포장도 안 뜯어졌더라고요. 분명 남친이랑 데이트를 나온 건데 기분은 강아지 공동육아 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둘이 잔디밭에서 뛰노는 거 보면 흐뭇해서 사진 찍고 있는 제가 제일 레전드네요. 오, 신기하네요. 그럴 수가 있나? 보통 이거 반대 정도 그렇긴 한데 연애 오래 하면은 좀 그렇게 애인 얼굴보다 뭐 댕댕이한테 먼저 뽀뽀하게 되는 법이죠. 그래도 내 강아지 예뻐해주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남친이랑 사귄 지 4년 넘어가니까 데이트가 진짜 고요 그 자체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커피 두 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강변 드라이브를 다녀왔거든요. 그동안 나눈 대화가 딱 네 마디였습니다. 커피 안 달지? 산미 좋다. 저 차 깜빡이 안 켜네. 그러게. 그러고는 둘 다 창밖 보면서 노래만 흥얼거리다가 해질 때쯤 국밥 한 그릇 말아먹고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남들이 보면 싸운 줄 알겠지만 저희는 둘 다 오늘 데이트 진짜 알차고 힐링이었다라면서 단톡방 하트 날렸습니다. 굳이 말한 채워도 안 어색한 이 고요함 완전 중독입니다. 이런 관계는요 너무 부러워요. 이미 서로가 좀 잘 알고 이런 것들 정말 장기 연애의 특권이자 무기죠. 억지로 리액션 안 해도 되는 그런 편한 스타일. 조금만 얘기해도 그거 알지? 알지. 뭐 이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음식 앞에서 진심이 커플이 보고서 제 여친이랑 저는 금요일마다 동네 포차에서 안주 고르다가 20분을 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매콤한 크림 짬뽕 땡긴다 하면은 여친이 아니야. 오늘은 칼칼한 부대찌개에 소주 가기야 합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찌개 먹었잖아 하면은 여친은
그건 김치찌개고 이건 햄이 들어갔잖아 하면서 팽팽하게 봤어요. 결국에는 항상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둘 다 시킵니다. 테이블에 버너 두 개 올려놓고 둘이서 배터지게 먹으면서 거봐 둘 다 시키길 잘했지? 하고 서로 숟가락으로 국물 떠먹여주면서 낄낄거립니다. 포차 사장님이 저희 올 때마다 오늘도 두 개 다 먹을 거지라고 하면서 미리 버너 두 개 세팅해주는데 이 돼지 파티 데이트가 제 인생의 유일한 낙입니다. 아니 메뉴 가지고 거의 뭐 신랑에다가 결국 시켜가지고 배터지게 먹는 이 해피엔딩 이런 것도 아 역시 연애보고서들은요 아무래도 좀 많이 연애를 해본 오래된 그런 커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실컷 배 아파하면서 효리수의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비디

하루만에 핫 이슈를 담았다 K 업데이트는요, 연예계 소식과 로컬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9월 25일 두바이에서 K-페스트가 열립니다. 두바이 페스티벌 시리몰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오늘 오프닝 공연에서는 워너스와 권은비가 헤드라이너로 나섭니다. 그런데 단순한 K-팝 콘서트가 아닙니다. 한국 전통 공연부터 태권도, K-팝, 댄스까지 다양한 한국 문화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26일에는 한국의 아랍의 퓨전 공연, 태권도 공연,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의 아이키와 최영준 등의 무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이그룹 워너스가 아이돌계의 최대 고비로 불리는 7년 징크스를 깨고 전원 재계약과 함께 12번째 EP 앨범 First Light으로 컴백했습니다. 이어 오늘 두바이에서 열리는 대규모 한류축제 두바이 K-페스트의 오프닝 헤드라이너로 초청받아서 글로벌 무대로 직행했습니다. 와, 재밌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두바이 K-페스트. 나도 가보고 싶다. 더보이즈 9인체제 세븐에잇 레코드 새 출발 공식화. 전담 레이블인 세븐에잇 레코드와 손잡고 완전체 활동을 본격 재가동했습니다. 멤버들이 개별 소속사가 나뉘어 있음에도 팀 활동을 최우선으로 뭉치기로 결단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갑자기 그 광고가 나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괴물 신인 리센느가 라이징 스타 평판 1위로 등극했습니다. 가요계 세대의 교체 흐름이 굉장히 빠르죠. 올여름부터 무대를 찢어놓은 신인 걸그룹 리센느가 9월 라이징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에이티즈 등 쟁쟁한 선배들을 제친 결과인데요. 실력으로 차근차근 팬층을 넓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추진수 안에 하원미 미국 쌀국수 집에서 교민들이 대놓고 뒷담화 목격. 남편이 박차고 일어났다. 추진수 선수의 아내 하원미 씨가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 생활 초반 겪었던 황당한 일화를 공개해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과거 방송 출연 다음 날 텍사스의 한 쌀국수 집에 부부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칸막이 건너편 한국인 테이블에서 추신수 나오는 방송 봤냐? 재수없어서 뱃속을 돌렸다. 어머,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이상하다라고 대놓고 험담한 소리가 식당에 다 들렸다고 합니다. 어머, 옆에서 듣던 추신수 선수가 분노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상대를 확인하려 가는 것을 하원미 씨가 싸워서 뭐하냐라고 하면서 겨우 말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임영웅이 작곡 신곡 또또로 MBC 쇼 음악 중심에서 방송 출연 한 번 없이 1위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발표된 아이돌 스타 랭킹 스타 왕중왕 투표에서 45만 투표를 넘기면서 무려 217주 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영화 호프 북미 개봉 첫 주 500만 달러 돌파 흥행 질주 나홍진 감독 연출 황정민 조인성 정우현 주연의 한국 SF 스릴러 대작 영화 호프가 북미 극장가에 상륙하자마자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500만 달러 흥행 수익을 돌파하면서 현지 평단과 관객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Play DMV. Yeah, that's right. Jaden의 K-Play DMB 4부가 시작됐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력을 보니까요, 이제 추석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벌써 뭐 귀성길 기차표 예매 전쟁이 끝날 거고, 고향 갈 생각에 슬슬 들썩일 시기죠. 근데 이곳 미국 이민자의 땅에서 맞이하는 추석은 참 묘합니다. 여기선 추석으로 빨간 날도 아니고요.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출근길 알람이 울리고 아이들도 책가방 메고 평소처럼 스쿨버스 타러 나갑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단톡방에는 송편 사진에 전 부치는 사진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퇴근길 마트에 들려서 냉동 송편 한 팩 살까 말까 고민하고 한국마트 정육 코너에서 LA 갈비 한 팩 집어들면서 아 그래도 명절 기분은 좀 내야지 혼잣말을 좀 읊조리곤 하죠. 어릴 때는 저희 추석하면 맛있는 음식 먹고 새 옷 입고 이런 줄 알았는데 추석이라는 건 어쩌면 매일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잊었던 내 뿌리 그리고 멀리 있던 가족들의 안부를 한 번 더 돌아보라고 하늘이 둥근 보름달 하나 띄워주는 핑계 같은 날이 아닐까 싶어요. 비록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퇴근길 차창 밖으로 점점 차오르는 가을 달 보시면서요.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하고 꽉 찬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명절하면 가족 정 맛있는 음식 다 좋은데요. 막상 가족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거나 한국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오면 이상하게 반가움과 동시에 등줄기에 땀이 삐질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석 제발 이것만은 참아주세요. 명절 잔소리 그리고 복장 터지는 순간 탑10 10위부터 빠르게 달려봅니다. 10위입니다. 얼굴이 좀 상했다? 살 좀 쪘니? 빠졌니? 인사의 시작을 왜 체중계나 피부과 모니터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쪘다고 해도 뭐라고 해도 하고 빠졌다고 해도 밥 안 챙겨 먹냐고 뭐라고 하는 마법의 오프닝 멘트. 맞아요. 한국 분들은 살 쪘다 안 쪘다를 그냥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로 많이 하는데 외국에는 그런 것들이 좀 신뢰라고 좀 많이 하더라고요. 9위는요. 전부치고 갈비질 때 귀신같이 사라지는 사람. 마트 장보고 재료 손질할 때는 낮잠 자거나 화장실 가더니 상 다 차리고 냄새 솔솔 나면 젓가락 제일 먼저 들고 식탁 일열에 앉는 얌체형. 8위. 너 미국 산다더니 영어가 왜 안 늘었어? 에? 한국 친척들 영상통화 단골 멘트죠. 에? 절대 안 그럴걸요? 외국 살면 다 영화 배우처럼 버터 발음으로 술술 말하는 줄 아냐고요? 나 한인마트랑 한국 직장 다녀. 너무하긴 했다. 7위. 아, 이거는 제가 대리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애는 언제 낳니? 둘째는 있어야지. 결혼하고 나면 바로 다음 퀘스트가 주어집니다. 하나 낳으면 외롭다고, 둘째 낳으면 둘째, 셋째, 넷째, 육아비 보태주실 거 아니면 잠시 마이크 꺼두시면 좋습니다. 6위입니다. 우리 김대리는 이번에 보너스 받아서 차 바꿨다더라. 아, 비교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죠? 명절 식탁의 영원한 빌런 바로 엄친딸 등장입니다. 듣지도 않은 남의 집 아들딸 승진 소식, 연봉 인상 소식을 왜 송편 먹다 들어야 하는 걸까요? 자, 5위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갈 때 양손 무겁게 털어가는 손님. 올 때는 빈손으로 당당히 들어가면서 갈 때가 되면 어머 형님 이 LA 갈비 양념 너무 잘 됐다 이거 싸갈게요. 참기름 남은 것도 좀 줘봐. 라고 하면서 냉장고를 싹 털어가는 털이 범친 척. 요즘 취업은 회사는 다닐만 하니? 4위예요. 묻는 사람은 가벼운 안부지만 듣는 청춘들은 밥수락가락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취준생 이직 준비생들의 가슴 철렁 1순위 질문입니다. 이거 되게
프렌들리한 그런 질문들이네요. 전 추석하면 사실 그 신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다들 모여가지고 송편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특히 전들 있잖아요. 전을 여기서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러고 보니 되게 슬프다. 저희는 막 그런 것들 먹고 싶은데 그런 따뜻한 온정을 좀 되게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3위입니다. 그래 만나는 사람은 있니? 언제 국수 먹여줄래? 솔로들의 영원한 명절 고문 멘트.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혼자니?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세탁소 사장님 조카가 참 참한데 여러분 국수는 제가 알아서 사 먹을게요. 제발 그 국수 타령 좀 멈춰주세요. 2위입니다. 친척 동생 조카들의 용돈 주세요와 내방 털기. 지갑과 멘탈이 동시에 털리는 순간이죠. 문 열고 들어와서 배꼽 인사 딱 하고 손척 내미는 조카들. 요즘 애들은 10불, 20불 주면 표정 걷는 거 아시죠? 더 무서운 건요. 내 방에 고이 막 모셔둔 악기는 피규어, 향수, 게임기들. 삼촌 나 이거 가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 뒤에 숨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야 삼촌이 애한테 쪼잔하게 왜 그러냐? 하는 친척의 어른이 한마디. 야 진짜 뒷목 잡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봤어요. 그 장난감인가 아끼는 거 가지고 놀다가 부셔트리고 애가 한 건데 왜 그러냐 이런 것들. 대망 1위입니다. 모든 무례한 오지랖과 잔소리를 방어하는 무적의치 특기. 내가 너 아끼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지. 너 타도 잘 되라는 소리야. 차라리 욕을 하시면 반박이라도 할 텐데 저 사랑과 애정. 이라는 포장지를 씌워버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네 감사합니다. 헤헤헤헤 예 이런 억지 미소. 그냥 너무 아낀다면요. 조용히 지갑에서 용돈 꺼내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맞아요. 7812님이 작년 명절에 큰 이모가 저만 보면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고 하도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국수 사놔서 해줘드렸어요. 괜찮은 방법이네. 예. 메밀국수 괜찮아요. 예. 이모 국수 드시고 싶으셨죠? 예, 3분만 기다리세요. 하고서 이제 해주면 이모도 약간 센스 때문에 좀 웃길 것 같아요. 센터빌에서 보내주셨어요. 지난 추석 때 정말 잊지 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추석 당일 낮 1시라 온 가족이 모여서 신나셨는지 단체 카톡 영상통화를 거셨어요. 아, 그 신나는 분 한 분 꼭 계시죠? 근데 여기는 저희 한밤중 새벽 12시 반이거든요. 비몽사몽 자다 깨서 무슨 급한 일 난 줄 알고 놀라서 전화를 받았는데 화면 너머로 친척 대여섯 명이 제 얼굴 보더니 야, 넌 명절인데 인사도 안 지르고 지금까지 퍼질러졌냐? 라고 하면서 단체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아, 시차 때문이라고 밤이라고 몇 번을 설명해도 그런 거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맞아요. 지난번에 타주에 사는 사촌 언니가 설날에 저희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 올 때는 정말 가볍게 빈손으로 털레털레 오더니 연휴 내내 제가 장봐서 재워둔 LA 갈비며 잡채를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놓고 마지막 날 짐 쌀 때 보니까 저희 집 냉동실에 있던 비비고만두랑 H마트에서 세일할 때 쟁여둔 고춧가루, 참기름까지 다 아이스박스에 챙겨놓더라고요. 미국 시골 살면 한국 식재료 귀하잖아 하면서 활짝 웃는데 순간 우리 집이 한인마트인 줄 알았습니다. 아, 쉽지 않아요. 작년 명절에 동생네 가족이 놀러 왔을 때 일이었어요. 조카 녀석이 제 방에 들어오더니 제가 몇 달 동안 용돈 모아서 산 한정판 로봇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철렁해서 삼촌 보물이라 만지면 안 돼 라고 뺏었더니 바로 뿌앵 울음을 터뜨렸어요. 뒤에서 보던 동생이 오빠는 나이가 몇인데 조카 장난감 하나를 안 주냐 쪼잔하게 하면서 휙 쥐어주더라고요. 그날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로봇 장난감 그거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저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 연휴는 아예 방문 손잡이를 열쇠로 잠그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몰라요, 상대방은. 금요일 밤에 꼭 하는 거 탑10 한번 준비해봤어요. 금요일 밤에 벌어지는 일들.
자, 10입니다. 퇴근하자마자 냉장고부터 열어본다. 이거는 좀 노래를 좀 들으면서 좀 드리겠습니다. 9위는요. 아, 퇴근한데 냉장고 열었는데 너무 허무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9위는 단체 채팅방에 갑자기 등장한다. 아, 그럴 때 있죠. 월요일 금요일까지 조용하던 사람이 목요일까지 금요일 이제 저녁 때 오늘 뭐 해? 하고서 나타내는. 일에 할 일을 저는 이런 거 좋아요. 일에 몰두하고 그다음에 딱 하는 거. 8위는요. 제가 좀 저런 느낌이긴 해. 배달 앱을 20분 동안 구경한다. 뭐 이건 국룰이죠. 오늘은 스페셜한 날이기 때문에 치킨 먹을까? 아니야. 오늘은 아, 저번에 피자가 좀 맛있었는데 피자 아, 또 먹었지? 아, 국밥을 먹어야 되나? 아, 근데 금요일 날에 무슨 국밥이야? 이러면서 결국엔 평소 먹던 거 시키죠. 7위입니다. 평소부터 비싼 걸 산다. 평소에는 15불짜리 먹으면서 금요일에는 갑자기 30불짜리 메뉴를 봅니다. 이번 주 나 고생했잖아. 맞아. 토닥토닥. 나에게 주는 선물. 6위입니다.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튼다. 퇴근길 정체에 갇혔는데 이상하게 기분 좋습니다. 창문 살짝 열고 음악 크게 틀면 그때부터 금요일 시작. 맞아요. 5위는 오늘만이라는 말을 하죠. 오늘만 한 잔. 야, 오늘만. 아, 그 술집에 가면 그런 친구 있어요. 아, 무슨 소리야. 제가 딱 한 병만 먹을게. 라고 하면, 형, 그게 무슨 소리야. 한 병이 뭔 소리야. 뭐 이렇게 하면서. 4위입니다. 갑자기 사람을 만나고 싶어진다. 금요일 오후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친구에게, 야, 오늘 뭐 해? 친구가 약속 있다고 하면, 아, 그래? 사실 조금 서운합니다. 맞아요. 나 이날을 위해서 이날 놀아야 되는데 그 놀 친구가 한 명밖에 없다면 그 친구가 바쁘다면 좀 서운해요. 3위는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다. 금요일이라고 꼭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토요일도 있으니까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서 배달 음식 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한 번밖에 못 놀아요. 에너지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은 금요일로 할지 토요일로 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쉬더라고요. 2위입니다. 이번 주에 나를 보상한다. 좋아하는 음식 하나 사고, 사고 싶었던 거 하나 사고, 보고 싶었던 거 영화 하나 사고. 이번 주도 고생했으니까. 맞아요. 돈 많으신가 보다. 그리고 대망 1위. 1위! 두두두두두. 월요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금요일 밤에 가장 중요한 룰이죠. 월요일 생각 금지. 일요일 밤에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에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들으셨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한 또 우리의 최 가수죠. 아이브. 자, 지금 또 여기서 잠깐 금요일 밤이니까요. 오늘 또 이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그래도 좀 이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요즘 다들 어떤 노래 듣고 계시죠? 플레이리스트에 새로 추가한 곡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할 코너는 바로 이 코너입니다. K-POP 랭킹. 바밤. 지금 이 시각에 대한민국 그리고 워싱턴 DMB에서도 가장 뜨거운 노래들을 어떤 곡들이 올라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입니다. B-I-I-I-G, 빅뱅.

그리고 9위를 차지한 거는요, 태연의 만찬가예요. 역시 태연은 꾸준히, 네. 다들 딕션 완벽한 태연만이 가능하다고. 8위입니다. 이치미, 아일리. 원희의 하드캐리가.

6위입니다. 리센네의 데자뷰.

5위는요 쿠르티스의 레드레드가 차지했습니다. 윙윙윙윙 다들 기억하시죠?

자, 대망의 1위 곡은요? 과연? 네, 맞습니다. 기안84가 나레이션으로 가는 소연의 퇴사할게요. 이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의 퇴사할게요.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곡이 1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뭐 별로다. 어떻게 그 소연이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겠냐. 회사의 삶을 막 이러면서 비판이 많았는데 뭐 그럼 어때요? 노래만 좋으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이 소연님 목소리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친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쓰레드 마려우시죠? 쓰레드의 핫한 소식만 싹싹 모아서 싹싹 김치 시간. 어머, 이거 봐야 돼? 오늘 쓰레드를 뒤흔든 핫이슈, 도파민 풀 충전해서 바로 털어드립니다. 원본 글이에요. 주말에 주선자 통해서 나간 소개팅. 밥 먹고 분위기 좋았는데 계산할 때 남자가 휴대폰 꺼내더니 통신 안 돼. 통신사 멤버십 할인 10% 밥코드 찍고 당근마켓에서 산 듯한 모바일 외식 상품권 3장 분할 결제하더라. 알뜰한 건 좋은데 솔직히 첫 만남인데 눈앞에 밥코드 딱딱 띡띡대고 현금 영수증 야무지게 번호 누르는 거 보니까 확 식음. 내가 너무 속물인가?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정말? 첫 만남에 쿠폰 3장 분할 결제? 아, 근데 이게 너무 아득바득하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귀여울 수도 있는데. 첫 만남에 쿠폰, 네, 그리고 정가 다 내는 게 미덕인 씨가 시대는 지났음. 할인 챙기는 게 웬겜? 오히려 경제관념 확실해 보여서 호감인데 하고서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아, 근데 네, 아마 그렇군요. 남자가 사는 거였군요. 현금 영수증 번호 누를 때 자릿수 틀려서 잠시만요. 한 번 더 했으면 진짜 도망쳤을 듯. 마지막은요. 남자 입장에서도 이 여자가 내 돈 귀한 줄 아나 테스트행 본 걸 수도 있어요. 입사 동기라 월급 250만원 언저리인 거 뻔히 아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성수 한남동 화풀 와인바 가고 주말마다 필드 나가서 골프침. 인스타 스토리는 무슨 연봉 1억 인플루언서임. 난 적금 넣고 학자금 갚느라 편의점 도시락 먹을 때도 있는데 쟤는 도대체 빚을 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부모님 건물이라도 있는 건지 진짜 박탈감 오짐.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만 궁상맞게 사는 거임? 이라고. 댓글에서 쓰레드 인스타 보면 전 국민상위 1%입니다. 뚜에서 마이너스 통장 뚫려있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둘 중 하나죠. 부모님이 숨겨준 일이. 근데 이거는 그냥 인스타를 안 보면 됩니다. 저도 잘 안 봐요. 연애 3년 차, 방귀 트는 타이밍이 도대체 언제인가요? 남친이랑 3년 만났는데 아직도 방귀를 못 터대요. 데이트할 때마다 배에 가스 차서 복통 오고 식음땀 흘리는 거 진짜 고문인데요. 주변 친구들은 사귄 지 반년 만에 소리내서 텄다. 트고 나서 인생이 편해진다라고 하는데 막상 트려고 하면 여자로서의 마지막 환상이 와장창 깨질까봐 죽어도 용기는 안 납니다. 다들 연애한 때 방귀 어떻게 텄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끼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 참는 건가요? 틀 생각하지 말래요. 쓰는 순간 침대에서 부악 배틀 시작되고 로맨스는 영원히. 내 의지로 트는 게 아니라 자다가 무의식 중에 트는 게 99%임. 눈 떴을 때 서로 눈 마주치면 그때 공식화되는 거죠. 3년 동안 참았으면 장애 결석 생겼겠다. 화장실 물 틀어놓고 해결하거나 빨리 트고 편하게 사세요. 화장실이 그래서 두 개가 좋죠. 남자친구도 사실 똑같이 식은땀 흘리고 참고 있을 확률이 100%. 먼저 선수 치면 남친이 잘할걸?

0: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지나간 시간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잘해내고 싶어서 애썼고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기도 했고 때로는 괜찮은 척 웃어야 했던 순간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번 주도 참 수고 많았다. 금요일이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번 한 주를 지나서 오늘 금요일 밤까지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내려놓으세요. 일도 걱정도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도 오늘 밤만큼은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하나 틀어놓고 맛있는 거 하나 먹고 마시고 싶었던 거 먹고 보고 싶었던 사람과 실컷 웃어도 좋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그냥 푹 쉬어도 좋습니다. 금요일 밤은 그렇게 보내도 되니까요.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한가위 저녁에 보내드리는 이강민의 잡지사. 어떻게 여러분 달 구경은 잘 하셨습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동아시아 바둑 삼국지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둑의 발상지 중국과 또 근현대 바둑을 이끈 일본.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바둑을 앞장서서 이끈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 만나보시죠. 근데 바둑 가문의 유산과 현대 프로기전의 활성화, 정말 일본이 바둑의 문화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걸 교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한국 바둑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 한국 바둑은 뭐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가끔 여가 시간에 두는 바둑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중인들이나 혹은 뭐 도박이나 내기 바둑 같은 거나 두는 굉장히 평가절하했던 것이 바둑의 현실이었어요.
2: 네.
3: 또 우리나라 바둑의 조선 후기의 바둑의 특징이라면 아홉 개의 화점을 비롯해서 네. 초기에 16수에서 17수는 미리 세팅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런 거를 이제 순장 바둑이라고 하는데 예. 그 이후부터 저 승패 중심으로 겨루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포석이 개발될 그 여지가 별로 없고
2: 그러네요.
3: 주로 공격적이고 그게 실리적인 바둑이 네. 좀 우리나라의 전근대 시대의 바둑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바둑하고는 뭐 현격한 차이가 있고 포석의 섬세한 개발이 될 여지가 없는
2: 네.
3: 순장 바둑인 실전 싸움 중심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단계였던 우리나라 바둑 수준에서 특히 나라마저 상실한 이 일제 강점기에서
2: 네.
3: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 바둑의